0: All right, well, let's have a look at today's news coverage.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를 시작합니다. Jason, what's the title?
1: They tracked fitness, food, and sleep obsessively. Now, they're tuned out.
0: 그들은 운동, 식단, 수면을 집요하게 기록해왔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제목인데요. 그들 그러면은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요즘에 워낙에 트래킹 디바이스 워치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루에 몇 칼로리를 먹었는지 몇 걸음을 걸었는지 몇 시간을 잤는지 이렇게 항상 수치화를 해서 앱에다가 입력을 하고 이런 걸 많이 하죠 요즘에. 그거를 아주 집요하게 하다가 이제는 그냥 안 하기로 했다. 이게 제목입니다. It says they tuned out. They're tuning out, in fact. Mm-hmm. What does tuning out mean?
1: So if you are tuned in, then let's say you're listening to us on yeah. radio, then you are tuned to our frequency. So you're able to hear us clearly through your radio frequency. Back in the day, you know, TVs were also through antennas and frequencies as well. Nowadays, yeah. it's all cable. But if you're tuned in, then you are able to listen to us clearly and you're paying attention. If you are tuned out, then it would be the opposite. Mm. So you are not paying attention. You are not listening. You yeah. are not, involved.
0: Exactly. Tuning out는요,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Tuning in은 우리 라디오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주파수를 맞춰서 듣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제목 속에서 나오는 Now they're tuning out라는 거는 그동안은 이것저것 다 기록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그런 거 좀 안 하기로 했어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1: There are now more ways to monitor your health than ever with wearable trackers including smartwatches, rings, and even clothing. While some people have committed to biohacking and hyper-optimization, others, like Krishnaswamy, are saying, enough! The debate gained momentum when a clip surfaced of Stephen Bartlett, host of the Diary of a CEO podcast, saying that a couple of glasses of wine ruined days of his life. He cited the domino effect of worse sleep, eating habits, and exercise, which he measured on his Whoop device. If there is indeed a war on pleasure, the reformed optimizers are laying down the arms taken up by their sober, health, and image-obsessed former selves and picking up an extra glass of wine and a Pilates class cancellation fee instead.
0: 스마트워치, 반지, 심지어 의류 상품으로까지 나오는 wearable 기기들 덕분에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건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이오해킹과 극한의 최적화에 몰두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만! 이라면서 손사래를 치죠. 이 논쟁은 Diary of a CEO라는 팟캐스트의 진행자인 스티븐 버틀렛이 와인 두 잔 때문에 며칠을 망쳤다라고 말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더욱 거세졌는데 그 영상에서 자신이 후프밴드로 측정하는 수면과 식습관, 운동 상태가 그 와인 두 잔을 마시는 바람에 도미노처럼 연이어 악화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만약에 즐거움을 공격하는 전쟁이 정말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라면 한때 자기 건강에 가장 최적화된 상태를 추구했던 이들도 지금은 이성적이며 건강과 외모에만 집착하던 과거의 자신이 들었던 그 무기를 내려놓고 대신에 와인 한 잔을 더 마시고 필라테스 수업 취소 수수료를 내는 쪽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Alright. Have you ever watched this? A podcast. I have a few times.
1: Oh,
0: it's a very popular
1: podcast.
0: Yes. He's a British podcaster and he meets all sorts of people from various walks of life and has very fascinating conversations with them. I didn't watch this particular one, but Yeah, I can definitely see how a lot of people would have been influenced by him.
1: The name sounds familiar. I wonder if I saw his face, if I would recognize it.
0: Maybe.
1: I'll have to check.
0: Yeah. So when he said that a couple of glasses of wine ruined his life because you know, the tracking thing and everything was all, you know, it went haywire,
1: mm-hmm.
0: people then thought, what are we living for? Are we living to track numbers? Mm-hmm. I mean, what's a glass of wine going to do to your life? That's not going to ruin your life.
1: Mm-hmm.
0: Let's have a look at some expressions. This debate gained momentum.
1: Gaining momentum, meaning that it picked up speed. There's a saying or a theory that, you know, starting is the hardest part. So, like, once you're in motion, going a little bit faster is not difficult. Sort of like if you're on a bicycle, it's like once you're moving, then it's easier to go a little bit faster on a bicycle. But it's like that starting from zero to like 5 miles an hour or 5 kilometers per hour, just that initial beginning is the hardest part. So mm-hmm. when we say gaining momentum, it's like, okay, like I've started, I've gotten past the hardest part at the beginning, and now I'm gaining momentum. I'm gaining speed. So like, you know, things should be easier now.
0: Yeah. 탄력이 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팟캐스터가 했던 말 때문에 인터넷상에 지금 논란이 탄력이 붙으면서 일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이 뭐 기록 세우는 거, 트래킹 하는 거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하길래 며칠 이게 흐트러졌다고 그 와인 한 잔 못 마시냐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근데 그거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이러는 사람들도 있겠죠. Okay, what about laying something down?
1: Laying something down, meaning that you're not going to be using it anymore. So in this particular case, it says, are laying down the arms taken up. Now, the arms, it's not actually talking about your physical arms. When you talk about arms in this case, you're actually talking about weapons. Mm. So like your guns or the things that you use as weapons. So they're saying like people were, you know, getting ready for battle. But now they're saying, okay, we're putting our guns down. Forget, you know, the fight that we were about to get into. And we're going to put it all down and just kind of backtrack a bit now.
0: Lay something down은 무언가를 내려놓다고요. Arms는 무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아주 거의 집착적으로 외모와 건강, 이미지 이런 것들에 좀 치중을 했던 사람들도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제 좀 지친 거죠. 그러면서 그 무기들을 내려놓고 그냥 나 와인 한 잔 더 마실래? 필라테스 취소할래? 이런 움직임이 역으로 생기고 있는 거예요.
1: Yeah, and I just did take a look at the picture.

0: Of health metrics is more complicated for those experiencing anxiety or related disorders, which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aid in 2024 was about 1 in 5 people. Adam C. Frank, a professor of clinical psychiatry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has studied how wearable devices affect those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For people with OCD, it can kind of trigger obsessions and then compulsions, he said.
1: 자, 트래킹 또 추적과 같이 건강 지표를 게임화하는 게 불안이나 관련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더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에 따르면 이런 장애를 겪는 사람은 2024년 기준 약 5명 중 1명꼴이었는데요. 남가주대학교 USC 임상정신과 교수인 아담 프랭크는 wearable 기기가 강박장애 OCD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왔는데 그에 따르면 이들 환자에게 있어서 wearable 기기는 일종의 강박적 사고를 유발하고 그 결과 강박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 Okay, the gamification of health metrics?
0: Yeah, the gamification here is making something more game-like or into a game. So if you add, I guess, ification, so this is gamification, then you're kind of making it into whatever that is. So gamification is making it like a game.
1: 그래요. So 게임화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 All right, well, let's take a break. We're going to be right back after Rima and Selena Gomez, Calm Down.

0: That was Rima and Selena Gomez. Calm down. Okay.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각종 디지털 웨어러블 기기로 자신의 건강 지표를 추적하는 게 실제로는 역효과를 내서 맞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기들이 원래 의도는 아주 건설적이고 실제로 습관 추적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죠. 자기 행동을 기록하는 경우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연속으로 기록하게 되면은 도파민을 소량 분비시켜서 습관이 이어질 확률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기기를 사용하면서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이 강박적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경우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번에는 질병 진단을 받은 후 걷기 시작하면서 기기에 기록되는 걸음수에 집착하게 된 Hotsman, Eddie Hotsman이라는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1: My personality is I go all in. I don't just kind of like dip my toes in the water, Horseman said. So I'd be like, oh, I got 6,000 steps today. I wonder if I can get to 6,500 tomorrow. And eventually that number just kept climbing and climbing. She eventually paced around her apartment to hit 10,000 a day. I became completely addicted, she added. I was basically checking my step count before I was truly checking in with myself. And in my opinion, that's not wellness. It's anxiety with a fitness label.
0: 제 성격은 뭐랄까요? 한번 시작하면은 끝을 보는 편이라서 그냥 발끝만 살짝 담가보는 식은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6,000보를 걸었네. 내일은 6,500보 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또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에디 호츠맨이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이 하루 만 보를 채우기 위해 아파트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지경까지 갔다면서 이런 말을 또 덧붙였어요. 거기에 완전히 제가 중독되어 버렸어요. 제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그저 걸음수부터 확인하고는 했죠. 제 생각에 그건 웰빙이 아닌 것 같아요. 피트니스의 얼굴을 하고 있는 불안일 뿐이죠. 그래요. Okay, so this is a guy who goes all in.
1: If you go all in on something, then it means that you are completely devoted and you're putting everything, you're putting all your eggs in one basket. You're saying,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me. And essentially, nothing else matters. You're thinking more about the now than the future.
0: Mm-hmm. 그래요. To go all in. 모든 것을 걸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1: Yeah, this is actually a poker term.
0: Yep.
1: I think there was a TV drama about
0: this. With 이병헌,
1: right?
0: Yes.
1: Yeah. So and what you're doing is you're basically gambling or betting everything 그치. on this one thing that you believe in. So you're committed. You're saying, okay, I believe in this to the point where I'm putting everything, all of it, into this one thing.
0: 그래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저는 끝을 보는 성격이에요. 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Yeah, he doesn't like to just dip his toe in the water.
1: Meaning that if you dip your toe in the water, it's one small tiny part of your body is in the water. So instead, if you're all in, then you're completely plunged into the water. But if you only dip your toe in, then you're showing that you're not committed,
0: yeah.
1: that you don't want to commit yourself or get your whole body wet. You just want to kind of check it out, get a feel for it, rather than

0: 이 만보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What am I doing? I'm checking my step count before checking in with myself. 이랬대요.
1: Yeah, if you check in with yourself, then you're making sure that you're okay. If you check in with somebody else, they're making sure that they're okay. I think we spoke about this a while ago when maybe if there's a new employee, then you might want to check in with that person every now and then just to make sure that they're comfortable or they know what they're doing or that they're doing okay with a new job. So you check in with them. Or if you're at a hospital, a nurse might check in on a patient or check in with a patient.
0: 네, 괜찮은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보는 거죠. 이 경우에는 check in with myself. 그걸 하기 전에 이 숫자를 내가 체크하고 있네. 이걸 발견했어요.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1: Horseman eventually put her device away in a drawer at her husband's suggestion. All of a sudden, I was able to actually tap into my own body's feedback in terms of my energy and my mood. Since ditching their wearables, Fullerton, Horseman, and Krishnaswamy say they've all managed to maintain healthy habits around exercise, sleep, and eating. I feel like my mental health has improved because I'm no longer sort of obsessing over all this data, Fullerton said. I'm not anti-tracker, he added, but I am anti-tracker for me.
0: 자, 호츠만 같은 경우는 결국 남편의 권유로 트래킹 기기를 서랍에 넣고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에너지와 기분과 관련해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실제로 느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고요. 이렇게 웨어러블 기기들을 쓰지 않게 된 후, 플루튼과 호츠만 같은 사람들은 모두 운동과 수면, 또 식습관과 관련된 건강한 습관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플루튼의 말인데요. 더 이상 온갖 데이터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서 정신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트래커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다만 제 자신을 위해서는 반대해요. 라고 했습니다. Okay, so tap into your own body's feedback.
1: Tapping into something means to go in and use a resource of some sort. And I think you can think of this as if you have like a maple tree, this is a Canadian thing, but if you have a maple tree, you can literally kind of like pound in a tap into the tree to pull out the maple syrup from the tree. So, they're using the tap to take this resource out of the tree and use it. So, in the same sort of way, if you tap into something, you're using that.
0: I think that's exactly where it comes from. It might not always be a maple tree, but any tree, you can get the sap out of it by putting a tap in it. Tap into something은 뭔가 활용하고 이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기들을 치우고 나니까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내가 제대로 듣고 그다음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내가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 기사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요 표현 5개 복습해 볼게요. Tune out.
1: To tune something out means to not pay attention. If you tune a person out, then you're sort of no longer respecting them or paying attention to them.
0: 집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많이 있는데요.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coach was fired when it was apparent the players had tuned him out.
0: 감독은 결국 해임이 됐는데요. 바로 선수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 목격이 되면서 이렇게 해임이 됐습니다. 자, 다음 예문은 to snowball.
1: To snowball, it started as one critical comment, but it snowballed into the entire board scrapping the idea.
0: 원래는 하나의 중요한 코멘트로 시작이 됐었는데,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전체 이사진이 그 아이디어를, 결국은 취소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snowball이라는 것은 동사로 썼을 때 눈덩이처럼 커지다가 되겠습니다. 아, critical comment가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코멘트가 아니라 비판적인 코멘트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표현은 dawn on someone.
1: That's when it dawned on him that something must have contaminated.

0: The experiment.
1: 그때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 무언가가 이 실험에서 이 물건을 좀 오염되게 했구나.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 to go all in.
0: To go all in, they doubled their budget on the ad campaign to go all in on their new product.
1: 신제품에 모든 것을 걸기 위해서 예산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ip your toes in the water.
0: Yeah, rather than committing to the course, he just dipped his toe in the water by sitting in on one class.
1: 그 코스에 완전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그 전념을 해서 시도하기보다는 일단 수업 하나를 참관하면서 발만 살짝 담궜습니다. Alright. 여기서 이 코스라는 것은 이제 수업 코스를 얘기하는 거죠. 프로그램 같은 거.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Now on to the quiz. Which expression is different to the others?
0: The answer is number two, meditation.
1: 네. 나머지 obsession하고 fixation은 둘다 이제 집착이죠. 물론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요. Meditation, 명상.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357님, 시카크림과 앰플 보내드릴 거고요. 강명숙님께는 곡물 라떼 파우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Gilbert O'Sullivan with Alone Again.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0: 제가 들어드릴게요.
1: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재봉틀과 클래식.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깊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가정용 재봉틀을 대량 생산한 미국 싱어사의 상속녀인 위노레타 싱어는 막대한 유산으로 파리의 음악 살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힘들었던 신진 작곡가들을 후원했죠. 스트라빈스키의 피아노 소나타가 그곳에 초연됐고 플랑크의 투데이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과 에릭 사티의 교양적 드라마 소크라테스는 위노레타에게 헌정된 곡입니다. 위노레타가 음악을 사랑하게 된 건 어머니의 영향이 큰데요. 그의 어머니는 200명의 청중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그랜드홀을 만들어 음악회를 자주 열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가까이 접하며 음악에 빠져들었던 경험.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소중한 유산이 아닐까요?

존경의 클래식 오늘 첫 곡은 클로드 드뷔시가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편곡한 에릭 사티의 짐 로페드 1번,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단의 연주였습니다. 위너레터 싱어의 회고록엔 14살 생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4살 소녀가 생일 선물로 받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시계 장인이 만든 화려한 명품 시계도, 당대의 명사 찰리 채플린이 그림을 그려준 근사한 부채도 아니었습니다. 생일 선물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4번을 직접 연주하는 걸 듣고 싶어요. 이게 위노레타의 대답이었습니다. 지금은 위노레타 못지않게 클래식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클클입니다. 사연으로 이야기 나누실까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시청 중이시면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수미님, 와, 그렇군요. 재봉틀 좀 돌려본 사람인데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제 재봉틀은 다른 회사 거라 몰랐나 봐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그 옛날에 재봉틀 어떤 거 쓰셨는지 브랜드도 알고 계시는군요. 오수미님,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저도 예전에 집에 재봉틀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 요즘 가끔 이 박물관이나 또이 재봉틀, 예전 재봉틀을 이렇게 소재로 한 인테리어를 보면은 추억이 돋습니다. 오늘 위노레타의 에피소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발디의 노래를 들어볼까요?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놀라인 문더 박스 신체라, 펠릭스 클리제 홀은 차트 챔버 아티스트 연주로 함께합니다.

펠릭스 클리저의 홀은 차른첸보 아티스트 연주로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없어라, 놀라이 문더 박스 신체라 감상했습니다. 토리님, 재봉틀은 우리 집도 있었는데 발로 밟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기억납니다. 발로 밟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와, 오늘 재봉틀로 오프닝 이야기를 나누니 많은 분들이 추억을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0903님, 손으로 뭘 만드는 사람은 착하고 우아할 수밖에요. 저도 뜨개질하면서 듣고 있어요. 청량한 목소리와 음악이 한여름의 더위와 묘하게 어울립니다. 정경의 클래식은 저의 최애 동반 방송입니다. 3살 비숑 구름이와 함께 듣고 있어요. 와, 이름이 예쁜데요. 구름이군요. 아,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비숑 구름이 안녕. 옹인유키님, 싱어 덕분에 현대 음악가들이 공연할 수 있게 되어서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예술도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중요하죠. 참 타이밍이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오늘 들었는데요. 이렇게 싱어가 좋은 작곡가, 꼭 필요한 시대에 배출을 해주고 연주 기회를 줌으로써 우리가 살아있는 그 곡을 감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악? 오늘은 합창곡인데요. 음악 나갑니다.

경건한 성당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아니면 망치질이 시끄러운 대장간에 들어온 느낌이었나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바그너, 순례자 협창, 2번 베르디, 대장간의 협창.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풀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입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들으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음악은 브라질 음악을 세계에 알린 마르샬 카미 감독의 영화 흑인 오르페의 음악입니다. 영화의 핵심 주제곡인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행복과 루이스 봉파의 카니발의 아침은 보사노바와 재즈의 고전이 됐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카니발의 아침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차크 파이머의 바이올린과 존 윌리엄스의 기타 선율이 어우러지고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은 김혜영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아침에 커피를 안 마셨더니 잠이 안 깨네요. 이민찬의 리스트 초절기교 10번. 이 곡 듣고 잠에서 확 깨고 싶어요. 조용한 클래식을 들어도 졸지 않는 그날까지 아자! 보내주셨습니다. 와,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이 곡을 잠을 깨우는 클래식으로 선택하시다니 탁월하십니다. 특히나 피아노 건반을 씹어 먹을 듯 연주하는 이민찬의 손가락과 표정 앞에선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도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졸음과 싸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곡이 분명히 도움될 거라 생각합니다. 들어볼까요?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썰모라 139중 10번 열정입니다. 피아니스트 이민찬이 연주하는데요. 반클라이번 콩쿠르 실황 연주입니다.

와, 브라보. 임윤찬이 연주한 리스트의 초절 기교 연습곡 썰번호 139중 10번 열정이었습니다.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한번더 나갑니다.

읽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반갑게 잘 다녀오십시오. 이소진님, 돌 지나 나가랑 클래식 들으며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귀를 풍요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돌 지난 천사가 어떤 간식을 먹을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이소진님, 육아 힘내십시오. 지금 시간 정말 정말 귀한 시간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영택님, 지금 제 옆에서 여성 팀장님이 갑자기 볼륨을 높이더니 눈을 감고 음악을 감상하는 모습이 귀여운 천사 같아요. 그리고 참 예쁘세요. 아, 이 정도면 거의 고백 아닙니까? 아, 저 지금 있는 순간 제가 다 심쿵하는데요. 안영태님, 메시지 고맙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문나리님, 오늘은 눈을 지그시 감고 감상이 좋은 곡들이 참 많네요. 행복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최온유님, 평소엔 클래식 잘안 듣는데 이 방송을 접한 뒤에 클래식의 장점을 안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마음이 평온해지네요. 아, 최온유님, 고맙습니다. 이 클래식 하면은 이 뭔가 이 잔잔하고 어쩌면 살짝 졸리고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이민찬의 곡도 그렇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평온해지는 곡도 많고요. 매력이 다양합니다. 최온유님이 클래식의 세계에 오셔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매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감미로운 오보의 음색에 빠져볼까요? 오보의 협주곡 하면 알비로니, 비발디, 치마로사 등등 많지만 이 이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마르첼로입니다. 바흐가 마르첼로의 협주곡을 필사하고 편곡했다는 사실은 마르첼로의 음악적 가치를 입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들어볼까요? 마르첼로의 오보 협주곡 D단조 중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프레스토 들어보겠습니다. 셀린 모네의 오보에 베르너 에라르트가 지휘하는 라르테 델 몬도의 연주입니다.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D단조 중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프레스토, 셀린 모네 오보에 베르너 헤라르트가 지휘하는 라르테 델 몬드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1번 바그너 순례자의 합창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홈페이지 당첨 선물방에 올려놓겠습니다. 당첨자 주소방에 주소와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오페라 타노이저에서 쾌락에 빠져 방황하던 타노이저가 정신을 차렸을 때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바로 이 곡입니다. 합창의 배경으로 현악기들이 세디난 음표로 잔잔하고 일정하게 리듬을 연주하는 걸 들을 수 있는데요. 로마로 향하는 순례자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부분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그너 오페라 타노이저 중 순례자의 합창. 마레크 야노프스키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싱어즈의 연주입니다.

와그너 오페라 타노이조 중 순례자의 합창 마라크나우스프스키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싱어즈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1896년에 창단된 체코 필하모닉은 드브로자크 교향곡 신세계로부터를 초연한 역사가 말해주듯 동유럽 클래식 전통의 정점을 보여주는 오케스트라죠. 그런데 얼마 전 체코 필하모닉 단원들이 또 하나의 진기한 역사적 기록을 만들어냈는데요. 바로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한 겁니다. 무게 있고 점잖은 체코 필하모닉 단원들에게 감히 노래를 시킨 주인공, 다름 아닌 노래하는 지휘자 바바라 헤니건입니다. 소프라노로서 또 지휘자로서 활약하고 있는 바바라 헤니건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데요. 바바라 헤니건과 체코 필하모닉이 조지 거시인의 걸 크레이지 모음곡에 맞춰 노래하는 장면, 뜻밖의 즐거움을 선물한 진풍경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노래 실력은 어떨까요? 궁금한데요. 1부 끝곡은 순도 100%의 체코의 소리입니다. 바슬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데요.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으로 95 신세계로부터 중 4악장 이곡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목요일 클래식 살롱에서 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시스는 박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첫 번째 역할은 좋은 시, 좋은 글을 쓰는 건데요. 이렇게 쓴 글들이 우리가 사는 현실을, 퍽퍽한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학과 예술에 그렇게 큰 힘이 있지 않겠죠. 하지만 이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그리고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책을 읽는 게 내 눈에 맞는 안경을 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 중에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눈여겨보고 보듬어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어쩌면 글 쓰는 사람으로서 제 두 번째 할 일은 책의 이러한 역할을 알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2부 첫 곡은 피아니스트 선우예건이 3년 만에 낸새 앨범 리스트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를 피아노로 편곡한 리골레토 페러프레이즈 서유번호 434였습니다. 고경아님, 7개월 아기랑 이유식 전쟁하며 정클클 듣고 있네요.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좋은 음악 항상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와, 7개월 아기. 네. 자다가 또 많이 깰 거고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많은 걸 요구할 시기일 겁니다. 하지만 고경아님 힘내십시오. 우리 정클클에 육아 동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드실 때마다 메시지 보내주세요. 제가 응원 팍팍 드리겠습니다. 김광기님, 늘 업무용 차량에서 듣다가 요즘은 집에서 아이스커피 만들어 책 옆에 끼고 청취 중입니다. 오늘은 보내신 거겠죠? 오늘 지금 집에서. 네. 창밖으로 달리는 자동차들 풍경과 바람에 설랑이는 가로수입, 평화로운 오전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 음질이 또이 업무용 차량과 또 반디앱에서 듣는 거, 유튜브에서 듣는 거다 다르더라고요. 김광기님, 다양하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평화롭습니다. 옹인유키님, 와, 오늘 선곡표를 보니 제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다 나오시네요. 선우예건, 백혜선 보내주셨습니다. 옹인유키님이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오늘 다 만나실 수 있어서 저도 좋습니다. 자, 이제 2부 순서 클래식 살롱으로 건너갑니다.

0: 음악의 다채로운 시선으로 다가가면서 클래식의 세계 한 걸음 더 깊이, 더 넓게 들어가 봅니다. 피아니스트 김은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은찬입니다.
0: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너무 빨라가지고요. 네. 사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0: 지난주에 우리 만났을 때 옆 스튜디오에서 했었잖아요.
1: 그렇죠.
0: 예, 예. 저는 한 이틀 전 같은데 일주일 지났습니다. 와,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저는 주...

0: 주변에 방송 마치고 우리 김은천 선생님 너무 아는 게 많고 멋있다고
1: 아유,
0: 제가 칭찬을
1: 과찬이십니다.
0: 많이
1: 예.
0: 받고 있습니다. 아, 인기가 날로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1: 아, 다 선생님
0: 아,
1: 덕분입니다.
0: 아닙니다.
1: 예.
0: 저 너무 행복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원래 2부 첫 곡은 청취자 즉석 신청곡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청취자면서 출연자이신 김은찬 선생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곡을 보내주실 때 짧은 사연도 한줄 적어주셔야 하거든요.
1: 예, 제가 청취자 사연을 보냈더라면 이렇게 보냈을 것 같아요. 저는 선우예건 피아니스트의 빅팬입니다. 새 앨범 나왔어요. 꼭 틀어주세요. 이렇게 보냈을 것 같고,
0: 네.
1: 제가 오늘의 주제가 이 곡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심사숙고해서 골랐거든요.
0: 네.
1: 오늘의 주제는 바로 리스트입니다.
0: 리스트.
1: 예, 제가 리스트가 정말 대단한 스타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연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듣기에 가장 좋은 곡으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0: 말씀하신 대로 또 상상을 해보면서 음악을 쭉 보니까 리골레토를 고르셨어요.
1: 그렇습니다.
0: 리골레토 오페라 혹시 보셨나요?
1: 봤죠?
0: 와, 어땠습니까?
1: 일단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고요.
0: 네.
1: 그다음에 그 연기나 어떤 스토리 라인 자체도 너무 극적이기 때문에 볼 때마다 감동을 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이 베르디의 극적인 선율과 리스트가 만나서 시너지를 낸 작품이군요.
1: 그렇습니다.
0: 예. 자, 리스트. 말씀하신 대로 피아니스트라면 피해갈 수 없는 이름입니다. 나의 첫 리스트가 궁금한데요. 어떤 곡이었을까요?
1: 제가 또 과거로 여행을 해서 제가 언제 리스트를 처음 쳤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0: 네.
1: 제가 10살에서 11살 정도에 제가 리스트를 처음 연주를 했던 것 같고요.
0: 네.
1: 제가 처음으로 배웠던 곡은 헝가리 랩소디 8번, 11번, 2번. 헝가리 랩소디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0: 예.
1: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려운 곡이었어요. 제가 악보를 보는 게 조금 빨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욕심을 좀 부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 헝가리 랩소디 2번을 만약에 들어보신다면
0: 네.
1: 아, 이 곡이구나 할 만큼 너무나 유명한 곡이고요. 그 후에 제가 뭐 오늘 들으실 뭐 타란텔라, 그다음 파가니니 에튀드 같은 곡들을 배우면서 이 피아노 스킬을 배워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 그때는 리스트를 어떻게 보면 되게 겁없이
1: 그렇죠.
0: 딱
1: 열
0: 저,
1: 살이잖아요.
0: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또 다른 느낌이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가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아니스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재미있는 3단계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리스트에 매료됐다가 이 과시적인 기교에 좀 뭐랄까 질린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좀 멀리 했다가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면 제대로 사랑에 빠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종종 하는데 선생님 어떤가요?
1: 뭐 질린다기보다는 이 저희가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어릴 때 겁 없이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0: 네.
1: 체력적으로, 기교적으로 어떤 부담감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0: 부딪히는군요.
1: 부딪히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이 리스트의 본질적인 어떤 아름다움이나 음악의 메시지 같은 것들을 이해는 하는데 체력적으로 이것을 소화하기가 정말 힘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곡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리스트의 음악이 조금 너무 화려하고 시끄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리스트에 숨겨진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선생님은 그 3단계 중에서 이미 다 극복을 한것 같은데요.
1: 아직 극복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리스트의 작품을 총 망라한 험프리 썰버러가 999번까지 있는데요. 여러 버전으로 편곡한 것을 정리해도 약 700여 개의 작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대부분 피아노 곡들이겠죠?
1: 그렇습니다. 리스트가 피아노 곡들을 대부분 작곡을 했고요.
0: 네.
1: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교향시라는 장르를 만들어서 리스트가 또 여러 곡을 쓰기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피아노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에튀드 연습곡 장르가 있고 소나타, 협주곡, 그리고 나머지 소품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피아노 에튀드도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파가니니의 악마적인 기교에 영향을 받아서 작곡한 파가니니 연습곡, 초절기교 연습곡, 콘서트용 연습곡 이런 곡들을 통해서 리스트가 피아노 테크닉을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했던 거죠. 그래서 피아노 역사에서 리스트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리스트를 왜 이렇게 피아니스트 분들이 강조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또 궁금한 게 있는데, 리스트 음악 중에서 이 순위를 따질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인기 순위를 따져보면, 이 헝가리 강식, 아까 말씀하신 또 사랑의 꿈, 이런 소품들도 빠지지 않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이 리스트에 소품들이 엄청 많고요.
0: 예.
1: 그에 비해서 리스트가 작곡한 피아노 소나타는 단한 곡밖에 없습니다.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도 협주곡이라고 불리는 곡은 단두 곡밖에 없고요.
0: 네.
1: 이것을 제외하면 모든 어떤 제목이 붙어 있는 나머지 곡들을 다 소품들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편곡 작품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리스트가 어떤 베토벤이 추구했던 형식미, 어떤 그런 베토벤의 결보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슈만의 어떤 자유로운 낭만성, 그다음에 음악 외적인 요소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낭만주의 음악에 더 결이 맞는다고 할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의 작품 중에 소품이 많고 어떤 정형화된 형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스토리나 어떤 이 음악이 묘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감상하시는 것이 리스트의 음악의 본질을 좀 꿰뚫어 보실 수 있는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리스트 소나타가 한 곡이나 말씀하셨는데, 그한 곡의 소나타가 40분 가까이 되죠.
1: 맞습니다. 한 3분에서 4분 정도.
0: 예.
1: 예, 그냥 단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0: 예.
1: 이제 피아니스트들이 어떤 큰 등산을 하는 기분으로 이제 연주를 하는 곡이죠.
0: 와, 리스트 소나타 35분. 저도 한번 감상한 적이 있는데, 솔직히 듣다가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1: 그럴 수도 있습니다.
0: 네. 아, 이제는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또 리스트 하면 또 클래식 역사상 최고의 스타라는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비틀즈의 비틀마니아보다 120년 전에 리스트 마니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 BTS만 했을까요?
1: 그렇죠. 이 월드스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이제 썰이 있습니다. 제가 서양 음악사 시간 때부터 이제 교수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리스트가 피아노를 치면 일단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가 연주를 할때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고요. 뭐 리스트가 담배를 뭐 피다가 담뱃재를 떨면 사람들이 그 담뱃재를 이제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다.
0: 아, 사실입니까?
1: 그렇죠.
0: 담배재를 받기 위해서
1: 이제
0: 몰려들었다.
1: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리스트가 이제
0: 와.
1: 장갑을 벗어서 이제 던지면 막 그것을 이제 받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거죠. 그 야구장에서 그 야구 공을 막 서로 갖기 위해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인파가 이제 몰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어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스타들이 탄생을 하는 시기에 살았다는 것이고, 리스트가 그것을 발전을 시킨 장본인이라는 것인데요.
0: 네.
1: 어떤 이런 낭만주의가 발전이 되면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드디어 온 것이죠. 19세기에 오면 어떤 사람이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어떤 스타로 발전할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도래되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 이후에서 어떤 오페라 스타, 어떤 스타 연주자, 스타 지휘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탄생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찾아옵니다.
0: 아, 그러니까 타이밍도 좋았네요.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클래식 음악이 신을 찬양하는
1: 맞습니다.
0: 음악으로 집중돼 있다가 이제 인본주의,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서 사람에 집중하는 그
1: 맞습니다.
0: 타이밍의 리스트가 기가 막히게 탄거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0: 아하. 또 엄청난 미남이었다면서요?
1: 만약에 리스트가 미남이 아니었다면 정말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봤거든요.
0: 예.
1: 참, 얼굴이 잘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정말 리스트는 정말 미남이었나?
0: 네.
1: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어떤 사료들을 찾아보면 리스트는 정말 미남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음악성과 테크닉과 어떤 외모를 모두 갖춘 사기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정말 팬덤을 거느리면서 연주를 열수 있는 어떤 대형 아티스트가 탄생했다. 그것을 리스트가 어떤 시작점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 일단 저는 리스트가 이뭐 말씀하신 대로 미남 또 스타성 저는 다 좋게 생각하는 게 그거

0: 보다 저는 더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이 피아노 연주를 원래는 뒤돌아서 한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관객이 피아니스트의 등만 봤는데
1: 맞습니다.
0: 리스트가 그것을 90도로 어떻게 보면 트는 바람에 피아니스트의 옆모습, 얼굴을 볼수 있는 최초의 피아니스트 기획자 아닙니까?
1: 그렇다고 이제 전해지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슈만의 와이프 했던 클라라 슈만도 엄청난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결로 그런 콘서트를 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 이제 뭐 클라라 슈만이나 리스트 둘 다, 이런 어떤 안보로 이제 콘서트를 진행하는 이런 관습을 만든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 아주 중요한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바로 김은찬 선생님의 라이브를 청해 들을 시간인데요. 자, 오늘 어떤 곡 가져오셨습니까?
1: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리스트의 콘솔레이션 위안 3번을 제가 준비했고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곡 중에 하나이고 리스트의 소품 중에서 사랑의 꿈과 더불어서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강타하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피아노로 가셔서 연주를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그 준비하실 동안 잠시 더 곡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화려한 순회 연주를 마무리하고 바이마르 궁정 악장으로 정착했고요. 그의 곁엔 평생의 연인 비르겐슈타인 공작 부인이 있었습니다. 또이 곡을 다듬던 중 쇼팽이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래서 음악학자들은 이 곡에 리스트의 평온과 쇼팽에 대한 추모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었을까요? 고맙습니다. 리스트에 위한 3번, 피아니스트 김은찬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0: 브라보. 리스트에 위안 3번 피아니스트 김은찬의 라이브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박주영님, 라이브 보려고 보이는 라디오를 틀었어요. 이석희님, 김은찬 피아니스트 라이브연주 시간에 딱 맞춰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정적이고 안정적인 리스트가 좋은 것 같아요. 리오범성님, 라이브로 들어볼 수 있으니 황홀하네요. 서정적인 선율에서 리스트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 좋았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생방에서 독주하신 소감 어떠십니까?
1: 여전히 라이브 생방송은 너무 떨리죠.
0: 아니, 그래도 선생님, 마지막에 맨 마지막 음정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표현하십니까?
1: 아, 아주 떨렸습니다.
0: 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옆에서 듣는데, 행여나 제가 저희 거대한 모험이 방해가 될까 봐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피해 있었는데, 마지막에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봤는데, 정말 피아노 다섯 개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 이거 성공하시는 거 보고서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대단합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은 이 곡이 리스트였어 하셨을 것 같아요. 리스트 하면 좀 화려한 곡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리스트가 워낙 테크닉을 이 좋았던 피아니스트였던 데다가 어떤 이 기반이 화려한 테크닉을 기반으로 한 음악을 발전시키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리스트의 피아노 음악을 화려한 기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음악계의 분위기가 조금 안타깝고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어떤 본질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작곡가들이 가진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스트가 가진 어떤 화려한 이면 속에 있는 내면의 어떤 본질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0: 네,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자면은, 리스트가 화려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정적인 것, 결코 어떤 작곡가에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1: 그렇습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정말 아름다움을 들으셔야 한다.
0: 자, 이 화려한 기구가 단지 수단이라면, 그렇다면 리스트 음악의 정수와 본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방금 이 콘솔레이션 위안에서 들으셨던 어떤 영혼을 강타하고 위안을 주는 서정적인 멜로디가 있고요. 일단 그 멜로디를 따라서 들으셔야 되고 리스트의 음악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 음악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어떤 장면들을 묘사하는 듯한 패시지, 어떤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 이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상하시면서 음악을 들으셔야, 리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단지 이것이 너무 빠르다, 너무 어렵다, 너무 어떤 기교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리스트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정말 진짜 이야기를 놓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아니스트로서 리스트 악보를 공부

0: 공부할 때이 피아노를 이 어떻게 쳐야 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실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멜로디를 연주를 할때 정말 아름답게 성악가가 정말 벨칸토로 노래하듯이 해야 될 것이고요.
0: 예.
1: 두 번째는 어떤 그 리스트가 보여주고자 했던 상징적인 내용, 어떤 묘사적인 부분들을 내가 정말 피아노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해야겠죠. 그냥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 너무 시끄럽거나 복잡하고 그냥 어렵게만 들리는 곡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볼 곡은 리스트의 초절 기교 연습곡인데요. 그중에서 몇 번째 곡을 들어볼까요?
1: 초저기교 연습곡 12곡이 있는데요.
0: 네.
1: 그중에서 네 번째 곡 마제파를 준비를 했고요.
0: 예.
1: 정말 한국 청취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임윤찬의 라이브 무대 음반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곡은 학생들도 그렇고요, 연주자들도 기교를 과시하는 곡으로 많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말 진정한 리스트의 어떤 의미를 찾으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곡이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가, 리스트가 무엇을 상징하고자 하는가, 무엇을 묘사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곡을 감상하셔야 정말 이 곡의 정수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마침 1부에서 임윤찬의 초절기교 연습곡 10번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임윤찬의 팬들에겐 오늘이 행운의 날 같은데요. 임윤찬의 반 클라이벤 콩쿠르 실황 앨범 중에서 듣겠습니다.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솔버로 139중 4번 마제파. 말방굽 소리와 마제파의 고난에 집중하면서 감상해 보실까요?

0: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썰번호 139중 4번 마제파 피아니스트 이민찬의 반클라이벤 콩쿠르 실황 연주였습니다. 자, 화려한 기교 뒤엔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리스트의 3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화려한 스타 리스트 뒤엔 종교의 귀열에는 성직자 리스트가 있었죠.
1: 예, 그렇습니다. 일단 리스트의 삶을 잠시 들여다보시면 리스트가 헝가리, 독일 어떤 근방에서 출생을 했지만 아버지를 굉장히 일찍 여의었어요. 아니 그게 한 10살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런 삶을 이제 겪게 되고 어머니와 함께 프랑스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엄청난 피아니스트로 활약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스타로 성장한 아역 배우 아역 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런 톱스타의 삶이 화려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행복하고 녹록지만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가 어떤 인생에 대한 의구심과 어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0: 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좋은 리스트 연주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는 어떤 좋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끔 하는 연주가 리스트의 음악의 정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렇군요. 자, 우리가 몰랐던 리스트의 모습들도 있는데요. 레슨미도 받지 않은 교육자였고 무명의 음악가들에겐 또 든든한 후원자였으며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 리스트는 좀 멋진 음악가였네요.
0: 그렇습니다.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말이 있고
1: 예.
0: 아마 경제적으로는 제가 베토벤이 그렇게 뭐 넉넉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 시간에 드렸던 것과는 반대로 리스트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다고 느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트가 어떤 사람에게 가진 애정, 동료 음악가들을 내가 알려야 돼 이런 차원에서 그냥 편곡을 해서 동료 작곡가들의 곡을 출판하기도 하고요. 레슨비를 받지 않고 문화생을 기르고 그런 어떤 음악계에 후원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에 어떤 후원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리스트가 정말 사람에게 굉장한 관심이 있었다.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와 더불어서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도 굉장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문학 작품이나 미술 작품이나 이런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어떤 다 녹아져 있고요. 어떤 리스트의 음악을 들었을 때 이런 인문학적인 취향, 어떤 교양적인 부분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어떤 리스트의 음악이 인생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음악에 녹아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인생에 대한 영감을 던져주는 리스트의 음악. 이번에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제가 에스테장의 분수라는 곡을 골라봤는데요.
1: 예.
0: 리스트 인생 말년에 완성한 술래해라는 작품집에 3권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이 곡은 리스트가 휴가 때 머물렀던 어떤 휴양지에서 보냈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곡이고요. 이 곡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에스테장이라는 별장이죠. 별장에 있는 화려한 분수들의 물소리를 음악적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그 묘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메시지가 또 담겨 있고요. 그 악보를 보시면 성경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성서에 나오는 말이 적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리스트가 아마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미사 시간에 들었던 어떤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물소리를 바라보는 그 장면 늘 떠올리셔야 이 음악을 제대로 감상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음악 속에서 물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피아노가 만들어낸 물소리, 그리고 어떤 삶이 목마르지 않는 삶인가라는 질문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트의 술래의 해 3번, 서이번호 163중 4번, 에스테장의 분수, 피아니스트 니콜라이 로간스키가 연주합니다.

0: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리스트 순례의 해 3권, 써이번호 163중 4번 에스테장의 분수 감상했습니다. 아, 선생님 이번 주도 선곡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방대한 곡 중에 어떻게 고르셨습니까?
1: 정말 좀 음악적으로 정말 깊이가 있고 좀 메시지가 있는 곡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골랐는데 함께 감상하기에 너무 시간이 부족하네요. 너무 좋은 곡들이 더 많은데요.
0: 네.
1: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0: 아, 또 좋은 리스트 곡들 우리가 같이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1: 예, 좋습니다.
0: 자,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으려고 오늘 2부부터는 시작부터 끝까지 리스트로 다 채워드렸는데요. 마지막 곡은 피아니스트 백혜선의 연주를 가져오셨네요.
1: 예, 백혜선 선생님은 저의 선생님이시기도
0: 아,
1: 하고요.
0: 그렇군요.
1: 이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리스트의 어떤 정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부터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고요. 선생님께서도 늘 본질에 집중을 해라. 정말 묘사를 하고 상징을 하고 표현을 하고자 하는 스토리를 생각을 하고 연주를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이 곡은 리스트가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어떤 영감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쓴 타란텔라라는 곡이고요.
0: 네.
1: 이 곡은 ABA 파트로 되어 있고 화려한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빼고 중간 부분에서는 이탈리아 칸초네 그 민속 음악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엄청 속도감 있게 빨라지니까요. 조심하시고 너무 놀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곡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한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저희도 더큰 기대로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사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끝곡은 말씀드린 대로 리스트의 베네치아와 나폴리 중 제3곡 타란텔라입니다. 피아니스트 백혜선의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오,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만나요.

서점에 가면 주로 하는 나만의 놀이가 하나 있었다. 문학서가로 가서 그날의 작가를 정하여 배가 된 모든 작품의 첫 페이지만 읽어보는 것이었다. 되게 비슷한 패턴이었기 때문에 내 일본어 실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해보기에는 이 놀이가 제격이었다. 양지윤 작가의 책 번역가의 일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치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윤하의 오르트 구름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창 카페 쓴 책과 이음 출판사에서 나온 양지윤 작가의 책입니다. 번역가의 일의 일부로 깔아드렸어요. 양지윤 번역가시죠? 도서관 사서로도 오래 일하시기도 했고요. 일본어 특히 그 소설 문학 번역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일본어 번역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으며

일본어와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됐는지 그 과정부터 이렇게 번역가로서 겪는 어떤 직업병, 습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 책에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 안에 꼼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번역은 과거의 그림을 복원하는 일과도 어찌 보면 비슷하다라고 쓰신 부분이 좀 공감이 많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그림을 복원사들이 일단 이렇게 응시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아,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문학 작품 을 이제 들여다보시는 거죠. 이 친구가 일본어를 공부해서 먼저 일본에 간 거예요. 친구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 흥미를 느끼게 된그 일본어의 어떤 세계였는데, 그 카드 회사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또 오래 하셨는데, 그 일을 할때 너무너무 그 지친 일상 속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그 일본어 공부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떤 탈출구가 되어주면 훅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내가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됐나? 이걸 좀 알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서점에 가서 일본어 서적들을 보는 거죠. 특히 문학 작품들, 소설 첫 페이지만 쭉 읽어보면 이게 잘 들어오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지금 나의 실력을 좀 가늠할 수가 있어서 그것을 재미난 놀이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어떤 세계가 있죠. 외국어 공부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무엇일 수도 있겠고요. 박연경님, 반짝 나의 위로, 북카페 안녕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네, 귀엽게 인사를 해주셨네요. 이정숙님, 반짝반짝 라떼 한잔 준비하고 일렬 직청합니다 하셨습니다. 가장 앞에 앉으신 거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영주님은 반짝 표지 독서도 독서다에 이은 첫 페이지 독서도 독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첫 페이지 정도 넘기고 차례를 훑어보는 것도 독서고요. 넘겨서 어디까지 꼭 이걸 다 완독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9749 쓰시는 카페인님, 저는 책의 제일 뒷페이지를 먼저 읽어보면서 상상을 해요. 내용들을요. 가장 뒷페이지를 먼저 읽어보면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 도달했는가를 상상하시는 거예요. 이 또한 재미난 방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고님, 고성 라벤더 축제 잘 다녀오세요. 또. 네, 저 어디 간단 말을 못하겠네요. 우리 카페인 분들께. 지금 너무너무 마음으로 함께 가주시는 느낌입니다. 네. 모네의 그림 속으로 뚜벅뚜벅 들어가시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오세요. 모자 꼭 쓰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모자도 꼭 쓰고, 선글라스도 꼭 쓰고, 저 요즘 막 마스크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를 보면 얼굴 빈살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다니는데 제가 눈에 가득 담고 오도록 할게요. 4392 쓰시는 카페인님, 어제 일이 있어 진주에 갔는데요. 시인님들 소개하신 허수경 시인. 그 시인의 향수가 뭔지 알것 같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진주가 그때는 몰랐는데 참 역사 깊고 예쁘고 좋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주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우리 카페인 분들, 간혹 진주, 이쪽에 살고 있어요 하는 사연이 오거든요. 이4392 쓰신 카페님도 이렇게 지금 사연을 주셨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냥 우연히 진주에 이 기반을 두고 계신 또 작가님을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마주쳤는데,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진주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은근히 많이 있어서, 꼭 가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또한 또 충동적으로 훅 가야죠. 음악을 두곡 띄워드릴게요. 듣고 나서 어제 카페이님들 달 보셨어요? 저 어제 달을 보고서 보려고 본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눈을 훅 돌렸는데 거기 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 달을 한참 보고 있을 정도로 어제 달 되게 예뻤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그 사진도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릭 헤일 그리고 브리아 거터리가 함께한 곡 Fly Me to the Moon 럭키 매쉬업 곡이고요. 그리고 로키드 유연이 함께한 곡 칵테일 사랑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303 쓰시는 카페인님, 저도 진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90년대 학번이에요. 반갑네요. 서울 생활 힘들거나 할 때는 늘 라디오와 함께 12시엔 꼭 윤고은의 북카페와 하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진주에 계신 카페인님들 많이 계시죠?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마, 나도 진주인데 하시면서도, 아직은 사연 보내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진주의 매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로울 때 북카페가 늘 이렇게 벗이 되어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고요. 자주 오셔서 쉬었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수영님도 점심 먹으며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카페인님들 지금 점심 드시면서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고요. 그리고 이미 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7906 쓰시는 카페인님, 어제 손톱 다리였죠? 라고 하셨는데, 그걸 손톱 다리라고 부르는군요. 저는, 눈썹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초승달 같은 눈썹 할때그 눈썹 느낌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사진을 미리 띄워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보라에 보이는 라디오로 북카페 접속하고 계신 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봤던 다리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렇게 얄쌍할 수가 있나? 늘 항상 저 순간을 통과해서 다리 차고 지고 했을 텐데, 딱저 순간을 또 포착하기가 은근히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너무 잘 보여서,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약간 반짝이는 그 점이 반짝이는 점이 금성 같아요. 저게 약간 저녁 무렵이었거든요. 좀, 해는 졌고, 그리고 완전히 깊은 밤이 되기 직전이었는데, 그렇지 않나, 금성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 초승달 못 보신 분들은 오늘도, 뭐, 어제에서 오늘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오늘도 꼭달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여름밤에는 이 달, 별, 이런 것들 더좀 이렇게 바라보게 되기도 해요. 밤이 짧으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 하지라고 하더라고요. 낮이 가장 긴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일간 카페인 주제를 당신의 밤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밤의 경계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언제부터가 밤의 시작일까요? 해가 서쪽 지평선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아니면 세상에 짙은 어둠이 내려앉는 순간? 언제부터가 밤일까요?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는 일몰 후에도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대기가 태양빛을 끌어올려 하늘을 비추기 때문에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18도 이상 내려간 후에야 대기의 산란 효과가 사라지고 세상은 어둠에 잠기게 되죠. 해는 졌지만 여전히 밝은, 그래서 낮과 밤이 뒤섞이는 시간. 이 시간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트와일라잇, 우리말로는 박명이라 부르는데요. 국어사전에서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얼마 동안 주위가 희미하게 밝은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해가 지평선에서 얼마나 내려갔는지 그 각도에 따라 박명도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먼저 해가 진 직후, 지평선 아래 고도 6도 사이에 태양이 있는 시간을 시민 박명이라 칭합니다. 아직 책을 읽을 정도로 밝아서 인공 조명 없이도 시민들의 일상 활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해가 조금 더 내려간 6도에서 12도 사이, 이때의 시간은 항해 박명이라 합니다. 어둑어둑 어둠이 내려앉고 별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수평선을 구분할 수 있는 상태. 주요 별자리와 지평선의 구분이 가능해져 과거 항해사들이 위치를 측정하는 데 이 시간이 주요했죠. 또 은밀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을 때 가시성은 확보되면서 나의 움직임은 숨길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전쟁에서 중요한 작전에 수행되는 시간이 바로 이 항해 박명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천문 박명은 태양 고도가 지평선 아래 12도에서 18도 사이일 때입니다. 육안으로는 하늘이 완전히 밤처럼 어둡게 보이지만 천문학자들이 별빛을 관측하기 시작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북극권 나라 중에는 자정인데도 해가 지지 않는 상태가 몇 주에서 몇 달씩 이어지는 곳이 있죠. 하얀 밤, 백야는 한밤중에도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생기는 현상인데요. 앞에서 만나본 태양 고도가 지평선과 6도 사이에 있는 상태, 바로 시민 박명 상태가 밤새 이어지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지대, 박명. 여러분이 생각하는 밤의 시작은 언제인가요?

짙은의 백야 띄워드렸습니다. 이 밤의 길이 말할 때 일반적으로는 일몰 후부터 이제 밤으로 치죠. 그런데 해가 진 후에도 이 빛이 꽤 오래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밝게 느껴져서 아마 사람들마다 어느 시점부터를 나는 밤으로 친다 하는 게 개개인마다 좀 다를 것은 같습니다. 오늘 박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세 가지 접근을 해본 거죠. 박명, 낯선 용어인데 이 시민 박명이란 말도 참 와닿습니다. 이 백야는 그러니까 시민 박명 상태가 인공조명 없이도 책 읽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밤새 이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이수영 님이 박명에 관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박명의 시간에 마시는 물은 박명수?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밤의 감성에 훅 빠져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박명수 건네주셔가지고, 네, 잘 마실게요. 한 모금. 그리고 4392 쓰시는 카페이님, 8시쯤이 되어서야 짙게 넘어가는 여름 저녁 참 좋습니다. 이름 모를 큰 꽃들도 좋은 하지 무렵. 여름밤 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름밤 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렇게 예쁜 달이 뜨더니 너무 덥더라고요. 아, 이 밤에 덥잖아라고 하는 생각을 느낀 첫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전 낮에도 아직은 괜찮다 싶었는데 밤에 그 더움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되면 이제 7월, 8월은 어떻게 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권수연님. 너무 오랜만에 본방 들으신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저녁과 밤 사이의 달을 보면서 북카페 재방송 들었거든요. 오늘은 숨좀 쉬면서 들을 수 있어서 그저 좋고 감사해요. 잘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본방에 오셨네요. 수연님, 네, 오늘 2시까지 즐겨주시죠. 이 재방도 챙겨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1227 쓰시는 카페인님, 제가 아까 띄워드린 그 사진 보시고,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달이 눈썹 달이에요. 저랑 같은 표현을 쓰시는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눈썹 달 너무 예쁘죠? 아, 저도 트와일라이트, 낮과 밤이 교차되는 시간을 제일 좋아해요. 어제 퇴근하는데 괜히 울적해서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오는데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 겪는 감정이라 당혹스러웠는데 아직도 그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언니 목소리 들으니 마음이 차분하고 좋네요. 방송 들으면서 맛난 밥 먹고 힘내볼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밤에 이제 어떻게 그 찌꺼기가 그쵸? 다 이렇게 해소되지 않고 또 지금도 좀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낮에 오늘도 햇빛이 또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약간 소독한다 생각하시면서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카페가 자주 매일 하루에 4시간씩 들을 수 있잖아요. 제방 포함하면 늘 곁에 있어 드릴게요. 아, 우리 카페인 분들 곳곳에서 지금 진주, 서울, 막 곳곳에서 이렇게 사연 주시고 계신데, 4487 쓰시는 카페인님은 일본에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간사이 공항이 보이는 이즈미사노 마블 비치에서 보냅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북카페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네, 근데 지금 간사이 공항이 보이는 그 해변인 거죠? 거기서 북카페를 지금 듣고 계신다. 문자로 또 이렇게 보내셨네요.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신 곳에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듣고 가시죠.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연경님이요. 오늘 유독 좋네요. 공감되는 사연도 노래도 라고 하셨는데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읽기 기쁨 어제부터 나누기 시작한 이 책도 또 좋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윌북 출판사에서 펴낸 켄 리우와 노자의 책, 길을 찾는 책 도덕경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막 끊임없이 배우고 계획하려고 하고 계산하려고 하고 애를 쓰면서 살고 있는데 노자는 약간 허무하게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자만이 참된 지혜를 지닌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흥함이 없이도 이룬다. 도가의 중심에는 오직 어리석은 자만이 참된 지혜를 지닌다는 생각이 있다. 배우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계산하고 평가하고 계획하려 애쓰는 일은 우리를 지혜에서 멀어지게 한다. 도를 깨달은 자는 남을 깨우치려 들지 않는다. 지혜는 내면에서 발현되는 것이니까. 이런 생각은 거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잘못된 적용을 낳는다. 이 경우에도 말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장자는 지혜를 배우는 일의 어려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낙담한 공자가 노자를 찾아와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옛 서책들을 공부해 그것들에 대해 훤히 알고 있습니다. 옛 태평성세의 법과 의례도 줄줄 외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옛 철인왕들의 지혜에서 벗어난 군주들이 어째서 필멸할 수밖에 없는지, 72명의 어리석은 패자들을 예로 들어 두루 논하는 글도 썼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재후들 가운데 나의 이상을 따른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일이 왜 이리도 어려운 겁니까? 사람들을 이성으로 설득한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올바른 길로서의 유일무이한 도가 모습을 드러내기를 그토록 꺼려서 그런 것입니까? 그대가 그대의 이상에 따라 세상을 다시 만들고 재편할 능력을 실제로 갖춘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 정말 다행이오. 노자가 말했다. 그대가 말하는 고전들, 그것들은 옛 패자들이 걸어가며 남긴 발자국일 뿐. 그 발자국을 만들어낸 생기 있는 정신은 아니오. 그대가 말하는 것들은 모두 한낱 떠도는 발이 남긴 흔적일 뿐이오. 그런데 죽은 흔적이 살아있는 발은 아니지 않소? 주위를 둘러보시오. 새와 짐승은 저마다 다양한 본성의 부름에 귀 기울이며 자신만이 아는 양식에 따라 살아가고 있소. 본성은 바꿀 수 없고 운명은 방해할 수 없으며 시간은 멈출 수 없고 돈은 막을 수 없소. 도를 깨달으면 어디든 가지 못할 곳이 없다오. 하지만 도를 깨닫지 못하면 어디를 가도 자유로울 수가 없소. 공자는 물러가 홀로 석 달을 보냈다. 다시 노자를 찾아왔을 때 그는 더 혼란스러워 보이면서도 덜 혼란스러워 보였다. 공자가 말했다. 까마귀와 까치는 둥지의 알에서 태어나고 새끼 물고기는 거품 속에서 태어납니다. 벌과 말벌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자궁에서 태어나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매 순간을 온전히 살면서도 그것을 상실했다고 울부짖습니다. 나는 내 주변의 만물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인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끊임없는 변화와 하나가 되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축하하오. 노자가 말했다. 이제야 깨닫기 시작하셨구려.

패닉의 로신한테 듣고 왔습니다. 백승주님이요. 이 노래가 노자의 말씀을 이해하고 만든 노래 같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연결한 것을 또 읽어내주신 거죠. 김한주님이 길을 찾는 책 도덕경 이거 보고 있었는데 윤고은 작가님이 같은 책 낭독해주셔서 반갑고 놀라워요 하고 이렇게 또 반가워하시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윌북에서 펴낸 길을 찾는 책 도덕경 읽고 있습니다. 계속 따라오시죠.

맹수도 그를 덮치지 못하며 급강하하는 맹금도 그를 할퀴지 못한다. 그의 뼈와 힘줄은 약하지만 소나귀는 강하다. 남녀의 결합은 모르지만 발기에 있으니 전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고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니 조화의 절정에 있기 때문이다. 조화를 아는 것은 곧 영원을 아는 것이다. 영원을 아는 것은 곧 맑음에 도달하는 것이다. 생명을 북돋우는 것은 불길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니 우리가 강하다고 부르는 것은 실은 고집일 뿐이다. 강함의 절정에서 갈 곳은 내려가는 길 뿐이다. 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 때이른 종말을 맞이하리라. 오늘날 노자가 살아있었다면 SNS를 아주 잘했을 것이다. 아마도 소크라테스와 경쟁했을 것이다. SNS는 오해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다. 거기서 하늘이 파랗다고 말하면 누군가는 당신이 발밑에서 짓밟히는 초록빛 풀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며 분노할 것이다. SNS는 이런 끊임없는 분노, 즉 참여를 연료로 삼는다. SNS를 잘하려면 오해받는 것을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SNS를 아주 잘하려면 신경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말까지 해야 한다. 노자는 오해받기 쉽고도 흥미로운 말을 하길 좋아한다. 이를테면 갓난아이에 대해 그가 한 말을 보라.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니 조화의 절정에 있기 때문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으나 내 아이들이 갓난아이였을 때를 떠올리면 이를 악물게 된다. 그리고 그래, 불안하고 서툰 부모였던 당시의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행하라는 말도 별 도움이 되진 않았으리라. 아마도 노자는 사흘 동안 한숨도 못 자고 우는 아이를 돌본 다음에야 유아기의 조화에 대해 내게 강의해도 좋지 않을까? 배움에 대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 문 밖으로 걸어나갈 필요는 없다. 하늘의 도리를 이해하기 위해 창밖을 내다볼 필요도 없다. 인생에 정말 많은 시간을 배움에 바쳐온 입장에서 저 말에 반박하고 싶은 본능을 억누르기란 쉽지 않다.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불가지론적 무지가 아주 많은 이들의 자부심이 되는 시대에 노자의 말이 부당한 것을 정당화하는 식으로 읽힐 수 있다는 생각도 떨치기 힘들다. 그가 관습적 도덕에 대해 하는 말은 또 어떤가? 경외하는 마음과 타산을 버리면 만인의 이익은 백배가 될 것이다. 자비와 정의로움에 대해 떠들길 관두면 만인은 친절함과 선의를 되찾을 것이다. 여기서 노자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그럴듯한 통찰력인가? 아마 어떤 이는 그를 비웃기까지 할 것이다. 비웃음을 사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가 되기에 부족하다. 노자의 말을 신랄하게 일그러 들면 도덕경에 실린 모든 단어에 대해 트집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노자는 자신에 대한 그런 신랄한 독해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무태오른 물고기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펄떡이는 동안 그는 진흙둥지에 앉아있는 제비나 진흙 속을 기어다니는 거북처럼 만족해하며 거기 그냥 앉아있을 것이다. 이미 말했다시피 노자는 SNS에 최적화된 인물이다.

로니츄의 신경꺼 띄워드렸습니다. 아, 노래 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가사가 재미나서요. 아, 오늘 읽은 책, 이 윌북에서 펴낸 길을 찾는 책 도덕경. 네, 어떠셨나요? 더 궁금한 이야기들이 많으실 텐데 책 통해서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 지금 첫 사연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정승환님, 새싹님이세요. 정승환님, 저도 매일 사무실에서 차 안에서 항상 EBS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주 출신이 많이 듣고 있다니 기분이 더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승화님도 진주에서 오신 건가요? 진주 출신? 이 뭔가 오늘 진주, 연고지가 진주인 분들이 사연을 굉장히 많이 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 가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어떤 특정 지역 얘기를 준비한 것도 아닌데 많이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진짜 반가워서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사연 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승화님, 예, 매일매일 또 EBS 들으신다고 하시니까 또 북카페도 챙겨 들으시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까 4487 쓰신 카페님, 일본에서 간사이 공항 맞은편에 있어요. 해변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사연 보내주셨는데 후속 사연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거기 어디예요? 했더니 이제 사연을 첨부하셔서 수평선 너머 하얀 실선이 보이시나요? 하시면서 그게 간사이 공항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사진 너무 예쁩니다. 아, 공항이 이 각도로 보이는 그런 해변이 있는 거군요. 너무너무 멋집니다. 아, 지금 네, 보라에도 이렇게 띄워봤어요. 네, 저기 하얀 실선이 지금 일본 간사이 공항. 그게 보이는 지금 해변에 앉아 계신 북카페 듣고 계신 4487 쓰시는 카페인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진이기도 하고요. 마룬5의 메모리스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면 이제 미미님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0: 우리나라에서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아이를 낳고 최대 90일 출산휴가와 급여를 보장받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한 결과인데요. 막상 우리나라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에겐 그림의 떡이 되기 십상입니다. 사업 규모가 작다 보니 대체 인력 구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어 임신을 미루게 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런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한 곳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경상북도. 소상공인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6개월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신을 대신할 근로자를 뽑고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거죠. 어떤 일을 해도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 행복한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A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초급 중국어를 진행하는 성구현
4: 왕완링입니다.

0: 순식간에 주위를 휩쓸고 지나가는 돌풍처럼 빠르게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유행. 그저 재미있다 하고 넘겨도 괜찮은 걸까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우리 사회를 휩쓴 문화현상들의 이면 살펴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네, 미미님 지난주에는 축구 유니폼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
1: 맞습니다.
0: 느낌으로, 그렇죠? 오늘은 아니네요?
1: 경기가 내일입니다.
0: 그러니까요. 지금 네, 기대감에 잘 보셨어요? 지난주에?
1: 네, 뭐 저는 한국 국가대표팀의 경기뿐만 아니라 스포츠
0: 보죠?
1: 보는 걸 워낙 즐겨해서
0: 네.
1: 매일 일어나면 요즘 경기가 새벽 1시, 4시, 7시, 오전 10시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0: 거의 지금 중계방송하시는 느낌인데.
1: 네. 그래서 눈을 뜨면 이제 첫 번째 경기 결과를 확인하고 두 번째 경기가 막 전반을 마쳤거나 이런
0: 네.
1: 정도에 와 있더라고요.
0: 그렇구나. 바쁘시네요. 즐거운 바쁨이죠, 이런 건.
1: 바쁘죠. 그리고 또 월드컵이 끝나면
0: 네.
1: 가을엔 또 아시안 게임이 있답니다.
0: 이게 지루해질 틈이 없습니다. 그렇죠?
1: 그렇죠.
0: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책이 유행에 대한 책인데, 네, 유행이란 말, 저는 유행이란 말 많이 쓰는데 이 말도 좀 옛날 말인 거예요?
1: 그렇죠. 요즘엔 트렌드란 말에.
0: 트렌드란 말, 너무 트렌드해서 전 유행이란 말이 좋은데.
1: 이게 예.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0: 약간.
1: 유행은 좀 내가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트렌드는 내가 좀 앞서서 주도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0: 아, 그래요? 그 네. 위치가 좀 다른 거군요. 트렌드는 좀 앞서서.
1: 네, 내가 직접 그걸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런 현상이나 상황들을
0: 네.
1: 내가 좀 뒤따라가는 거, 쫓아가는 게 유행.
0: 네.
1: 앞에서 같이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것이 트렌드. 저는 이런 뉘앙스 차이가 느껴졌는데 근데 유행이랑 트렌드란 말이 갖는 힘이 뭐냐면
0: 네.
1: 이유를 묻는 순간 재미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0: 이게 왜 유행하냐고 묻는 순간?
1: 그렇죠.
0: 저 진짜 많이 묻는데?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아요?
1: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은 거네요.
0: 그렇구나.
1: 보통은
0: 그렇구나.
1: 그냥 유행이라고 하면 네. 그러려니 하고 나도 분위기를 맞춰가는 것이 무리가 없는 대응이고
0: 네.
1: 그러니까 유행인데 유행이 사실 이유라는 게 분명하지 네. 않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즐겨서 쓰니까 따라서 하다 보니까 많이 쓰게 되는 건데
0: 맥락이 알고 싶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1: 그게 이제 좀 거친 표현이지만
0: 네.
1: 옛날 사람.
0: 옛날 사람 뭐 어때서요.
1: 뭐라 네. 그럴까. 네. 모든 일에는
0: 네.
1: 이제 원인과 결과가
0: 있을 거라고 믿는
1: 맥락과 흐름이 있고.
0: 그러면 미미님은요?
1: 미미님. 저도 당연히 옛날 사람이죠.
0: 우리 옛날 사람이요?
1: 저는 뭐 얘기만 나오면
0: 네.
1: 근거가 뭔가요? 이런 얘기.
0: 근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1: 이유가 뭔가요? 이런 거 묻거든요.
0: 그러니까 왜 그런지 우리는 좀 따지고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옛날 사람이다.
1: 이런 거죠. 우리는 결과나 판단에 동의하지 않아도
0: 네.
1: 그 사람이 어떤 근거나 이유가 있다면 이해해 주는 거죠.
0: 그렇죠.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1: 네. 반대로
0: 네.
1: 이유나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0: 지금 반대로에 되게 감정 실린 것 같았는데. 아무튼.
1: 네, 그냥 그 결과에 주어진 지금 유행하는 상황.
0: 네.
1: 이걸 따라가고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지금 뭔가 이 흐름에 이미 있는데 거기서 지금 빨리 흐름 쫓아가기도 모자랄 판에 왜 하는 거예요? 계속 묻는 사람.
1: 맞습니다.
0: 그런 느낌.
1: 바로 오늘 가져온 책의 네. 저자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도우리 작가의 책인데요.
0: 네.
1: 제목의 그 두 조합이 재밌습니다.
0: 네.
1: 불편한 유행입니다.
0: 불편한 유행?
1: 네.
0: 유행이 불편한가?
1: 유행 자체가 불편함을 주진 않지만
0: 네.
1: 우리가 유행하는 현상들을
0: 네.
1: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왜 그랬지? 왜 그렇게까지?
0: 그 왜 그랬지를 묻는 사람도 옛날 사람이에요? 아니죠. 이거는
1: 야, 어렵네요.
0: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많잖아요. 무슨 광기에 휩쓸린 듯이 우리가 그냥 이유도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다면
1: 그렇죠.
0: 했는데 뒤늦게 보니까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1: 그리고 그때 가서야 그래서 그런 맥락.
0: 네.
1: 우리 사회가 왜 그렇게 휩쓸렸을까? 왜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선호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0: 네.
1: 이 불편한 유행은 조금 불편하고 답답하고 더디더라도
0: 네.
1: 지금 유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놓치지 말고 들여다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유행하는 말들 현상들을 네. 분석해낸 책이에요.
0: 그래서 지금 이 책 표지부터 이 앞면에 전면에 이렇게 그 유행하는 말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보자마자 아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그렇죠. 이럴 수도 있죠.
0: 그럴 수도 있죠. 아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자 기윤당님 크크크 옛날 사람 한 명 추가요. 빨리 올라타세요 우리.

0: 이 지금 배를 타고 흘러가야 됩니다.
1: 이
0: 흐름을
1: 기본적으로
0: 따라서.
1: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0: 네.
1: 이 기승전결,
0: 아.
1: 원인과 결과, 흐름과 맥락, 결, 이런
0: 네.
1: 것들
0: 아, 결.
1: 좋아하고 중시하죠.
0: 결을 지금 강조하셨는데, 권수현님, 저도 근거와 맥락이 궁금한 옛날 사람이에요. 아니, 뭐든지 시작점이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이 지금 시작점이 있고 머리 가슴 배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접근. 예, 네, 저에겐 익숙하나.
1: 네.
0: 최진호님, 근데 어쩌면 트렌드라는 말도 유행에서 쓰이는 걸지도 몰라요.
1: 그렇죠.
0: 그래요.
1: 사실 많은 유행이 그냥 유행해서 유행인 겁니다.
0: 아, 그렇구나.
1: 트렌드여서 트렌드인 겁니다.
0: 미미님은 근데 왠지 느낌은 유행을 그래도 약간 막 따라가려고 하진 않는데 파악은 하고 갖고 노실 것 같은 느낌.
1: 파악 정도는
0: 그쵸?
1: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가고 싶지는 않은데, 또 한편으로는 휩쓸리거나 따라가고 싶은 모양새를 보여주고 싶지도 않다.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겉으로는 크게 관심 없는 척하지만 조용히 찾아보죠.
0: 조용히,
1: 음흉한 사람입니다.
0: 조용히, 아, 뒤처지면 안 돼. 알긴 알아야 돼. 내가 안 하는 거야. 이거 하기
1: 그렇죠.
0: 위해서.
1: 네.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0: 그쵸.
1: 알고 있지만 나의 판단과 선택이다.
0: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인 거고. 카페인님들은 어떠실까요? 궁금합니다. 어떤 유행 즐기고 계신지, 그리고 또 과거 경험도 좋고요.
1: 아, 유행이 또 재밌는 게 돌고 돌아서 유행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0: 네.
1: 뭐, 제가 중학교 때는 힙합이 굉장히 유행하면서
0: 아,
1: 정말 청바지를 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제 빗자루처럼 사용하던.
0: 아, 맞아요, 맞아요. 거리 청소를 많이 했죠.
1: 그래서 그 운동화 뒤에
0: 네.
1: 이렇게 압정으로
0: 아, 압정으로.
1: 눌러놓으면
0: 네.
1: 이렇게 딱 결이 예쁘게 떨어지죠.
0: 맞아요.
1: 기억나시죠?
0: 기억나요. 압정으로, 왜 이렇게 익숙하지?
1: 그리고 또그 90년대 중후반에 유행했던 가방 있잖아요. 뭐 캔버스백 같은 거.
0: 아, 가방.
1: 그런 브랜드가 몇개 있었는데,
0: 있죠.
1: 그게 또 최근에 다시 또
0: 돌아왔어요.
1: 유행했잖아요.
0: 너무 놀라웠어요, 그게. 진짜
1: 그러니까.
0: 국민 가방 같은 그런
1: 이런 걸
0: 느낌이었는데.
1: 보면 집에 쌓여 있는 옛날 물건이나 옷을
0: 네.
1: 그냥 갖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0: 저는 이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성분들 그 검정색 레깅스에, 그 위에 청치마를 입는 게
1: 네.
0: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제 친구들 다 그렇게 입고, 전 그러면 왠지 그렇게 입기 싫은 거예요.
1: 이게 왠지 원더걸스가 유행시켰던,
0: 훨씬 더
1: 아, 그
0: 전에요. 네.
1: 전에도요? 오.
0: 한참 전에 그랬는데, 그게 유행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다시 보이는데, 그땐 너무 싫었던 거예요. 뭐좀 따라가기 싫은, 거스르고 싶은, 이런 욕심이 좀 있었던 사람이죠. 전 초연한 사람, 유행에.
1: 아예.
0: 관심도 별로 없고.
1: 야,
0: 네.
1: 멋있네요.
0: 그쵸? 네. 근데 맥락 따지다 옛날 사람 된 거고요, 지금. 자, 오늘 이책 안에서 어떤 말들을 좀 우리 만나볼까요?
1: 네, 제 눈에 처음 들어왔던 단어는 이거였어요.
0: 네.
1: 나락입니다.
0: 나락.
1: 네.
0: 나락이 유행이에요?
1: 이거는 내가 뭐 따라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현상, 상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이 나락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쓰이기 시작한 게
0: 네.
1: 불과 몇년 되지 않았대요. 2022년에 나락도 락이다. 이런 말이 뭐 티셔츠,
0: 네.
1: 스티커, 이렇게 인기를 끌면서 여러 커뮤니티에서 실수나 실패를 강조할 때 이게 쓰이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확 확산되느냐?
0: 네.
1: 여러 뭐 유튜브 채널 같은 곳에서 나락 퀴즈쇼 같은 코너가 인기를 끌면서 대세 밈이 됐는데, 이 나락 퀴즈쇼가 뭐냐면,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0: 네.
1: 거기에 선택지를 둘밖에 안 줘요. 근데 어느 쪽을 해도 이게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비판받을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문제를 닥쳤을 때
0: 네.
1: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을 거잖아요.
0: 네.
1: 바로 그 상황을 즐기는 거죠.
0: 그걸 나락으로. 네. 와, 이런 부분. 야, 이거 지금 상황도 이런 유행인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어리둥절하겠네요.
1: 아,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군요.
0: 그렇겠죠? 그쵸?
1: 이게 주로 온라인에서 이제 유행을 하다
0: 네.
1: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나락 관련된 밈이 유행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맥락과 상황들을 또 저자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0: 네.
1: 이런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예전에도 사람들이 뭐 실수나 실패하는 거 보여주는 그 영상 같은 건 많았어요.
0: 그쵸.
1: 제가 어릴 때는 무슨 방송 프로그램의 NG 장면만

0: 모아서 보여주는
1: 재밌었잖아요.
0: 주말 오후에
1: 예. 네.
0: 그렇게 보여주는 방송도 있었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닌데 지금은 이 나락이 소위 말해서 박제된다고 하죠. 예전에는 그 시간을 지나가면 잊힙니다.
1: 그쵸.
0: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에 이게 딱 고정이 돼서
1: 맞아요.
0: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단시간에 찾아볼 수 있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도 여전히 그 기록이 남아있는 상황이
1: 네.
0: 되거든요. 요런 차이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의 나락과
1: 네.
0: 요즘의 나락이 우리가 받아들인 정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 이거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예전의 나락, 즉 90년대 막 세기 말 정서가 있었잖아요.
1: 네.
0: 그때는 이걸 모두가 같이 겪는다는 일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각자도생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일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공경에 빠진 누군가를 볼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죠. 내 일은 아니니까.
1: 슬프네요. 뭔가.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어떤 그 일종의 연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1: 네.
0: 왜냐면 그 사람이 실제로 나락에 간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가짜 상황에서 벌어진다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1: 네.
0: 마치 저자는 우리가 놀이기구 타면서 막 스릴을 즐기듯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입도 하고 공감도 하고 연습도 하는 그런 장으로서의 또 기능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1: 그게 바로 나락이군요. 예, 7817 선생님이 중3 우리 딸이 잘 쓰던데요? 누구누구 나락 갔어? 이런 식으로.
0: 그렇죠.
1: 많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네요.
0: 자기 스스로도 요즘은 얘기하죠. 뭐 이렇게
1: 아,
0: 농담하다가
1: 네.
0: 자기도 모르게 말실수 같은 걸 했어요. 나 나락 갈 때. 이렇게.
1: 아,
0: 나
1: 그렇게.
0: 나락 가는 건가? 방어하는 거죠.
1: 네.
0: 그 현상이 이미 있으니까.
1: 그쵸.
0: 나 이거 인지하고 있다. 내가 의도해서 한거 아니다. 이런 걸 표현할 때도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1: 스스로 이렇게 막기 위해서.
0: 네.
1: 자,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카페이님들 유행에 민감하신지, 따라해본 유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거 유행되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유행에 초연한 편이라고 했지만 지금 순간 딱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한 장면이 있었어요.
0: 궁금합니다.
1: 예전에 어떤 김희선 배우가 어떤 드라마에서 실비를 여기다 많이 꽂고 갔었던 머리 스타일이
0: 네.
1: 있었거든요. 그걸 열심히 하고 다녔던 그래서 생각하면 초연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어떠신지 사연 주시죠. 음악은 뭘 들을까요?
0: 아, 저는 이 노래만큼 유행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포착한 곡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0: 지코의 아무 노래인데 초반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왜들 이렇게 다운돼 있어? 분위기 이렇게 쎄해? 요즘 이게 유행인가?
1: 아,
0: 그러니까 내가 잘뭘 모르는 상황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사람들이 뭔가 즐기고 있거나 비슷하게 동조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게 유행인가? 나만 못 따라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유행 아닌가 싶습니다.
1: 와, 이렇게 연결하니까 또 너무 딱인 노래네요.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 인문학. 오늘은 산진이 출판사에서 나온 도우리 작가의 책, 불편한 유행으로 미미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이 나락 하나로도 너무너무 다양한 생각들이 막 이제 보이는데, 우리 카페인들 사연을 좀 볼까요?
1: 아, 여주리님. 우리 조카 애들 깻잎머리 유행일 때 찍은 졸업사진. 깻잎머리 때문에 졸업사진 절대 못 보게 한답니다.
0: 그 시절의 대세였는데,
1: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 고등학교 때
0: 네.
1: 그렇게 깻잎머리를 하고 뒤에 가방은 약간 이게 직사각처럼 딱 각이 잡힌
0: 아,
1: 가방을
0: 네.
1: 메고 다녔던 친구들이 기억이 나네요.
0: 그때 그런 게 유행했던 거군요.
1: 네. 근데 이
0: 오.
1: 조카분들 못 보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저는 그런 졸업 앨범을 정말 바로 손 가는 데다가 놓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가끔 펼쳐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같은 반 친구들이 있는 그 채팅방에다가 뜬금없이 투척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당혹스러워들 하죠.
0: 아니, 제 동창들이 있는 그 단톡방에도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그 미미님 같은 그런 분이었던 거구나. 그런 친구였던 거구나.
1: 저는 정겨운 마음으로
0: 네.
1: 올리는데 본인들은
0: 네.
1: 상당히 난감해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서 나온 거야? 할 수도 있을 텐데. 최유하님, 20대 초반에 일본 빈티지 유행이어서 열광했는데 아직도 좋아해요.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취향도 알아가는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유행이라서 처음엔 열광했는데 지금도 좋다.
1: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였구나.
0: 그렇죠. 이런 경우 참 좋죠.
1: 그러네요. 5623님, 게으른 사람은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제 습성으로는 유행의 흐름 따라가기 벅차더라고요. 헉헉. 따라가지 않아야 좋아하는 일에 에너지를 쓸수 있어요. 종이 체력이라.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0: 맞아요.
1: 이게 뭐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면 내가 뭘 했는지를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0: 맞아요. 몸은 하나고 시간은 24시간인데.
1: 그렇죠. 그게 정말 내가 즐거웠는가?
0: 네.
1: 이런 걸 돌아보게 되죠.
0: 그쵸. 정종숙님, 20대 때는 나이아가라 파마. 아, 이거 저도 초등학교 때 했던 기억나거든요. 뿌리 파마. 뿌리 파마, 긴 머리 끝부분 남기고 파마하는 거, 이거는 요즘에도 뿌리 펌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통넓은 바지 2개 사서 입고 댕깁니다. 자잘하게 하나씩 따라해보는 것도 기분 전환에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왜냐면 유행이 아니면 내가 굳이 해보지 않았을 일들이니까
0: 맞아요.
1: 그런 면에서는 좀 재미난 일이기도 하겠어요.
0: 맞아요. 그 시절에 뭔가 흔적을 남기는 거죠.
1: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유행인 줄 알면서도 나는 별로 선호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0: 맞아요.
1: 요즘 그 회사 이렇게 다니면
0: 네.
1: 젊은 분들이 이렇게 바지를 통이 넓은 걸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0: 요즘은 좀 그렇죠? 네.
1: 저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0: 아.
1: 한번 입어봤는데,
0: 네.
1: 치착을 해봤는데,
0: 네.
1: 도저히 못 입겠어요.
0: 아, 이게 맞아요. 어색하면 안 돼요. 그 어색하면 이기고서까지 막 그렇게 따라가면은 힘들죠.
1: 이게 나다 해야 되는데.
0: 맞아요. 이게 나다. 하고 계신가요, 카페인님들? 아, 저는 말 유행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요즘엔 이것도 굉장히 유행이던데, 지금
1: 그렇죠.
0: 해주실 얘기.
1: 나락 다음에 살펴볼 유행어는
0: 네.
1: 바로 에겐하고 테토입니다.
0: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에겐과 테토.
1: 아, 이게 학창시절엔 굉장히 외우기 고무스러웠던 말인데,
0: 맞아요. 아, 이거 진짜.
1: 유행을 하니까 너무 쉽게 다들 쓰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는 말인지 몰랐어요.
1: 이게 에스트로겐하고 테스토스테론, 그성 호르몬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특히 에겐남, 뭐 테토녀, 이게 유행이었는데, 외모나 말투, 뭐 취향, 이런 걸 기준으로 이제 구별을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크로스로 해서 네 가지가 다 있습니다. 테토녀는 솔직하고 주도적인 성격. 예전 말로 하면 좀 보이시한 여성. 에겐녀는 앞에 나서기보다는 상황과 분위기에 맞춰가는 성격. 조금 수줍고 조신한 타입을 얘기하는 거겠죠? 테토남, 옛날 방식의 정말 남자다운 남자. 옛날 말이긴 한데, 뭐 굉장히 직설적이고, 단순하고, 뭐 리더십이 있고 이런 거고요. 마지막 에겐남이 좀 다정하고 섬세하고 민감한 사람들.
0: 그러니까 이항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이항인?
1: 아,
0: 여기 이제 이 구분으로 또 우리 부족하단 말이에요, 또.
1: 또 새로운 거
0: 너무
1: 나오겠죠.
0: 극단적이잖아요, 지금.
1: 네, 근데
0: 물론
1: 여기서
0: 전 테토냐 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1: 진짜요?
0: 염승숙 작가가 저에게 테토냐라 그랬어요? 뭐 찢는다고. 택배
1: 그리고
0: 상자 뜯는 걸 보고 테토냐라.
1: 단호한 면이 있으시죠.
0: 아, 그래요?
1: 네.
0: 그래서 전 테토냐 소리 들어봤는데, 아, 이런, 이 구분만으로 부족해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1: 근데 요런 이제 말에서 저자가 주목하는 지점이 뭐냐면 바로 테토녀와 에겐남이에요.
0: 테토녀와 에겐남.
1: 네. 이 말 자체는 성호르몬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어떤 전통적인 성 역할이 반영됐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이 조합은 반대라는 거예요.
0: 그러네요.
1: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테토, 남성에게는 에겐을 붙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옛날에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말로 쓰였거든요.
0: 맞아요.
1: 예를 들어 테토녀에게 옛날에 너 왜 이렇게 선머슴 같냐. 뭐 에겐 남에게도 너 왜 이렇게 뭐 여성스럽냐.
0: 맞아요.
1: 이런 말을 예전에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그래서 유행을 하기 시작했느냐. 네. 저자가 또 찾아보니 연애 상담 콘텐츠에서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그런 성 역할을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느냐.
0: 네.
1: 뭘 더 선호하느냐. 이런 걸 사실 반영한 말일 수 있다라는 거죠.
0: 오.
1: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정상 연애라고 얘기하는
0: 네.
1: 그런 뭐 결혼 문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뭐 남성의 역할 이런 게 있고 여성의 느낌 그렇죠. 이런 게 있고 그런 것이 이제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이제 기존에 없던 그런 역할과 기대를 반영한 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0: 와, 이게 지금 전 국민적으로 퍼진 거예요?
1: 그렇죠.
0: 정말 이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 그리고 기존 그 고정관념에 좀 답답함을 느꼈던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접근일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죠. 그런 한편 이게 또 갖고 있는 어떤 한계라고 할까요?
0: 한계.
1: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저자가 어떤 사회학 연구를 이제 인용해서 얘기를 해요.
0: 네.
1: 이런 유행과 이제 연관된 걸로 그 발렌타인데이나 빼빼로데이 같은 데이 마케팅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언뜻 보면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연관을 짓냐면 데이 마케팅이 유행한 게 왜 그러냐.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거, 뭐 연애라는 거 이런 걸 자연스럽게 하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근데 이런 게 뭔가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됐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빈틈을 이제 비집고 이런 마케팅들이 들어와서 그런 걸 누가 정해주고
0: 네.
1: 표현하는 방식까지 알려주고
0: 아.
1: 그러면 좀 의뢰가 되는 거지, 의뢰가.
0: 그러네요. 네. 네.
1: 그런 연구가 있대요. 그래서 에겐 테토 같은 것들도 바로 우리가 어떤 상대에 대한 필요, 기대 이런 것들을
0: 네.
1: 그렇게 정돈해서 하나의 개념화시켜주는 말? 이런 흐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설명하더라고요.
0: 시장이 주도하네요. 또 이런 게.
1: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 수는 있는데
0: 네.
1: 그걸 내가 이렇게 언어화하는 건 아니죠.
0: 그렇죠.
1: 근데 누군가가 그런 마음을 읽고 이런 말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마케팅으로 활용했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마음이 반응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0: 와. 놀랍습니다. 지금 김미향님은 몰라서 검색해보고 지금 이게 뭐지? 에겐, 테토, 나락부터 이게 지금 처음 들으신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1: 그럼요, 그럼요. 네.
0: 신수아님도 여기서 지금 들었어요 이렇게 하시고
1: 네. 아 나락보다는 아직 덜 넓게 쓰이는 말인가 보네요.
0: 근데 수아님은 나락도, 전 나락, 에겐, 테토, 지금 얘기한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초연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렇죠? 이게 많이 쓰인다는 거죠. 여기저기.
1: 그렇죠.
0: 3483 쓰시는 카페인님, 저는 20년에 후배들이 젠틀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20년 전에, 20년 전에, 후배들이 나에게 젠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이면 젠틀려 되려나요? 지금. 무수히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쵸? 에겐 테토만으로 부족한 이항인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지금 너무 부족한 느낌.
1: 아, 요거 선점하는 사람이 또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런가요? 네,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네, 이 곡은 유행 앞에선 네.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가사가 담겨 있어요.
0: 유행 앞에선 우리의 마음?
1: 네,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0: 이건 이걸 유행 앞에서라고 하니까 좀 맞네요.
1: 그래서 나 돌아가고 싶어. 로이 김이 부른 서울 이곳은입니다.
0: 듣고 가시죠.

0: 울트라 오렁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일상문화 칼럼니스트 도우리 작가의 불편한 유행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서울 이곳은 가지고 오셔서 우리 들었는데 이렇게 그 마지막 그 구절의 가사가 제 마음 후벼 파는 것은 저 이 곡을 많이 들었지만 약한 모습 보여서 미안해가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 뭔가 이 처연해지는 느낌. 초연을 넘어서 처연해지는 느낌까지 들어요. 지금 약간, 네. 유행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우, 지쳤습니다. 지금 0688 쓰신 카페이님. 저는 유행에 전혀 민감하지 않은데 20대 딸아이 덕분에 유행하는 두바이 초코, 버터떡, 우베 음료 등 빠르게 먹어보기도 하고 유행어도 듣고 말랑이도 만져보는 등 유행을 따라가 보게 돼요.
1: 아, 0688님 적어주신 거 보니까 유행의 첨단 먹을거리죠.
0: 그렇죠.
1: 네, 이 책에서도 디저트로 한 꼭지를 다루는데 거기서 그 두쫀쿠...
0: 맞아요. 두쫑쿠.
1: 요거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맛도 맛인데 네.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경험담 이런 게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0: 맞아요.
1: 나 이거 먹으려고 어디까지 가봤다.
0: 맞아요.
1: 그리고 거꾸로 이런 곳에서도 이걸 판다. 뭐 극단적으로는 동네 국밥집에서도 두쫑쿠를 팔았잖아요.
0: 진짜 현상의 하나의.
1: 문방구에서도 팔고.
0: 맞아요.
1: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같이 만들어지는 것을 디저트 엔터테인먼트라고 표현하더라고요.
0: 아. 우리가 단지 그냥 그 먹거리로만 접근한 게 아니군요. 놀랍습니다. 아, 3483 쓰시는 카페이님. 유행 주기가 이렇게 짧아지다 보면 도태보다는 초연한 문화가 생길 것도 같아요. 이제 도태라고 말할 틈도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너무 바뀌니까. 무슨 일 있었어? 이런 사람이
1: 잠깐 깜빡하고 나면 다음 네. 유행이 와 있으니까요.
0: 그렇죠. 나는 그냥 다음, 이번엔 걸을게. 다음 유행에 올라탈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보겠습니다.
1: 2350님, 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운영 중인데, 고학년 친구들이 사용하는 말들 중에 지금 말씀하신 단어들 모두 있습니다. 덕분에, 트렌디한 언어들을 그 어린이들에게서 배우고 있지요.
0: 아, 유행을 선도하는 또 친구들이죠.
1: 선생님이 잘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놀리거든요.
0: 아.
1: 왜냐면 아이들 입장에서 본인이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보통은 선생님이 야,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0: 맞아요.
1: 반대로 우리가 아, 선생님 이것도 몰라요? 이렇게 놀릴 수 있죠.
0: 그러니까요. 지금 2350 쓰시는 카페님 정말 바쁘게 지금 따라잡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아까 에겐테토. 저는 에겐테토 몰라요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마 이건 아실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연결된 성격 유형 얘긴데 네. 바로 MBTI입니다.
0: 그렇죠.
1: 저자는 MBTI가 과몰입을 넘어서 정말 토착화된 상황에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전통 문화처럼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근데 그 중에서 T에 대해서 네.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너 T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다면. 네. 그 말 들었을 때 대부분 기분이 좋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0: 뭐
1: 물론 T니까 신경 안 쓰셨을 수도 있는데.
0: 그렇죠.
1: 무슨 얘기냐면 너 T야라고 얘기하는 게 너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감을 못하냐. 이런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저격을 하는 말로 쓰이거든요. 왜 T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했는가.
0: 그러게요.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8개의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0: 8개를 막 조합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중에 하필 왜 T가.
1: 그렇죠.
0: 그렇게 콕 집어서 너 T야.
1: F랑 T가 제일 많이 얘기되고 네. 그중에서도 말씀처럼 특정 하나 꼬집어서 너 이거야?
0: 맞아요.
1: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T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MBTI의 원래 이제 T와 F의 의미부터 저자가 짚어갑니다.
0: 네.
1: 원래는 이 두 가지가 의사결정 방식을 기준으로

0: 이런 흐름 속에서 T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 커지면서
1: 네.
0: MBTI가 원래 갖고 있던 효용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효용이 뭐냐? 스몰 토크 할때 우리가 과거에는
1: 네.
0: 부모님 뭐 하시냐? 뭐 집이 어디냐? 뭐
1: 아.
0: 나이가 어떻게 되냐? 결혼은 했냐?
1: 아.
0: 이런 걸 많이 묻고 답했잖아요.
1: 그쵸.
0: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각자의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 사생활,
1: 맞아요.
0: 이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로 이제 이해되면서, 그럼 다른 별로 할 얘기가 없잖아요. 날씨 얘기 뭐 이것도 떠나고,
1: 네.
0: 그걸 MBTI가 잘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1: 아, 스몰 토크를 열어주는 기능을 했군요.
0: 그렇죠. 근데
1: 오.
0: 이제 T가 이렇게 저격을 당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할 때, 거짓말을 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T인데, T라고 얘기 안 하는 거죠. 부담스러우니까.
1: 어떡해요, 이거 지금. 예전에 어떤 소설, MBTI 엔솔로지
0: 맞아요,
1: 있었어요.
0: 맞아요.
1: 거기도 보면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특정 MBTI 고 유형, 그것만 아니면 된다고 소개팅녀가 얘기를 해서 이 남자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게 나왔는데 거짓말하고서 만나거든요.
0: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군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1: 참.
0: T가 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원래 있대요.
1: 아,
0: 뭐냐면,
1: 당연하죠.
0: 기대치를 낮춰주는 겁니다.
1: 에? 기대치를 낮춰준다고?
0: 무슨 얘기냐면, F는 굉장히 뭐가 더잘될 것처럼,
1: 아,
0: 과도한 기대치를 가져서
1: 네.
0: 현실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낙담하기가 쉽잖아요. 격차가 크니까.
1: 그렇죠.
0: 그런 격차를 T가 줄여서 혹시 모를 사고나, 우려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1: 네.
0: 준다라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T 성향을 좀 얘기할 때 프로 불편너, 팩폭너 이런 얘기들을 쓰잖아요. 근데
1: 네.
0: 이런 것들이 우리 대화나 사회에서 사실 필요한 역할인데
1: 그쵸.
0: 그런 얘기들이 서로를 좀 불편하게 한다. 우리 힘들게 한다.
1: 네.
0: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꾸 T에 대한 공격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게 온당한가? 이런 물음을 던져보자는 거죠.
1: 맞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설미님, 맞아요. 티도 공감하는데, 지금 느낌표가 다섯 개가 있고요. 공감 능력 있는데, 문제 해결이 먼저일 뿐인데. 공감 못하는 게 아닌데,
0: 이
1: 그쵸.
0: 와중에 이수진님, 저 T입니다.
1: 네. 이거 뭔가 단호해요. 저 T입니다. 이민정님, 왜일까요? 유행이라고 하면 따르기 싫은 마음이요. 청개구리일까요? 초연한 걸까요?
0: 이런 마음 또
1: 그런
0: 있죠.
1: 마음이 있어요.
0: 네.
1: 유행인데 내가 납득할 수 없으면 따르기 싫은 마음이 있죠. 유용하님은 두쫑쿠.
0: 두쫑쿠, 유행이라고 해서 먹어보려고 했더니 유행이 가고 버터떡이 나왔더라고요. 버터떡 먹어보려고 했더니 요샌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 건 먹는 걸 포기하고
1: 네.
0: 다음 거 빨리 먹어보자 이건데.
1: 그러니까 앞서가고 싶은데,
0: 네.
1: 그쵸.
0: 전 대왕 카스테라 때부터 먹어보질 못해가지고
1: 아,
0: 두쫑고 한번 먹어봤습니다.
1: 저도 우리 북카페에서 일간 카페인 주제를 그 두바이 존드 구기로 한 적이 있어서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0: 근데 이제 저자가 아까 그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1: 네.
0: 왜 그런지를 전 경험했는데, 저는 사서 먹지 않았거든요.
1: 네.
0: 어느 날 친구가 연락이 와서 자기가 두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1: 아, 만드신 분들 많았죠.
0: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날 여러 친구들 집을 찾아다니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너무
1: 산타클로스다.
0: 고맙긴 했는데,
1: 네.
0: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딱 먹고 싶었던 생각이 있진 않았거든요.
1: 무슨 얘기예요?
0: 근데 이제 그거 너무 감사한데,
1: 네.
0: 한편으로는 이제 그 본인의 이 무용담. 내가 이 재료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만들 때 내가 이렇게 양을 하다 보니까
1: 그치.
0: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1: 그게 되게 힘들다고는 하더라고요.
0: 그래서 제가
1: 과정이.
0: 너무 고마운 마음과 한편, 내가 이걸 이렇게 들어야 되나.
1: 아, 난 딱히 원하지도 않는데 이야기까지 들어야 되나.
0: 그러니까요.
1: 이런 경험도 아마 돌아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와, 우리 지금 이 유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0: 네. 옛 유행을 떠올려 보게 하는 분위기 있는 샹송인데요. 달리다가 부른 곡이고요. 제 발음이 정확해야 될 텐데 염려가 되네요.
1: 네.
0: 르 땅드 플렉.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톡톡 인문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도우리 작가의 불편한 유행입니다. 7906 생카페인님, 미미님 전부터 여쭤보고 싶었는데 T시죠? 저도 T. T?
1: 제 MBTI는 ENFJ입니다.
0: ENF예요.
1: 네, 저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람이 죽잖아요.
0: 네.
1: 무조건 울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0: 무티는 안 논다는 얘기예요? 오늘?
1: 아무래도 그런 공감으로. 근데 제가
0: 네.
1: 일하고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는 좀 T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그렇죠. 근데 역할에 의한 것일 뿐.
1: 네.
0: 맞아요. 6368 쓰신 카페이님. 운전하면서 듣다가 한참 웃었네요. 앞정 인상적이셨던 거예요. 앞정부터 MBTI까지 나른한 목요일이 덕분에 즐겁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문자로 우리 카페이님이 번호 말고 다른 걸로 불리고 싶으면 어떡하죠? 하셨는데 그 문자에다가 불리고 싶은 이름은 괄호하고 넣어주시면 그렇게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 또 어떤 것을 좀 찾아볼까요? 미미님은 이 책에서 있는 것들 중에 딱 미미님이 정점에 있다 싶은 유행 있어요?
1: 아, 레트로입니다.
0: 레트로.
1: 네. 뭐, 레트로란 말로도 쓰이고, 요즘에
0: 네.
1: 노스텔지어라는 계정들도 많이
0: 아,
1: 돌아다니는데,
0: 네.
1: 저는 그런 옛날 것들 기억 잘 하거든요.
0: 맞아요.
1: 뭐,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든지, 이런
0: 맞아요.
1: 것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편이어서,
0: TV 편성표도 왠지 그려 넣으실 수 있어요.

0: 아,
1: 같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그런
0: 예전에
1: 것들
0: 몇
1: 다.
0: 시에 뭐 했는지 다 알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거 보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요즘 복고나 리메이크 같은 게 정말 유행이잖아요. 레트로를 뜻하는 말도 여러 개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레트로, 뉴트로,
1: 아.
0: 영트로, 뭐 이런 것처럼
1: 네.
0: 새로운 유행어가 계속 추가되고 있고, 그래서 요즘엔 그런 레트로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 영문자 N을 써서
1: 네.
0: 엔트로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해요.
1: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0: 그쵸. 그리고 그저 옛날 거의 향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게 아니라
1: 네.
0: 막 서로 섞이는 장면들을 뜻하는 신조어들도 많더라고요. 할메니얼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1: 들어봤어요. 네.
0: 할머니 플러스 밀레니얼.
1: 맞아요.
0: 그러니까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옛날 할머니 시대에 좋아했던 먹을거리라든지,
1: 맞아요. 뭐 약과도 한창
0: 맞아요.
1: 유행했고,
0: 양갱 같은 거.
1: 오란다 막 이런
0: 네,
1: 거.
0: 이런 걸 선호하는 입맛을 얘기하고요. 또 요즘 그 마케팅 영역에서는 레저렉션이라고 해서
1: 네.
0: 옛날에 사라졌던 브랜드 재출시하는 거. 이런 것도 유행이잖아요.
1: 와, 진짜 유행의 세계는, 레트로는 진짜 레트로는 계속 유행이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이 정말 폭발적인 것 같긴 해요.
0: 그렇죠. 그런 이제 이면에 숨은 맥락이 뭐냐. 저자의 분석으로는 현재가 너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1: 현재가
0: 네,
1: 넘쳐나서,
0: 너무 무슨
1: 와,
0: 말인지
1: 정확하네요, 진짜.
0: 이해가 되잖아요.
1: 네.
0: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걸 사실 우리도 유행 얘기를 했지만
1: 네.
0: 따라가기 벅차잖아요.
1: 그쵸.
0: 네, 오히려 익숙하고 알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옛날 것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이런 그래서 정서를 과거 중독이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1: 과거 중독.
0: 그러니까 내가 결말도 알고 상황도 알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그 어떤 새로운 것을 내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는 데 따르는 불안감, 리스크,
1: 네.
0: 이런 게 없는 거예요.
1: 내가 편안한 것을 따라가고 싶으니까.
0: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과거를 직접 겪지 않았어도
1: 네.
0: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뭐 부모의 뭐 느낌, 경험, 이야기 이런 걸 듣기도 하고,
1: 그쵸.
0: 또는 교육 과정이나 어떤 문화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경험하지 않았던 건데, 그 이전
1: 네.
0: 건데도 마치 내가 10대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은 느낌 받는 것들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착각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도 현재랑 미래는 지금 계속 움직이고 유동적인데, 과거는
0: 아.
1: 좀 이미 이제 벌어진 일들인
0: 그러네요,
1: 거니까,
0: 그러네요.
1: 그게 주는 그 단호한 어떤 편안함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내가 그럼 결정만 하면 언제든지 접속이 그 시점으로 가능한
1: 갈수
0: 거네요.
1: 있는 거죠. 우리 어제 마스터플롯이라는 책으로 초대석 진행했었는데, 카페이님이 시트콤 유행이 왜 요즘에는 많이 없냐, 이
0: 네네.
1: 질문을 주셔서
0: 오.
1: 이제 박인성 평론가가 얘기를 막 해주셨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시간이 정지된 듯한 그 일상의 어떤 것을 지금도 계속 찾아서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0: 저도 순풍산부니까 자주 봅니다.
1: 그러니까요. 그 편안함이 있죠. 그
0: 그리고
1: 세계는 계속 거기 있는 것 같은
0: 네,
1: 느낌.
0: 한번 보면 계속 보게 되는데, 그게 무슨 기대감이 아니에요, 사실은.
1: 네,
0: 익숙함과 편안함에 가까운 것 같긴 해요.
1: 맞아요. 그
0: 네.
1: 또한 레트로 심리인 거죠.
0: 맞아요.
1: 아, 0575 쓰시는 카페님, 할머니 조끼랑 몸빼가 유행이죠? 디지털 카메라도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이거야말로 현재가 넘쳐나기 때문인 거죠. 그 무슨 요즘 1억 화소 디지털 카메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1: 와.
0: 있는 그대로 찍는 걸로는 이제
1: 네.
0: 사실 재미도 없고 그 경쟁 자체가 별로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오히려 옛날처럼 무슨 픽셀이 깨지는데도 흐릿한데도
1: 그쵸.
0: 거기서 매력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각자가 느끼는 레트로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재미난 일이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세대 간의 격차나 이런 것들도 줄일 수도 있는 기회도 될수 있고요. 근데
1: 맞아요.
0: 이제 사회 전체를 보면 이런 맹점이 있다고 저자가 분석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이 레트로 현상에서는 주로 공동체의 감정보다는 이걸 개인적인, 개인화된 감정으로 많이 음미하고 소비한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아주 크게 얘기하면 어떤 역사나 시대성, 이런 것까지 얘기하거나 돌아보는 게 아니고 어떤 순간의 그 웃음코드 같은 것들?
1: 그쵸.
0: 이런 것들 중심으로 얘기가 되는 측면이 있다.
1: 소프트한
0: 네.
1: 것들만.
0: 또 하나는 이게 너무 재미났는데, 과거를 부른다고 진짜 과거가 등장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어색해한다. 이런 거죠. 그 리메이크한 가수가 나와서 불렀을 때 사람들이 환호를 하다가
1: 네.
0: 정말 그 시절을 겪었던 가수가 부르면 오히려 어색해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잘 모르니까. 그렇죠?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이 레트로에 대한 공감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공통의 과거, 그
1: 네.
0: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왔던 정서, 뭐 그 장소.

0: 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1: 그쵸.
0: 그런데 이런 거 유행할 때 보면 때때로 그런 장소나 공간을 특정한 기업이나 브랜드가 전유하는 장면들이 꽤 보인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같이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1: 그러네요.
0: 제안도 합니다.
1: 그러네요. 자, 장수진님, 과거 중독이라니 거금을 들여 일부러 필름 카메라 느낌 나는 디지털 카메라를 사는 저의 행동을 설명해 주네요. 아, 그쵸?
0: 아, 이런 말 재밌네요.
1: 맞아요. 일부러 거금을 들여서 필름 카메라 느낌 나는 디지털 카메라를 사는
0: 그렇죠.
1: 거.
0: 막 필터도 막 연도별로 다 요즘 정리돼 있잖아요.
1: 연도별로?
0: 네, 뭐 1975년 느낌으로 찍어주는 필터,
1: 와.
0: 1988년 느낌으로 찍어주는
1: 몰랐어요.
0: 필터.
1: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 몇 년도 거를.
0: 그런 질감들이 있는데 저는 1988년은 기억이 나거든요.
1: 아.
0: 왜냐하면 그 서울 올림픽 때
1: 네.
0: 굴렁쇠에 굴렸던 소년이
1: 맞아요.
0: 저랑 동갑이에요.
1: 오.
0: 저희 또 이런 동갑의 굉장히 친근감, 내적 친밀감을 갖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배우 전지현 씨를 늘 응원해요.
1: 오. 아,
0: 동갑이거든요.
1: 동갑이라서.
0: 그래서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늘
1: 네.
0: 잘 됐으면
1: 아,
0: 좋겠다. 이런.
1: 동갑이라는, 우리 같은 해에 태어난 모두를 위해서, 네. 미미님과 동갑인 카페에 분은 지금 당첨된 기분 느끼실 것
0: 이런 거
1: 같습니다.
0: 유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지구 전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기분이 듭니다.
1: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끼리 동갑 챙기기. 0575 쓰시는 카페님이 이러다 구석기로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 어떤 음식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 생선을
0: 아.
1: 구워주거든요. 그 위생에 마음이 좋은 거예요. 구석기로 이미 간것 같은 느낌.
0: 우리 본성에 또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1: 맞아요.
0: 네, 저자가 마지막으로 그 레트로 관련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제 당부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를 그렇게 다시 끄집어내고 돌아볼 때, 혹시라도 소외된 과거는 없는지. 거기에서조차 불려나오지 않는. 왜냐하면 좀,
1: 슬프네요.
0: 그렇죠. 조금은 무겁고 슬프고 안타까운
1: 맞아요.
0: 일들은 그 와중에서도 계속 사라지고 잊히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규명하고 애도하는 것이 충분히 균형감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돌아본다면
1: 네.
0: 우리가 지금 즐기는 레트로가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1: 그렇죠.
0: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너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1: 맞아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뭔가 불편하고 약간 어둡고 한 것들은 또 피해서 그 약간 이렇게 밝고 아까 얘기하신 재미난 것들만 우리가 이렇게 또 취하는 것이
0: 맞아요.
1: 아닌가라는 생각도.
0: 우리가 유행하면 제일 많이 붙는 말이
1: 네.
0: 유행에 민감하단 말 많이 쓰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민감하다 쓸 때는 유행을 빨리 알고 빨리 따라가는 사람을 이제 뜻하잖아요.
1: 네.
0: 그걸 넘어서 이 책의 저자가 불편한 유행이라고 했듯이 그런 유행의 어떤 맥락, 이면, 그리고 작가님 말씀대로 하면 근거, 이유.
1: 근거와 이유.
0: 이런 것들까지
1: 네.
0: 입체적으로 볼수 있는, 보게
1: 그쵸.
0: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행에 민감하다의 뜻에 넣으면 어떨까?
1: 맞아요. 진짜 너무 속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쵸. 오늘도 재미난 책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미님,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고맙습니다.
1: 오늘 끝곡 크리스토퍼 청하가 함께한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When I Get Old 들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곳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미국 뉴욕에서 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에 신음하다가 뜻밖의 선택지를 만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일과를 마치면 수녀들에게 갑니다. 정확히는 수녀들이 운영하는 기숙사입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요, 뉴욕의 중간 임대료는 한화로 450만 원을 넘는데요. 더 저렴한 거처를 찾는 뉴욕의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 가톨릭 수녀회가 운영하는 거주시설 매우 훌륭한 대안이 되고 있답니다. 주로 맨해튼과 브롱크스에 있는 이 기숙사들은 최저 130만 원에서 최고 240만 원으로 일반 시세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랍니다.

조건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편이네요. 공동생활을 위한 기본 규칙만 잘 지킬 수 있다면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받아준답니다. 게다가 매일 아침 이 수녀님들이 차려주는 건강한 아침 식사까지 즐길 수 있다죠. 아, 아시겠지만 남자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현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맡기행 오늘 첫 곡은요. 1981년 그래미 베스트 팝 퍼포먼스 그룹 듀오 부문 수상작이죠. The Manhattan Transfer의 Boy from New York City였습니다. 이게 참 눈이 의심스러운데요. 예. 이렇게나 비쌌구나 싶네요. 그 중앙값이 45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초호화 뭐 그런 고가의 뭐 이를테면 펜트하우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맨해튼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는 좀더 저렴한 평균값을 생각해 보면 훨씬 높겠죠. 예. 그런데 중앙값이 이 정도. 좀더 운이 좋은 그런 분들의 사례도 있는데요. 이런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중에서도 좀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 좀더 저렴한 120만 원 정도, 그리고 90만 원까지도 있다고 하네요. 그것도 맨해튼에 있으니까, 뭐, 맨해튼 중심지에서 일을 시작한 그런 사회 초년생의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가격일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요 90만 원 선의 그 환경에서는 입주자들이 청소나 요리, 이런 일을 분담해서 돌아가면서 공동체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조건이라고 하네요. 뭐 12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이 가격에 공과금, 와이파이, 조식 이런 것들도 포함한 가격에 이런 것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 지역은 브롱크스. 대부분 이런 데는 이 대기자 명단이 있죠. 요두 곳은 대기자 명단이 상당히 길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미국 생활할 때 수십 년 전에 그 월세 상한제가 있는, 그러면서도 시설 운영이나 뭐, 이, 그런, 뭐라 그러죠? 그 집단 거주 환경. 뭐 아파트나 뭐 그런 환경 관리가 잘 되는 편인데 월세 상한제로 월세도 거의 오르지 않는 대기자 명단이 거의 뭐 수년치가 이렇게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거기 세입자가 돌아가셔야 그 입주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어린 나이에 들었어요. 예. 뉴욕에는 20세기 초반에 또 이런 뉴욕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는 특히 그 젊은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생겨났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사라졌고 시장의 정책에 따라서 좀 좋아질 수도 있을까? 갑자기 그 맘다니 시장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아무튼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킹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콜롬비아 출신 아티스트의 음악 두 곡입니다. 세바스티안 야트라의 타코네스 로호스 빨간 하이힐, 이어서 호아네스가 부르는 라 카미사 네그라, 검은 셔츠 두 곡 듣고 오죠.

0: 더.
1: 콜롬비아의 호아네스, 라 카미사 네그라, 검은 셔츠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역시 콜롬비아의 세바스티안 야트라의 타코네스 로호스, 빨간 하이힐이었습니다. 2월 18일 목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1984년 여름, 폴 사이먼, 그는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재결합 앨범 제작이 무산되었죠. 솔로 앨범은 상업적으로 실패했죠. 여기에 이혼이라는 악재까지 겹친 터였습니다. 어느 날 동료 음악인이 건네준 카세트 테이프를 틀었을 때도 그는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2011년 바로 이 시기에 폴 사이먼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Under African Skies에서 그는 말합니다. 친구가 선물해준 카세트 테이프는 모요요 보이스의 히트곡집이었는데요.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됐죠. 뒤늦게 모요요 보이스가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룹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폴 사이먼이 특히 열광한 것은 음박한가 리듬이었습니다. 음박한가.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공동체 타운십의 음악유산으로 타운십 자이브라고도 불렸죠. 폴 사이먼은 그 리듬 속에서 그가 오래전 좋아했던 1950년대 리듬 앤 블루스의 뿌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뿌리는 아프리카 특유의 생명력과 낙천주의로 넘실거렸습니다.

폴 사이먼, 이듬해 초 미국을 떠납니다. 음박 한가를 접목한 새 음악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남아공 흑인 뮤지션들을 모아 세션을 구성했습니다. 폴 사이먼은 그들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는 뜻에서 시간당 미화 200달러의 연주비를 지급했습니다. 이는 당시 뉴욕에서 최고 수준 세션 뮤지션에게 주는 비용의 3배에 달하는 액수였다고 하네요. 남아공과 미국을 오가며 녹음하는 과정에서 폴 사이먼은 남아공 사운드를 이국적인 양념 정도로 전락시키지 않았습니다. 남아공 현지 음악인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들의 리듬과 구조를 골조로 삼으면서 서구 팝과 대등하게 유기적으로 결합시켰죠. 당시 서구 주류 팝 음악계에선 사실상 전무했던 시도였습니다. 이것이 앨범 그레이슬랜드, 서구 팝과 글로벌 팝 역사에서 당대 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단 하나의 나침반으로 불리는 앨범의 탄생기입니다.

그레이슬랜드가 몰고 온 돌풍은 세계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추산 1,40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렸고 이듬해 그래미 어워드에선 최고 영예에 해당하는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시 자국 음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영미권 팝시장은 폴 사이먼의 그레이슬랜드를 계기로 이 거대하고 다채로운 세계 음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나 그레이슬랜드가 일군 음악의 옥토에는 오래도록 메워지지 않을 균열이 공존했습니다. 폴 사이먼은 정치적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아파르트헤이트를 유지하는 남아공에 대해 강력한 문화적 보이콧을 결의한 UN. 그 UN은 폴 사이먼이 남아공에 가서 직접 녹음한 것을 맹비난했죠. 남아공 음악을 대등하게 접목한 시도에도 폴 사이먼이 힘없는 아프리카 음악인들의 예술적 자산을 약탈하고 착취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션으로 참여한 음악인 가운데 작곡 권한 배분과 창작권 소유에 있어서 이 폴 사이먼이 공정치 못했다고 주장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슬랜드가 세상에 첫 손을 보인 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논란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특히 문화적 전유와 서구 백인의 문화적 특권에 대한 윤리적 담론은 아직까지도 팝 역사의 연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계 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폴 사이먼, 그가 남아공 음악을 접목한 86년 발표 음반 그레이슬랜드 중심으로 글로벌 음악사의 중요한 흥미로운 단면을 살펴봤습니다. 파라다임이 바뀌는 내 일조한 그런 중요한 행위였다고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 체급의 파급력의 아티스트가 새 음반을 들고 나왔는데 이건 뭐지 하는 그런 임팩트가 예, 그 업계에 또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이기 때문에 비슷한 또 모방 사례라고 하면 좀 그렇고 시도들이 이어졌을 거는 뭐 자명한 거고 아무튼 그 논란이 있는 만큼 칭찬도 많이 받았고 상업음악 구조 안에서 상업 뮤지션이 당시 현실적으로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했나 뭐 이런 도의적인 뭐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은 생겨서 찾아보니까 한 것도 같고 좀 더 했으면 칭찬을 더 받았을까? 예, 인간적인 한계가 아닐까? 폴 사이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언제까지 해야 되니?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아무튼 이 양면이 있는 것 같네요. 첫 곡은 그레이슬랜드 음반에서 이게 그러니까 커리어 최고 흥행작이었다는데요. 그 정도였을 거란 상상은 못했는데 아, 솔로 커리어를 말하는 건가? 사이먼 앤 가펑클이 더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Diamonds on the Soles of Her Shoes 신발에 다이아가 박힌 그런 신발을 신은 어떤 여성을 묘사하고 있군요. 레이디 스미스 블랙 맘바조의 커리어가 이 그레이슬랜드 협업으로 수직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디 스미스 블랙 맘바조 같은 이런 아카펠라 그룹 줄루어로 노래하는 이 남아공의 그룹 같은 경우는 정말

알겠습니다. 레이디 스미스 블랙 맘바조의 커리어가 뭐 수직상 등 한 거는 일시적인 것이었던 것 같네요. 폴 사이먼 그 그레이슬랜드 솔로 음반은 솔로 커리어의 최고 흥행작 맞습니다. 당연히 사이먼은 가펑클 시절에 더 많은 음반을 팔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폴 사이먼이 그랬다죠. 예, 그 내가 듣고 자란 50년대 R&B 전통의 그 곡들의 뿌리가 여기 있었구나 라고 뛸 듯이 깊었다라는 그런 증언이었잖아요. 그런 열망으로 이 뿌리찾기를 하는 데 있어서 시선을 브라질로 돌리죠. 두 번째 곡이 바로 그렇게 탄생한 음반 The Rhythm of the Saints 1990년 솔로 디스코에서는 여덟 번째 음반 그 음반 수록곡 The Obvious Child 이 곡의 내용은 노화와 죽음, 시간의 흐름을 성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들으셨지만 삼바 마테리아라고 하죠. 뭐 브라질의 카니발에서 심장과도 같은 그 동력, 엔진의 역할을 하는 이 타악군단, 블로코 아프로가 기용이 됐고요. 음반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예, 충실하게 블로코 아프로의 연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더군요. 앞에는 음박한가고 여기는 삼바 바테리아 이 타악 중심이고 그런 결정을 프로듀서로서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전이가 일어났냐 이건 글쎄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세계음악 탐구의 진정성은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두 음반에서 한 곡씩 잘 들어봤습니다. 금주의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새아라 뒤풀이 음감회 기대해 주시고요. 프랑스 음악 두 곡입니다. DJ Cam 그리고 인도네시아 출신의 프랑스에서도 활동을 펼친 앙곤이 함께했습니다. Summer in Paris 파리의 여름 이어서 듀오 에어의 1998년 데뷔 음반 문 사파리에서 잔느 피처링 아티스트로 프랑스와즈 알디가 함께했네요. 두 곡 듣고 새 음행이 전한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여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마리아 크레우사가 부르는 고르코바두입니다. 고르코바두, 브라질 하면 자동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죠. 두 팔 벌리고 세상을 맞이하는 예수상에 서 있는 히우지자네이루의 해발 710m의 산이 이 노래의 제목이죠. 안토니오 칼루스 조빔이 곡과 노랫말을 모두 만들었고요. 주앙 질벨뚜가 처음 불렀죠. 이때가 1960년인데요. 그로부터 10년 후 마리아 크레우사의 리메이크가 발표됐고요. 그의 대표 레퍼토리로 안착했죠. 노랫말에서 꼴꼬바두 이 의미는 사랑과 음악을 동시에 누리는 화자의 행복을 더 빛내주는 배경입니다. 이미 너무도 행복한데 창밖으로 꼴꼬바두 산과 예수상이 보인다면 더 신난다, 뭐 이런 의미 같네요.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작은 방구석에 기타 한 대, 지금 이 사랑, 노래 한 곡,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 가만히 생각에 잠길 만큼의 여유, 꿈꾸기 넉넉한 시간, 창밖으론 꼴꼬바두가 그리스도상이 보이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삶이 언제까지나 이럴 수 있다면 좋겠어. 우리 사랑의 불꽃이 오래도록 타다 꺼지는 때까지 당신이 내 곁에 있으면 좋겠어. 한때 슬픔에 잠긴 채 이 세상을 불신했던 난, 당신을 발견하고서야 비로소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당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세요맹이 전하는 노래 브라질의 마리아 크라이보자가 부른 꼬르코바두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6월 22일 예고해드려야 되겠네요. 지난 5월 30일 EBS 창사 특집으로 세요맹에서 준비한 공개방송이 있었죠. 스페이스 공감홀에서 멋진 아티스트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그 실황을 6월 22일 월요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23일 화요일 오후부터는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부 순서는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출판인 이하립의 음악정찬 잠시 후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보사노바 고전 한 곡 더 듣죠. 이빠네바 소녀. 오늘은 영국의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부른 Girl from 이빠네마. 이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뉴네스다.
1: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2부 첫 곡은요. 에스타테 브루노 마르티노가 작곡한 이 곡의 해석이었죠. 이탈리아의 두 아티스트 안토니오 포르치오네의 기타 연주 그리고 사비나 슈바의 본인도 뿌듯해할 만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보컬 퍼포먼스였다라는 생각이 오늘따라 더 드는데요. 여름 네,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5718님께서 마시아의 1987년 발표곡이죠. 아스루드 지베우트에게 헌정하는 의미에서 아스트루드라고 제목 지은 이 곡 신청하셨습니다. 요 여름 되니까 요맘때 듣고 싶은 그런 노래다라고 SOS 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잘 듣겠습니다. 이 음악 듣고요. 이하립의 음악정찬 함께 하시죠.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에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선수 차려주는 정찬이니까요. 통상적인 코스 요리라고 속단해서는 안 되고요. 그녀의 기분, 그녀의 노래, 그녀의 문장에 따라 매번 다르고 매번 새롭고 매번

0: 맛있는 정찬이 나오니까요. 목요일 2부 코너 이하림의 음악 정찬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이하림입니다.
0: 제1회 영희 페스티벌에 네. 또 중요한 아티스트로 초대받고 공연하셨는데 무사히 잘 치르셨죠?
1: 네, 잘 마쳤습니다.
0: 리포팅 덕분에. 좀 해주세요. 어떤 분위기, 어떤 느낌이었는지.
1: 분위기 너무 좋았고요. 예. 여성 아티스트들만 나온다는 느낌을 못 받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셨고 호응해 주셨고 근데 생각보다 공간이 되게 여러 군데에서 공연을 했는데 어떤 공간에 가도 약간 배려받고 있다는 그리고 좀 안전하다 그런 느낌을 좀 그리고 좀 상냥하다
0: 그게 궁금해지는데 네. 그 객석을 채운 이 관객들은 주로 여성들이었어요?
1: 제가 막 이렇게 막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을 찍어뒀거든요. 그래서 네. 보니까 한
0: 7대 3?
1: 7대 3의 비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그럴듯하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네네. 그게 뭐 많이 중요하다기보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1: 네.
0: 그래서 더 안전을 얘기하신 건 아닐 텐데.
1: 네. 아, 근데 공간 자체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 그 느낌들이 되게 친절하고 상냥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나왔습니다.
0: 참 민감한 부분이죠.
1: 네.
0: 정신적인 그런 영향도 크고 공간이 요만큼 달라져도 좀 그 출연 아티스트한테는 심적으로
1: 부담이 되는데
0: 많이 좀 다른 영향을 줄 텐데
1: 네.
0: 그런 것들이 다 배려의 끝판왕 뭐 이런 네. 거
1: 그런 느낌이어서 그냥 혼자 공연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스트레스가 크잖아요.
0: 그죠.
1: 근데 그런 그 외적인 부분에서 그런 일 받을 일이 없어서 되게 편하게 잘 즐기다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 음악 듣고 오신 분들도 인사해 주시고 해서 너무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0: 다행입니다. 네. 혼자 하시는 그런 셋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1: 네.
0: 더 힘드실 텐데 하고 걱정했는데 뭐 몸이 아프거나 이후에 뭐 후유증 같은 것도 없고
1: 네 후유증을 겪을 약간 시간이 없이 또 이것저것 일들이 좀 많이 있어서
0: 네.
1: 그냥 정말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렇게 흘러가도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뭐 꿈꾸고 온 것 같다 뭐 이런
1: 맞습니다. 진짜 이거 제정신으로 할 수 있을까 너무 긴장돼서 1인 셋이 좀 긴장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냥 이건 꿈이야.
0: 그 꿈속에서 참 행복하면 네. 그게 좋은 거잖아요. 현실을 뭐 느끼면서 이렇게 공연하는 것도 뭐 늘 하는 거지만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만큼 집중도가 높았다? 뭐 네. 이런 의미인가?
1: 집중도도 높았고 네. 그 공연장 하는 곳이 전시하는 곳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좀 특별하고 울림도 되게 좋았고요. 오신 분들도 진짜 이렇게 따뜻하게 따뜻하게 진짜 다 호응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이렇게 막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제가 좀 많이 좀 부탁드렸는데
0: 이게 약간 양방향 약간 그런 퍼포먼스였어요?
1: 제가 공연을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0: 오, 그래서 멋지다.
1: 음악 시작을 네. 여러분들이 네. 셋, 넷 해주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셋, 넷 해주시고 막 네. 노래도 따라 부르시고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해달라는 게 많았는데 정말 너무 깜짝 놀라게 잘 해주셔가지고
0: 호응을 해주셨군요.
1: 네, 놀랐습니다.
0: 김승아 씨가 이렇게 아림님 영입해서 라이브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호응하는 관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영입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1: 네.
0: 1회 제1회 영입해서 아림님과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내년에 더 좀 더 크게 열릴 그리고 전설이 될 영입해에서 또 만날 수 있길 문소라님께서 이렇게 써주시고 거기 있었던 분만 알 수 있는 디테일도 남기셨는데
1: 네.
0: 라운드 테이블도 너무 재미났어요 라고 써주셨어요.
1: 네. 라운드 테이블은 그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넓은 집 불러드렸던 우희준님 기억나세요?
0: 네네네.
1: 우희준님이랑
0: 넓은 집 예,
1: 네네,
0: 기억납니다.
1: 우희준님이랑 정말 좋아하는 해파 안다영 오지은 저 이렇게 다섯식과 이다혜 기자님과 함께
0: 네.
1: 그 음악하면서 이제 느끼는 기쁨과 슬픔들의 관계

0: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처음부터 돈 문제 얘기하면서 토크를
1: 아하,
0: 나눴거든요.
1: 예.
0: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1: 아주 솔직한 그런 뮤지션들의 인사이드 스토리 뭐 이런 디테일들을
0: 맞습니다.
1: 처음 듣는 분도 계셨을 텐데, 관객에선.
0: 그러니까 막
1: 예,
0: 처음부터
1: 객석에서.
0: 몸값 이런 거 여쭤보고 그러셔가지고 막 오희준님이 약간 울것 같은 느낌으로
1: 몸값이요?
0: 그런 얘기도 재밌게
1: 아,
0: 나눴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내년에도 당연히 열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아리 씨 내년에도 초대받고 싶으시죠?
0: 아니, 근데
1: 한해
0: 저
1: 쉬고?
0: 정말 초대받고 싶지만
1: 예.
0: 정말 욕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또 뮤지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더 멋지게 채워주셨으면 하는
1: 아,
0: 바람입니다.
1: 맞아요.
0: 네.
1: 예. 자, 오늘 음악 정찬 메뉴 이제 알려주시죠.
0: 네, 오늘 음악 중찬 메뉴는 하지, 그러니까 본격 여름을 앞두고
1: 예.
0: 이제 숨고르기를 해보자 해서
1: 네.
0: 뭐가 좋을까? 거기에 독서만한 것이 있을까? 해서 독서를 위한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1: 독서요?
0: 네.
1: 독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아했고, 점점 나이가 갈수록 그냥 TV보다 독서하는 게더 좋았던 게 어린 시절이었다면, 이제 점점 희석이 되는 그런,
0: TV가 더 커졌나요?
1: 예. 그 비중이 좀 줄어드는, 영상이
0: 네.
1: 더 이제 땡기는 그런,
0: 네, 맞습니다.
1: 예. 근데 독서를 여전히 좋아하시나 봐요.
0: 저도 제 독서가 요즘에
1: 그래.
0: 점점 더 하기 어려워진 건 분명하고요.
1: 네.
0: 아무래도 보여지는 거, 시각적인 거, 듣는 거,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데,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하고 나면 성취감이.
1: 이걸 약간 해내는 맛으로 해야 되는.
0: 네. 보통이 아닌 느낌이어서.
1: 어렸을 때는 그냥 책 하나 집어들고
0: 네.
1: 저기 구석에 이렇게 가가지고 하루 종일 막 이렇게.
0: 그냥 방구석에 콕 박혀가지고 책 보는 게
1: 그만
0: 저의
1: 읽어! 막 이럴 정도로.
0: 뺏기고 막 찢기고 막
1: 예.
0: 그랬는데, 이제는 막.
1: 진짜 해내는
0: 진짜. 어디 갇혀가지고,
1: 챌린지.
0: 네, 챌린지가 돼버려서. 정말 좀 씁쓸하지만,
1: 네.
0: 어렸을 때 소망을 잃어가는 것도 씁쓸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더욱더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면서 소진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좀 안으로 좀 채워야 되는 그런 것은 독서만한 게 없지 않을까 해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다음 주에 또 서울국제도서전이라는
1: 네.
0: 커다란 행사를 앞두고,
1: 네.
0: 보통 이제 아티스트가 공연 내한을 하게 되면
1: 네.
0: 이제 노래 막 듣고 가잖아요.
1: 미리
0: 미리 듣고 가는 것처럼.
1: 예습하고 하고 복습하고 하고
0: 네.
1: 그러죠. 예.
0: 도서전을 앞두고 이렇게 독서를 하는 예행 연습을 하면 어떨까 해서 오늘은 독서를 위한 플레이리스트지만 약간 독서의 실전 편에 가까운 그런 노래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첫 번째 아티스트부터 만나볼까요?
0: 네. 첫 번째 아티스트는 아론이라고, 에런이라고도 읽고
1: 네네네.
0: 이렇게
1: 이 뒤에
0: 마침표가,
1: 느낌표,
0: 느낌표가
1: 예,
0: 딱
1: 딱
0: 들어있는
1: 있는.
0: 에런의
1: 네.
0: Shiny Stockings 이 노래를 준비해왔는데, 이 노래를 준비한 유일한 이유는
1: 네.
0: 뮤비 때문이에요.
1: 뮤비가
0: 네.
1: 흥미로워서.
0: 뮤비가 이제 얘가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길을 걷다가, 이제 작은 동네 서점, 코지 북스.
1: 코지
0: 북스.
1: 북스, 아늑한 책방.
0: 네, 에런이 추구하는 약간 코지팝과 닮아 있는
1: 네.
0: 듯한, 그래서 코지북스, 이게 뭐지? 그래서 이렇게 막 앞에서 책을 보다가 슥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서점 주인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고양이처럼 이렇게 앉아서 뭐 please quiet, be quiet 막 이런 거 있고, 떠들면 정말 큰일 날것 같은 그런 서점에 딱 들어가서 이제 책을 이렇게 고르다가 막 책을 떨어뜨리니까 막 서점 주인이 막 경고를,
1: 혼나고, 예.
0: 경고를 날리고 막 이런, 이제 서점에서 일단 책을 보기 위해서 동네 서점에 가는 게 일단 그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오늘 이 노래로 처음으로 골라봤고요. 이 에런이라는 이분이 이제 요즘에 한창 주목받는 미국의 신인 재즈 싱어송라이터로 신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노래 정말 좋고요. 메이 세모네스와 함께한 곡도 되게 좋거든요.
1: 메이 세븐에서 약간 일본계 미국 아티스트 기타리스트이면서
0: 맞습니다.
1: 싱어송라이터죠. 예.
0: 둘이 같이 나란히 앉아서
1: 예.
0: 기타를 똑같이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곡이 있는데,
1: 쌍둥이처럼.
0: 네,
1: 예.
0: 그 노래도 정말 아름답지만 오늘은 이 뮤비,

0: 를 보면서 동네 책방을 한번 기웃기웃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1: 기웃기웃.
0: 준비해봤고, 가사는 사실은 이 노래 책방과 전혀 관계없는
1: 예.
0: 뭔가 차갑고 푸른빛이 도는 반짝이는 스타킹을 신은 어떤 분께 반해서
1: 네.
0: 나는 너의 스타킹처럼 찰싹 너에게 붙어 있고 싶어.
1: 적나라한데요?
0: 찰싹 붙어 있고 싶어.
1: 예.
0: 그리고 엄마한테도 엄마 나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막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의 귀여운 노래, 내용의 가사입니다.
1: 코지하고 또 귀엽고 그런 기분의 노래 오늘 이하리의 음악 정찬 첫 곡으로 들어보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아론 샤이니 스타킹스입니다.

0: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아론의 Shiny Stockings 올해 발표된 신곡 오늘 이하립 씨가 고른 첫 곡으로 음악장찬 메뉴 첫 메뉴로 들어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코지한 느낌인데
1: 그죠.
0: 근데 그 누구지? 그 재즈팝이라고 또 하니까 아 약간 그 혈통으로 이어져 오는구나. 그아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 있잖아요. 그 그랜드
1: 그린토리노?
0: 카미노, 그랜 토리노. 네,
1: 예.
0: 거기 음악
1: 아, 제이미
0: 담당했던
1: 컬럼.
0: 컬럼 목소리인데
1: 네,
0: 음악은 약간
1: 맞아요.
0: 얼랜도 오이어 음악 같기도 하고
1: 맞아, 그 제이미 컬럼 얘기 많이
0: 정말.
1: 하더라고요.
0: 그래서 재즈 쪽이라고 그래서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구나. 뭐 머리도 막 이렇게 구겨가지고 이상한 머리 스타일도 지금 아론 뮤직비디오에 본인 출연했잖아요.
1: 네, 머리를 절대 모든 자켓에서 이 머리를
0: 이
1: 하고
0: 머리를 하고 있을 것 같은 이 머리도 제이미 컬럼도 약간 초반에 떡진 머리로 등장해가지고 천재기를 막 그냥 피아노에

0: 뭐
1: 락커처럼
0: 피아노를 치는 그 모습에
1: 네.
0: 사람들이 매료됐었는데 약간 악기는 안 다루나요? 아론 같은
1: 에론은 똑같이 네. 그 피아노도 정말 잘 치고 기타를
0: 아, 멀티구나.
1: 네, 멀티.
0: 요즘은 듣네 거의. 네. 네.
1: 그리고 그 나일론 기타? 나일론 기타를 너무 잘 치더라고요.
0: 아 설마 이 그러니까 이 후주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1: 지금 모든 기타를 다 네. 에론이 클래, 담당한 것 같습니다.
0: 클래시컬 연주도 하는 사람이 쳤나 보네 하고 있었는데
1: 네. 맞습니다.
0: 주목할 만한 또
1: 아주 예. 주목해 주십시오.
0: 탤런트를 또 발견해 주셨네요. 네.
1: 이 노래 샤이니 스타킹도 원래 엘라 피츠제럴드의 노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0: 아, 그래요?
1: 재즈 스탠다드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그 노래인가 하는데 완전 오. 순수한 자작곡입니다.
0: 이 또 스탠다드를 몰라봤네.
1: 아 스탠다드지만 네. 자작곡으로.
0: 아 스탠다드에서 제목만 따온 거를. 아, 네. 그렇구나.
1: 그렇습니다.
0: 저도 제목만 따오는 짓은 좀 해봤어요. Love for Sale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예.
1: 역시.
0: 아 근데 예 아무튼.
1: 훌륭한 아티스트들은. 네.
0: 최윤정님께서 오늘 주제 보고 딱 시간 고정해놓고 감상 중이다. 라고 써주셨네요.
1: 또 독서를 사랑하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0: 그 서울 국제 도서전은. 언제예요?
1: 다음 주 수요일부터 네. 일요일까지.
0: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 네, 코엑스에서.
0: 코엑스에서 열리는.
1: 10시부터 열리게 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올해로 몇 회 차예요? 한 뭐 꽤 됐죠? 도서전?
1: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네.
0: 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죠. 자, 독서 네. 하지를 앞두고 숨 고르기 독서를 위한 플레이리스트 오늘 이하립의 음악 정찬 선곡 테마인데요. 두 번째 곡 어떤 곡 고르셨나요?
1: 네. 두 번째 곡은 이제 책은 아무래도 뭔가 햇살 아래보다는 구름 아래서가 더 좋지 않을까?
0: 구름 아래서.
1: 네.
0: 당연히 좋죠.
1: 네, 들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골라본 노래고요. You will never get to heaven이라는 팀이에요. 노래 아. 제목 같죠? 노래 제목 같고.
0: 저주 같은데요.
1: 저주죠. 네. 그리고 노래 제목은 Beyond the Clouds라는 노래입니다. 약간 그래서 제목이랑 이제 팀 이름이 바뀐 것 같은.
0: 아, 그러네요.
1: 그런 느낌이 드는데 2017년 Images라는 네. 앨범에 이제 수록된 네. 곡인데 이 앨범이 거의 전체가 이제 독서 플리로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그냥
0: 독서 플리.
1: 뭔가 드림팝 듀오가 만든 음악인데 뭔가 잔잔하면서도 반복되는 이제 드림 기타 라인들이 있고 그런 라인들이 전반적으로 음악을 듣기에 너무 튀지도 네, 너무 막 햇살이 강하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아서
0: 네.
1: 뭔가 구름 아래서 가만히 독서하기에 좋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었고요. 가사도 되게 좋더라고요.
0: 어떤 네, 얘기를 하고 있나요?
1: 가사가 약간 시적인데 좀 읽어드리면 사랑은 구름 너머에 죽었어 오늘 밤 하늘은 파랗게 불타오른다 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타오르는 불꽃 위 검은색과 회색이 물씬 풍기는 새벽의 이른 빛 부서진 불씨가 당신의 머리가 있는 곳에서 빛나듯이 뭐 이런 가사인데 가사도 생각보다 굉장히 시적이고 그래서 다른 가사들도 찾아봤는데
0: 네.
1: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들 뭔가 그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이 분명해
0: 그런 느낌이 와요.
1: 라는 생각이 예,
0: 노랫말
1: 들었습니다.
0: 이렇게 쓱 보면
1: 네, 아무 뭐 제가 짧지만 네. 영어 가사도 잘 모르지만
0: 아 요즘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요즘은 번역을 AI가 그럴싸하게 해서
1: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특히 그런 느낌을 받았고 뭔가 오늘은 햇살이 날씨가 좋지만 그래도 구름이 드문드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살짝 좋아하는 책의 구절을 보시면 어떨까 해서 골라봤습니다.
0: 좋습니다. 바로 들어보죠. You'll Never Get to Heaven 듀오의 연주와 노래로 Beyond the Clouds 구름 넘어 저 넘어 들어보겠습니다.

0: 캐나다의 앰비언트 팝 듀오 You'll Never Get to Heaven의 2017년 발표 곡 Beyond the Clouds였습니다. 오늘 이하집의 음악 정찬 하지를 앞두고 숨 고르기 독서를 위한 플리 이 테마로 고른 두 번째 음악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이게 오피셜이 맞다면
1: 네.
0: 단박에 알아보시던데 고다르의 영화 장면인 것 같다라고.
1: 네, 이 고다르의 그 뮤즈 또 안나 까리나가 나오는 그래서 안나 까리나 보고 이거는 고다르 영화인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비브로사비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전히 아름답고 그래서 음악이랑도 되게 잘 묘하게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자, 오늘 하지를 앞두고 독서를 위한 플리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세 번째는 또 어떤 멋진 음악일까요?
1: 네, 그 영화를 이제 듣다 보면 아 영화를 듣다
0: 네,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를
1: 그냥
0: 듣는다는 표현도 멋지긴 하네.
1: 그것도 너무 멋진데 사실은 전혀 다른 말을 하려는데 책을 읽다 보면 네 저는 사실은 독서를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게 매일매일 장래 희망이 바뀌는 거였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책을 읽는데 거기에 이제 복서가 나오면 나는 내일 복서가 될 거야. 네. 그리고 거기에 뭔가 시인이 나오면 나는 내일부터 시인이 될 거야. 그리고 시인이 자주 가는 어떤

0: 나는 멜로디가 되고 싶어. 나는 하늘이 되고 싶어. 바람이 되고 싶어. 이런 노래가 계속 나오거든요.
1: 희망사항을 계속
0: 네.
1: 얘기하는군요.
0: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항상 이런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음악도 이제 책의 꿈과 함께 같이 키워나가면 어떨까 해서 오늘 세 번째 곡으로 가져와봤습니다.
1: 영화 이와이 순지의 릴리 슈슈의 모든 것, 가상의 아티스트 릴리 슈슈의 글라이드인데요. 실제 보컬은 가수 아티스트 사류의 목소리입니다. 함께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출판인 이하립의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요리 이하립의 음악정찬입니다. 오늘 선곡 테마는 하지를 앞두고 숨 고르기 독서를 위한 플레이리스트이고요. 방금 들으신 곡 영화 릴리 슈슈의 모든 것 사운드트랙에서 릴리 슈슈의 글라이드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선곡 너무 좋다라고 김승환님께서 또 글 올려주셨는데요. 애서가라 하시면서 이 독서 플리에 매료됐다.
1: 네. 애서가라는 말이 너무 좋네요.
0: 예, 애연가 이런 것보다 좋잖아요. 예.
1: 그러니까 뭐.

0: 모든 것 중에 애서가 제일 있어
1: 뭐
0: 보인다.
1: 좀 고상해 보이잖아요.
0: 네. 또 애, 뭐, 애주가 이런 거 있죠.
1: 애주가 있고,
0: 애연가. 제일 좋네요, 애서가.
1: 애견가 이런 것도 있나?
0: 애견 카페가. 애음가 이런 것도 있을까요? 아, 네네.
1: 애서가 김승환님
0: 네.
1: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계속해서 이번엔 네 번째 아티스트 말 한번 볼까요?
0: 네. 혹시 독서를 하는 방법, 애서가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를 하는 방법 많이 아시다시피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냥 눈으로 읽기, 그다음에 소리 내어 읽기, 그리고 필사하기.
1: 그 차근차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이 내용을 내 거로 만들려면 뭐 유명한 명사의 뭐 독서법 이런 거에서 세 가지 다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소개한 걸 들은
0: 저는
1: 것 같은데.
0: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정말 이게 정말 마음이 동해서 하는 게세 가지를 다 하면 정말 가장 좋아하는 책, 최애 책이 되는 것 같고, 그 세 가지를 다 해보게 되더라고요, 좋아하면.
1: 소리 내 읽는 거는 이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긴 한데,
0: 그러세요?
1: 써보는 거 필수, 이건 못 해봤어요.
0: 근데 소리 내 읽으려면 이제 혼자 있는 공간에서 독서를.
1: 아니, 저는 뭐, 할수 있어요.
0: 혹시
1: 왜냐면,
0: 도서관에서
1: 버스도
0: 혹시?
1: 버스에서 하고.
0: 아, 정말요? 네, 여러분 혹시 어디 가시다가 소리 내서 책 읽는 거 보시면,
1: 웅변하듯이 이렇게
0: 네,
1: 탁.
0: 요리디님이니까 아는 척 하지 마세요.
1: 서서히 식어가는 연인 사이의 불편한 공기에 마음의 벽을 표현했다. 뭐 이런.
0: 지금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의자 밑으로 굴러떨어질 뻔했어요.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멋있다.
1: 글은 읽어야 맛이다.
0: 그쵸.
1: 아, 소리내어 읽어야 맛이다.
0: 아, 너무 재밌습니다. 네 번째로 준비한 곡은 해서웨이라는
1: 한국
0: 팀이에요.
1: 팀이네요.
0: 네, 부산을 기반으로 한 인디록 밴드인데요. 뭐 강키위 기타, 그리고 최세호 드럼, 이특민 베이스로 구성된 3인조 인디팝 밴드고요. 그 70년대 소울 거장 도나 해서웨이,
1: 도니 해서웨이.
0: 너니 해서웨이의 이름을 딴 밴드고요. 뭔가 들으면 되게 또 비장한데 좋은데, 오늘 갖고 온 노래가 낙서예요. 낙서인데 이 노래 가사가 저는 약간 책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살짝 읽어드리면, 차갑게 날이 서는 우리의 목소리, 서로의 문장에 베이다 고개를 돌리고,
1: 오.
0: 네, 너와 나 사이의 벽에는 낙서만 가득해. 결국 이렇게 될 거면서 왜 그렇겐 우린, 뭐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서로의 문장에 베이다 고개를 돌리고, 여기에서 완전 배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책을 읽다가 낙서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책 보다가 혼자만의 영감이 막 빠져가지고 낙서하게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 들으시면서도 이 음악이 주는 어떤 영감에 낙서를 해보면 어떨까?
1: 알겠습니다. 밴드 해서웨이의 연주한 노래 낙서 들어보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2부 순서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리비의 안내로 함께하는 음악정찬 선곡 테마는 하지를 앞두고 숨 고르기 독서를 위한 플레이리스트 애서가를 위한 플리 방금 듣고 온곡 밴드 해서웨이의 낙서였습니다. 자, 어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 만나볼까요?
1: 네, 오늘 마지막 곡은 진짜 책을 오래 앉아 책을 읽다 보면
0: 네.
1: 허리가 아픕니다.
0: 허리 아프죠.
1: 네, 한 번씩 일어나 가지고
0: 네.
1: 아 내가 앉아 있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물도 한잔 마시고
0: 한 30분 있다가 아니면
1: 네.
0: 1시간? 적어도
1: 네.
0: 1시간에 한번 일어나서.
1: 한 시간에 한번 정도는 일어나서 책이 아무리 재밌더라도 끊고 약간 이렇게 집안을 살짝 방을 살짝 거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렉스 오렌지 카운티의 알렉산더라는 노래를 가져봤어요.
0: 네네.
1: 이 노래가 더 알렉산더 테크니크에서 2024년에 이제 수록된 앨범인데요.
0: 네.
1: 앨범 제목이고, 근데 알렉산더 테크니크가 약간 그 자세 교정, 네 알렉산더 기법이라 해가지고 그 심신의 자세가 틀어진 거를 이렇게 고쳐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직접 실제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 의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이제 노래 가사에 쫙
0: 그러네요. 가사 시작이 나는 평생 등 통증을 갖고 살았다. 뭐 이렇게 시작을
1: 예
0: 하는데.
1: 선생님 저 아파서 저좀 살려주세요 가 봤는데 선생님께서 아닙니다 당신은 허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네 스트레스가 문제고 분노나 다른 것들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이래서 알렉산더가 막 화가 나가지고
0: 알렉산더가 화가 났어?
1: 이분이 실제 이름이
0: 렉스. 아, 이 사람 이름도 알렉산더예요?
1: 네 알렉산더 오커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렉스 오렌지 카운티라는 팀 이름을 쓰고 있고요. 근데
0: 네네네.
1: 실제로 막 너무 화가 나서 아 저는 허리가 아프다고요 했는데 이제 뭐 이과 가서 혈액 검사하고 여기 가서 뭐 하세요 해서 다시는 그 병원을 찾지 않았지만 사실

0: 생각해보면 그분의 말이 옳았다.
1: 아, 깨달았다.
0: 깨달았다.
1: 스트레스가
0: 그리고
1: 만병의 근원이다.
0: 그리고 내가 정말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노래 가사에 쫙 풀어주는데, 음악 자체가 일단 오늘 음악들을 봤을 때 독서에 가장 어울리는 음악일 것 같아요.
1: 이
0: 노래가 나오기
1: 음악이요?
0: 전까지 피아노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앨범도 뭐 테라피 뭐 이런 곡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독서하기에 되게 좋은 노래들을 가지고 있는 앨범이기도 합니다.
1: 네, 알렉산더 테크닉 24년 발표 음반이고요. 오늘
0: 네.
1: 마지막 아티스트 렉스 오렌지 카운티가 부르는 알렉산더. 마지막 곡으로 전하면서 인사드려야겠네요. 다음 주에는 못 나오시잖아요.
0: 네, 음악 감식으로 김사월님이 또 너무너무 즐겁게 이 시간을 꾸려주실 거고요.
1: 김사월의 음악 간식을 또 하긴 하는구나.
0: 네.
1: 안할줄 알았는데.
0: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0: 네.
1: 유익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0: 네.
1: 북페어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뵙겠습니다.
0: 즐거운 독서
1: 네.
0: 되십시오.
1: 자, 알렉산더 렉스 오렌지 카운티의 노래 알렉산더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He wanted to know just how much I tend to drink and smoke. I told him how it was, and then he gave me this advice. He said, ease up on stress. You don't help yourself much. It's too intense for you to take. You'll only tense up. And you see you have these issues.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0: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EBS 아이돌 한국어의 앵커 마카야입니다. 오늘도 화제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낙엽는 특파원.
3: 아! 악마가 나타났다! 불띠불굴 악마가 나타났어요!
2: 에? 에이, 낙엽는 특파원, 요즘 세상에 악마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설마 저 잡으러 온 거 아니죠? 아, 저 캠식 간식 빼서 먹은 거 말고는 잘못한 게 없다고요.
4: 와우, 마카 앵커 진정하세요. 진짜 악마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을 외치는 한국의 응원단 붉은 악마를 얘기한 거였어요.
2: 아,
4: 한국 시간으로 지난 6월 12일 짜릿한 세계인의 축제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화려한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초로 캐나다, 멕시코, 미국까지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2: 오, 저도 붉은 악마로 변신할 준비가 됐거든요. 월드컵이 아니, 너무 신이 나는데. 캡틴 특파원, 현장 분위기도 저처럼 뜨거웠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4: 별로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마카처럼. 하지만 마카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에스파의 카리나와 윈터가 붉은 악마로 변신해 현지 응원에 나섰고요. 레드로 열풍을 일으킨 코르티스는 광화문 응원 무대에 올라 뜨거운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2: 와우, 월드컵 열풍에 저희가 빠질 수 없죠. 캡틴 특파원, 얼른 마무리하고 광화문으로 떠나시죠.
4: 그렇다면 제가 붉은 악마 티셔츠랑 머리띠랑 응원봉이랑 또 호루라기랑 치킨이랑
2: 진짜 짐 챙기다가 월드컵 끝나겠어요.

0: 둘, 셋,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의 DJ 나캠든
1: DJ 마카야입니다.
0: 앞서 들으신 곡은 투어스의 Dream With Us 였습니다.
1: 네,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0: Yeah.
1: 자, 오늘 출석한 한국인들과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옙! Yep. 치에0330님께서 오늘 일이 바쁘지만 아이돌 한국어 들으러 왔어요. 캠디막디 파이팅! 오, 바쁜데도 저희의 라디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영광입니다. 그리고 마디 유니님께서 캠디막디 오늘도 화이팅! 우리 귀염이 때가 귀염이가 어떻게 하자요? 귀염이.
0: 자, 그리고 네. 아기두부 이웃구님께서 축구 잘 모르지만 캠디막디가 응원 구호 만들어주면 열심히 응원할게요.
1: 오. 오. You're a baby 두부. 화이팅!
0: 오케이.
1: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고 좋아 1115님께서 캠디막디
0: 딱딱 딱딱 딱.
1: 오늘 엄청 더운데 아도란으로 더위를 날려보려고요. 히히라고 예.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또 이 아도란이 더위를 날려버리기에 최적합된
0: 네. 네,
1: 최적화된
0: 에어컨 같은
1: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우리 메시지 보내주신 한국인들 감사드리고요. 이쯤에서 아이돌 한국어 행운의 여신을 소개합니다.
1: 와우. Introducing the goddess of luck who brings good fortune to idol 한국어. 야호! 미니미니, 야스미니, 야스민, welcome!
2: 안녕하세요. 미니미니, 야스민입니다. 왜 어쩜 캠든님? 여신이라고 얘기해놓고 자기가 웃어버리는
0: 그러니까요,
2: 게 뭐죠?
0: 여신이 여기 써져 있네요.
1: 여전히 신기하죠.
2: 네,
1: 여전히 신기하다.
2: 네, 네. 왜요? 뭐가요?
1: 아, 여전히 신난 제가
0: 행운의 하고 조금 뜸들이신 것 같은 느껴졌나요? 약간
2: 행운의
0: 신을 소개합니다.
2: 조심하세요.
1: 아, 좋습니다. 오늘 K뉴스는 또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수민님?
3: Yeah, the 2026 FIFA World Cup in North America officially kicked off on June 12th. Korea Standard Time. A total of 48 national teams are currently competing across 16 host cities.
1: Wow, 네, 월드컵의 열기가 정말 핫핫 뜨거운데요. 먼저 대한민국의 첫 번째 경기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죠. 체코를 상대로 이뤄낸 멋진 승리. 아,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0: 예,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아. 네, 우리 한국 대표팀의 두 번째 경기는 멕시코와 바로 내일.
1: 와우!
2: 와우.
0: 금요일에 열리고요. 아, 저 진짜 너무 기대됩니다.
2: Let's go.
0: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는 바로 6월 25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아, 진짜 내일 다 맛있는 잠시만. 거 시키고 아,
2: 재밌게 봐야죠.
1: 월드컵 할 때 배달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시죠?
2: 다 중요하니까. 네,
1: 맞아요. 자, 그나저나 이번 월드컵은 세 개의 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개막 축제도 릴레이로 열렸다고 하는데 그중 멕시코 시티에서는 K-POP 데몬 헌터즈의 주인공 이제의 무대를 LA에서는 블랙핑크 리사의 무대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 네, 그리고 다음 달 19일에 있을 월드컵 결승전 무대에는 BTS가 오른다고 와우. 하니까
1: 와우.
2: 세계인의 축제에 빠지지 않는 K-POP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1: 진짜 세 곳에서 열리는데 세 나라에서 열리는데 세 곳 다 한국
2: 와우.
1: 연관된
2: 와우.
1: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2: This is
1: 진짜.
2: Korea.
1: Yeah. Yeah. Shout out Korea.
2: Yeah.
1: My name's Maria. 네, 넘어갈게요. 네, 본격적으로 월드컵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이 엄청난 진짜 승리죠. Yeah. 대한민국의 첫 경기 한국 대 체코 2대1로 아,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외국인 3명이서 한국 승리했다고 지금 엄청 이러고 있는 게 살짝 웃기긴 한데 진짜 너무 자랑스럽고요.
2: 그러니까요.
1: 네, 이 경기 혹시 보셨나요?
2: 아, 저는 못 봤어요.
1: 아, 못 보셨구나.
2: 결과만 알게 됐어요.
0: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
1: 네, 근데 이 경기가 어떻게 예상했어요? 솔직히 김든 씨. 축구도 잘 아시잖아요.
0: 저는 무조건 한국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1: 아, 와, 네. 자신감. 네. 전 개인적으로 좀 힘든 배틀이라고 생각했어요.
2: 아.
1: 약간 결과는 진짜 모르겠다. 이건 진짜 힘들게 잘 이겨내면 진짜 좋을 것 같았는데 아 역시 우리 선수분들이
0: 네.
1: 너무너무 잘 이겨내셔가지고 2대1로 아, 또 이게 역전했잖아요.
2: 역전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전반전에는 1대0으로 또 지고 있었다가 후반전에 2점을 저희가 넣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 저 약간 리액션 보는 거 재밌어해요.
1: 아, 리액션.
2: 누구 리액션이요?
0: 그 이제
2: 보시는 분들.
0: 축구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2: 저도요.
0: 평가분들 이제 보면 진짜 리액션이.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하이라이트 선배님의 윤두준 선배님께서 그걸 보시고 엄청 행복해 하시는 거 봤는데 너무 제가 다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냥 진짜 그런 느낌으로.
1: 아, 진짜 엄청난 경기였고요. 이제 다음 경기는 멕시코와 하는데 뭐
0: 아, 근데 멕시코 진짜 강력한 상대입니다.
1: 잘하죠. 네. 근데 저희 이번에 선수분들도 이제 이긴 기세로 계속 앞으로 나가서
0: 진짜로
1: 이번 진짜 멕시코 응원합니다. 경기까지 이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내일 한번 화이팅.
0: 아, 보고 싶은데 진짜 내일 저희 봐야 되는데.
2: 진짜 내일, 봐야겠다.
1: 내일 스케줄이 뭐 어떻게 되지?
0: 내일 저희 내일 중국 가네요, 저희.
1: 아,
0: 네. 거기서라도 그래도 뭐 스케줄 끝나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저희가 어떻게든 핸드폰으로
0: 핸드폰으로
1: 이렇게
0: 잘
2: 저녁에 돼요. 하나요? 저녁에?
1: 그렇지 않을까요?
2: 금요일 아침에. 오 마이 갓.
1: 금요일 아침입니다.
0: 10시로.
2: 봐야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1: 아침 10시에 한다고 합니다.
2: 봐야죠.
1: 네. 보실 거예요?
2: 저는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멕시코랑 한국이잖아요.
1: 네.
2: 공통적으로 뭐가 있는지 아세요?
1: 오!
2: 열정.
1: 오!
2: 열정이에요. 우와! 열정의 나라잖아요.
1: 열정 오늘
2: 재밌을 것 같아요.
1: 우와 대박.
2: 안 좋아요? 마카야님 연기 좀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근데 열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스포츠도 기세가 반이에요.
2: 예스.
0: 뭐라고요?
2: 그만하세요.
1: 자 그럼 네네, 축구 그렇습니다. 경기를 응원할 때 나의 필수 아이템 하나씩 한번
0: 있습니다.
1: 하나씩 말해보겠습니다.
0: 치킨.
1: 치킨?
0: 예스. 무조건 닭다리요. 그리고 닭다리.
1: 어떤 맛 드시나요?
0: 저는요.
2: 프라이드 양념.
0: 프라이드죠. 저는 양념을 잘 안 먹고요. 저는 그 BH 땡땡땡에서
1: BH
0: 먹는 코너. 그게 있는데 뭐였냐면 콰사킹. 콰사킹 뭐야.
2: I love it.
0: 네. 거기에 특히 하바네로 소스를.
1: 디테일.
0: 가면은
1: 그러면 저는 고추바사삭. 고추바사삭 아세요?
0: 알죠. 마카야 씨가 소개해 주신. 네.
1: 진짜 맛있고요.
2: 그것도 맛있어요. 맞아요.
1: 저는 뭐 응원 아이템으로 하면 일단 뭐 친구들.
0: 아이템인가요?
1: 아이템이죠.
0: 네. 친구들이 아이템인가요?
2: 이렇게 앉혀놓고.
1: 그렇죠. 혼자 보는 것보다는 같이 보는 게 열기가 뜨거우니까.
0: 네.
1: 약간 예를 들면 골 넣었어요. 혼자요. 혼자. 골 하면 예! 근데 혼자서 예! 하고 있으면 살짝 머쓱.
0: 진짜. 네.
2: 민망해져요. 네. 다
0: 진짜로.
2: 하고 나서.
1: 근데 우리 이렇게 셋이 같이 보고 있는데 골 하면 다 같이 예!
0: 그러면서 이제 한
1: 그제까지 아파 때리지 마 이러면서. 재밌죠 여러분.
0: 네.
1: 필수 아이템. 친구나 가족.
0: 진짜
2: 저랑 근데 좀 비슷하긴 해요. 저도 필수

0: 선생님이 그거예요. 옆 사람 약간 방해하기. 계속 물어보는
1: 오,
0: 스타일.
1: 방해.
0: 보면서,
1: 아, 뭔지
0: 우리 팀
1: 몰라서.
0: 누구야? 우리 무슨 옷을
2: 물어본
0: 입은 거야?
2: 스타일이세요?
1: 민폐죠,
0: 계속요.
1: 민폐.
2: 진짜로 같이 안 보고 싶네요. 네, 진짜로.
1: 이런 거는 한국말로 민폐라고 하는데요.
2: 네. 진짜로 절대 안 보고 싶네요. 네. 차라리 혼자 볼게요,
0: 미치겠네요.
2: 차라리.
0: 와. 민폐까지.
1: 네, 민폐. 왜냐면 이게 우리가 어느 팀이야를 계속 물어본다는 거는
2: 그치.
1: 일단 색깔 구별을 한다는 마음도 없는 거죠.
2: 생겼어, 이러면서 이제 계속
0: 그리고
2: 물어보시고.
0: 여기서 또 다른 포인트 있어요. 골
1: 네.
0: 넣었잖아요.
1: 네.
0: 다 신나잖아요.
1: 네.
0: 전 딱 거기서 누가 골 먹은 거야? 이 순간을 깨버리는 거죠.
1: 아니 일단,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으면
2: 일단 야스민 씨는 혼자 보세요. 일단 네, 혼자 보는 걸 추천드려요.
1: 아니면 제 생각에 요즘
0: 아니요?
1: AI가
0: 내일 같이 보는 게 어때요?
2: AI.
0: 내일 같이 볼까요?
2: 아 저희 내일 아 근데 내일 또
1: 아니요 내일 중국으로 오시면
0: 내일
1: 저희가
0: 아침이에요. 제가 갈게요.
1: 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또 다음 질문이랑 연관이 돼버렸네요. 이게 다음에 또 물어보려고 했는데 혼자 보는 편인지 아니면 가족이랑 친구들과 보는 편인지.
2: 저는 혼자 보는 편이라서 무조건 혼자 볼 거니까
1: 네.
2: 저한테 같이 보자는 말이고
1: 저는 무조건 그 캠든 씨랑만 보거든요.
2: 네. 저도 마카야 씨랑은 네. 볼게요.
0: 아니 잠시만요.
2: 네.
0: 아 저는 무조건 사람이랑 같이 봐요.
1: 아 진짜요?
2: 사람 많죠.
1: 전 강아지예요.
0: 미우, 저는 고양이에요.
2: 오케이.
0: 너무하네 진짜.
2: 좋습니다. 아. 또 저희가 되게 이제 또 축구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응원법이죠.
1: 응원법. 아이돌에서도 많죠.
2: 네, 또 저희가 또 물론 한국을 굉장히 강력히 응원하지만
1: 네.
2: 한국 말고 또 응원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1: 오, 저는 호주.
2: 어, 저는요. 저는 그 뭐지? 미국.
1: 아,
2: 아 미국.
0: 저는 그리고, 반전이에요.
2: 뭔데요?
0: 이집트.
2: 반전 아닌데요?
0: 겐드님.
2: 이게 어떻게 반전이죠? 아, 그러니까.
0: 아 그러면
2: 그리고, 네,
0: 그러면
2: 네.
0: 겐드님이랑 마카이님 뭐였어요? 그러면?
2: 어, 저희도 반전은 아니었어요. 반전은 아니었잖아. 그게 반전이야.
0: 아, 오늘 진짜.
2: 네. 그리고 전 사실 그리고 한 마음속으로 또 프랑스 응원하고 있습니다.
1: 프랑스.
2: 진짜 좋아하는 선수 되게 많고.
1: 저번 경기에 세 골이나 넣었죠.
2: 네. 그리고 굉장히 사실 개인적으로 유니폼을 굉장히 좋아해요.
1: 아 너무 예쁘죠.
0: 아, 오늘 너무 또 김대님이 유니폼을 네. 입고 나왔잖아요. 약간 교복 느낌으로 오셨잖아요.
1: 교복 유니폼.
2: 너무 다른 유니폼인데요. 네.
0: 우리 오늘 약간 니스 컨셉인가요?
2: 아닙니다. 자 우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1: 네.
2: 또 각 나라에서 유명한 응원법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빰빰빰빰빰 이런 아, 이렇게 응원법이 있습니다. 저 각자 나라에 또 이제 응원법이 있으신가요?
1: 호주 딱 있습니다.
2: 뭐습니다.
1: 진짜 호주 사람이면 다 아는 건데 어지 어지 어지 하면 오이 어지, 오이 오이
0: 와
1: 한 명이 어지 어지 어지 하면 다 같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0: 오 좋다.
2: 저희도 USA
1: USA
2: 아 그러니까 이거예요.
0: 어 이집트는 네. 저는 축구를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2: 네.
0: 어 검색한 결과가 얄라야마스라는
1: 말이었는데요. 얄라야마스.
0: 얄라야마 오 이집션인데요? 완전
1: 아,
0: 진짜?
1: 맞아요. 제가 또 얄라라는 단어 알거든요.
0: 얄라
1: 하비비.
0: 캔덴 얄라.
2: 얄라야마스.
0: 얄라.
2: 아 오케이 오케이.
1: 얄라가 컴온.
2: 네. 근데 다음 멘트는 마카야 씨라서 마카야 씨한테 말씀해주세요. 마카야 씨한테 말씀해주세요.
1: 네 이제 얄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얄라 마카야.
2: 네.
1: 네 그럼 이번에는 항공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2: 네 오늘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입니다. 버스에서 창가 쪽 자리는 양보할 수 없어.
1: 없어.
2: 치킨 먹을 때 닭다리는 내 몫이야.
1: 내 거야.
2: 주말 늦잠 시간은 절대 사수해야 해. 등등 누구에게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에 대해 보내주세요.
1: 보내주세요.
0: Yeah, global 항공인들, please share the one thing you absolutely can't compromise on. We're looking forward to hearing your stories.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0: Mm-hmm.
1: 노래 듣는 동안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2: 함께 들으실 노래는요. 아홉의 Sugar High,
1: 이어서 스테이시의 To Love 듣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 한국인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1: 그렇다면 이 코너를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2: 한국에!
1: 지금 한국은 Now in Korea is our quiz segment where you guess a Korean word related to major issues in Korea over the past week.
3: Yeah, and I'm going to try and guess Korean word by asking 20 question style questions. So listen along and see if you can guess it too.
0: 네,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내용 중에 눈에 띄는 한국어 단어를 맞히는 코너입니다. 지금 한국은 오늘도 인기 검색어와 관련된 한국어 단어를 정했다고 하는데요.
1: 항공이들에게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수민님이 스무고개 방식으로 정답을 추리할 겁니다. 아, 이게 수민님이 지난주에 반대길로 가시더라고요.
0: 네,
1: 내비게이션이 필요해 보이던데.
3: 아, 출발하지도 못했어요. 네. 죄송한데.
1: 오늘 또 자신감이 넘치세요.
3: 아, 근데 이게 네. 김근님이랑 마카이님 계속 이렇게 막 놀리잖아요.
1: 언제 놀렸어요? 언제요?
3: 장난치지 마세요. 아까부터 계속 놀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략을 짰어요, 오늘.
0: 뭐죠? 무슨 전략이죠?
3: 그냥 퀴즈 시작할 때까지 저는 오픈하지 않습니다.
1: 아, 왜냐면 야스민 씨가 이게 하는 게 있는데 질문을 물어보기도 전에 정답을 맞추려고 해요.
3: 맞아요. 만나자마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거죠? 막 하면서
1: 진짜 아무 근거 증거도 없이 그냥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데 이게 맞은 적이
3: 없어요.
1: 없어요. 맞아요. 그냥
0: 이게 절대 없었어요.
1: 맞을 수가 없죠. 있었는데? 단어가 얼마나 많은데.
3: 있었는데
1: 한 번 있긴 했어요. 저 안 말하려고 했는데 야스민 씨 기억해버렸네요. 한 번 있었는데 아니 이걸 한번 맞추고 계속 하려고 하시는데 오늘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요. 오케이. 자, 과연 수민이 오늘은 정답을 맞힐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네, 저희가 선물로 화장품 그리고 스페셜 선물 준비했는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0: 자, 그러면 힌트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오늘 정답 초상은 비읍으로 시작합니다.
1: 비읍. 자, 지금 바로 틀렸죠? 자, today's answer starts with the Korean letter 비읍.
0: 자, 그럼 항공... 아, 오케이, 오케이. Let's go.
1: Let's go. 오케이, 물어봐 주세요.
3: 자. 오케이. 두 글자인가요?
1: 네, 두 글자입니다.
3: Two syllables, okay.
1: 두 글자.
3: 인트로랑 관련이 있나요? Is it related to the intro?
1: 인트로가 뭐였죠?
0: 그러니까 인트로.
3: 아, 뭐 축구 얘기 했잖아요.
1: 축구 관련 있죠?
3: 관련 있어요?
1: 아, 너무 관련 있습니다. 아, 완전
3: 먹는 거예요? Is it something that we eat?
0: 아, 어떻게 먹어요 이거를?
3: 못 먹어요.
1: 아, 이걸 먹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먹을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먹는 거네.
3: 먹을 수 있죠.
0: 네.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3: 혹시 두 번째 글자가 치 잇인가요?
1: 근데 이거를 저희가 말해요? 아, 말하지 말래요.
3: 아니, 하면 죄송해요.
1: 밖에서 안 된대요.
0: 안 된대요.
1: 이거는 yes or no question 느낌이에요.
0: 그렇죠. 근데 이건 다 맞추는 거잖아요. 만약 여기서 저희가 yes를 하면.
3: 그래요? 네. 그러면 마카야님이랑 김대님이 네. 이거 먹은 적이 있어요?
0: 네.
3: 숙소 생활 때 많이 먹으셨죠?
0: 숙소 생활 때?
3: 아닌가?
0: 저도 학교 다니면서 네,
1: 숙소 생활 때는 안 먹었는데.
3: 아닌데.
0: 이게 어릴 학교 때, 어릴 때 많이 먹었어요.
3: 어릴 때.
0: 네, 어릴 때.
1: 저도 가끔 먹었어요. 학교에서.
0: 네. 저는 많이 먹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1: 아이고.
3: 그래요.
0: 전 착한 아이였거든요.
3: 착한 아이였는데 그걸 먹었다고요?
0: 네.
3: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예요?
0: 제가 안 좋아 보이나요? 착해 보이잖아요?
1: 좋은 건 아니죠, 뭐.
0: 네네.
3: 오케이. 그러면 이 단어를 누가 많이 쓰는 단어인가요? Who uses that word usually?
1: 노는
0: 좀 잘 이제 뭐 활동적인 게 많이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뭐 게임하는 사람들.
3: 아하.
0: 게임하는 사람들. 네,
1: 아니면 심판.
3: 겜드님 진짜 많이 썼죠?
0: 네?
3: 진짜 많이 썼죠?
0: 아니야. 한 번도 안.
1: 심판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3: 오케이. 저는 만족스러워요.
1: 뭐가 만족스러우신가요?
3: 네. 이렇게 김든 님이 반칙하는 게 좀
1: 김든 씨가
3: 그래요.
1: 오늘 반칙했어요, 김든 씨가?
0: 제가
3: 반칙
0: 언제요?
3: 매주 하잖아요.
1: 아, 그래 오늘
3: 맨날 아니라고 오늘, 해놓고 오늘, 알고 보면 정답이고
1: 오늘
3: 이게 반칙
0: 억울합니다.
3: 아닌가요?
0: 자, 우리 피디 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3: 반칙 아닌가요, 김든 님? 저 보고 대답하세요.
0: 네. 아니에요, 전혀
1: 오케이,
0: 아닙니다.
1: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일단 수미 님이 너무 너무 자신감이 넘치시는데 일단은 항공인들의 답안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지혜 님께서 방어? 빙수? 라고 하셨는데 아 지금 먹고 싶긴 한데 아닙니다. 네 아쉽네요.
0: 네 그리고 에스트팬더님께서 반숙이나 반 뭐라고요? 반절이요.
3: 반절
0: 조금 가깝습니다.
1: 예. 네. 그리고 정의현님께서 반칙이라고 하셨는데 아 근데 이게 축구랑 관련이 제일 있긴 하네요.
0: 맞아요.
1: 좋습니다.
0: 하지만 모르는 일이죠.
1: 네. 네. 자, 수미님 뭐 어떠신가요? 정답 알 것 같아요?
3: 아 저는 반칙을 좋아하기 때문에.
1: 반칙을 좋아한다고요?
0: 좋아한다고요?
3: 네. 전 게임할 때 항상 반칙
1: 아, 진짜요?
3: 쓰는 편이긴 해서.
1: 네.
3: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빨리 아 진짜 안 맞으면 근데 네.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맞죠? 겜디님 재능 좀 보세요.
0: 이게 저 자신감이 너무 넘치면 안 돼요. 아 진짜로. 왜냐면 그러다가 저번처럼 이제 오답이 나는 경우가 있지.
3: 맞으면요?
0: 맞으면 그때 박수 쳐드릴게요 제가.
3: 박수요?
0: 네 박수.
3: 박수는
0: 네.
3: 됐고요.
0: 아 박수. 제 박수.
1: 나 박수 되게 좋아하는데.
3: 타이 내놓으세요. 타이 콜과 하시죠.
0: 네?
3: 타이.
0: 타이 타이요? 네. 저 타이 꼭 필요해요. 오늘 저희 팬사인 있어가지고.
3: 아하.
1: 오케이. 아 둘이 이 기싸움. 아 넘어갈게요.
0: 네,
1: 넘어갈게요.
0: 자, 저희가 한번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오케이.
0: 정말 강력한 힌트예요. 옐로카드 한 장. 경기 중에 규칙을 어기면 안 되죠, 마카야 씨.
1: 아니, 캐는 씨. 아, 수미님이 먼저 규칙을 어겼다니까요.
0: 헷갈리시죠, 이제?
3: 아니요.
0: 오케이.
1: 자, 그럼 헷갈리는데?
0: 네, 나도 헷갈리는데. 자, 수미님과 항공이들을 위해 강력한 힌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자.
3: 어머.
0: Red card.
3: Oh.
0: Yeah.
1: 아, 내가 레드 카드 받은 거구나. 아, 주세요.
3: 많이 당황하셨네요.
0: 스탑, 스탑, 마카 씨. 이번 반칙은 레드 카드 줘야 해요.
1: 아니, 저는 정말. 억울하다니까요. 수미님이 했어요. 전 안 했어요.
0: 네, 그래도 모르신다면 이 노래 제목을 잘 들어보세요. 서영은님이 부릅니다. 얼굴이 반칙.

0: 여러분은 우승하고 싶은 DJ 나캠든과
1: 퇴장당한 DJ 마카야 그리고
2: 그리고 얼굴이 반칙이 게스트 야신 함께하는 하드한고를
1: 듣고 계십니다.
0: 자, 사연은 얼굴이 반씩 듣고 왔고요. 모두 정답을 이쯤에 맞히셨겠죠?
1: 네! 그럼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바로바로!
0: 반칙입니다!
1: Yeah, 반칙!
2: Yeah, today's green word is 반칙. It means breaking a rule, a law, or regulation. In English, it's similar to a foul, I think.
1: Yeah, foul.
2: That's how you pronounce it, right?
1: 네, 오늘의 한국어 정답은 반칙인데요. 요즘 월드컵에 인기가 한창이라 축구 경기와 관련된 한국어 단어를 뽑아봤습니다.
0: We chose 반칙 as today's Korean word because with the World Cup kicking off, it's a term closely related to soccer matches.
1: 자,
0: 수민님 정답을 틀리셨네요, 일단.
1: 아, 네, 아쉬워요.
0: 아쉽네요. 다음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자, 그러면 반칙한다고요?
0: 알겠습니다. 오늘 반칙 맞추셨죠?
2: Yeah.
0: 어떻게 맞추셨나요?
2: 사실 처음에 경고를 생각했는데
0: 네.
2: 비읍으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0: 바로 반칙이
2: 제일
0: 생각났어요.
2: 가까운 게 반칙 아닌가라는 반칙. 생각이 들어서
0: 오늘 진짜 똑똑하시네요.
2: 진심 일도 안 네. 느껴지네요.
0: 진짜 똑똑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2: 긴장하세요, 김대님.
0: 네.
2: 마카야님도? 연기 그만하시고요.
0: 저 오늘 근데 힌트 진짜 잘 들었습니다. 자, 피디님한테 물어보시죠.
1: 우리
0: 지금 이 오케이가 나왔다는 거는
1: 우리 지원군이
0: 아니에요.
1: 우리 지원군.
2: 오케이.
0: 좋습니다. 그럼 반칙 발음 어떤가요?
2: 반칙. 네. 반칙. 아, 괜찮은 것 같아요.
1: 반칙. 칙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2: 칙.
0: 이게 뭐 칙칙 봄 봄. 마모사 노데츠 원넷
1: 봄.
0: 네, 근데 칙 발음이 좀 어렵네.
2: 괜찮은 것 같아요.
1: 반칙.
2: 반칙.
1: Like chick. Chick with a chick. 아, 근데 chick이 영어로 있긴 하네. Baby, baby chicken.
0: 근데 반칙. 잠시만, 이거 랩 가사에 쓰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1: 반칙.
2: This is 반칙.
0: 잠시만요, 좀 메모장에 적을게요. 잠시만요.
2: 진짜 적네요.
1: 너는.
0: 전 진짜 적습니다.
1: 약간 이럴 때 쓰는 거죠. 반이 half잖아요. 그리고 chick이 그 애기 닭이잖아요.
2: 아하.
1: 나는 어른 닭, 너는 반칙.
2: 와우.
1: Half a chick. 그 정도로 작은 거예요.
2: 와, 와우, 부부부부부.
1: 꼭 끼요, brother.
2: 좋다.
0: 좋습니다. 그럼 얼른 반칙이 들어간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1: 아하.
0: 자,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긴 얼굴로 공격하는 건 반칙이야.
1: Attacking with such a handsome face is just unfair, Makaya.
0: 자, 이제 수민님.
2: 제가 가면 되나요?
0: 네.
2: 아, 막아야 캠드님, 우리 게임 할 때마다 반칙하지 마세요. Stop breaking the rules, Camden, every time we have a game.
1: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네.
1: 그럼 이제 반칙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0: 네.
1: 스포츠를 하다 보면 진짜 반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0: 치킨 먹으면 안 돼요.
1: 으흠.
0: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골 하나가 너무 중요하기
1: 그것도
0: 때문에.
1: 그렇고 반칙이 너무 강력하지만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반칙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무슨 반칙이 있죠,
0: 손으로
1: 근데?
0: 공을 잡았거나 축구에서.
1: 아, 그죠. 핸드볼. 맞아.
0: 네,
1: 핸드볼이라고
0: 핸드볼.
1: 하죠.
2: 아, 뭐 이렇게
1: 네.
2: 살짝 밀거나.
1: 근데 진짜 이런 적절한 반칙으로는 전 골을 막고 싶습니다. 네.
0: 아하. 너무 또 위험한 거는 아니면.
1: 네.
0: 네, 아, 좋아요.
1: 네.
0: 일단은 뭐 맞고 봐야죠,
1: 그쵸.
0: 일단은.
2: 근데 그거 알죠? 우리 세명다 처음으로 동했다는 거.
0: 와, 근데 반칙하는 거에 마음이
2: 밸런스 게임.
1: 동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0: 와,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통합이 되네요.
2: 그러니까.
0: 네, 아우, 너무 좋다.
2: 좋아요.
0: 우리 같이 축구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 셋이.
1: 그러니까 서로 반칙하려다가 이제 게임이 안
0: 안
1: 끝나겠어요.
0: 끝나는
1: 네.
0: 거죠,
2: 안
0: 그냥.
2: 끝나요, 안 끝나요.
0: 자, 그러면 반대로 상대가 나한테 반칙을 했는데 심판이 못 봤어요.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가세요? 아니면 강하게 어필하세요? 아, 뭔가 이것도 잘 맞을 것 같은데.
2: 오케이.
0: 자, 이것도 1번, 2번으로 가겠습니다.
2: 오케이.
0: 자, 하나, 둘, 셋. 2번!
1: 2번, 2번.
0: 예. 네. 아니, 무조건 말해야죠, 무조건. 쓰러져야 돼, 그냥. 나를 툭 쳤어, 그러면. 야!
2: 야!
0: 랩!
2: 그만!
0: Help! Help me!
2: SOS!
0: Help! Help! 진짜 이거는 바로 할리우드 액션. 이건 가야 돼. 왜냐면 내가 반칙을 하면 무심해야 되고, 내가 반칙을 당하면 소리 질러야 되는 게
2: 맞아요.
0: 스포츠예요.
2: 무조건
0: 네.
2: 소리로 이렇게.
0: 그럼
2: 또 제가
0: 다들
2: 하이톤이기 때문에
0: 에이.
2: (웃음) 이럴 때는 안 줘요.
1: Help! 다들 운동 경기하면서 그럼 할리우드 액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2: 진짜 많죠?
0: 저는 사실 없긴 해요. 막상 게임에 들어가면 전 농구를 좀 주로 했기
2: What?
0: 때문에. 근데 반칙에 당하면 이렇게 말하죠. Yo, ref! Foul! Foul! 막 이래요. 근데 보통 농구는 파울을 되게 많이 안할 때가
1: 많이 없는
0: 많아요. 그래서
1: 축구가 진짜 많은 거 알죠?
0: 축구가 되게 많죠. 그래서 전 농구할 때 항상 그래도 파울을 당하면 무조건 말은 해야죠. 이게 반칙을 한 건데. 그래서 요요 파울 했는데 농구할 때 내가 실수로 누구를 이렇게 팔을 이렇게 쳤다.
2: 그냥
0: 최대한 뭐 모른
2: 넘어가죠.
0: 척하죠, 일단은. 일단은. 근데 물어보면 아, 네. 맞았어요.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거짓말이
1: 좋습니다.
0: 아니에요.
1: 예. 또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꼭 반칙을 하기 마련인데요.
0: 네.
1: 근데 가끔 인생에서도 누군가 나한테 반칙을 거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
0: 아, 진짜.
2: 예를
0: 진짜.
2: 들어서요.
0: 예를 들어서 오케이. 내가 이 하나만을 위해서 아이스크림 가게까지 갔는데
2: 오케이.
0: 그 맛이 다 팔렸다.
2: 아하.
0: 오 마이 갓, what the 반칙? This is a 반칙.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왔는데 지갑 챙기고.
1: 맞아. 그것도 그렇고 진짜 내가 기대하고 있는 신제품이 나왔어요.
0: 아.
1: 하지만 내가 그 신제품을 드디어 얻었습니다. 드디어 얻어서 이제
0: 축하해요.
1: 카메라까지 켜고 이제 시식 맛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첫입이 별로다.
2: 아,
1: 뭐죠?
2: 반칙.
1: 반칙이죠.
2: This is 반칙.
0: 반칙.
2: 아하.
0: 자.
2: 아, 정말 말하고 싶은 거 있는데 참아볼게요.
0: 네?
1: 왜 참죠?
2: 놀림 당할 것
1: 아니요,
2: 같아서.
1: 아니요, 말씀해주세요.
2: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진짜.
1: 바로 얘기해.
2: 어차피 말할 거예요.
0: 아, 좋아요.
1: 뭐야,
2: 아, 자기 전에 막 밥을 먹고 잤어요. 부을 거 알면서도. 근데 막못 참아서 먹었어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 다왜 먹었죠? 붓겠네 또. 거울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다. 이게 뭐죠?
1: 네.
0: 이게 꿈인가요,
1: 그래서요,
0: 꿈?
1: 그래서요. 그게 뭐죠?
0: 꿈?
2: 반칙이죠.
0: 아, 반칙.
1: 그게 반칙이구나.
0: 아.
2: 거울 봤는데, 어!
1: 괜찮네.
2: 괜찮네.
0: 근데 이럴 때 기분 되게 좋아요.
2: 반칙이네.
0: 동의돼요,
2: 이건
0: 동의.
2: 진짜 반칙이네.
1: 근데 저희랑 되게 다른 반칙으로 얘기를 하시네.
0: 그러네요. 이건
1: 약간
0: 자기의
1: 뭐라 하지?
0: 매력 어필을 또
2: 왜
1: 이거
2: 저?
1: 약간 어떻게 보면
2: 왜
1: 약간
2: 저? 왜
1: 자랑이죠,
2: 저?
0: 이거는. 근데 약간 아까의 이미지를 좀 복구하기 위한 그런 반칙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레드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와, 진짜
0: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반칙과 관련된 토크 이렇게 나눠봤고요. 이쯤에서 또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캡틴 씨.
1: 네, 퀴즈 당첨자 발표를 할 건데요. 오늘은 스포츠 중계를 더욱 재밌게 만들어주는 존재, 캐스터로 변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위바위보로 해서 진 사람이 소개를
0: 아,
1: 해보도록
0: 좋습니다.
1: 할게요.
2: 자, 일단 가기 전에 깔끔하게 반칙 없이 정정당당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오케이.
2: 제가 외치겠습니다.
1: 네.
2: Let's go!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0: 와, 남자는
2: 이제 파악이 됐어요. 저도 이제 이
1: 네.
2: 정도는 항상 이렇게
1: 자, 해주세요.
2: 가위바위보!

0: 이렇게
1: 근데 안 되면
0: 하죠.
1: 징계 아니어서 괜찮아요. 징계
2: 어,
0: 아니에요.
2: 오케이. 바로 갈게요. 가위바위보!
0: 주먹!
1: 와, 나도 주먹, 나도
0: 오.
1: 주먹.
2: 빠르게 갈게요.
0: 네.
2: 가위바위보!
0: 주먹!
1: 주먹!
2: 가위바위보!
0: 주먹!
2: 가위바위보!
0: 주먹!
2: 가위바위보!
0: 주먹!
2: 오!
0: 오케이, 주먹,
2: 예.
0: 지켰다.
1: 보자기로 제가 보자기를 내고, 캔디가 주먹을 내서, 오늘은 캔디가 되었습니다.
0: 네.
1: 오늘 정답자 발표는 캔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미남 캐스터, 나캔디입니다. 음악
1: 오!
0: 주시면 오늘의 중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0: 자, 경기장에 울려 퍼지는 함성 속에서 행운의 주인공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1번 선수가 등장하네요. 정여민님, 정답 있으면 안 되는 반칙 보내주셨는데요. 이분께는 경기 후 지친 피부를 위한 특급 회복 아이템이죠. 화장품 전달합니다. 네, 그리고 2번 선수죠. 네, 0675님, 반칙 무슨 일이든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분은 심판으로 모셔야겠는데요. 경기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호루라기, 그리고 얄미운 반칙을 카리스마 있게 잡는 심판의 레드카드와 옐로카드 캔디박대의 사인을 함께 드립니다.
1: 아, 저기 거침없이 M%1의 나는 나대로를 부르며 마이웨이로 골로 가고 있는 우리 나캔디 선수, 자신감이 상당한데요. 상대 선수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골 때려야 해고!
2: 골!
0: 대한민국! 아이들 한국어!
1: 짝짝짝짝짝!
0: 자, 승리 요정이 우리를 찾아오길 바라면서, 그럼 모두 모두
2: 축하합니다!
1: 축하요! 오! 현우 씨, 좀, 네. 좀 잘하시는데요?
0: 아, 감사합니다.
1: 혹시 골 넣는 거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2: 진짜 너무
0: 골?
2: 잘하신다.
1: 그러니까 선수가 골.
0: 아, 그게 골.
3: 골입니다, 골.
1: 중계, 중계, 중계.
0: 자, 골 넣었어요.
1: 네, 들어갑니다. 오, 들어갑니다. 이러려고 한.
0: 아, 그걸 해달라고.
1: 네, 그런 느낌으로 해주세요.
0: 자, 골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축하합니다.
1: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0: 방금은 BGM이 틀어져서 네. 괜찮았는데요. 지금 네. 너무 조용합니다.
1: 아, 조용하긴 해.
2: 어떻게 BGM 깔아드릴까요?
0: 아, 사실 지금 머리 너무 어지러워요.
1: 아,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중계를 하는 걸로 하고. 네. 아, 일단 우리 당첨되신 분들 너무너무
0: 네, 축하드립니다.
1: 네.
0: 자, 우리 상금 선물 당첨된 항공이 두 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여민님 그리고 호루라기님 축하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주소.
1: 0675님.
0: 아, 호루라기님 아니구나. 아, 잠시만. 아, 정여민님 그리고 정여민님 그리고 0675님 축하드리고요.
1: 네.
0: 선물은 화장품이랑 또 호루라기랑 심판카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1: 네.
0: 선물 받으실 주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꼭 남겨주시도록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입니다. 버스에서 창가 자리는 양보할 수 없어. 치킨 먹을 때 닭다리는 내 몫이야. 항공인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뭔지 알려주세요.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4나 반디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Yeah, global 항공인들, please share the one thing you absolutely can't compromise on. We're looking forward to hearing your stories.
0: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M%1, hit me up, just hit me up.

0: 아니 근데 진짜 우리 항공이들이랑 같이 축구 응원하고 싶잖아.
1: Yeah, it's time to read messages from 항공이대 and share your stories. Today's topic is the one thing you absolutely cannot compromise on.
0: 네,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 Yeah.
0: 네, 0965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콰사킹 제가 아까 말한 치킨이죠. 진짜 좋아해서 아낀 캔디한테도 양보 못해요.
1: 어머나, oh my God.
0: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사실 양보 못할 것 같습니다.
3: 오, 네. 저게 그렇게 맛있어요? 콰사킹?
0: 장난 아닌데요?
1: 진짜 맛있어요.
0: 아, 근데 안 먹었나?
3: 그때 먹으려고 하다가 못 먹지 않았나요?
0: 오케이.
1: 잘 됐어요.
0: 잠시만요.
1: 지금 캔디님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축구 보면서 어때요?
3: 수미님도 드시고 싶으신가요?
1: 네.
3: 솔직하네요.
0: 콰사킹 맛있겠다. 아 근데
1: 주제 잘 바꾼다.
0: 그러니까요.
1: 좋아요. 이게 역시 DJ.
3: 오븐 치킨이에요? 아니면 이게 오븐 치킨이 아니면 튀긴 치킨이에요?
0: 완전 바삭한 튀김옷이.
1: 완전 튀김.
0: 이게 튀김옷이 그 감자
3: 전분? 감자 전분인가?
0: 아 근데 이게 감자 약간 튀김 느낌으로 바삭해 엄청. 진짜 콰삭 소리가 나요.
3: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예예, 이거 먹어봐야 되는데.
3: 오케이. 자 라라라 롤리팝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I can't compromise on my beauty sleep. I love sleeping, even though I'm wasting sleep watching right now. 근데 저는 잠을 양보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저는 잠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잠을 양보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0: 뭐야? 뭐야?
3: 원래 잠을 이게 그게 있어요. 해외 뷰티 슬리프라는 게 있잖아요.
0: 아,
3: 미모,
0: 그렇죠.
3: 미모 잠을 네, 잠을 자야 예쁘다.
1: Yes.
3: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어릴 때 부모님이 항상 해주던 말이죠. 아, you need to get your beauty sleep, you need to sleep.
0: 진짜 맞는 것 같긴 해요.
3: 아, 근데 잠을 진짜
1: 맞아요.
3: 일단 자고 일어나면 피부가 좋아져요.
1: 맞아, 맞아.
0: 아, 아니잖아. 진짜로.
3: 네. 근데 thank you, la la la, lollipop for you know compromising and giving us your sleep time.
1: Thank you.
3: I'm very thankful for you. And I hope that you're a very yummy lollipop.
1: Okay, next one. music의 Q 님. 아니 근데 진짜 김디 막디의 멋진 목소리 포기 못해. 매일 오후 4시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3: 아 근데 이런 멋진 목소리. 네. 아 진짜 이걸 진짜요? 또 매력을 알아가지고 또 어떻게 이제
0: 매일 오후 4시 아이돌 한국어 포기하지 마세요.
3: 아, 진짜 아이돌 한국어 4시 캔디 막디 이렇게 오니까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
0: 모닝콜 하나
3: 모닝콜 해줄까요? 네. 아, 좀 멋있는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자
3: 왜 이렇게 우리 4시에 라디오를 들어오려면 일어나야 되니까.
0: 자, 오후 4시를 알리는 목소리.
3: 오케이. 오후 4시입니다.
0: 오케이, 잘 해볼게요.
3: Hey, what's up? 오후 4시에 wake up. 야, 오후 4시까지 자는 거 뭐하냐, 진짜. 일어나야지. 오후까지 자면 안 되지! 오후 4시까지 자면 안 되지! 한 12시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
0: 좋아요. 넘어갑시다, 얼른.
3: 네, 좋습니다.

0: 그리고 에스투밴더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더울 때 얼음물 선풍기 그리고 시원한 시티팝 포기 못함. 오, 뭘좀 아시네요.
1: 그러니까
0: 시티팝이 진짜 시원하긴 한데.
1: 나 여기서 갑자기 시티팝 나올 줄 몰랐어.
0: 그러니까 아니 시티팝 진짜 드라이브하면서 들으면 최고죠.
1: 시티팝 비트가 그냥 할일 없을 때 그냥 들어도 되게 좋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래서 오 역시
0: 맞아요.
1: 이건 동의합니다.
0: 네.
1: 그건 포기 못해.
0: 예.
1: 네, 그리고 이지연님께서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음악 듣기 위한 이어폰
2: 오.
1: 절대 포기 못해용이라고 하셨는데
2: 와, 인정합니다.
1: 이거는 진짜 수민님 동의하시나요?
2: 진짜 완전 동의하고 저도 뭐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노래를 보기 못하는
0: 그렇긴 해요,
2: 성격이어가지고
0: 맞아요. 예.
2: 네.
1: 그러면 혹시 어떤 이어폰
2: 공감.
1: 쓰세요? 약간 주 이어폰 쓰세요? 블루투스 쓰세요? 헤드셋 쓰세요?
2: 저는 항상 무조건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걸로 소리 민감하기 때문에.
1: 블루투스로 쓰시는군요.
2: 네,
0: 그럼
2: 맞아요.
0: 요즘 듣고 계신 노래 하나 있으세요? 요즘 그래도 제일 많이 음악이랑 같이.
2: 있잖아. 아, 저 요즘 진짜 고친 노래가
0: 네, 뭐죠?
2: 있는데.
0: 한 소절 불러주실래요? 왜냐면 저희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2: 왜 그래요, 오늘?
1: 어떤
2: 아,
1: 곡인가요?
2: 노래, 이게, Justin Bieber's Everything's Hallelujah라는 노래가 있는데, 정말,
0: 최근에
2: 이
0: 나온
2: 노래
0: 앨범이죠?
2: 듣잖아요. 최근 앨범에 나온 노래인데, 이렇게 막 엄청 떴던 노래는 아닌데,
1: 저
0: 네.
1: 몰라요.
2: 요즘 이제 SNS로 많이 뜨고 있고, 가사가 너무 예뻐서.
1: 오노추네요. 오늘 야스민 씨의
0: 네,
1: 오노추.
0: 노노츠
2: 오늘
0: 한번
2: 추천해요,
0: 들어보고요. 네,
2: 진짜.
1: 오케이.
2: 듣잖아요?
0: 좋습니다.
2: 행복해져요.
1: 오케이.
0: 아,
1: 오늘 꼭
0: 좋습니다.
1: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일단 벌써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2: 와우.
0: 스님님, 오늘 소감 부탁드릴게요.
2: 아, 오늘 뭐 이렇게 스무스하게 맞춰가지고
0: 네.
2: 정말 기분 좋게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2: 다음 주 긴장하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네, 오늘 끝곡으로, 야스민 씨가 추천해준 곡도 듣고요.
2: 우와!
1: 일단 저희가 추천한
0: 그건,
1: Nightly Featuring
0: 네.
1: Fly by Midnight 1989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함께 즐겨주세요.
0: 그럼 한국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 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0: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정말 다양한 여름나기 제품들이 쏟아지는데요. 뭐 목에 거는 선풍기부터 휴대전화에 붙이는 미니 선풍기, 뭐 조끼 안에서 막 팬이 돌아가는 냉방조끼, 그리고 또 우산을 펴면 위에서 선풍기 바람이 나오는 이색 제품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여름 필수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건강 꼭 챙기시고요. 아무리 더워도 이브닝 스페셜 꼭 챙겨 들으셔야죠. 자, 그럼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이브닝 스페셜 오늘의 첫 곡입니다. A Great Big World, Life is Good.

0: 6월 18일 목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더위 피하는 방법 중 하나가 시원한 은행에 들어가는 건데요. 실제로 주요 시중 은행들이 지난 4월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무더위 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서 누구나 냉방 중인 은행 영업점 안에서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제 걷다가 진짜 더우면 싹 이렇게 은행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저희 집도 좋습니다. 제가 더위를 진짜 못 참아서요. 24시간 거의 풀가동인데요. AC가 대신에 이제 냉동 인간이 될 수도 있다. 그 털만은 저희 집 강아지도 아버지 이제 좀 온도 올리죠 하는 정도입니다. 네, 자, 한 분 모셔야 됩니다. 왠지. 양산에서도 꽃향기, 냉방 조끼 안에서도 꽃향기, 심지어 미니 선풍기 날, 그 블레이드에서도 꽃향기가 날 것 같은 선생님, 크리스틴 쌤입니다.
1: Oh, good evening, everyone. That was quite the story. Yeah, nice
0: 하나,
1: intro.
0: 하나 시를 썼어요. 네.
1: You did.
0: 미경킴 님이요. 안녕하세요. 올해는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된다고 하니 걱정이네요. 가장 덥대요, 쌤.
1: I know. It's just the beginning.
0: 더울수록 그 꽃향기가 또 나는 거죠. 네. 김희정 님이요. 1년 내내 추위 타는 체질이라 한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막이 겉옷 필수입니다. 몸 따뜻하신 마유 선생님 부러워요. 아닙니다. 이게 또 몸에 열이 많으면 이 엄청 또 고생이에요. 네. 자, 33723님이요. 여름 필수템은 보양 핑계로 먹는 치킨. Bingo.
1: Okay.
0: 그게 아무래도 좀 시원하게 만들지 않는가.
1: With some cold drinks.
0: I know. That... 오늘 선생님 봤는데.
1: With a fizz.
0: Yes, of course. Mm-hmm. 굉장히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네. 진짜.
1: I'm going to go to the beach right after.
0: 아주 시원해 보입니다. 반면에 저는 굉장히 어두워 보이죠. Okay,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지금처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Evening Special 1부는요. Evening Headlines 함께 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Deep Dive Daily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한 문장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만나볼까요?
1: The United States and Iran say an agreement is now officially in effect after both sides completed the signing of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end their conflict. Officials say the signing was moved up from its original schedule in a bid to expedite the reopening of the Strait of Hormuz.
0: 미국과 이란이 종전 관련 양해각서 MOU에 대한 서명 절차를 모두 마치면서 합의가 공식 발효됐다고 양측이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서명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1: The Ebola outbreak that bega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and Uganda has shown no signs of abating for over a month. Health experts have warned that this outbreak could grow to an unprecedented scale, expressing concern that it may take up to a year before the situation is fully brought under control.
0: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시작된 에볼라 발생이 한 달이 넘도록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유행이 역대급 규모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기까지 최대 1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0: The Grammy Awards, one of America's most prestigious honors in music, will introduce five new categories beginning next year. Among them, a newly created Asian popular music category encompassing K-pop has drawn particular attention, with fans speculating whether acts like BTS and Blackpink now stand a better chance of taking home the coveted award.
1: 미국 음악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가 내년부터 다섯 개의 부문을 새롭게 신설합니다. 그 중에서도 K-POP을 포함한 아시안 팝 뮤직 부문의 신설이 특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BTS와 블랙핑크 같은 한국 아티스트들이 그래미 트로피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기대감에 팬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0: A new wellness trend is taking shape in the travel industry, one designed around a good night's sleep. Dubbed sleep tourism, the movement is gaining momentum as people are plagued by chronic sleep deprivation. Hotels are responding with a growing menu of sleep-focused offerings, from customized bedding and meditation programs to full digital detox experiences.
1: 여행 업계에서 숙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웰니스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면 관광으로 불리는 이 여행 방식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점점 주목받고 있는데요. 호텔 업계도 맞춤형 침구와 명상 프로그램은 물론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는 디지털 디톡스 체험까지 숙면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0: The United States and Iran say an agreement is now officially in effect after both sides completed the signing of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end their conflict. Officials say the signing was moved up from its original schedule in a bid to expedite the reopening of the Strait of Hormuz.
1: 네, 미국과 이란이 종전 관련 양해각서 MOU에 대한 서명 절차를 모두 마치면서 합의가 공식 발효됐다고 양측이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서명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이란 양국 대통령이 전자문서 형태로 종전 양해각서 MOU에 서명을 했고요. 해당 합의가 즉각 발효가 됐죠. 그게 되면서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예정됐던 대면 서명식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0: As of today, many news outlets have released the full text of the 14-point MOU, mm-hmm. which stands for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right. Iran. So some of the things that were clearly seen mm-hmm. On these points were basically terminating mm-hmm. all sanctions on Iran.
1: Okay.
0: So all those sanctions, like, you know, you can't sell your oil, blah, right. blah, blah. And they have a lot of frozen assets because mm-hmm. of that. That would be released.
1: 아, 뭔가 제재가 있었던 것을 다 풀어준다는 느낌이네요.
0: Yes, that's right. And also that, you know, the final deal, they're going to reach the final deal mm-hmm. in a maximum of 60 days.
1: Okay.
0: So they're going to give about 60 days. Mm-hmm. And a big thing was about $300 billion for reconstruction of Iran.
1: Okay.
0: So they're saying, okay, well, we're going to allow you to rebuild your country.
1: Mm-hmm.
0: So, I mean, it seems that Iran has a lot to benefit, actually, from this agreement.
1: Right. Mm. 굉장히 긴 journey였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0: yeah.
1: 이제 그 양해각서, 공개된 양해각서에 따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해상 봉쇄 해제를 시키겠다. 그리고 뭐 원유 수출하는 거 이란한테 허용을 하겠다라든가 mm-hmm. 이란 동결 자산 해제 같은 그런 조치에 착수를 하게 되고 다시 mm-hmm. 리빌드를 하게 만들어주겠다.
0: Yeah.
1: 이런 정도까지 mm-hmm. 좀 굉장히 프로그레스가 있네요.
0: Yeah, it seems like it.
1: Mm-hmm.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0: The United States and Iran say an agreement is now officially in effect after both sides completed the signing of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end their conflict.
1: 미국과 이란이 종전 관련 양해각서 MOU에 대한 서명 절차를 모두 마치면서 합의가 공식 발효됐다고

0: 양측이 밝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he United States and Iran say 말하기를 an agreement is now officially in effect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agreement가 이제 공식적으로 in effect 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Okay, so basically, if something is in effect or takes effect, it means that it is active, it is working, it is officially beginning.
0: Okay. Alright, so effect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뭔가 아 효과가 있다 뭐좀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효력이 있는 실제로 발생한 이제 그죠 발효된 정도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앞에 officially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거는 공식적이다.
1: Yeah,
0: Yeah.
1: because remember,
0: 소문이 아니다.
1: no, because remember on Monday we actually one of our headlines was,
0: Right.
1: 어, you know, they've come to an agreement, but you know, they didn't sign it and we're not sure, but it is signed.
0: Okay. 이제는 확실하게 사인이 되고 이건 공식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memorandum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각서, 제안서를 의미를 하게 되겠죠. 연결해 볼게요.
1: Officials say the signing was moved up from its original schedule in a bid to expedite the reopening of the Strait of Hormuz.
0: 관계자들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서명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 사이닝 하는 거, 그쵸? 서명하는 거가 was moved up from its original schedule. 이러고 얘기가 나는데 뭔가 일정 관련해서 정말 좀 헷갈리는 게 미루고 아니면 앞으로 당기고 이런 게 헷갈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move up 시킨다는 건 어떤 느낌인 건가요?
1: I think this is a really practical phrasal verb that you should learn because we can use it in many different contexts. But it just means that you're doing something earlier than it was scheduled or
0: Right.
1: it was originally planned.
0: Okay.
1: So oftentimes we hear this in the world of business at the office. You know,
0: Right.
1: the meeting has been moved up.
0: Move up.
1: And then it's like, okay, moved up. Like, is it how?
0: 그게 제일 헷갈리는 게 위아래, 앞뒤 이러면 잠깐만. 그게 저 뒤에 한다는 얘기야? 앞에 한다는 얘기야?
1: That's it.
0: 헷갈려요.
1: So here's it. Okay, so today this will be very clear. Move up means like the scheduled date was over there. You're bringing it closer to you.
0: Okay.
1: Okay? So it's earlier.
0: 먼저 한다는 거네요.
1: Okay?
0: Okay.
1: Now push back. What do you do? You're pushing it back.
0: 밀어내는 거니까
1: That's right. You're
0: 나중에 하는 거고.
1: There you go.
0: 아, 이제 좀 개운합니다. 그렇죠? 리스트에서 뭔가 해야 될 투두 리스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브업을 시킨다는 거는 아, 이거를 조금 더 빨리 하자. 시간이 저기 뭐야? 좀 있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는 것도 괜찮겠어. 그리고 반대로 move down보다는 push back이라는 걸 써서
1: Push
0: 근데
1: back.
0: 다행히도 우리가 push back 같은 경우에는 이브닝 스페셜에서 최근에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1: Sure.
0: 뭔가 밀어지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1: Yes, that's
0: Right?
1: right. Yeah.
0: Okay, so 이두 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So move up은 일정을 앞당기다, 그리고 push back은 일정을 뒤로 미루다. 가될 수가 있겠죠.
1: Yes.
0: Right. 그런데 이거를 왜 그렇게 했을까요? In a bid to expedite the reopening of the Strait of Hormuz. 그쵸.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expedite 하겠다는 bid로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슬프게도 여기서 나오는 bid하고 expedite 둘다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1: Absolutely. So I'm going to explain both. In a bid to is just another way of saying in an attempt to.
0: In an attempt to.
1: Yeah, you are
0: Okay.
1: trying to, okay? Especially like you've got a goal or purpose and you are doing that to reach that goal,
0: Okay.
1: okay? Now, here, expedite, and you'll hear this in logistics companies,
0: Right.
1: you know, like shipping, expedited shipping,
0: Yes.
1: which means to go faster, to hurry the process.
0: 아, 그러니까 좀 빠르게 가고 있음에도 아, 속도를 더 내야 돼. 이런 느낌으로 더 신속히 뭔가를 처리한다는 뜻이 되겠네요.
1: That's to expedite.
0: 아, 오케이. So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이 리오프닝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려는 시도로다가 이렇게 좀 무브업을 시켰다. That's 이게 맞는 말이 되겠네요.
1: Absolutely.
0: Okay.
1: And you know, everybody, not just America, but everybody is suffering from the closure of the Strait of Hormuz.
0: Right.
1: This is a huge problem globally, and I think Trump is getting a lot of pressure. So he's like, okay, let's hurry up and open it. Let's get the oil. Yeah, that's right.
0: Okay, so in a bid to do something,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하게

0: 하겠다는 시도로. 그래서 만약에 bid가 오히려 힘드시다면 attempt라는 단어가 조금 그래도 더 와닿잖아요.
1: Yes.
0: So in an attempt라고 해주셔도 되겠고요. expedite 한다는 것은 더 심지어 더 신속히 처리하다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2: The United States and Iran say an agreement is now officially in effect after both sides completed the signing of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end their conflict. Officials say the signing was moved up from its original schedule in a bid to expedite the reopening of the Strait of Hormuz.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2: Oh, let's listen to Lady Gaga's Hold My Hand.

0: 한 달이 넘도록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유행이 역대급 규모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기까지 최대 1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 민주 콩고에서 지난달 15일 에볼라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지금까지 확진자는 837명, 그리고 사망자는 196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확진자 가운데 완치자는 49명뿐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계자 말에 따르면 민주 콩고의 에볼라 유행은 아직 정점에 도달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가면 진짜 최악의, 역대 최악의 에볼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1: And that does make sense. And what we need to know for background information regarding this is that there was an organization called USAID.
0: Right.
1: Okay. Mm-hmm. So this organization helped keep the health infrastructure in place in place many places in Africa.
0: Okay.
1: Offering vaccines mm-hmm. and offering, you know, mm-hmm. Clinical care mm-hmm. and stuff like that. Well, they got rid of it.
0: Right.
1: So basically the Congo, DRC,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mm-hmm. they went from $1.4 billion mm-hmm. of foreign assistance in 2024 from U.S., mm-hmm. and now they only have $146 million.
0: Mm.
1: Can you imagine? You go from $1 million mm-hmm. to a little over
0: $100 million.
1: $1 billion to a little over $100 million.
0: 와, 지금 굉장히 그런 대응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부족한 상황이 되겠네요.
1: That's exactly the reason why this progress or that it's going to take a long time.
0: Aha.
1: There's no trained staff. Treatment is falling short. They're having a hard time diagnosing patients.
0: Mm-hmm.
1: So because you don't have the support.
0: Right. 그러니까 병 자체가 갑자기 이번에 벌어진 건 내가 더 강력해져야지라고 해서 병 자체가 강력해졌다기보다는 그것을 이제 대응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구급차라든가 훈련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국경 이동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한 거네요.
1: So falling short.
0: 아, 오케이. 자, 그럼 뉴스 속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The Ebola outbreak that bega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and Uganda has shown no signs of abating for over a month.
0: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시작된 에볼라 발생이 한 달이 넘도록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나름대로 몇 번 우리가 또 다뤘었던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The Ebola outbreak that bega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and Uganda. 이렇게 나왔는데요. Outbreak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Okay. So outbreak is the sudden occurrence of something. Mm-hmm. Something suddenly happens.
0: Mm-hmm.
1: Usually we use this with diseases.
0: Right.
1: That just like, there's an outbreak mm-hmm. of Ebola or malaria,
0: right.
1: whatever it may be. We can also say outbreak of war.
0: Mm-hmm.
1: We can also say outbreak of, you know, a fire.
0: Fire.
1: Yeah, mm-hmm. outbreak. So something that just like kind of explodes on the
0: right.
1: scene.
0: 갑자기 발생하는 것을 outbreak라고 하는데 정말 갑자기 탕 깨지면서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보통은 좀 나쁜 것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1: Yeah.
0: 병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화재라든가 기타 등등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병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 발병이 has shown no signs of abating for over a month라고 되어 있는데요. Show no signs of doing something. Uh-huh. 이거 몇 번 나왔었어요, 그렇죠?
1: Sure.
0: Right.
1: But here it show no signs.
0: Right.
1: Okay. No signs of abating.
0: Right.
1: And abate is A-B-A-T-E.
0: Mm-hmm.
1: Okay. When something abates, it means that something gets weaker, mm-hmm. less severe, less intense.
0: Okay.
1: And the idea is that this expression together,
0: mm-hmm.
1: there are no signs of abating. It feels as we're waiting it for it to go down.
0: Right.
1: But it's not even close.
0: 우리 좀 이거 수그러들겠지 하고
1: yeah.
0: 있는데 아예 그런 사인조차 없다.
1: Absolutely.
0: 아, 오케이. So 여기서 일단 abate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아카데믹한 단어라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요. 강도가 약해지거나 수그러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slow down이랑 비슷하기는 해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abate 하려는 signs가 아예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건 아예

0: 기미조차 없다. 무서운
1: No,
0: 거네요.
1: that's right.
0: 네.
1: So we expect it to get better or to get weaker and, you know, kind of contained.
0: Yes.
1: No.
0: 기대는 좀 했는데 아 이렇게 뭐 결국에는 이게 다
1: No
0: 잡히잖아라고 했는데
1: signs.
0: 아예 no signs of abating이다. 이거는 참고로 같이 show랑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Show no signs of ing.
1: Yes,
0: right?
1: that's right. Abating and they do actually go together often.
0: All right.
1: Yeah.
0: 자, 연결해 볼게요.
1: Health experts have warned that this outbreak could grow to an unprecedented scale, expressing concern that it may take up to a year before the situation is fully brought under control.
0: 네.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유행이 역대급 규모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기까지 최대 1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전문가들이 이제 건강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 아웃브레이크가 it could grow 커질 수 있다. 어떤 스케일이냐면 unprecedented scale. 이 unprecedented 하면 전에 있었던 적이 없는이라는 느낌입니다. 전례가 없는 스케일로 왕창 커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It may take up to a year.
1: Yeah. Okay. So take up to a year. Mm-hmm. Up to is the key here.
0: Yes.
1: And up to means basically it is kind of the maximum time. Mm-hmm. So if it's up to a year, it means anything. It could be 3 months, 6 months, mm-hmm. and it could be a year.
0: 최대 그럴 수도 있다.
1: That's right.
0: Right.
1: And of course, take mm-hmm. means basically it's kind of probably require.
0: Mm-hmm. 뭐 시간 같은 경우는 몇 시간이 걸리다, 몇 년이 걸리다.
1: Take a year. Yeah.
0: 근데 최대 1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다. 물론 이 전에도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1: sure.
0: 그렇죠? Before the situation is fully brought under control. 이 상황이 정말 진정 되기 전까지 말이죠. 라고 했습니다. So bring something under control 이라고 하면 뭔가를 진정시키다, 제어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up to 되게 안 좋아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일 한다고 해서 가면
1: up to 60?
0: 60. Up to
1: But it's
0: 9.
1: 20.
0: 그렇죠.
1: No, we don't like that.
0: up to는 굉장히 폰트가 작게 돼 있거든요.
1: yes.
0: 네. So up to는 최대 뭐뭐까지. Yeah.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he Ebola outbreak that bega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and Uganda has shown no signs of abating for over a month. Health experts have warned that this outbreak could grow to an unprecedented scale, expressing concern that it may take up to a year before the situation is fully brought under control.
0: 네. 자,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1: The Grammy Awards, one of America's most prestigious honors in music, will introduce five new categories beginning next year. Among them, a newly created Asian popular music category encompassing K-pop has drawn particular attention, with fans speculating whether acts like BTS and Blackpink now stand a better chance of taking home the coveted award.
0: 미국 음악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가 내년부터 5개 부문을 새롭게 신설합니다. 그 중에서도 K-POP을 포함한 아시안 팝 뮤직 부문의 신설이 특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BTS와 블랙핑크 같은 한국 아티스트들이 그래미 트로피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기대감에 팬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워낙 유명했죠. 그 골든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죠? K-POP 데몬 헌터스의 OST인데 그 노래가 K-POP 노래로는 처음 그래미를 이제 수상을 하면서 와,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기록이기는 했는데 그런데 K-POP 아티스트가 개인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룹, 밴드로 그런 자격으로 직접 그래미를 받은 일은 없었잖아요.
1: 음흠.
0: 그래서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로제 등이 후보에는 이제 올랐는데 아쉽게도 이제 수상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혹시
1: Better not Wednesday, but Hoxie. Okay.
0: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1: Okay. Well, there's going to be five new categories, mm-hmm. and some include Best Asian Pop Music mm-hmm. Performance, Best Latin Song,
0: Ooh.
1: Best R&B Collaboration or Duo Group Performance, and so yeah, a lot of our K-pop idols and singers may qualify for these categories.
0: 아, 이게 이제는 동양권의 노래가 일단 여기에 포함됐다는 게 진짜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는 걸
1: Oh,
0: 느끼지
1: yeah.
0: 않나요?
1: Oh,
0: 솔직히 말해서
1: it's hard to believe.
0: ye전에는 뮤직 어워즈 하면 Asian performer가 있다고 하면

0: What?
1: Who?
0: 이랬는데 I've not seen any Asian performers.
1: 맞아. 이제는 You don't know her? You don't know him? 이렇게 되잖아요.
0: Yeah,
1: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표현들이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0: The Grammy Awards, one of America's most prestigious honors in music, will introduce five new categories beginning next year.
1: 미국 음악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가 내년부터 다섯 개의 부문을 새롭게 신설합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주 간단하게 그 시상식이라고 할 때는 어워드가 아니라 awards, S가 붙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Among them, a newly created Asian popular music category encompassing K-pop has drawn particular attention, with fans speculating whether acts like BTS and Blackpink now stand a better chance of taking home the coveted award.
1: 네, 그 중에서도 K-pop을 포함한 아시안 팝 뮤직 부문의 신설이 특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BTS와 Blackpink 같은 한국 아티스트들이 그래미 트로피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기대감에 팬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단어가 뭔가 특이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자, 지금 뮤직 캐테고리가 새로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encompassing K-pop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0: Yes.
1: K-pop 안에 뭔가 무슨 콤파스도 아니고 이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0: All right. So encompassing is very similar to include.
1: Include.
0: However, there is a little bit of a difference.
1: Right.
0: So basically, if it encompasses something, there's a wider range that it covers.
1: Okay.
0: Okay. Include just be one part.
1: Mm-hmm.
0: But if it encompasses K-pop, J-pop, C-pop, it means like it's covering a wide range of things.
1: Okay. So including 뭐뭐 이렇게 하면 단순하게 이거 포함해서 그런데 encompassing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K-pop을 포함하여 하지만 거기에 뉘앙스 자체가 이거 말고도 더 포함되는 것들이 있어. 기다려봐. 이런 느낌이 기다려봐.
0: Wait. You just wait.
1: 그런 느낌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굉장히 팬들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예측하고 있잖아요. Whether acts like BTS and Blackpink가 now stand a better chance of taking home the award, right?
0: Yeah.
1: 여기에 참고로 여러분들 acts라는 게 나오는데 acts는 행동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특히 할리우드나 이런 쪽에서는 Hollywood acts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아티스트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So 이런 BTS나 Blackpink 같은 이런 아티스트들이 stand a better chance 할지를 speculate 하고 있다.
0: Okay. So the expression stand a chance mean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kay? You have a possibility. However, it's a better chance. So it means that there's a higher possibility.
1: Okay.
0: And if you don't stand a chance, it means zero possibility.
1: 가능성이 없어. 무조건 질 거야. 이런 느낌이네요. 찬스를 스탠드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또 하면. 진짜 부정문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Right?
0: Definitely a lot. Yeah, you don't stand a chance. Don't even try it.
1: That's right. So stand a better chance 한다는 거. 더 나은 가능성, 더 많은 가능성은 higher도 가능하겠지만 better이라고도 쓰는구나 를 알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stand를 씀으로써 가능성이 있다. 라는 뜻 더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할 가능성이 더 크냐면 taking home 집에 가져가요. 이거 예전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상을 win 한다는 뜻이죠. 근데 그냥 award가 아니네요. coveted award라고 했네요.
0: This is an interesting. It's a very old word. C-O-V-E-T-E. Covet. Well, first of all, covet means to desire something that usually belongs to another person.
1: Okay.
0: So in the Bible, it says do not covet. That is actually a very old, you know.
1: 남의 거를 탐내는 거네요.
0: Yes, that's right. However, it also means want to have something that's difficult to obtain or something that's rare. So a Grammy Award is definitely difficult to obtain.
1: Right.
0: So it is a coveted award. It is an award that musicians, you know, hope that they can get one day.
1: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렇죠? So 원래는 covet 자체가 뭔가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을 의미를 했는데 그게 이제 형용사가 되면서 coveted than something이라고 하면 누구나 원하는, 누구나 가져가고 싶어하는,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0: Yeah.
1: Right?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얻을 가능성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0: 번째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1: Number 1. Declared. Number 2. Designed. Number 3. Dubbed.
0: 네, 퀴즈 다시 드릴게요. 뭐뭐라고 불리는, 뭐뭐라는 별명이 붙은 이란 뜻의 영단어는 무엇일까요?
1: Number 1. Declared. Number 2. Designed. Number 3. Dubbed.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Jonas Brothers with Only Human.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자, 질문이 뭐뭐라고 불리는 뭐뭐라는 별명이 붙은 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였습니다.
2: Okay, then answer is number three, dubbed.
1: 네, dubbed. D-U-B-B-E-D가 되겠고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1296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Congrats!
1: 네, 준식님이요. 오늘 날씨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찐빵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했어요. 와, 진짜 밖에만 나가도 열기도 열긴데 그거보다 와.
2: You feel the humidity already. Already it's coming.
1: 장난이 아니죠. Mm-hmm. 자, 김아름님이요. 안녕하세요, 맛쌤, 크쌤. 이브닝 스페셜과 함께하다 보니 벌써 목요일이네요.
2: Time
1: 진짜,
2: flies when you're having fun.
1: I know. 진짜 저희도 요즘에 얘기하다 보면은 선생님 오늘 무슨 요일이죠?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2: And it's like sometimes like, oh, the hour is over. Oh, the show is over. It's true.
1: We're not even joking. 진짜로요.
2: 진짜로요.
1: Okay. 자, 마지막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2: A new wellness trend is taking shape in the travel industry, one designed around a

0: good night's sleep. Dubbed sleep tourism, the movement is gaining momentum as people are plagued by chronic sleep deprivation. Hotels are responding with a growing menu of sleep-focused offerings, from customized bedding and meditation programs to full digital detox experiences.
1: 여행 업계에서 숙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웰니스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면 관광으로 불리는 이 여행 방식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점점 주목받고 있는데요. 호텔 업계도 맞춤형 침구와 명상 프로그램은 물론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는 디지털 디톡스 체험까지 숙면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맛집을 찾아 떠나는 식도락 여행도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놀러 가는 여행을 이제 넘어서 여행의 컨셉이나 뭐 테마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요즘 그 중에서 뜨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 관광, sleep tourism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벌써 느낌이 와요. 어떤 건지.
0: Yeah. 네. Are you interested?
1: Oh yes, very much.
0: Doesn't that sound good?
1: 그렇죠. 근데 벌써 집에서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잠을 자고 있거든요.
0: Okay, all right. So here, so people, uh-huh. and we've covered this on the news, is that people have this chronic mm-hmm. lack of sleep.
1: Right.
0: So they're only getting a little over 5 hours. Mm-hmm. And so sleep has become kind of a premium thing. It's a bit of a luxury.
1: 맞아요. 이제는 잠 자는 게 너 정말 오히려 돈 많은 것보다 너 여유가 있구나.
0: Yeah, that's right. Wow, you can sleep? Okay. So mm-hmm. they have what is called sleep tourism. Mm-hmm. And so hotels are cashing in on.
1: Oh, 돈을 벌고 있군요.
0: We learned that expression. They're taking advantage mm-hmm. of this sort of situation and right. trying to make more money.
1: 마케팅을 그럼 그쪽으로 더 많이 하겠네요.
0: That's right.
1: Right.
0: So they have like customized pillows right. and bedding. Mm-hmm. And like maybe they say, oh, our mattresses have, you know. You know, some mattresses, they have 네. temperature controls
1: yes.
0: too.
1: Oh.
0: Yeah.
1: 이제는 매트리스에서 온도 조절도 되고 막 명상 호흡 훈련 프로그램도 있고.
0: Yes.
1: 그죠? 근데 왜 사실 그럴 때도 된 게 여행 쉬러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여행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휴가라고 하죠. 근데 투어 강행 하잖아요. 막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고 저는 그런 거 진짜
0: no,
1: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쉬러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또 좋은 트렌드가 아닌가 싶어요.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0: A new wellness trend is taking shape in the travel industry. One designed around a good night's sleep.
1: 네, 여행 업계에서 숙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wellness trend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New wellness trend is taking shape이라고 얘기를 하면 모양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진짜 점점 구체화가 된다. 상상 속에서만이 아니라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a good night's sleep이잖아요. 이거 진짜 숙면이죠. 밤에 정말 깔끔하게 자고 일어나는 거.
0: Oh, the best.
1: 자, 연결해 볼게요.
0: Dubbed sleep tourism, the movement is gaining momentum as people are plagued by chronic sleep deprivation.
1: 네. 이른바 수면 관광으로 불리는 이 여행 방식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오, dubbed가 나왔네요. 그렇죠?
0: Mm-hmm.
1: Right. Sleep tourism이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이 movement는요, momentum을 지금 받고 있대요. As people are plagued by chronic sleep deprivation 이라고 돼 있는데요. Plague 당한 거. 원래 plague은 이런 전염병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0: Right. You know there is that famous one, the bubonic plague or the black death. It's 흑사병. So we think of plague as a disease.
1: Right.
0: Okay. Now here, however, it is used as a verb. Be plagued by.
1: Okay.
0: Okay. It's almost as if you have the plague of no sleep.
1: Oh. 잠자지
0: like
1: 못하는 그런
0: 병.
1: 병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0: right.
1: 되겠네요.
0: Right, right,
1: 고통이네요,
0: right.
1: 고통.
0: It is. So it means that you are going through some hard times.
1: Uh-huh.
0: You're suffering from something.
1: Okay.
0: And it's kind of constant. It's hard to escape.
1: Okay. So plagued by something 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에 의해서 막 시달린다, 고통을 받는다, 진짜 그 전염병처럼, 그렇죠? Right. 근데 여기서 뭐 병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right? chronic이라는 건 만성적인 거죠. 만성 sleep depriv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부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lack 같은 거죠.

0: 그것 때문에 좀 고통을 사람들이 많이 받으면서 이제 슬립 투어리즘 유행인 거죠.
1: Yeah, that's right.
0: 네.
1: And one thing that I wanted to mention was that this is actually used in everyday sort of context, not often, but say, for example, in the office, you're trying to get this project launched and there's delay, there's complications, there's all these problems. So it's plagued with issues, we say.
0: Okay, so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프로젝트라고 하든가 꼭 중간에 어떤 차질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차질을 겪고 있다라고 할 때도 쓸 수가 있겠네요. 꼭 사람이 이렇게 plagued 당한다기보다는. Okay, 자 연결해 볼게요.
1: Hotels are responding with a growing menu of sleep-focused offerings from customized bedding and meditation programs to full digital detox experiences.
0: 네, 호텔 업계도 맞춤 명 침구와 명상 프로그램은 물론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는 디지털 디톡스 체험까지 숙면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a growing menu라고 해서 약간 흥분했었어요. 먹는 거 나오나? 근데 그거는 아니요, 그죠? So menu는 뭔지 알겠는데 a growing menu는 뭘까요?
1: Well, just like a menu offers you a lot of food, here the hotel offers you a lot of services.
0: Right.
1: And so the way they say it is like we have a menu of services.
0: Oh.
1: Yeah.
0: 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아 음식에만 원래 메뉴 쓰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네일 살롱을 간다든가 뭐 헤어 살롱 가면
1: We have a menu. Yeah.
0: 그것도 메뉴라고 할 수 있다는
1: We
0: 거죠.
1: Could. We could.
0: 오, 오케이. So 여러분들 서비스에도 메뉴를 쓸 수 있습니다. So 여기서는 a growing menu of something 하면 뭔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서비스 같은 느낌이
1: yes.
0: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예를 막 보여주려고 from customized bedding and meditation programs to full digital detox experiences.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요. From and to를 썼네요.
1: Yes, that is the pattern.
0: Right.
1: From A to B. And usually it is covering a wide range.
0: 아.
1: Usually.
0: 와, 뭐에서 시작을 해서 뭐에 이르기까지
1: right,
0: 이런 식으로
1: right.
0: 특히 본인들이 파는 물건 같은 거 소개할 때도 많이 쓰겠어요.
1: Yeah, we sell things from toothpicks to shower gels.
0: 실망이에요. You know? 족발 나올 줄 알았는데.
1: Oh, 족발.
0: 아,
1: okay.
0: 실망이네요.
1: Food, okay.
0: 알겠습니다.
1: So it shows you a range.
0: All right. So range를 표현할 때, 범위를 표현할 때 from A to B, A부터 B까지 혹은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new wellness trend is taking shape in the travel industry, one designed around a good night's sleep. Dubbed sleep tourism, the movement is gaining momentum as people are plagued by chronic sleep deprivation. Hotels are responding with a growing menu of sleep-focused offerings, from customized bedding and meditation programs to full digital detox experiences.
0: 네. 자,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스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들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Officially in effect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식적으로 발효된.
1: The new school policy is now officially in effect.
0: 네, 새 학교 방침이 이제 공식 발효됐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스케줄 관련해서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Move up 한다는 것은 일정을 앞당기다, 더 빨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1: The job interview was moved up to Monday morning.
0: 취업 면접이 월요일 오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어우, 더 불안하겠네요. 일찍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no signs of abating. 조금 abate 자체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자, 수그러들 기미가 없는. 근데 show와 함께 많이 쓰죠.
1: The heavy rain showed no signs of abating all afternoon.
0: 폭우는 오후 내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Take up to, 얘는 take, 걸리다. Up to, 최대 뭐뭐까지를 섞은 표현이었죠.
1: Delivery can take up to 5 business days.
0: What? 배송은 최대 5, 5 영업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stand a better chance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더 나은 가능성이, 더 높은 가능성이 있다.
1: Applicants with experience stand a better chance of getting hired.
0: 경력이 있는 지원자들이 채용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Something is plagued by something else. 그러면 뭔가에 시달리다, 몸으로 고통받다, 아니면 아까 저 프로젝트 같은 것이 차질이 있다.
1: College students are plagued by stress during exam season.

0: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Alright, so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New York Times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자, 어떤 곡 듣고 올까요?
1: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Robbie Williams' Beyond the Sea.
0: 네, stick around.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0: 안녕하세요. 시스는 박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첫 번째 역할은 좋은 시, 좋은 글을 쓰는 건데요. 이렇게 쓴 글들이 우리가 사는 현실을, 퍽퍽한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학과 예술에 그렇게 큰 힘이 있지 않겠죠. 하지만 이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그리고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책을 읽는 게 내 눈에 맞는 안경을 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 중에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눈여겨보고 보듬어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어쩌면 글 쓰는 사람으로서 제 두 번째 할 일은 책의 이러한 역할을 알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Song X님이요. 낮에 재워놨던 LA 갈비 구우며 듣고 있어요. 오늘 덥긴 하네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이곳에 오면 영어 실력도 늘고 빵빵 웃겨주는 두 선생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하셨습니다. 와,
1: oh, that's
0: 감사합니다.
1: Awesome. And can I have some of your LA 갈비?
0: 어, 그러니까요. 저도
1: please.
0: 다 좋은데 이제 LA 갈비가 hungry. 계속 눈에 들어오네요.
1: It's like dinner time.
0: I know. All right. 자, 2부는요.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찜통 더위에 지쳐가는 유럽 학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자,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할게요.
1: Okay, the question is, what English expression do you know means 폭염? Send us your answer.
0: 네, 여러분이 아는 폭염이란 뜻의 영어 표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퀴즈 주세요.
1: What English expression do you know that means 폭염? Send us your answer.
0: 네, 여러분이 아는 폭염이란 뜻의 영어 표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네, 오늘의 기사 제목은 어떻게 되나요?
1: As climate change extends Europe's heat season, schools bake.
0: 기후 변화로 유럽의 폭염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교들이 찜통이 되고 있다. 입니다. 이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해서 네 개의 파트로 나눠서 들어볼 텐데요. 자, 올해 5월 유럽의 날씨는 어땠을까요?
1: Okay, so it climbed up to 35 degrees Celsius in southwestern France.
0: Okay.
1: It reached 38 degrees Celsius in May.
0: In May.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만약에 7월이다. 아, 뭐 그럴 수 있겠다.
1: Yeah.
0: 근데 5월에 지금 30도가 넘는 이례적인 폭염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요. 남서부 도시 앙굴렘의 기온이 최고 37.8도까지 올랐었다라는 얘기까지 있네요. 충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스 랑드 지역의 한 학교에서 복도 온도가 53도까지 올라가서 학생들이 기절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휴교령이 내려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에어컨도 없고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의 학교는 마치 압력솥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1: So the biggest problem is that Europe is very famous for the fact that they do not have air conditioning. So imagine, Sam.
0: I can't imagine.
1: It's hard to imagine, right? But many, many places do not. Almost nearly, you know, they just don't believe in air conditioning.
0: Right. 자, 어느 정도 심각한지 한번 첫 번째 파트 들어보겠습니다.
1: Until relatively recently, many of Europe's schools, unlike hospitals or nursing homes, had been somewhat insulated from the risks of extreme temperatures, if only because school was out by the time the summer heat arrived. But because of climate change, that is no longer necessarily the case. It's getting hot.

0: hot sooner in the year.
1: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유럽의 많은 학교들은 병원이나 요양원과 달리 극단적인 더위의 위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었습니다.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올 때쯤이면 이미 방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이제 그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더위가 한해중 훨씬 이른 시기에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방학을 통해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빨리 와요. 안녕, 나 그리웠어? 하고 여름이.
0: So, I mean, Europe can get very hot in the summer, but it's vacation. So, you can go to the beach, the kids can do whatever. But now they're in school and the heat
1: 그러니까요.
0: has arrived. That's the problem.
1: Sam, have you ever been to Europe like during the summer season? Oh,
0: Yeah, it can get
1: it's
0: very
1: that
0: hot.
1: bad?
0: It can get hot.
1: 상상이 안 갑니다.
0: Yeah, but I mean, but I tell you, they have a way, and there are areas where you can go to cool off. But you have to remember, I went on a backpack 30 years ago. The temperature has been increasing.
1: 그때도 더웠는데 그 이후로 계속 올랐잖아요.
0: I can't go
1: 아,
0: now.
1: 와우.
0: I'm sorry.
1: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Until relatively recently, many of Europe's schools, unlike hospitals or nursing homes, had been somewhat insulated from the risks of extreme temperatures, if only because school was out by the time the summer heat arrived.
1: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유럽의 많은 학교들은 병원이나 요양원과 달리 극단적인 더위의 위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었습니다.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올 때쯤이면 이미 방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until relatively recently, many of Europe's schools, 뭐 이러면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자, recently는 최근에잖아요. 근데, Relatively recently는 정확하게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요?
0: Native speakers use this word relatively a lot.
1: Right.
0: It's relatively new. It's relatively old, you know.
1: 애매하게
0: And so
1: 쓰잖아요.
0: it's like, what does that mean? So basically, just think of it as it's pretty recent.
1: 아하. 아, 비교적 최근이다.
0: Compared to whatever, it is
1: Right.
0: pretty recent.
1: 뭐 완전 예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바로 어제도 아니고 뭐 비교적 뭐 어느 정도는 이런 느낌을 줄수 있네요.
0: That's it.
1: 예전에 어떤 그 인플루언서가 자기가 무슨 뭐그뭐 주식 같은 거를 잘한다고 뭐 얘기하면서 그래서 딴 사람이 막 설명을 해달라 그랬더니 모든 문장에 다 well relatively 이 단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너도 자신이 없구나 막 이러면서.
0: Right. It's one of those words that's very handy when you don't want to say exactly something.
1: 아, 그렇군요. 정확하게 말하기에는 좀 불안할 때, 그렇죠? Okay, so relatively recently까지는 이렇게 하면 비교적 최근까지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o 최근까지는 many of Europe's schools, unlike hospitals or nursing homes, like 요양원이나 무슨 병원과는 달리 had been somewhat insulated from the risks of 여기서 끝날 수는 없겠고 of extreme temperatures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굉장히 좀 극심한 온도의 리스크로부터 insulated이 somewhat 되었다.
0: So when we use this word a lot with houses, especially in the winter, to insulate means to kind of protect from the outside element. So you know, like at one time we used to put that 뽁뽁이 on the windows, you know,
1: 저
0: those
1: 너무
0: bubble,
1: 깜짝 놀랐어요.
0: the
1: 그거
0: bubble
1: 어떻게
0: wrap.
1: 아세요?
0: Yeah, you put the bubble wrap, right? That is to insulate the house to keep the warmth inside.
1: That's
0: Don't
1: right.
0: let the cold come in. So what this means in this context, somewhat insulated from the risk, means it was somewhat means partially. So partially protected from these extreme temperatures, these risks of extreme temperatures.
1: 오케이. 그래서 뭐 비교적 최근까지는 좀 안전한 편이었다. 그렇죠. 그런 엄청나게 더운 날씨의 리스크로부터. 근데 여기서 insulate이라고 하는 것은 절연 처리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아, 뭐라 그럴까? 온도가 차단이 어느 정도는 돼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0: So basically, there's all these risks outside, but they were kind of protected
1: 아, 보호가
0: from
1: 된
0: these.
1: 거네요. 어느
0: Yeah, they were
1: 정도는.
0: protected.
1: 네. 여기서도 somewhat도 있잖아요,
0: So
1: 여러분들.
0: again.
1: relatively랑 너무 비슷하게 어느 정도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매함을 주는 단어라고.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As climate change extends Europe's heat season, schools bake.
0: 그렇다면 왜 유럽의 학교 건물들이 더위에 취약할까요? 자, 두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1: Traditionally in Europe, schools were built to withstand cold, not heat, and air conditioning was rarely necessary. But now the temperature extremes once associated with summer vacation are pushing into the academic year, creating stifling conditions and leading to criticism that Europe's schools have been slow to contend with the shifting patterns of climate change.
0: 전통적으로 유럽의 학교 건물은 더위를 견디기보다는 추위에 대비해 지어졌고 에어컨도 거의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여름에나 있을 법한 극단적인 더위가 학기 중에 밀려들면서 교실은 숨막히는 환경이 되고 있고 유럽 학교들이 기후 변화에 너무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학생들이 진짜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요즘에는 당연히 AC가 있지만 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죠. 이제 학교 같은 데 가면 이제 선풍기가 돌잖아요.
1: Right.
0: 그리고 여러 학생을 이렇게 다 커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도는 느낌이 나오는데
1: sure.
0: 나한테 딱 오면 밀리네어가 된 느낌이었어요.
1: You hit the jackpot. Yeah.
0: 맞아요. 근데 지금 유럽 자체는 이 건물 건축 스타일 자체가 아, 좀 겨울을 위해서 더 yeah. 만들어졌다라고 mm-hmm. 되어 있네요.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Mm-hmm. Traditionally in Europe, schools were built to withstand cold, not heat, and air conditioning was rarely necessary.
0: 전통적으로 유럽의 학교 건물은 더위를 견디기보다는 추위에 대비해 지어졌고 에어컨도 거의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 traditionally in Europe, 전통적으로 유럽에서는 schools were built to withstand cold, not heat.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at이 아니라 cold를 withstand 하기 위해서 지어졌다. Withstand는 함께 뭐 서 있는 건가요?
1: Well, I'm not sure if it's together, but it is standing.
0: Okay.
1: So you don't fall over.
0: Right.
1: It means to endure mm-hmm. or to survive mm-hmm. something that is very tough.
0: Okay.
1: Something that is a bit of a challenge.
0: Mm-hmm.
1: So you are having a difficult time, but you're trying to survive it. So usually you withstand mm-hmm. things like pressure
0: 네.
1: or cold, extreme cold.
0: Mm-hmm.
1: Usually things that are difficult
0: okay.
1: for you to endure.
0: 뭔가를 withstand 한다는 거는 압박을 견디는 게 될 수도 있고
1: mm-hmm.
0: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굉장히 extreme한 weather conditions라든가 뭐 이런 거 temperatures라든가 이런 것을 견디는 게 될 수도 있고요.
1: Yes.
0: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함께 서서 이렇게 받치고 있는다를 상상해보면
1: yeah.
0: 조금 좀 익히기 쉬울 것 같아요.
1: Yes.
0: 그렇죠? Right. So to withstand cold, not heat, and air conditioning was rarely necessary. 거의 뭐 필요가 없었다. 그렇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But now the temperature extremes once associated with summer vacation are pushing into the academic year, creating stifling conditions and leading to criticism that Europe schools have been slow to contend with the shifting patterns of climate change.
0: 그러나 이제는 한 여름에나 있을 법한 극단적인 더위가 학기 중에 밀려들면서 교실은 숨막히는 환경이 되고 있고 유럽 학교들이 기후 변화에 너무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좀 situation이 달라진 거예요, right? The temperature extremes,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날씨, 온도가 once associated with summer vacation, 한때 그렇죠. 여름 방학과 associated 되었던 이런 temperature extremes들이 이제 pushing into the academic year 하고 있다. 여기 뭔가 표현들이 굵직한 것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1: Okay. So once it was, that means it's before, mm-hmm. no longer true now,
0: right.
1: associated with summer vacation. So these sort of very high temperatures mm-hmm. were usually seen mm-hmm. even a few years ago,
0: okay.
1: during the summer.
0: Okay.
1: Mm. Okay, it's getting really hot, mm-hmm. but it was summer.
0: 아, 그러면 여기에 summer vacation이랑 associated 되었었던 한때, 이러면은, 아, 여름방학, 더운 건 여름방학 아니야? 그때나
1: was,
0: 오는 거 아니야?
1: Yeah,
0: right.
1: That's right. The word associated with means to mm-hmm. be connected with or linked with.
0: Right.
1: Yeah.
0: Okay.
1: So when we think of summer, oh, very hot.
0: Okay.
1: Are pushing, though, into the academic year.
0: Ah. Mm-hmm.
1: So you have summer vacation, the temperature is pushing into, meaning going into the academic year.
0: Ah, okay. So 이제 더 이상 summer vacation이 아니라 실제로 공부하고 있는 시기로
1: the temperature
0: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1: Yes, yes,
0: oh,
1: yes.
0: No. 어떻게 보면 더 일러졌으니까 더 빨리 오니까. Mm-hmm, okay. Mm-hmm. So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패턴이 동시에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once 그리고 associated with가 뭐와 관련이 있는 혹은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때는 summer vacation, 여름 방학과 연관이 되어 있었던 그런 temperature extremes들이 이제는 academic year, so 학기 중으로 push into 밀려 들어오고 있다.
1: Right. So like May, right? These temperatures are so high. So before maybe August is the end. At the end is the end of summer vacation.
0: Right.
1: Maybe September.
0: Ooh.
1: So it is pushing into the academic year.
0: Okay. So 이제는 방학이니까 상관없어가 아니네요. Okay.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Creating stifling conditions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1: Okay.
0: Stifle 하는 거, stifling 하는
1: stifle.
0: 거.
1: Stifle.
0: Stifle. Stifling conditions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suffocating보다 조금 더 어려운 단어 같아요.
1: Okay, so it is suffocating too.
0: Right.
1: It feels suffocating.
0: Okay.
1: If something is stifling, it's hot, it's crowded, and it's like you can't breathe. That is literally if something is stifling.
0: Okay.
1: So if you have stifling conditions, it means it's just like so hot, so overwhelming, and you just can't, you know.
0: 이렇게. 그러니까 숨 막히는 그런 환경을 얘기를 할 때 stifling conditions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쌤 suffocating 하다고 하면 진짜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목을 조르는 것 같고 아니면 누군가가 너무 스트레스를 주거나 막 하면 suffocating 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1: Yeah, yeah.
0: 근데 stifle 하는 거, stifling 하는 것도 그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둘 다?
1: Yeah, I think so. In some ways you can. If there were any difference, suffocating is really like I can't breathe. But stifling does have that sense of like heat and like it's crowded and it's just like you feel like you can't move.
0: 아,
1: too.
0: Okay. 그래서 정말 더워서 막 나는 숨을 못 쉬겠어. 숨 막혀 할 때도 쓸 수 있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너무 난 누군가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진짜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stifling conditions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1: It's possible.
0: Okay. Right. So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하네요. Suffocating. Okay, very nice.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Traditionally in Europe, schools were built to withstand cold, not heat, and air conditioning was rarely necessary. But now the temperature extremes once associated with summer vacation are pushing into the academic year, creating stifling conditions and leading to criticism that Europe

0: Europe schools have been slow to contend with the shifting patterns of climate change.
1: 자,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폭염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판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Let's listen to Sam Smith with I'm Not the Only One.

0: accuse some administrative districts of putting off investments to reduce heat exposure.
1: 지난주 영국과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 5월 기온 기록이 잇따라 깨지는 가운데 프랑스 교원 노조는 중고등학교의 90%에서 실내 온도가 섭씨 28도, 화씨 82도를 넘었다는 내부 설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노조는 일부 교육행정 당국이 폭염 대응을 위한 투자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노조가 또 뭐 세계 7위 경제대국이 교직원과 학생의 안전을 위한 투자 대신 뭐 물병과 모자, 자외선 차단제를 챙겨오고 창문을 열라 이런 조언이나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해요. Right? 그걸로는 당연히 충분치가 않죠.
0: Not enough.
1: Right.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0: Last week, as May heat records tumbled across England and parts of France, a French teachers' union shared an internal survey showing that temperatures had eclipsed 82 degrees Fahrenheit in 90% of middle and high schools.
1: 지난주 영국과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 5월 기온 기록이 잇따라 깨지는 가운데 프랑스 교원 노조는 중고등학교의 90%에서 실내 온도가 섭씨 28도, 화씨 82도를 넘었다는 내부 설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As May heat records tumbled across England and parts of France.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잉글랜드를 걸쳐서 뭐 이렇게 걸쳐서 tumble 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Well, the word tumble means to fall down. Okay? To fall. So, if it tumbled across, so obviously there is no falling.
1: Right.
0: This is a figurative use, but it is talking about temperatures and old records. So, if it tumbled across, the old temperatures were knocked down. And they were replaced by new ones.
1: 아, okay.
0: That's the idea.
1: Alright,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heat records들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0: And new one came.
1: Okay. So tumbled across England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영국 전역에서 기록이 잇따라서 무너졌다. 뭐 실제로 뭐 하면서 사람이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는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temperatures had eclipsed 82 degrees Fahrenheit.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Eclipse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딱 보면 뭔가 일식, 월식 이런 생각만 나게 되는데 왜 여기서 그게 나왔을까요?
0: Well, okay, so as a noun, we have the moon, right? That covers the sun and it becomes black.
1: Right.
0: But as a verb, it means to exceed or to go beyond something, to surpass. So it's like here had eclipsed 82 degrees, it went beyond 82. But the feeling is that it was not just small. It was significant.
1: 아, okay. So eclipse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surpass와 같은 표현이라서 뭔가를 넘어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만큼 넘어섰냐 하면 82 degrees Fahrenheit은 화씨를 얘기를 하게 되겠죠. Celsius는 섭씨가 되겠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랬다. Right?
0: Yeah.
1: 자, 연결해 볼게요.
0: They accused some administrative districts of putting off investments to reduce heat exposure.
1: 노조는 일부 교육 행정 당국이 폭염 대응을 위한 투자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Accuse of가 또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렇죠? So 그들은 some administrative districts를 뭐라고 할까요? 뭐 이랬다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자, 뭐 했다고? Of putting off investments 했다고. 투자를 put off 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Okay, so we've covered this expression before. To put off means to delay.
1: Okay.
0: So what they're saying is that, oh, you know, they didn't invest in air conditioners.
1: Right.
0: When they should have. They kept postponing it. They kept delaying.
1: 맞아요. 이 put off 한다는 게 결국 delay. 연기하고 미루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근데 pushback이랑은 좀 다릅니다. 이 pushback 같은 경우에는 정해놓은 거예요. 몇 월 며칠로 이렇게 한다. 근데 뭔가 put off 시킨다는 건 그냥 indefinitely, right?
0: Later.
1: 뭐 나중에. 그래서 딱 정확한 언제까지로 미룬다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Last week, as May heat records tumbled across England and parts of France, a French teachers' union shared an internal survey showing that temperatures had eclipsed 82 degrees Fahrenheit in 90%

0: 이브닝 스페셜 딥 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지만 그 극단적인 더위가 지속되는 기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실제로 지금 리얼 한프리님이요 두바이에 살고 있는데 와 두바이에서 자 여기는 항상 더워서 그런지 실내 에어컨은 빵빵하네요. 항상 더우니까 더 더워진지 못 느끼겠어요. 항상 폭염입니다. 지금도 41도라고 합니다. 저 상상이 안 갑니다. 근데 심지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길어지고 있대요. 이 길이도 그러니까 빨리 일찍 더워지는 것도 그런데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진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학교 입장에서 가장 분명한 해결책이 뭘까요? 뭘까요? 답이 뭘까요?
1: All right, well, shall we find out? Oh, of course, it's air conditioning.
0: Of course.
1: I'm like, huh? Wait a second. What is the answer?
0: Of course, AC, right. So, 마지막 파트입니다.
1: But Europeans tend to be more air conditioning. Okay, let me read that again. But Europeans tend to be more air conditioning averse than Americans, citing its energy costs or environmental downsides. Many southern Europeans have adages about health risks from swinging between hot outdoor and colder indoor temperatures.
0: 하지만 유럽인들은 미국인들에 비해 에어컨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0: you, there aren't many air conditioners in Europe, and that's why this is such a problem.
1: 아, 제가 그 누리고 있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볼게요.
0: But Europeans tend to be more air conditioning averse than Americans, citing its energy costs or environmental downsides.
1: 하지만 유럽인들은 미국인들에 비해 에어컨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전력 비용이나 환경적 부작용을 그 이유로 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Tend to 한다는 게 어떤 경향이 있다고 했었죠. But Europeans들은 경향이 있대요. Tend to be more air conditioning averse 하는 경향이 있대요. Than Americans.
0: Yeah.
1: Averse 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So if you are averse to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re in opposition towards something. You really strong dislike of something.
1: Okay.
0: So this pattern, something hyphen averse, makes it this long sentence into a very short sentence.
1: Okay.
0: Like, oh, Europeans really strongly dislike air conditioning. No, we just shorten it. They are air conditioning averse.
1: 와, 영어에서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어를 이렇게 막 꾸겨 넣어가지고, 그렇죠? 짧게 만드는, 꾸겨가지고. So, air conditioning 하고 하이픈 긋고 averse라고 했는데 이거는 에어컨을 꺼리는, 뭐 거부감이 있는인데 이제 지금 설명에 의하면 에어 컨디셔닝 대신에 다른 거 뭔가 꺼리고 안 좋아하는 거 있으면 거기다가 넣어서 뭐뭐뭐 averse 하면 뭔가를 꺼리는 이 될 수 있다.
0: Now it cannot be everything, but one very popular is risk averse. People who do not like risks, you say I'm risk averse. I'm not doing that.
1: I'm not taking any chances.
0: No.
1: All right, so risk averse라고 하는 거가 위험을 꺼리는, 리스크를 꺼리는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투자 관련해서라든가 많이 나올 만한 단어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유를 들고 있어요. Citing its energy costs or environmental downsides.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Downside는 아래쪽에 있는 건가요?
0: Well, it's something down below, which is not good. It basically means it's negative sides.
1: Okay. 좀 단점이나 부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보통 그럴 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장점 얘기가 있고 장점도 있는 건 있다. 근데 downside가 또 있다.
0: That's right.
1: 이런 식으로 좀 비교할 때 좀 많이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Many southern Europeans have adages about health risks from swinging between hot outdoor and colder indoor temperatures.
1: 네, 남유럽 사람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야외와 냉방된 실내를 오가는 것이 건강에 해롭다는 말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o many southern Europeans have adages about health risks.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Adage라고 하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인 것 같아요.
0: Okay, it's A-D-A-G-E. And it's a short phrase that's kind of like, you know, a wise phrase that is kind of passed down in a culture. Right?
1: Right.
0: So we sometimes hear it as an idiom. Sometimes we hear it in a poem.
1: Right.
0: Right. That is what adage is.
1: 예전 그런 속담이나 격언을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proverb라든가 saying이라든가 이런 단어에 더 익숙할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adage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무게감이 있고 문학적인 느낌이 더 강하죠. 그래서 만약에 헷갈리시면 saying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들어볼게요.
0: But Europeans tend to be more air conditioning averse than Americans, citing its energy costs or environmental downsides. Many southern Europeans have adages about health risks from swinging between hot outdoor and colder indoor temperatures.
1: 네. 자,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미션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는 폭염이라는 뜻의 영어 표현을 보내주세요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도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중에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은요. 8257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긴 목포인데 아주 습도도 높고 힘드네요. 제가 아는 표현은 heat wave입니다.
0: 오,
1: 너무너무
0: nice.
1: 좋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폭염 영어 표현을 보내주셔서 또 한 번 더 뽑았어요.
0: Let's do it.
1: 네, 오디오 악당 1개월 구독권은요. Extreme Heat이라고 보내주신 김하정님 그리고 Scorching

0: heat이라고 보내주신 4583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Good job, everyone.
0: Alright, 자 그럼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Alright, let's listen to Mika with popular song.
0: Ooh.

0: 오늘의 Deep Dive Daily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자,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1: Oh, 유럽 학교들이 폭염을 감당하느라 힘들다는 얘기 들었어?
0: 어떤 교실은 30도를 넘었다던데. 아, 그런 더위 속에서 집중하는 건 상상이 안 돼.
1: 그러니까 나도. 너무 더우면 나는 머리가 그냥 멈춰버려.
0: 아, 말도 마. 에어컨 없는 세상에 사느니 차라리 족발 없는 세상에 살겠어.
1: 진심?
0: 거짓말이야. 당연히 거짓말이죠.
1: I knew it. 아, I knew it. I was like, no, no, this is not, no.
0: 아,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자, 4227님이요. 저녁으로 쫄면이랑 김밥 포장해서 가는데 차 안도 폭염이네요. 상하기 전에 언능 가서 먹고 싶어요. 쌤들도 맛있는 저녁 드세요 하셨습니다.
1: Oh, thank you so much. 아, 저는, enjoy your 쫄면 and 김밥. It sounds good.
0: 저는 족발 먹어야 되겠어.
1: 아, 족발.
0: 자, 그렇다면 유럽 학교들이 폭염을 감당하느라 힘들 들었다는 얘기 들었어 라는 문장이 나왔는데요. 이거 영어로 바꾸려면 어떤 표현을 써야 되고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1: The expression is to deal with something. So did you hear about European schools dealing with heat waves?
0: Okay. So deal with 한다는 것은 뭔가를 감당

0: 처방하다, 뭐 대하다, 처리하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Okay.
1: So if you deal with something, it's just kind of like trying to manage a situation that is difficult, right? So a lot of times we have a lot of stress. So you know, how do we handle or deal with our stress?
0: 어떻게 이거를 뭐 다루느냐?
1: Yeah. Mayu-sam eats 족발, and you know, Kristen is making banana bread. Okay. So you know, we have our ways of dealing with stress.
0: That's right.
1: Okay?
0: 우리 각자 뭔가를 대하는 방식, 뭔가 처리하고 감당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 사람한테도 좀 쓰는 것 같아요. 좀 무서운 게 그런 거 있잖아요. I don't want to deal with you right now.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랑 저기 상대하고 싶지 않거든. 지금은 화났을 때.
1: You know, when you speak that way, it sounds so authentically American.
0: 아, 그러니까.
1: I don't want to deal with it. Or you can say, I can't deal with this. People say. Like, I can't deal with this.
0: 나 이거
1: means,
0: 감당이 안 돼요. 나
1: yeah,
0: 지금.
1: I don't want, yeah, it's just too much.
0: Okay. Yeah. Mm-hmm. So deal with something. 그럼 쌤, deal의 과거가 dealed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1: Dealt.
0: Dealt. Mm-hmm.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D-E-A-L-T에 T를 넣어주시고 발음도 dealt가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추가적인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그 쌤이 너무 더우면 나는 머리가 그냥 멈춰버리거든. 너무 좋은 표현인데요. 이거 머리가 이렇게 멈추는 거, 진짜 멍해지는 거 있잖아요.
1: Yeah.
0: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1: There are many ways to express this, but I really like today's expression. Check out.
0: Hold on. Check it out. 그런 check-out이에요?
1: Not a hotel check-out. Uh-huh. Check it out. No.
0: No.
1: It's like you say your brain has checked out.
0: 잠깐만요. 그러니까
1: it has left the building.
0: 어, brain이 잘 쉬었습니다. 갈게요. 하고 체크아웃을 한 거예요.
1: Yeah.
0: 좀 재밌는 표현이네요.
1: Yeah. 그러니까, so like you're talking to someone. Oh, he's checked out. He's like he didn't sleep one hour. Like he was up all night. He's checked out.
0: 와,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우리 말에서도 약간 구어체로 영혼이 뭐 가출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1: Right.
0: 근데 여기서는 뇌가 체크아웃을 했다 나갔다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머리가 좀 멍해지거나 생각하던 게 멈춰버리거나 이런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So if it's too hot, my brain just checks out 해버려.
1: Yeah.
0: 얘기는 멍해지거든. 이게 되겠네요.
1: Completely.
0: 오케이. 자 그리고요. 마유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유 말도 마, 말도 마.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1: I tell you, my cousin says this all the time. 말도 마.
0: 말도 마.
1: Okay, there's an English equivalent. Tell me about it.
0: Tell me about it.
1: Tell me about it.
0: Hold on. Okay. 말도 마 이러면 왠지 don't tell me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1: Yes, that is true. Uh-huh. And the literal, you know, expression may sound like tell me more information.
0: Right, right.
1: No, no, no. Uh-huh. So tell me about it. Uh-huh. Like a psychologist. So right. tell me about it. That's different.
0: 그건
1: from,
0: 진짜 말해달라는 얘기고.
1: Yes. That's different from tell me about it.
0: Right. 여기서 지금 억양을 살린 거 딱 이렇게요. Tell me about it. 이거는 야, 나한테 더 말해봐. 왜냐하면 나도 정말 잘 알고 있거든.
1: That's
0: 이런 식으로
1: right.
0: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나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느낌이겠네. 오케이. 자, 그럼 영어로 정리한 대화 한번 들어볼게요.
1: Did you hear about European schools dealing with heat waves?
2: Yeah, some classrooms were over 30 degrees. I can't imagine trying to focus in that kind of heat.
1: Oh, same. If it's too hot, my brain just checks out.
2: Tell me about it. I'd rather live in a world without 족발 than in a world without AC.
1: Serious?
2: Nah.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네,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자,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크리스틴 쌤 수고하셨습니다.
1: Oh, likewise, Mayu Sam.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our final song by Destiny's Child. It is Survivor.
0: Survivor.
1: We're going to survive the heat.
0: Oh, yeah.
1: Oh, yeah.
0: 자,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Master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Okay, stay cool. Yeah. See you tomorrow. Bye.
0: Bye.

0: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 직장 생활에만 해당되는 줄 아셨다면 오해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독일에는 육아에 지친 부모를 위해 나라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휴가가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 약 3주. 진지하게 요양이 필요하단 의료 진단을 받은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전문 클리닉에서 치료와 상담, 자녀와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서비스를 경제적인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휴가 비용 대부분은 공공의료보험이 지원하고 직장 급여도 그대로 보장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들의 내일, 또 우리 모두의 내일이 행복해진다는 것.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CC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1: Mm-hmm.
0: 영화를 보면, 뭐 요즘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해주시지만 밤에 잘 때 아이들이랑 같이 책을 읽는 문화가 옛날부터 있더라고요.
1: Mm-hmm.
0: 우리 잭슨도 그럼 밤에 메이지하고 책을 같이 읽나요?
1: 네. We usually read two books, sometimes more if there's time, when it's her bedtime.
0: 그러면 두 개 혹은 더 이상의 책들을 읽는데, who chooses to read which book? 누가 어떤 책을 읽을지 결정하나요?
1: Usually Maisie picks, but sometimes we'll pick one if we want a special book. Or we'll recommend one.
0: 아, yeah. 그쵸. 네, 그래서 메이지가 보통은 선택을 하지만 우리 잭쌤도 하나 정도는 이렇게 추천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그럼 책 읽을 시간이 돼요. 그럴 mm-hmm. 때 어떤 표현으로 메이지한테 책 읽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Should we read a book?
0: 오, should we read a book? 맞아요. 이렇게 뭐뭐를 할까라고 제안할 때 should we로 시작을 하는데 read a book, 책을 읽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뭐 꼭 잠잘 때만 쓰는 표현은 아니죠, 이거는.
1: Sure.
0: 우리 오늘 뭐 할까? 우리 책 읽을까? 뭐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우리 같이 파헤쳐보고 완벽하게 미션 문장을 잘 말할 수 있도록 해봐요.
1: Ready, start!
0: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죠?
1: Should we read a book?
0: Should we read a book? 입니다. 자, 우리 뭐뭐 할까요? 라고 할 때 should we?로 질문을 하죠. 이게 비슷한 게 조금 되긴 했지만 여러분도 혹시 shall we dance?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거기서는 shall we?라는 표현을 썼죠. 뭐 비슷한 의미예요. 그죠? Should we? 뭐뭐를 할까요? 이렇게 제안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Should we?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할지 제안을 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는 읽다이니까 should we read? Should we read? 가 되겠죠. 사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우리 책을 읽을까라는 의미가 되는데 사실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잡지를 읽을 수도 있고 만화책을 읽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책을 읽을까? 책 한 권이라는 의미에 a book이라는 표현을 써요. Should we read a book? Should we read a book? 우리 책을 읽을까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책 하나를 읽을까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책을 대표하는 그냥 a book 이렇게 쓰인 걸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should we read a book? 이렇게 하면 우리 책을 읽을까라는 말이 돼요. 그럼 이 문장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Should we read a book?
0: Should we read a book?
1: Should we read a book?
0: Should we read a book? Great job, everyone!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Okay, what is today's pattern?
1: Should we... 모모
0: Should we 뭐뭐라고 해서 우리 제안하는 표현을 그럼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해요. 굉장히 좀 부드럽고요. 좀 공손한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 표현. How should we use it?
1: Well, let's start with this sentence. Should we take a cab?
0: Take a cab? 여러분, cab은 뭘까요? 바로?
1: 택시라는
0: 뜻이죠. 그래서 택시 대신에 cab라는 말도 정말 많이 써요. Should we take a cab? 택시를 탈까요? 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1: Should we wait a little longer?
0: 네, 뭐 기다릴 때 이제 좀이면 그만 기다려야 될까? 아니야,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요? 이럴 때

0: Should we wait a little longer? 라고 하는데요. Wait 자체는 이제 기다리다 라는 뜻이고, a little longer 가 조금 더 많이 라는 뜻이 돼요. 좀이 a little 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는 하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a little 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냥 조금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longer, er, long 뒤에 붙였죠? 그럼 더 길게. 그래서 조금 더 길게 기다려볼까요? Should we wait a little longer? 이렇게 물어봅니다.
1: Should we leave earlier?
0: Leave는 떠나다, 출발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earlier, 이것도 longer처럼 비교하는 단어로 만들어줬어요. Early, E-A-R-L-Y로 끝나는데 이런 단어들은 Y로 끝날 때는 Y를 I로 대신 써주고 ER를 붙이죠. 그래서 Should we leave earlier? 좀 더 일찍 출발할까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아우, 배불러.
1: Oh, what a great meal.
0: 정말 잘 먹었다.
1: Should we split the cost? 비용을 나눌까요?
0: Sure, 물론이죠. Let me know how much I need to pay.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요즘은 이렇게 n분의 1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split the cost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cost가 비용이에요. 그리고 split, 이게 바로 나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should we split the cost? 우리가 지금 먹은 이 모든 것의 비용, 그 비용이니까 특정 비용이겠죠. 그거를 split, 나눌까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Should we split the cost?
1: Should we keep it simple?
0: 복잡하게 하려고 할 때 Should we keep it simple? 그냥 간단하게 할까요? 라는 뜻이죠. Keep it simple. 그게 무엇이 됐건 간에 그거를 심플하게 유지하다, 간단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Keep it simple. 이 표현이 또 하나 있죠. Keep it short and simple. 혹은 뭐 simple and sweet.
1: Sure.
0: 그래서 KISS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앞 글자 따서. 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1: Should we bring an umbrella?
0: Oh, there's a picnic tomorrow, but it's going to rain. 네, 피크닉 비가 온다는데 그러면 우산을 가져올까요? Should we bring an umbrella? 네, an umbrella니까 우산 하나를 가져올까요? 라는 뉘앙스이겠네요. 그렇죠? Should we bring an umbrella?
1: Should we go by subway?
0: 우리 어떻게 갈까요? 아, 지하철을 타고 갈까요? Should we go by subway?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요. Subway가 지하철이라는 뜻인데 어떤 경우는 metro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 Mm-hmm.
0: 이건 조금 지역마다 부르는 게 다르죠.
1: Sure.
0: 네. 그리고 영국은 the tube라고
1: the tube.
0: 부르고요. 네.
1: There's the underground.
0: Oh, the underground.
1: There's also there are places that have trains. Like Chicago has the L.
0: The L 맞아요. Yeah. The L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metro, subway 이런 걸로 통용이 되지만 특정 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should we go by subway?
1: Should we play one more game?
0: Yes, Daddy! 네, 메이지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겠죠.
1: Mm-hmm.
0: 우리 게임 하나 더 할까요? Should we play one more game?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Should we eat dinner now?
0: 이제 우리 저녁 먹을까요? Should we eat dinner now? Should we eat dinner now?
1: Should we put on sunscreen?
0: 아, put on sunscreen. Sunscreen이 이제 선크림인데 Do we use the expression sun cream?
1: No, we do not.
0: No, sun cream이라고 하면 태양으로 만든 크림 같은 느낌이에요.
1: 네.
0: Cream made out of the sun, right?
1: 네. Sun cream.
0: 네, 그래서 sunscreen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Sunblock이라고도
1: mm-hmm.
0: 하죠.
1: Sunblock.
0: 네, 그래서 should we put on sunscreen이라고 했는데 put on이랑 wear랑 이 두 개의 표현은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뭐 입고 바르고 뿌리고 모든 거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0: Maybe one more?
1: Okay, one more.
0: I know one.
1: Oh.
0: Should we listen to Start English? 아하,
1: 아하.
0: 우리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 Start English를 들을까요? Should we listen to Start English?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우리 스타님들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문장 하나는 꼭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should we를 시작하는 문장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 Should we take a cab?
0: Should we take a cab?
1: Should we wait a little longer?
0: Should we wait a little longer?
1: Should we leave earlier?
0: Should we leave earlier?
1: Should we split the cost?
0: Should we split the cost?
1: Should we keep it simple?
0: Should we keep it simple?
1: Should we bring an umbrella?
0: Should we bring an umbrella?
1: Should we go by subway?
0: Should we go by subway?
1: Should we play one more game?
0: Should we play one more game?
1: Should we eat dinner now?
0: Should we eat dinner now?
1: Should we put on sunscreen?
0: Should we put on sunscreen?
1: Should we listen to Start English?
0: Yes! Should we listen to Start English? 네, 이렇게 should we를 시작하는 질문들 같이 연습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2: 이불 덮었니?
3: 네, 잘 준비됐어요.
2: 우리 책 읽을까?
3: 네, 사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주실래요?
0: 엄마와 아들의 대화였습니다. 일단 엄마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이불 덮었니? 네, 이불 꼭 안 덮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자, 이불 덮었니? 침대에 들어가 있니? 라는 질문을 이렇게 보통 하는데요. 이불, blanket 이라는 표현을 쓰죠. 덮었으니까 이불 아래에 들어가 있겠네요. 네, 잘 준비됐어요. 준비가 됐다 할 때는 ready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우리 책 읽을까? 여러분, 영어로 말씀하셨죠? 네, 요거 우리 연습했습니다. 네, 사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주실래요? 뭐뭐를 해줄 수 있나요? Can you?를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읽는 거니까 읽다 read가 그 다음에 오면 되는데 사자에 관한 이야기, 사자에 관한 책 요 표현이 이제 뒤에 오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영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를 듣고 오겠습니다.
4: Are you under the blanket?
5: Yes, I'm ready.
4: Should we read a book?
5: Yes. Can you read the one about the lion?
0: 이불 덮었니?
4: Are you under the blanket?
0: 네, 이렇게 물어봤네요. 직역하면 이불 아래에 있니? 라는 뜻이죠. Are you under the blanket? Under가 뭐뭐 아래라는 뜻이에요. The blanket은 그 이불, 너의 이불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침대 들어갔니? 라는 의미로 잘 준비됐니? Are you under the blanket?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네, 잘 준비됐어요 라고 했어요.
5: Yes, I'm ready.
0: Again?
6: Yes, I'm ready.
0: 잭쌤, 진짜 네. 어린 것 같아요. 여러분, 잭쌤이었습니다. 네, 잘 준비됐어요. Yes, I'm ready. 물론, to sleep가 뒤에 와도 되겠지만 그거 생략하고 지금은 너무 당연히 잠을 자는 상황이니까 생략이 됐습니다. Yes, I'm ready. I'm ready. I ready가 아니고 I am ready니까 I'm 요 소리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책 읽을까?
4: Should we read a book?
0: One more time.
1: Should we read a book?
0: 그쵸. Should we read a book? 우리가 연습했던 그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네, 사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주실래요?
5: Yes. Can you read the one about the lion?
0: One more time.
6: Yes. Can you read the one about the lion?
0: 역시 애니메이션 하는 성우는 다르네요. 네. Yes. 네. 라고 하면서 사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주실래요? Can you read the one about the lion?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조금 문법적으로 어려운 표현들이 있긴 한데

0: Can you 뭐뭐는 당신이 뭐뭐를 해줄 수 있나요? 라고 할때 질문을 하는 거죠. 자, read가 이제 읽다라는 표현인데, Can you read the one? 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one은 하나라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the one은 the book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Can you read the one? 이미 앞에서 should we read a book?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the one이라고 한 거고요. About the lion은 사자에 대한, 사자에 관한 뭐 이런 뜻이죠. Can you read the one about the lion? 이제 이 긴 문장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를 다시 한번 더 들을 텐데요. 여러분도 자기 전에 아이와 대화를 나눈다라고 상상하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2: Are you under the blanket?
3: Yes, I'm ready.
2: Should we read a book?
3: Yes, can you read the one about the lion?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발음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문장은
1: Should we read a book?
0: Should we read a book? 이었죠. 자, should 하고 we는 약간 연음이 되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Should we? Should we?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read 하고 어는 연음이 확실히 되는데요. read 하고 어가 연음이 되면서 read의 뒤가 모음 소리가 모음 소리 사이에 껴 있어요. 그래서 read 이렇게 리을처럼 부드럽게 발음이 되고 어는 그 리을에 묻혀서 약간 안 들립니다. read 이렇게 약간 어가 묻히면서 발음이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read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book은 그냥 book이 아니에요. book라고 해서 부로 시작하면서 욱으로 끝나면 돼요. 근데 부 부분은 좀 살짝 발음이 되고 욱이 좀 더 크게 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ook 이렇게 발음이 되죠. Should we read a book? 이렇게 연습해 볼까요?
1: Should we read a book?
0: Should we read a book?
1: Should we read a book?
0: Should we read a book? 잘하셨어요. 발음 연습도 하다 보면 원어민처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많이 개인적으로도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복습! 발음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문장들 배운 것들 계속해서 복습해 주셔야 되겠죠?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돼요.
1: Spectacular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이는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ge.
0: 네, 이번 주 내내 카페나 식당 등에서 그 물론 맨날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뭔가 착오가 있을 때 내가 불평을 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 보고 있습니다.
1: Mm-hmm. 네. So we've been learning about how to sort of be sensitive, how to approach problems in a sensitive way, in a nice way.
0: 맞습니다. 그 sensitive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sensitive하다라는 말을 한국 사람끼리 대화할 적에도 많이 이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가 쓸 적에는 sensitive, 사람이 참 sensitive해라고 하면 괜히 예민하다.
1: 민감하고 예민하고.
0: 근데 영어로 sensitive하다는 거는 좋은 뜻이더라고요.
1: 맞아요. 좀 sensitive하게 누구한테 접근하다라고 할 때는 예민하다기보다는 네. 좀 조심스럽게
0: 네.
1: carefully
0: 그렇습니다.
1: in a nice way.
0: 그게 왜 sensitive하냐면 상대방의 반응을 좀 봐가면서
1: yes.
0: 조심스럽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눈치껏.
1: 눈치껏.
0: 예를 들어서 네. insensitive라는 말도 하잖아요.
1: 보영이 so insensitive 하면 네. like 눈치가 없어.
0: 네. 눈치 없이 아무 말이 난다고.
1: 맞아요.
0: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어떤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도 할 수 있는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1: Yes.
0: Insensitive. 남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말이 되더라고요.
1: That's right.
0: 근데 지금 아까 sensitive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제 마침 생각이 났습니다.
1: Mm-hmm.
0: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직원에게 컴플레인을 할 때 하더라도 조금 sensitive하게 매너 있게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예를 드리고 있는데요.
1: That's right.
0: 자, 오늘은요. 식당에서 이 두 사람이 하필 입구 쪽 자리에 앉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사람들이 이제 들락날락 할 거 아니겠어요?
1: 아, that's right.
0: 그리고 바람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1: Oh, it's so cold.
0: 예, cold 할 수도 있고 혹은 아, 시원하다 할 수 있지만 좀 신경이 거슬리죠.
1: That's right.
0: 바람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직원에게 물어보고 자리를 안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1: Uh-huh.
0: 자, 영어로 어떤 단어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죠. Oh, 이 자리가 입구 바로 옆이구나. Oh, 좀 바람이 좀 들어오네.
1: 그러게.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하고 있으니까.
0: 우리 다른 테이블로 좀 옮길 수 있을까?
1: 직원에게 한번 물어보자.
0: 고마워. 그 안쪽 어딘가라면 훨씬 더 편안할 텐데 말이야. 네. 이제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1: right.
0: 영어로 굳이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하는 말이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1: 있습니다.
0: 네, 근데 그게 우리 말로는 잘 안 사네요. 제가 잘 못했나?
1: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원래 이제 영어 쪽으로 이제 우리가 뉘앙스를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문화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I think this situation is very real. It's a real situation. So we use these expressions all the time. The way we express these, we do it all the time.
0: 그러면 그게 우리말로 이제 우리 글이나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어떤 의도로 이런 표현을 쓴 거다라는 걸 일단 주치쌤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먼저 야,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어쩌다 보니 입구 바로 옆이네.
1: This table is right by the door.
0: 네. This table is right by the door. 야, 이 자리가 문 바로 앞이다야.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Right next to the door.
0: 네. Next to 혹은 by 모두 이제 그 뭐뭐 옆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이 되는데
1: sure.
0: next to가 by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1: 바로 옆에 있어요.
0: 그렇죠. Next to는
1: is by the door.
0: 그렇죠. 근데 by the door 하게 되면 아주 바로 옆은 아니지만 조금 거리를 두긴 두는데 어쨌든 문 옆쪽인 건 맞는 거죠.
1: Sure.
0: 그래서 this table is right by the door. 네, 바로 옆에 있구나. This table is right by the door.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1: 이 단어 right가 네. 오른쪽도 right고
0: 네.
1: 맞다 틀리다 맞다도 right인데
0: 네.
1: right next to, right by 하면 바로 옆이란 뜻이에요.
0: 아, 그러네.
1: So right next to 보양쌤. Right by her side.
0: 그렇죠.
1: Yeah.
0: 네, 바로 옆에 있다라고 yes. 할 때 right here.
1: Right
0: 바로
1: here.
0: 여기.
1: 딱 그거네.
0: 네.
1: She is right here.
0: Right here.
1: Right now.
0: Right now. 네. 자, right 정말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1: Right.
0: This table is right by the door.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람이 좀 들어온다.
1: It feels a bit drafty.
0: 네.
1: Drafty.
0: It feels a bit drafty. 자, 바람이 느껴진다라고 할 때 windy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 Right.
0: It feels a bit windy today. 그러면 오늘 좀 바람이 부는 날씨 같네. 이런 말이잖아요.
1: 바람이 조금 세게 불 때는 windy가 맞아요. 근데 가볍게 불 때 we call it a draft.
0: Drafty.
1: There's a draft in this room.
0: 그렇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슉슉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D-R-A-F-T-Y. 선생님 무서워요. 아, 네. 자, 여기서는 it feels drafty.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draft 같은 느낌이 들어. It feels drafty.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It feels a bit drafty라고 하는데 자 예전에 그 화재를 다룬 영화 중에서 드래프트라는 영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들어요. 기억이 okay. 나요. 드래프트 알고 봤더니 드래프트라는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는 이제 집에서 그런 걸 가리켜서 황소바람이라고 저는 집에서 그런 어휘를 썼는데 어머니께서 근데 그 작은 틈으로 바람이 세게 들어올 때 이럴 때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는 말을 썼던 것이거든요. Okay. 혹은 빌딩과 빌딩 사이에 바람이 확 느껴질 때가 있죠.
1: Right.
0: 그것도 드래프트 아닌가요?
1: Right. There is a light draft. There could be a strong draft. But it's always the wind that's coming through a very small opening.
0: 네.
1: 그런 것들을 드래프트라고 표현하죠.
0: 드래프트,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온다라고.
1: 작은 틈 사이로. 그렇죠?
0: 작은 틈 사이로. 네. Draft. 그래서 여기 지금 문이 들락날락하니까 열릴 때 조금 바람이 들어와 나가 뭐 닫힐 때 바람이 들어와 해서 drafty가 되는 거군요.
1: Drafty.
0: Drafty.
1: 근데 there's a bit of a draft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데
0: 네.
1: 줄여가지고 drafty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There's a bit of a draft.
0: 그렇죠.
1: A draft.
0: There's라고 하면 draft가 맞는 거고 그러니까 draft가 있구나라고 해서 there's a bit of draft 할 수 있고 약간 draft가 느껴지는구나 하면은
1: feel.
0: it feels a bit drafty가 되는 거고요.
1: That's right.
0: 네. 자, 그러니 문 옆에 앉은 게 이게 별로 좋지가 않다는 뜻으로 선생님
1: right.
0: 다시 한번 could you give us the what Emily says one more time?
1: Sure. This table's right by the door. It feels a bit drafty.
0: 네. 그러니까 바람이 느껴지니까 외풍이 있다라는 뜻으로 drafty라고 했습니다.
1: Right?
0: 그랬더니 피터는 그래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니까 뭐 할 수 없다.
1: Yeah, people keep coming in and out.
0: 네. People keep coming in and out. 그렇군요.
1: Right.
0: 들락날락하다라는 말이 바로 keep coming in and out가 되네요.
1: Yeah, people keep coming in and out.
0: 네.
1: 문 옆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People
1: right.
0: keep coming in and out. 네, in and out라고 하기보다는 in and out라고 yeah. 이어서 발음을 보통 하죠.
1: Coming in and out.
0: Coming in and out. 그렇습니다.
1: Right.
0: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This table's right by the door. It feels a bit drafty.
3: Yeah, people keep coming in and out.
0: 네, people keep coming in and out.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문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1: That's right.
0: That's why it feels a bit drafty. 네, 자 그랬더니 이제 에밀리 하는 말은 야, 혹시 우리가 다른 테이블로 옮길 수 있을 것 같니?
1: Think we could move to a different table?
0: 네, think we could move to a different table. 자, move to a different table. 말 그대로 다른 자리로 옮기다. Move to a different table.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1: Think? 네.
0: 그렇죠.
1: Think we could?
0: Think we could?
1: 원래는 do you think we could가
0: 그렇죠.
1: 맞는데
0: 네.
1: do you를 그냥 생략하고 hey, think we could move to a different table?
0: 네. 보통 우리 주치 선생님도 가끔 평소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간략한 폼으로 된 문장을
1: yeah.
0: 종종 쓰시는 걸 노티스한 적이 있어요.
1: All the time.
0: 그래요?
1: All the time.
0: 네. 자, 그래서 뭐 yeah. do you 정도는 과감히 생략을 해버리고 그냥 think we could,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너 혹시 생각하니? Think we could move, think we could move to a different table 이라고 하는군요.
1: Think it's a good idea?
0: 네, 그렇죠.
1: Think it's okay?
0: How about moving to a different table? Do you think we could do that? 이렇게
1: right.
0: 나눠서 말할 수 있죠.
1: Sure.
0: 네.
1: 너무 기니까 짧게. Hey, think we could move to a different table.
0: Think we could move to a different table. 이런 표현이 입에 딱 붙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면 어때? 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1: yeah.
0: 하면 그냥 무조건 think we could, think we could로 시작을 해버리자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러다 보면 뭐 think we could move, think we could take, think we could 뭐 see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동사로 바꿔 넣어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 수 있죠.
1: 상대방의 의견을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0: 네.
1: Should we move 해도 괜찮아요. Should we move to a different table?
0: 그렇죠. 우리가 다른 테이블로 옮겨야 될까? 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꼭 해야 하다 말아야 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떨까라는 의미가 강하죠.
1: Yeah, that's true.
0: 네.
1: You really want to move to a different table.
0: 네.
1: And you're asking because you really want to move.
0: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묻는 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야, 여기 있다 보니까 이 숙소가 아주 괜찮은데 여기서 며칠 좀 더 머물 수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은 어때? 한다면
1: I think we could stay here a few days longer.
0: 그렇죠. 우리가 원래는 오늘 나가야 되는데 며칠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을까? 어떨 것 같아? Think we could stay here a few days longer?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그 That's right. 어감이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Think we could? 자, 그랬더니 아, 뭐 안 될 거 뭐 있어. 내가 직원한테 가서 확인해 보지 뭐.
1: Let me check with the staff.
0: Let me check with the staff. 여기서 또 그 유명한 let me check with가 나왔습니다.
1: Let me check with
0: 네.
1: the staff.
0: 누구누구에게 가서 물어보고 확인해 본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Let me check with the staff가 됩니다.
1: 언제나 I will. Let me. Same thing. I will check with the staff.
0: I'll check with the staff.
1: Let me check with the staff.
0: Let me check with the staff. 그런데 let me라고 말할 때가 좀 더 부드럽다?
1: It is a softer expression. Yes.
0: 그러니까 저로
1: right.
0: 하여금 하게 허락해 주소서. 뭐 이런 식으로 let me.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이런 말이 되잖아요.
1: Yeah, it's a softer, nicer way of saying I will do it.
0: 아, 네.
1: Let me do it.
0: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Let me do it. 그러니까 let me check with the staff. 자, 스태프에게 물어볼게라고 할 때 직원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스태프라고 할 때 the staff를 말하긴 하지만
1: right.
0: 우리 말로는 스태프 쟤도 저 사람도 스태프, 이 사람도 스태프, 다 스태프들이야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어로는 one staff, two staffs. Three steps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 Just staff.
0: 그냥 staff. 그러니까
1: I'll check with the staff.
0: 그렇죠. 그냥 직원을 통째로 가리켜 말하는 것이 the staff가 되겠습니다.
1: Right.
0: 네, 자, think we could이라는 표현과 let me check with the staff까지 들어보죠.
2: Think we could move to a different table?
3: Let me check with the staff.
0: Let me check with the staff. 그랬더니 고마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쪽 어딘가라면 나는 훨씬 편안할 텐데. 라는 말을
1: Thanks. I'd be way more comfortable somewhere inside.
0: 네, thanks. 일단 고맙다 라고 한 다음 I would be way more comfortable somewhere inside. 자, 이걸 이제 해석을 해놓게 되면 안쪽 어딘가라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라는 말이지만 결국 이 말은 안쪽 어딘가 나는 앉고 싶어 라는 걸 돌려 말하는 것이 되죠.
1: Right. 여기서 I would be 해도 되고 그냥 네. 일반적으로 it would be 해도 괜찮아요.
0: 네.
1: You know, it'd be more comfortable for both of us.
0: 그렇죠.
1: It'd be way more comfortable somewhere inside.
0: 네, 맞습니다. It'd be way more comfortable 해도 되고 I'd be way more comfortable. 여기서는 조금 자기 중심적으로
1: 그렇죠. 맞아요.
0: 네. 자, 나라면 이게 훨씬 좋겠어. 난 좀 그러고 싶거든. I'd be 자,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 이렇게 될 것 같아. I'd be, 그 다음에 more comfortable, 지금도 comfortable 한데 더 comfortable 할 거야. 훨씬 더, way more comfortable. 어딘가 저쪽 안에 앉게 된다면 somewhere right. inside.
1: Instead of just saying I'd be comfortable inside or more comfortable, you're saying way more comfortable.
0: 그렇죠.
1: 훨씬 더, way more comfortable inside.
0: 그러니까 그만큼 나 이렇게 간절히 바라니까 꼭 좀 되게 좀 말 좀 잘해보라고 이런 의미가 사실은 담겨 있는 거죠.
1: 너무나 안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죠.
0: 그렇습니다. 네. 너무나. 그래서 될수록 안쪽에 자리를 잡으면 참 좋겠다. Somewhere inside. 좀 덜 단정적이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말투로 제안을 한다거나 희망하는 느낌으로 말할 때 이렇게 I would be more comfortable 혹은 I would be happier 뭐 이런 식으로
1: That's right.
0: 나 같으면 더 기분 좋을 텐데. 좋을 것 같긴 해. 뭐 이런 식으로.
1: Somewhere where it's not drafty.
0: 어, 맞아요. 막 이렇게 바람 들어오고 이러지 않을 때 안을 곳이 좋겠다는 거죠.
1: Mm-hmm.
0: 자, I'd be way more comfortable. 그래서 굳이 way more를 쓴 겁니다. I'd be way more comfortable somewhere inside. 들어보세요.
2: Thanks. I'd be way more comfortable somewhere inside.
0: I'd be way more comfortable somewhere inside. 그러니까 somewhere 한참 있다가 inside가 아니라 somewhere inside 이렇게 바로 이어서 말하게 됩니다.
1: Somewhere inside.
0: 그렇죠. 자, 전체 대화 들어보세요.
2: This table's right by the door. It feels a bit drafty.
3: Yeah, people keep coming in and out.
2: Think we could move to a different table?
3: Let me check with the staff.
2: Thanks. I'd be way more comfortable somewhere insid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자 여러분과 함께 각 문장 두 번씩 크게 말해볼게요.
1: Let's go.
0: 어우, 이 자리가 입구 바로 옆이네.
2: This table's right by the door.
1: This table's right by the door.
0: 그러니까 바람이 좀 들어온다.
2: It feels a bit drafty.
1: It feels a bit drafty.
0: 그렇지, 뭐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니까.
2: Yeah, people keep coming in and out.
1: Yeah, people keep coming in and out.
0: 아, 혹시 우리 다른 테이블로 옮길 수 있을까?
2: Think we could move to a different table?
1: Think we could move to a different table?
0: 어, 내가 직원한테 가서 확인해 볼게.
2: Let me check with the staff.
1: Let me check with the staff.
0: 아우, 고마워. Thanks.
1: Thanks.
0: 저기 안쪽 어딘가라면 난 훨씬 더 편안할 것 같거든.
2: I'd be way more comfortable somewhere inside.
1: I'd be way more comfortable somewhere inside.
0: 여기까지입니다.
1: Yay! Oh, good job, everyone. Right.
0: 네, 그 바람이 좀 외풍이 느껴진다라고 할 때 It feels drafty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1: Drafty.
0: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겠니? 하면 참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할 때 Think we could?
1: Think we could?
0: Think we could?
1: Do you think we could?
0: Do you think we could?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Think we could? 예를 들어서 그 영화를 먼저 보고 밥을 먹자라고 누가 말했는데 자기는 사실 배가 고프니까 밥부터 먹고 싶다라고 할 경우 혹시 우리가 저녁부터 먼저 먹을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1: Think we could have dinner first?
0: 그렇죠. Think we could have dinner first? 라고 right. 넌지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1: Mm-hmm.
0: 네, 자리 좀 옮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1: That's right.
0: 네. 자, 그리고 I'd be way more comfortable.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런데 네가 꼭 좀 성사시켜라 라고 할 때
1: Somewhere inside.
0: Somewhere inside. 그렇습니다. Yeah. 네, 여러분과 함께한 이런 모든 표현들은요. 그 오디오 어학당 통해서 다시 언제든지 확인하시고 또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es.
0: 활용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Mm-hmm.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oo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4: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점심을 먹다가도 툭, 자려고 누웠다가도 툭 떠오르는 일생각. 보고서는 어떻게 수정할지, 상사에게 메일은 왔을지 걱정하다 보면 식사하란 가족의 말도 들리지 않고 방정리도 깜빡하게 되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일에 몰두해 일상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엔 재택근무 인구가 늘어서 더 그럴까요? 우선 일 생각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이나 청소도 괜찮고 컬러링북 칠하기처럼 단순한 활동도 괜찮으니 몸을 움직여 신경을 분산해 보세요. 평소 해보지 않은 것,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걸 시도해보면 일에 얽매이는 시간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해소될 겁니다. 만일 재택근무를 하신다면 일은 여기서 한다, 이 시간에 쉰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게 나를 위한 최선임을 잊지 마세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map, 뜻은 지도처럼 상세하게 보여주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research team from the Korea Brain Research Institute has successfully mapped the brain's first molecular signaling circuit diagram, uncovering the pathways through which Alzheimer's disease develops and spreads. 여기서 map이라는 표현은 복잡한 구조나 경로를 상세하게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Scientists mapped the structure of the virus. 과학자들은 바이러스의 구조를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뉴스에서 map the genome, map brain activity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구조나 경로를 상세히 보여줬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map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서점에 가면 주로 하는 나만의 놀이가 하나 있었다. 문학서가로 가서 그날의 작가를 정하여 배가 된 모든 작품의 첫 페이지만 읽어보는 것이었다. 되게 비슷한 패턴이었기 때문에 내 일본어 실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해 보기에는 이 놀이가 제격이었다. 양재윤 작가의 책 번역가의 일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윤하의 오르트 구름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창 카페 쓴 책과 이음 출판사에서 나온 양지윤 작가의

책입니다. 번역가의 일의 일부로 깔아드렸어요. 양지윤 번역가시죠? 도서관 사서로도 오래 일하시기도 했고요. 일본어, 특히 그 소설, 문학 번역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일본어 번역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으며 일본어와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됐는지 그 과정부터 이렇게 번역가로서 겪는 어떤 직업병, 습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 책에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 안에 꼼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번역은 과거의 그림을 복원하는 일과도 어찌 보면 비슷하다라고 쓰신 부분이 좀 공감이 많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그림을 복원사들이 일단 이렇게 응시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문학 작품을 이제 들여다보시는 거죠. 이 친구가 일본어를 공부해서 먼저 일본에 간 거예요. 친구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 흥미를 느끼게 된그 일본어의 어떤 세계였는데 그 카드 회사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또 오래 하셨는데 그 일을 할때 너무너무 그 지친 일상 속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그 일본어 공부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떤 탈출구가 되어주면 훅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내가 좀 어느 정도 실력이 됐나? 이걸 좀 알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서점에 가서 일본어 서적들을 보는 거죠. 특히 문학 작품들, 소설 첫 페이지만 쭉 읽어보면 이게 잘 들어오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지금 나의 실력을 좀 가늠할 수가 있어서 그것을 재미난 놀이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어떤 세계가 있죠. 외국어 공부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무엇일 수도 있겠고요. 박연경님, 반짝 나의 위로, 북카페 안녕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네, 귀엽게 인사를 해주셨네요. 이정숙님, 반짝반짝 라떼 한잔 준비하고 일렬 직청합니다 하셨습니다. 가장 앞에 앉으신 거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영주님은 반짝 표지 독서도 독서다에 이은 첫 페이지 독서도 독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첫 페이지 정도 넘기고 차례를 훑어보는 것도 독서고요. 넘겨서 어디까지 꼭 이걸 다 완독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9749 쓰시는 카페인님, 저는 책의 제일 뒷페이지를 먼저 읽어보면서 상상을 해요. 내용들을요. 가장 뒷페이지를 먼저 읽어보면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 도달했는가를 상상하시는 거예요. 이 또한 재미난 방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고님, 고성 라벤더 축제 잘 다녀오세요. 또. 네, 이제 어디 간단 말을 못 하겠네요. 우리 카페인 분들께. 지금 너무너무 마음으로 함께 가주시는 느낌입니다. 네. 모네의 그림 속으로 뚜벅뚜벅 들어가시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오세요. 모자 꼭 쓰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모자도 꼭 쓰고, 선글라스도 꼭 쓰고, 저 요즘 막 마스크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를 보면 얼굴 빈살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다니는데 제가 눈에 가득 담고 오도록 할게요. 4392 쓰시는 카페인님, 어제 일이 있어 진주에 갔는데요. 시인님들 소개하신 허수경 시인. 그 시인의 향수가 뭔지 알것 같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진주가 그때는 몰랐는데 참 역사 깊고 예쁘고 좋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주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우리 카페인 분들, 간혹 진주, 이쪽에 살고 있어요 하는 사연이 오거든요. 이4392 쓰신 카페님도 이렇게 지금 사연을 주셨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냥 우연히 진주에 이 기반을 두고 계신 또 작가님을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마주쳤는데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진주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은근히 많이 있어서 꼭 가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또한 또 충동적으로 훅 가야죠. 음악을 두곡 띄워드릴게요. 듣고 나서 어제 카페이님들 달 보셨어요? 저 어제 달을 보고서 보려고 본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눈을 훅 돌렸는데 거기 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 달을 한참 보고 있을 정도로 어제 달 되게 예뻤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그 사진도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릭 헤일 그리고 브리아 거터리가 함께한 곡 Fly Me to the Moon 럭키 매시업 곡이고요. 그리고 로키드 유연이 함께한 곡 칵테일 사랑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303 쓰시는 카페인님, 저도 진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90년대 학번이에요. 반갑네요. 서울 생활 힘들거나 할 때는 늘 라디오와 함께 12시엔 꼭 윤고은의 북카페와 하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진주에 계신 카페인님들 많이 계시죠?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마, 나도 진주인데 하시면서도, 아직은 사연 보내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진주의 매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로울 때 북카페가 늘 이렇게 벗이 되어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고요. 자주 오셔서 쉬었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수영 님도 점심 먹으며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카페인님들 지금 점심 드시면서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고요. 그리고 이미 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7906 쓰시는 카페인님, 어제 손톱다리였죠? 라고 하셨는데, 그걸 손톱다리라고 부르는군요. 저는, 그 눈썹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초승달 같은 눈썹 할때그 눈썹 느낌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사진을 미리 띄워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보라에 보이는 라디오로 북카페 접속하고 계신 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봤던 다리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렇게 얄쌍할 수가 있나? 늘 항상 저 순간을 통과해서 다리 차고 지고 했을 텐데, 딱저 순간을 또 포착하기가 은근히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너무 잘 보여서,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약간 반짝이는 그 점이 반짝이는 점이 금성 같아요. 저게 약간 저녁 무렵이었거든요. 좀, 해는 졌고, 그리고 완전히 깊은 밤이 되기 직전이었는데, 그렇지 않나, 금성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 초승달 못 보신 분들은 오늘도, 뭐, 어제에서 오늘,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오늘도 꼭달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여름밤에는 이 달, 별, 이런 것들 더좀 이렇게 바라보게 되기도 해요. 밤이 짧으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 하지라고 하더라고요. 낮이 가장 긴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일간 카페인 주제를 당신의 밤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낮과 밤의 경계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언제부터가 밤의 시작일까요? 해가 서쪽 지평선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아니면 세상에 짙은 어둠이 내려앉는 순간? 언제부터가 밤일까요?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는 일몰 후에도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대기가 태양빛을 끌어올려 하늘을 비추기 때문에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18도 이상 내려간 후에야 대기의 산란 효과가 사라지고 세상은 어둠에 잠기게 되죠. 해는 졌지만 여전히 밝은, 그래서 낮과 밤이 뒤섞이는 시간. 이 시간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우리말로는 박명이라 부르는데요. 국어사전에서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얼마 동안 주위가 희미하게 밝은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해가 지평선에서 얼마나 내려갔는지 그 각도에 따라 박명도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먼저 해가 진 직후 지평선 아래 고도 6도 사이에 태양이 있는 시간을 시민 박명이라 칭합니다. 아직 책을 읽을 정도로 밝아서 인공 조명 없이도 시민들의 일상 활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해가 조금 더 내려간 6도에서 12도 사이, 이때의 시간은 항해 박명이라 합니다. 어둑어둑 어둠이 내려앉고 별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수평선을 구분할 수 있는 상태. 주요 별자리와 지평선의 구분이 가능해져 과거 항해사들이 위치를 측정하는데 이 시간이 주요했죠. 또 은밀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을 때 가시성은 확보되면서 나의 움직임은 숨길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전쟁에서 중요한 작전에 수행되는 시간이 바로 이 항해 박명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천문 박명은 태양 고도가 지평선 아래 12도에서 18도 사이일 때입니다. 육안으로는 하늘이 완전히 밤처럼 어둡게 보이지만 천문학자들이 별빛을 관측하기 시작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북극권 나라 중에는 자정인데도 해가 지지 않는 상태가 몇 주에서 몇 달씩 이어지는 곳이 있죠. 하얀 밤, 백야는 한밤중에도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생기는 현상인데요. 앞에서 만나본 태양 고도가 지평선과 6도 사이에 있는 상태, 바로 시민 박명 상태가 밤새 이어지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지대, 박명. 여러분이 생각하는 밤의 시작은 언제인가요?

짙은의 백야 띄워드렸습니다. 이 밤의 길이 말할 때 일반적으로는 일몰 후부터 이제 밤으로 치죠. 그런데 해가 진 후에도 이 빛이 꽤 오래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밝게 느껴져서 아마 사람들마다 어느 시점부터를 나는 밤으로 친다 하는 게 개개인마다 좀 다를 것은 같습니다. 오늘 방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세 가지 접근을 해본 거죠. 방명, 낯선 용어인데 이 시민 방명이란 말도 참 와닿습니다. 이 백야는 그러니까 시민 방명 상태가 인공조명 없이도 책 읽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밤새 이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수영님이 방명에 관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방명의 시간에 마시는 물은 방명수?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밤의 감성에 훅 빠져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박명수 건네주셔가지고, 네, 잘 마실게요. 한 모금. 그리고 4392 쓰시는 카페이님, 8시쯤이 되어서야 짙게 넘어가는 여름 저녁 참 좋습니다. 이름 모를 큰 꽃들도 좋은 하지 무렵, 여름밤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름밤 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렇게 예쁜 달이 뜨더니, 너무 덥더라고요. 밤에 덥잖아? 라고 하는 생각을, 느낀 첫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전 낮에도 아직은 괜찮다 싶었는데, 밤에 그 더움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7월, 8월은 어떻게 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권수연님, 너무 오랜만에 본방 들으신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저녁과 밤 사이에 달을 보면서, 북카페 재방송 들었거든요. 오늘은 숨좀 쉬면서 들을 수 있어서 그저 좋고 감사해요. 잘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본방에 오셨네요. 수연님, 네, 오늘 2시까지 즐겨주시죠. 이 재방도 챙겨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1227 쓰시는 카페인님, 제가 아까 띄워드린 그 사진 보시고,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달이 눈썹 달이에요. 저랑 같은 표현을 쓰시는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눈썹 달 너무 예쁘죠? 저도 트와일라이트, 낮과 밤이 교차되는 시간을 제일 좋아해요. 어제 퇴근하는데 괜히 울적해서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오는데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 겪는 감정이라 당혹스러웠는데 아직도 그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언니 목소리 들으니 마음이 차분하고 좋네요. 방송 들으면서 맛난 밥 먹고 힘내볼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밤에 이제 어떻게 그 찌꺼기가 그쵸 다 이렇게 해소되지 않고 또 지금도 좀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낮에 오늘도 햇빛이 또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약간 소독한다 생각하시면서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카페가 자주자주 매일 하루에 4시간씩 들을 수 있잖아요. 제방 포함하면 늘 곁에 있어 드릴게요. 우리 카페인 분들 곳곳에서 지금 진주, 서울, 막 곳곳에서 이렇게 사연 주시고 계신데, 4487 쓰시는 카페인님은 일본에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간사이 공항이 보이는 이즈미사노 마블비치에서 보냅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북카페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네, 근데 지금 간사이 공항이

보이는 그 해변인 거죠? 거기서 북카페를 지금 듣고 계신다. 문자로 또 이렇게 보내셨네요.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신 곳에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듣고 가시죠.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연경 님이요. 오늘 유독 좋네요. 공감되는 사연도 노래도 라고 하셨는데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읽기 기쁨 어제부터 나누기 시작한 이 책도 또 좋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윌북 출판사에서 펴낸 켄 리우와 노자의 책, 길을 찾는 책 도덕경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막 끊임없이 배우고 계획하려고 하고 계산하려고 하고 애를 쓰면서 살고 있는데 노자는 약간 허무하게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자만이 참된 지혜를 지닌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 문 밖으로 걸어나갈 필요는 없다. 하늘의 도리를 이해하기 위해 창밖을 내다볼 필요도 없다. 멀리 갈수록 아는 것은 줄어든다. 도를 깨달은 자는 오래 걷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고도 깨달으며 행함이 없이도 이룬다. 도가의 중심에는 오직 어리석은 자만이 참된 지혜를 지닌다는 생각이 있다. 배우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계산하고 평가하고 계획하려 애쓰는 일은 우리를 지혜에서 멀어지게 한다. 도를 깨달은 자는 남을 깨우치려 들지 않는다. 지혜는 내면에서 발현되는 것이니까. 이런 생각은 거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잘못된 적용을 낳는다. 이 경우에도 말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장자는 지혜를 배우는 일의 어려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낙담한 공자가 노자를 찾아와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옛 서책들을 공부해 그것들에 대해 훤히 알고 있습니다. 옛 태평성세의 법과 의례도 줄줄 외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옛 철인왕들의 지혜에서 벗어난 군주들이 어째서 필멸할 수밖에 없는지, 72명의 어리석은 패자들을 예로 들어 두루 논하는 글도 썼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재후들 가운데 나의 이상을 따른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일이 왜 이리도 어려운 겁니까? 사람들을 이성으로 설득한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올바른 길로서의 유일무이한 도가 모습을 드러내기를 그토록 꺼려서 그런 것입니까? 그대가 그대의 이상에 따라 세상을 다시 만들고 재편할 능력을 실제로 갖춘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 정말 다행이오. 노자가 말했다. 그대가 말하는 고전들, 그것들은 옛 패자들이 걸어가며 남긴 발자국일 뿐. 그 발자국을 만들어낸 생기 있는 정신은 아니오. 그대가 말하는 것들은 모두 한낱 떠도는 발이 남긴 흔적일 뿐이오. 그런데 죽은 흔적이 살아있는 발은 아니지 않소? 주위를 둘러보시오. 새와 짐승은 저마다 다양한 본성의 부름에 귀 기울이며 자신만이 아는 양식에 따라 살아가고 있소. 본성은 바꿀 수 없고 운명은 방해할 수 없으며 시간은 멈출 수 없고 돈은 막을 수 없소. 도를 깨달으면 어디든 가지 못할 곳이 없다오. 하지만 도를 깨닫지 못하면 어디를 가도 자유로울 수가 없소. 공자는 물러가 홀로 석 달을 보냈다. 다시 노자를 찾아왔을 때 그는 더 혼란스러워 보이면서도 덜 혼란스러워 보였다. 공자가 말했다. 까마귀와 까치는 둥지의 알에서 태어나고 새끼 물고기는 거품 속에서 태어납니다. 벌과 말벌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자궁에서 태어나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매 순간을 온전히 살면서도 그것을 상실했다고 울부짖습니다. 나는 내 주변의 만물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인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끊임없는 변화와 하나가 되지 않고서

패닉의 로신한테 듣고 왔습니다. 백승주님이요. 이 노래가 노자의 말씀을 이해하고 만든 노래 같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연결한 것을 또 읽어내주신 거죠. 김한주님이 길을 찾는 책 도덕경 이거 보고 있었는데 윤고은 작가님이 같은 책 낭독해주셔서 반갑고 놀라워요 하고 이렇게 또 반가워하시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윌북에서 펴낸 길을 찾는 책 도덕경 읽고 있습니다. 계속 따라오시죠.

힘을 지닌 이는 갓난아이와 같다. 독충은 그를 쏘지 못하고 맹수도 그를 덮치지 못하며 급강하하는 맹금도 그를 핥퀴지 못한다. 그의 뼈와 힘줄은 약하지만 소나귀는 강하다. 남녀의 결합은 모르지만 발기에 있으니 전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고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니 조화의 절정에 있기 때문이다. 조화를 아는 것은 곧 영원을 아는 것이다. 영원을 아는 것은 곧 맑음에 도달하는 것이다. 생명을 북돋우는 것은 불길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니 우리가 강하다고 부르는 것은 실은 고집일 뿐이다. 강함의 절정에서 갈 곳은 내려가는 길뿐이다. 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 때이른 종말을 맞이하리라. 오늘날 노자가 살아있었다면 SNS를 아주 잘했을 것이다. 아마도 소크라테스와 경쟁했을 것이다. SNS는 오해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다. 거기서 하늘이 파랗다고 말하면 누군가는 당신이 발밑에서 짓밟히는 초록빛 풀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며 분노할 것이다. SNS는 이런 끊임없는 분노, 즉 참여를 연료로 삼는다. SNS를 잘하려면 오해받는 것을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SNS를 아주 잘하려면 신경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말까지 해야 한다. 노자는 오해받기 쉽고도 흥미로운 말을 하길 좋아한다. 이를테면 갓난아이에 대해 그가 한 말을 보라.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니 조화의 절정에 있기 때문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으나 내 아이들이 갓난아이였을 때를 떠올리면 이를 악물게 된다. 그리고 그래, 불안하고 서툰 부모였던 당시의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행하라는 말도 별 도움이 되진 않았으리라. 아마도 노자는 사흘 동안 한숨도 못 자고 우는 아이를 돌본 다음에야 유아기의 조화에 대해 내게 강의해도 좋지 않을까? 배움에 대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 문 밖으로 걸어나갈 필요는 없다. 하늘의 도리를 이해하기 위해 창밖을 내다볼 필요도 없다. 인생에 정말 많은 시간을 배움에 바쳐온 입장에서 저 말에 반박하고 싶은 본능을 억누르기란 쉽지 않다.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불가지론적 무지가 아주 많은 이들의 자부심이 되는 시대에 노자의 말이 부당한 것을 정당화하는 식으로 읽힐 수 있다는 생각도 떨치기 힘들다. 그가 관습적 도덕에 대해 하는 말은 또 어떤가? 경외하는 마음과 타산을 버리면 만인의 이익은 백배가 될 것이다. 자비와 정의로움에 대해 떠들길 관두면 만인은 친절함과 선의를 되찾을 것이다. 여기서 노자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그럴듯한 통찰력인가? 아마 어떤 이는 그를 비웃기까지 할 것이다. 비웃음을 사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가 되기에 부족하다. 노자의 말을 신랄하게 읽으려 들면 도덕경에 실린 모든 단어에 대해 트집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노자는 자신에 대한 그런 신랄한 독해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무태오른 물고기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펄떡이는 동안 그는 진흙둥지에 앉아있는 제비나 진흙 속을 기어다니는 거북처럼 만족해하며 거기 그냥 앉아있을 것이다. 이미 말했다시피 노자는 SNS에 최적화된 인물이다.

로니츄의 신경꺼 띄워드렸습니다. 아, 노래 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가사가 재미나서요. 아, 오늘 읽은 책, 이 윌북에서 펴낸 길을 찾는 책 도덕경. 네, 어떠셨나요? 더 궁금한 이야기들이 많으실 텐데 책 통해서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 지금 첫 사연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정승환님, 새싹님이세요. 정승환님, 저도 매일 사무실에서 차 안에서 항상 EBS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주 출신이 많이 듣고 있다니 기분이 더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승화님도 진주에서 오신 건가요? 진주 출신? 이 뭔가 오늘 진주, 연고지가 진주인 분들이 사연을 굉장히 많이 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 가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어떤 특정 지역 얘기를 준비한 것도 아닌데 많이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진짜 반가워서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사연 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승화님, 예, 매일매일 또 EBS 들으신다고 하시니까 또 북카페도 챙겨 들으시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까 4487 스신 카페님, 일본에서 간사이 공항 맞은편에 있어요. 해변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사연 보내주셨는데 후속 사연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거기 어디예요? 했더니 이제 사연을 첨부하셔서 수평선 너머 하얀 실선이 보이시나요? 하시면서 그게 간사이 공항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사진 너무 예쁩니다. 아, 공항이 이 각도로 보이는 그런 해변이 있는 거군요. 너무너무 멋집니다. 아, 지금 네, 보라에도 이렇게 띄워봤어요. 네, 저기 하얀 실선이 지금 일본 간사이 공항. 그게 보이는 지금 해변에 앉아 계신 북카페 듣고 계신 4487 쓰시는 카페이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진이기도 하고요. 마룬5의 메모리스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면 이제 미미님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 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0: 그저 재미있다 하고 넘겨도 괜찮은 걸까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우리 사회를 휩쓴 문화현상들의 이면 살펴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네, 미미님 지난주에는 축구 유니폼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
1: 맞습니다.
0: 느낌으로, 그렇죠? 오늘은 아니네요?
1: 경기가 내일입니다.
0: 그러니까요. 지금 네, 기대감에 잘 보셨어요? 지난주에?
1: 네, 뭐 저는 한국 국가대표팀의 경기뿐만 아니라 스포츠 보는 걸 워낙 즐겨해서
0: 네.
1: 매일 일어나면 요즘 경기가 새벽 1시, 4시, 7시, 오전 10시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0: 거의 지금 중계방송하시는 느낌인데.
1: 네. 그래서 눈을 뜨면 이제 첫 번째 경기 결과를 확인하고 두 번째 경기가 막 전반을 마쳤거나 이런
0: 네.
1: 정도에 와 있더라고요.
0: 그렇구나. 바쁘시네요. 즐거운 바쁨이죠, 이런 건.
1: 바쁘죠. 그리고 또 월드컵이 끝나면 네. 가을엔 또 아시안게임이 있답니다.
0: 이게 지루해질 틈이 없습니다. 그렇죠?
1: 그렇죠.
0: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책이 유행에 대한 책인데, 유행이란 말, 저는 유행이란 말 많이 쓰는데, 이 말도 좀 옛날 말인 거예요?
1: 그렇죠. 요즘엔 트렌드란 말을.
0: 트렌드란 말, 너무 트렌드해서 전 유행이란 말이 좋은데.
1: 이게 예.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0: 약간.
1: 유행은 좀 내가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트렌드는 내가 좀 앞서서 주도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0: 아, 그래요? 네. 위치가 좀 다르거든요. 트렌드는 좀 앞서서.
1: 네, 내가 직접 그걸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런 현상이나 상황들을 네. 내가 좀 뒤따라가는 거, 쫓아가는 게 유행.
0: 네.
1: 앞에서 같이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것이 트렌드. 저는 이런 뉘앙스 차이가 느껴졌는데 근데 유행이랑 트렌드란 말이 갖는 힘이 뭐냐면
0: 네.
1: 이유를 묻는 순간 재미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0: 이게 왜 유행하냐고 묻는 순간?
1: 그렇죠.
0: 저 진짜 많이 묻는데?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아요?
1: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은 거네요.
0: 그렇구나.
1: 보통은 그렇구나. 그냥 유행이라고 하면 네. 그러려니 하고 나도 분위기를 맞춰가는 것이 무리가 없는 대응이고
0: 네.
1: 그러니까 유행인데 유행에 사실 이유라는 게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즐겨서 쓰니까 따라서 하다 보니까 많이 쓰게 되는 건데
0: 그냥 맥락이 알고 싶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1: 그게 이제 좀 거친 표현이지만
0: 네.
1: 옛날 사람.
0: 옛날 사람 뭐 어때서요.
1: 뭐라 네. 그럴까. 네. 모든 일에는
0: 네.
1: 이제 원인과 결과가
0: 있을 거라고 믿는
1: 맥락과 흐름이 있고.
0: 그러면 미미님은요?
1: 저도 당연히 옛날 사람이죠.
0: 우리 옛날 사람이요?
1: 저는 뭐 얘기만 나오면
0: 네.
1: 근거가 뭔가요? 이런 얘기.
0: 근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1: 이유가 뭔가요? 이런 거 묻거든요.
0: 그러니까 왜 그런 줄인지 좀 따지고 듣고 울고 싶은데 그러면 옛날 사람이다.
1: 이런 거죠. 우리는 결과나 판단에 동의하지 않아도
0: 네.
1: 그 사람이 어떤 근거나 이유가 있다면 이해해 주는 거죠.
0: 그렇죠.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1: 네. 반대로
0: 네.
1: 이유나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0: 지금 반대로 되게 감정 실린 것 같았는데 아무튼
1: 네, 그냥 그 결과에 주어진 지금 유행하는 상황
0: 네.
1: 이걸 따라가고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지금 뭔가 이 흐름에 이미 있는데 거기서 지금 빨리 흐름 쫓아가기도 모자랄 판에 왜 하는 거예요? 계속 묻는 사람.
1: 맞습니다.
0: 그런 느낌.
1: 바로 오늘 가져온 책의 네. 저자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도우리 작가의 책인데요.
0: 네.
1: 제목의 그 두 조합이 재밌습니다.
0: 네.
1: 불편한 유행입니다.
0: 불편한 유행?
1: 네.
0: 유행이 불편한가?
1: 유행 자체가 불편함을 주진 않지만
0: 네.
1: 우리가 유행하는 현상들을
0: 네.
1: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왜 그랬지? 왜 그렇게까지?
0: 그 왜 그랬지를 묻는 사람도 옛날 사람이에요? 아니죠. 이거는
1: 야, 어렵네요.
0: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많잖아요. 무슨 광기에 휩쓸린 듯이 우리가 그냥 이유도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다면
1: 그렇죠.
0: 했는데 뒤늦게 보니까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1: 그리고 그때 가서야 그래서 그런 맥락.
0: 네.
1: 우리 사회가 왜 그렇게 휩쓸렸을까? 왜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선호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보게 되잖아요.
0: 네.
1: 이 불편한 유행은 조금 불편하고 답답하고 더디더라도
0: 네.
1: 지금 유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놓치지 말고 들여다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유행하는 말들, 현상들을
0: 네.
1: 분석해낸 책이에요.
0: 그래서 지금 이 책 표지부터 이 앞면에

0: 전면에 이렇게 그 유행하는 말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1: 그렇죠. 이런 말을 보자마자, 아,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이럴 수도
0: 그쵸.
1: 있죠.
0: 그럴 수도 있죠. 아,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자, 기윤당님, 크크크, 옛날 사람 한명 추가요. 빨리 올라타세요. 우리 지금 배를 타고 흘러가야 됩니다.
1: 이
0: 흐름을
1: 기본적으로
0: 따라서.
1: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0: 네.
1: 이 기승전결,
0: 아.
1: 원인과 결과, 흐름과 맥락, 결 이런 것들
0: 아,
1: 좋아하고 중시하죠.
0: 결을 지금 강조하셨는데, 권수현님, 저도 근거와 맥락이 궁금한 옛날 사람이에요. 아니, 뭐든지 시작점이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이 지금 시작점이 있고 머리 가슴 배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접근, 예, 저에겐 익숙하나.
1: 네.
0: 최진호님, 근데 어쩌면 트렌드라는 말도 유행에서 쓰이는 걸지도 몰라요.
1: 그렇죠.
0: 그래요.
1: 사실 많은 유행이 그냥 유행해서 유행인 겁니다.
0: 아, 그렇구나.
1: 트렌드여서 트렌드인 겁니다.
0: 미미님은 근데 왠지 느낌은 유행을 그래도 약간 막 따라가려고 하진 않는데 파악은 하고 갖고 노실 것 같은 느낌.
1: 파악 정도는
0: 그쵸?
1: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가고 싶지는 않은데, 또 한편으로는 휩쓸리거나 따라가고 싶은 모양새를 보여주고 싶지도 않다.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겉으로는 크게 관심 없는 척 하지만 조용히 찾아보죠.
0: 조용히,
1: 음흉한 사람입니다.
0: 조용히, 아, 뒤처지면 안 돼. 알긴 알아야 돼. 내가 안 하는 거야. 이거 하기
1: 그렇죠.
0: 위해서.
1: 네.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0: 그쵸.
1: 알고 있지만 나의 판단과 선택이다.
0: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인 거고. 카페인들은 어떠실까요? 궁금합니다. 어떤 유행 즐기고 계신지, 그리고 또 과거 경험도 좋고요.
1: 아, 유행이 또 재밌는 게 돌고 돌아서 유행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0: 네.
1: 뭐, 제가 중학교 때는 힙합이 굉장히 유행하면서
0: 아,
1: 정말 청바지를 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제 빗자루처럼 사용하던.
0: 아, 맞아요, 맞아요. 거리 청소를 많이 했죠.
1: 그래서 그 운동화 뒤에
0: 네.
1: 이렇게 압정으로 네,
0: 압정으로.
1: 눌러놓으면
0: 네.
1: 이렇게 딱 결이 예쁘게 떨어지죠.
0: 맞아요.
1: 기억나시죠?
0: 기억나요. 압정으로, 왜 이렇게 익숙하지?
1: 그리고 또그 90년대 중후반에 유행했던 가방 있잖아요. 뭐 캔버스백 같은 거.
0: 아, 가방.
1: 그런 브랜드가 몇개 있었는데,
0: 있죠.
1: 그게 또 최근에 다시 또
0: 돌아왔어요.
1: 유행했잖아요.
0: 너무 놀라웠어요, 그게. 진짜
1: 그러니까요.
0: 국민 가방 같은 그런
1: 이런 걸
0: 느낌이었는데.
1: 보면 집에 쌓여 있는 옛날 물건이나 옷을
0: 네.
1: 그냥 갖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0: 저는 이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성분들 그 검정색 레깅스에, 그 위에 청치마를 입는 게
1: 네.
0: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제 친구들 다 그렇게 입고, 전 그러면 왠지 그렇게 입기 싫은 거예요.
1: 왠지 원더걸스가 유행시켰던,
0: 훨씬 더
1: 아, 그
0: 전에요. 네.
1: 전에도요? 오.
0: 한참 전에? 그랬는데, 그게 유행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보이는데, 그땐 너무 싫었던 거예요. 뭐좀 따라가기 싫은, 거스르고 싶은, 이런 욕심이 좀 있었던 사람이죠. 전 초연한 사람, 유행에.
1: 아예.
0: 관심도 별로 없고.
1: 야,
0: 네.
1: 멋있네요.
0: 그쵸? 네. 근데 맥락 따지다 옛날 사람 된 거고요, 지금. 자, 오늘 이책 안에서 어떤 말들을 좀 우리 만나볼까요?
1: 네, 제 눈에 처음 들어왔던 단어는 이거였어요.
0: 네.
1: 나락입니다.
0: 나락.
1: 네.
0: 나락이 유행이에요?
1: 이거는 내가 뭐 따라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현상, 상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이 나락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쓰이기 시작한 게
0: 네.
1: 불과 몇년 되지 않았대요. 2022년에 나락도 락이다. 이런 말이 뭐 티셔츠,
0: 네.
1: 스티커, 이렇게 인기를 끌면서 여러 커뮤니티에서 실수나 실패를 강조할 때 이게 쓰이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확 확산되느냐.
0: 네.
1: 여러 뭐 유튜브 채널 같은 곳에서 나락 퀴즈쇼 같은 코너가 인기를 끌면서 대세 밈이 됐는데, 이 나락 퀴즈쇼가 뭐냐면,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0: 네.
1: 거기에 선택지를 둘밖에 안 줘요. 근데 어느 쪽을 해도 이게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비판받을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문제를 닥쳤을 때
0: 네.
1: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을 거잖아요.
0: 네.
1: 바로 그 상황을 즐기는 거죠.
0: 그걸 나락으로. 네. 와, 이런 부분. 야, 이거 지금 상황도 이런 유행인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어리둥절 하겠네요.
1: 아,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군요.
0: 그렇겠죠? 그쵸?
1: 이게 주로 온라인에서 이제 유행을 하다
0: 네.
1: 보니까.
0: 네.
1: 근데 이제 이런, 나락 관련된 밈이 유행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맥락과 상황들을 또 저자가 분석을 하는 네.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예전에도 사람들이 뭐 실수나 실패하는 거 보여주는 그 영상 같은 건 많았어요.
0: 그쵸.
1: 제가 어릴 때는 무슨 방송 프로그램에 NG 장면만 모아서 보여주는.
0: 재밌었잖아요.
1: 주말 오후에 네. 그렇게 보여주는 방송도 있었거든요.
0: 맞아요. 그러니까
1: 이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닌데 지금은 이 나락이 소위 말해서 박제된다고 하죠. 예전에는 그 시간을 지나가면 잊힙니다.
0: 그쵸.
1: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에 이게 딱 고정이 돼서
0: 맞아요.
1: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단시간에 찾아볼 수 있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도 여전히 그 기록이 남아있는 네.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차이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의 나락과 네. 요즘의 나락이 우리가 받아들인 정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예전의 나락, 즉 90년대에 막 세기 말 정서가 있었잖아요.
0: 네.
1: 그때는 이걸 모두가 같이 겪는다는 일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일인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공경에 빠진 누군가를 볼 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죠. 내 일은 아니니까.
0: 아, 슬프네요. 뭔가.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어떤 그 일종의 연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0: 네.
1: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실제로 나락에 간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가짜 상황에서 벌어진다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0: 네.
1: 마치 저자는 우리가 놀이기구 타면서 막 스릴을 즐기듯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입도 하고 공감도 하고 연습도 하는 그런 장으로서의 또 기능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0: 그게 바로 나락이군요. 예, 787 쓰신 학배님이 중3 우리 딸이 잘 쓰던데요? 누구누구 나락 갔어? 이런 식으로.
1: 그렇죠.
0: 많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네요.
1: 자기 스스로도 요즘은 얘기하죠. 뭐 이렇게 농담하다가 네. 자기도 모르게 말 실수 같은 걸 했어요. 나 나락 갈 때.
0: 그렇게.
1: 나 나락 가는 건가? 방어하는 거죠.
0: 네.
1: 그 현상이 이미 있으니까.
0: 그렇죠.
1: 네, 나 이거 인지하고 있다. 내가 의도해서 한 거 아니다.
0: 이런
1: 걸 표현할 때도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0: 스스로 이렇게 막기 위해서.
1: 네.
0: 자,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유행에 민감하신지 따라해본 유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거 유행되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유행에 초연한 편이라고 했지만 지금 순간 딱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한 장면이 있었어요.
1: 궁금합니다.
0: 예전에 어떤 김희선 배우가 어떤 드라마에서 실비를 여기다 많이 꽂고 갔었던 머리 네. 스타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열심히 하고 다녔던 그래서 생각하면 초연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어떠신지 사연 주시죠. 음악은 뭘 들을까요?
1: 저는 이 노래만큼 유행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포착한 곡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1: 지코의 아무 노래인데 초반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왜들 이렇게 다운되어 있어? 분위기 이렇게 쎄해? 요즘 이게 유행인가? 그러니까 내가 잘 뭘 모르는 상황 있잖아요.
0: 네, 네.
1: 근데 사람들이 뭔가 즐기고 있거나 비슷하게 동조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게 유행인가? 나만 못 따라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유행 아닌가 싶습니다.
0: 와, 이렇게 연결하니까 또 너무 딱인 노래네요.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 인문학, 오늘은 산진이 출판사에서 나온 도우리 작가의 책 불편한 유행으로 미미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이 나락 하나로도 너무너무 다양한 생각들이 막 이제 보이는데 우리 카페인들 사연을 좀 볼까요?
1: 아, 여주리님, 우리 조카 애들 깻잎머리 유행일 때 찍은 졸업사진. 깻잎머리 때문에 졸업사진 절대 못 보게 한답니다.
0: 그 시절의 대세였는데.
1: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 고등학교 때 네. 그렇게 깻잎머리를 하고 뒤에 가방은 약간 이렇게 직사각처럼 딱 각이 잡힌 가방을 네. 메고 다녔던 친구들이 기억이 나네요.
0: 그때 그런 게 유행했던 거군요.
1: 네. 근데 이 조카분들 못 보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런 졸업 앨범을 정말 바로 손 가는 데다가 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 펼쳐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같은 반 친구들이 있는 그 채팅방에다가 뜬금없이 투척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당혹스러워를 하죠.
0: 아니 저 제 동창들이 있는 그 단톡방에도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그 미미님 같은 그런 분이었던 거구나. 그런 친구였던 거구나.
1: 네, 저는 정겨운 마음으로 올리는데 네. 본인들은 상당히 네. 난감해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서 나온 거야 할 수도 있을 텐데. 최유하님. 20대 초반에 일본 빈티지 유행이어서 열광했는데 아직도 좋아해요.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취향도 알아가는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유행이라서 처음엔 열광했는데 지금도 좋다.
1: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였구나.
0: 그렇죠. 이런 경우 참 좋죠.
1: 그러네요. 5623님, 게으른 사람은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제 습성으로는 유행의 흐름 따라가기 벅차더라고요. 헉헉. 따라가지 않아야 좋아하는 일에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종이 체력이라.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0: 맞아요.
1: 이게 뭐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면 내가 뭘 했는지를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0: 맞아요. 몸은 하나고 시간은 24시간인데.
1: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내가 즐거웠는가. 네. 이런 걸 돌아보게 되죠.
0: 그렇죠. 정종숙님, 20대 때는 나이아가라 파마. 아, 이거 저도 초등학교 때 했던 기억 나거든요. 뿌리 파마? 뿌리 파마? 긴 머리 끝부분 남기고 파마하는 거. 이거는 요즘에도 뿌리 펌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통 넓은 바지 두 개 사서 입고 댕깁니다. 자잘하게 하나씩 따라해 보는 것도 기분 전환에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왜냐면 유행이 아니면 내가 굳이 해보지 않았을 일들이니까.
0: 맞아요.
1: 그런 면에서는 좀 재미난 일이기도 하겠어요.
0: 맞아요. 그 시절에 뭔가 흔적을 남기는 거죠.
1: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유행인 줄 알면서도 나는 별로 선호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저는 요즘 그 회사 이렇게 다니면 네. 젊은 분들이 이렇게 바지를

0: 통통이 넓은 걸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1: 요즘은 좀 그렇죠?
0: 저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한번 입어봤는데, 시착을 해봤는데, 도저히 못 입겠어요.
1: 이게 맞아요. 어색하면 안 돼요. 그 어색하면 이기고서까지 막 그렇게 따라가면은 힘들죠.
0: 이게 나다 해야 되는데.
1: 맞아요. 이게 나다 하고 계신가요, 카페인님들? 저는 말 유행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요즘엔 이것도 굉장히 유행이던데, 지금 그렇죠. 해주실 얘기.
0: 나락 다음에 살펴볼 유행어는 바로 에겐하고 테토입니다.
1: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에겐과 테토.
0: 이게 학창시절에 굉장히 외우기 고무스러웠던 말인데.
1: 맞아요. 이거 진짜.
0: 유행을 하니까 너무 쉽게 다들 쓰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는 말인지 몰랐어요.
0: 이게 에스트로겐하고 테스토스테론, 그 성 호르몬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특히 에겐남, 테토녀. 이게 유행이었는데. 외모나 말투, 취향 이런 걸 기준으로 이제 구별을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크로스로 해서 네 가지가 다 있습니다. 테토녀는 솔직하고 주도적인 성격. 예전 말로 하면 좀 보이시한 여성. 에겐녀는 앞에 나서기보다는 상황과 분위기에 맞춰가는 성격. 조금은 수줍고 조신한 타입을 얘기하는 거겠죠. 테토남, 옛날 방식의 정말 남자다운 남자. 옛날 말이긴 한데, 뭐, 굉장히 직설적이고, 단순하고, 뭐, 리더십이 있고, 이런 거고요. 마지막, 에겐남이 좀 다정하고, 섬세하고, 민감한 사람들.
1: 그러니까, 이 향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향인? 여기 이제, 이 구분으로 또 우리 부족하단 말이에요, 또.
0: 또 새로운 거 나오겠죠.
1: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지금. 근데 전 테토냐 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0: 진짜요?
1: 염승숙 작가가 저에게 테토냐라고 그랬어요? 뭐 찢는다고. 택배 상자 뜯는 걸 보고 테토냐.
0: 단호한 면이 있으시죠.
1: 그래요? 그래서 전 테토냐 소리 들어봤는데. 이 구분만으로는 부족해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0: 근데 요런 이제 말에서 저자가 주목하는 지점이 뭐냐면 바로 테토녀와 에겐남이에요.
1: 테토녀와 에겐남.
0: 이 말 자체는 성 호르몬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어떤 전통적인 성 역할이 반영됐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조합은 반대라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테토, 남성에게는 에겐을 붙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옛날에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말로 쓰였거든요.
1: 맞아요.
0: 예를 들어 테토녀에게 옛날에 너 왜 이렇게 선머슴 같냐? 뭐 에겐 남에게도 너 왜 이렇게 뭐 여성스럽냐?
1: 맞아요.
0: 이런 말을 예전에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그래서 유행을 하기 시작했느냐? 저자가 또 찾아보니 연애 상담 콘텐츠에서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그런 성 역할을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느냐? 뭘 더 선호하느냐? 이런 걸 사실 반영한 말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정상 연애라고 얘기하는 그런 뭐 결혼 문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뭐 남성의 역할 이런 게 있고 여성의 느낌 이런 게 있고 그런 것이 이제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이제 기존에 없던 그런 역할과 기대를 반영한 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1: 와, 이게 지금 전 국민적으로 퍼진 거예요?
0: 그렇죠.
1: 정말 이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 그리고 기존 그 고정관념에 좀 답답함을 느꼈던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접근일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그런 한편 이게 또 갖고 있는 어떤 한계라고 할까요?
1: 한계.
0: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저자가 어떤 사회학 연구를 이제 인용해서 얘기를 해요. 이런 유행과 이제 연관된 걸로 그 발렌타인데이나 빼빼르데이 같은 데이 마케팅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언뜻 보면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연관을 짓냐면 데이 마케팅이 유행한 게 왜 그러냐.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거, 뭐 연애라는 거 이런 걸 자연스럽게 하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근데 이런 게 뭔가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됐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빈틈을 이제 비집고 이런 마케팅들이 들어와서 그런 걸 누가 정해주고 표현하는 방식까지 알려주고 그러면 좀 의뢰가 되는 거죠. 의뢰가.
1: 그러네요.
0: 그런 연구가 있대요. 그래서 에겐 테토 같은 것들도 바로 우리가 어떤 상대에 대한 필요, 기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정돈해서 하나의 개념화 시켜주는 말 이런 흐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설명하더라고요.
1: 시장이 주도하네요. 또 이런 게.
0: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 수는 있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언어화하는 건 아니죠.
1: 그렇죠.
0: 근데 누군가가 그런 마음을 읽고 이런 말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마케팅으로 활용했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마음이 반응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1: 와, 놀랍습니다. 지금 김미향님은 몰라서 검색해보고

0: 지금 이게 뭐지? 에겐, 테토, 나락부터 이게 지금 처음 들으신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1: 그럼요,
0: 예.
1: 그럼요.
0: 신수아님도 여기서 지금 들었어요. 이렇게 하시고.
1: 아,
0: 네.
1: 나락보다는 아직 덜 넓게 쓰이는 말인가
0: 근데 수아님은 나락도, 전 나락, 에겐, 테토 지금 얘기한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초연하신 분들도 계신데,
1: 보네요.
0: 그렇죠? 이게 많이 쓰인다는 거죠.
1: 그렇죠.
0: 여기저기. 3483 쓰시는 카페이님? 저는 20년에 후배들이 젠틀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20년 전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후배들이 나에게 젠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이면 젠틀녀 되려나요? 지금 무수히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쵸? 에겐
1: 그렇죠,
0: 테토만으로 부족한,
1: 그렇죠.
0: 이 향인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걸로는 지금 너무 부족한
1: 야,
0: 느낌.
1: 요거 선정하는 사람이 또큰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런가요? 네.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네, 아, 이 곡은 유행 앞에선
0: 네.
1: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가사가 담겨
0: 유행
1: 있어요.
0: 앞에선 우리의 마음?
1: 네.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0: 이걸 유행 앞에서라고 하니까 좀 맞네요.
1: 그래서 나 돌아가고 싶어. 로이 킴이 부른 서울 이곳은입니다.
0: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일상문화 칼럼니스트 도우리 작가의 불편한 유행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서울 이곳은 가지고 오셔서 우리 들었는데 이렇게 그 마지막 그 구절의 가사가 제 마음 후벼 파는 것은 저 이 곡을 많이 들었지만 약한 모습 보여서 미안해가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 뭔가 처연해지는 느낌. 초연을 넘어서 처연해지는 느낌까지 들어요. 지금 약간, 네. 유행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우, 지쳤습니다. 지금 0688 쓰신 카페이님. 저는 유행에 전혀 민감하지 않은데 20대 딸아이 덕분에 유행하는 두바이 초코, 버터떡, 우베 음료 등 빠르게 먹어보기도 하고 유행어도 듣고 말랑이도 만져보는 등 유행을 따라가 보게 돼요.
1: 아, 0688님 적어주신 거 보니까 유행의 첨단 먹을거리죠.
0: 그렇죠.
1: 네, 이 책에서도 디저트로 한 꼭지를 다루는데 거기서 그 두쫀쿠...
0: 맞아요.
1: 맞죠, 두쫑쿠.
0: 맞아요. 두쫑쿠.
1: 요거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맛도 맛인데 네.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경험담 이런 게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0: 맞아요.
1: 뭐 나 이거 먹으려고 어디까지 가봤다.
0: 맞아요.
1: 그리고 거꾸로 이런 곳에서도 이걸 판다. 뭐 극단적으로는 동네 국밥집에서도 두쫑쿠를 팔았잖아요.
0: 진짜 현상이에요. 하나의.
1: 문방구에서도 팔고.
0: 맞아요.
1: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같이 만들어지는 것을 디저트 엔터테인먼트라고 표현하더라고요.
0: 아. 우리가 단지 그냥 그 먹거리로만 접근한 게 아니군요. 놀랍습니다. 아, 3483 쓰시는 카페이님. 유행 주기가 이렇게 짧아지다 보면 도태보다는 초연한 문화가 생길 것도 같아요. 이제 도태라고 말할 틈도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너무 바뀌니까. 무슨 일 있었어? 이런 사람이 생
1: 잠깐 깜빡하고 나면 네. 다음 유행이 와 있으니까요.
0: 그렇죠. 나는 그냥 이번엔 걸을게. 다음 유행에 올라탈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보겠습니다.
1: 2350님, 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운영 중인데 고학년 친구들이 사용하는 말들 중에 지금 말씀하신 단어들 모두 있습니다. 덕분에 트렌디한 언어들을 그 어린이들에게서 배우고 있지요.
0: 아, 유행을 선도하는 또 친구들이죠.
1: 선생님이 잘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놀리거든요.
0: 아.
1: 왜냐면 아이들 입장에서 본인이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보통은 선생님이 야,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0: 맞아요.
1: 반대로 우리가 아, 선생님 이것도 몰라요? 이렇게 놀릴 수 있죠.
0: 그러니까요. 지금 2350 쓰시는 카페님 정말 바쁘게 지금 따라잡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아까 애겐테토. 저는 애겐테토 몰라요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마 이건 아실 것 같아요. 같은데요?
1: 그렇죠. 연결된 성격 유형 얘기인데 네. 바로 MBTI입니다.
0: 그렇죠.
1: 저자는 MBTI가 과몰입을 넘어서 정말 토착화된 상황에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전통 문화처럼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근데 그중에서 T에 대해서 네.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너 T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다면 네. 그 말 들었을 때 대부분 기분이 좋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0: 뭐
1: 물론 T니까 신경 안 쓰셨을 수도 있는데.
0: 그렇죠.
1: 무슨 얘기냐면 너 T야라고 얘기하는 게 너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감을 못하냐. 이런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저격을 하는 말로 쓰이거든요. 왜 T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했는가.
0: 그러게요.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8개의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0: 8개를 막 조합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중에 하필 왜 T가...
1: 그렇죠.
0: 그렇게 콕 집어서 너 티야?

0: 프랑티가 제일 많이 얘기되고
1: 네.
0: 그중에서도 말씀처럼 특정 하나 꼬집어서 너 이거야?
1: 맞아요.
0: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T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MBTI의 원래 이제 T와 F의 의미부터 저자가 짚어갑니다.
1: 네.
0: 원래는 이두 가지가 의사결정 방식을 기준으로 분류되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때 T는 결과를 중시하는 거,
1: 네.
0: 딱 나온 거. F는 과정을 중시하는 거. 그런데
1: 아.
0: 그러다 보면 과정을 중시하면 결과가 좀 좋지 못하더라도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잖아요. 공감을 할수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공감도가 좀 높고 T는 아니 과정이 어쨌든지 결과가 지금 딱 나온 게 있으니까
1: 네.
0: 그걸로만 얘기한다. 이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감을 좀 덜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 T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 커지면서
1: 네.
0: MBTI가 원래 갖고 있던 효용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효용이 뭐냐? 스몰 토크 할때 우리가 과거에는
1: 네.
0: 뭐 부모님 뭐 하시냐? 뭐 집이 어디냐? 뭐
1: 아.
0: 나이가 어떻게 되냐? 결혼은 했냐?
1: 아.
0: 이런 걸 많이 묻고 답했잖아요.
1: 그쵸.
0: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각자의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 사생활
1: 맞아요.
0: 이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로 이제 이해되면서 그럼 다른 별로 할 얘기가 없잖아요. 날씨 얘기 뭐 이것도 떠나고
1: 네.
0: 그걸 MBTI가 잘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1: 아, 스몰 토크를 열어주는 기능을 했군요.
0: 그렇죠. 근데
1: 오.
0: 이제 T가 이렇게 저격을 당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할 때 거짓말을 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T인데 T라고 얘기 안 하는 거죠. 부담스러우니까.
1: 어떡해요, 이거 지금. 예전에 어떤 소설, MBTI 엔솔로지
0: 맞아요,
1: 있었어요.
0: 맞아요.
1: 거기도 보면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특정 MBTI 그 유형, 그것만 아니면 된다고 소개팅녀가 얘기를 해서 이 남자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게 나왔는데 거짓말하고서 만나거든요.
0: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군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1: 참.
0: T가 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원래 있대요.
1: 아,
0: 뭐냐면,
1: 당연하죠.
0: 기대치를 낮춰주는 겁니다.
1: 에? 기대치를 낮춰준다고?
0: 무슨 얘기냐면, F는 굉장히 뭐가 더잘될 것처럼,
1: 아,
0: 과도한 기대치를 가져서,
1: 네.
0: 현실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낙담하기가 쉽잖아요. 격차가 크니까.
1: 그렇죠.
0: 그런 격차를 T가 줄여서, 혹시 모를 사고나, 우려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1: 네.
0: 준다라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T 성향을 좀 얘기할 때 프로 불편러, 팩폭러 이런 얘기들을 쓰잖아요. 근데
1: 네.
0: 이런 것들이 우리 대화나 사회에 사실 필요한 역할인데
1: 그쵸.
0: 그런 얘기들이 서로를 좀 불편하게 한다. 우리 힘들게 한다.
1: 네.
0: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꾸 T에 대한 공격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게 온당한가? 이런 물음을 던져보자는 거죠.
1: 맞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설미님, 맞아요. 티도 공감하는데, 지금 느낌표가 5개가 있고요. 공감 능력이 있는데, 문제 해결이 먼저일 뿐인데. 그러니까 공감 못하는 게 아닌데,
0: 이
1: 그쵸.
0: 와중에 이수진님, 저 T입니다.
1: 네. 이게 뭔가 제 단어예요. 저 티입니다. 이민정님, 왜일까요? 유행이라고 하면 따르기 싫은 마음이요. 청개구리일까요? 초연한 걸까요?
0: 이런 마음도
1: 그런
0: 있죠.
1: 마음이 있어요.
0: 네.
1: 유행인데 내가 납득할 수 없으면 따르기 싫은 마음이 있죠. 유용하님은 두촌쿠.
0: 두쫑쿠, 유행이라고 해서 먹어보려고 했더니 유행이 가고 버터떡이 나왔더라고요. 버터떡 먹어보려고 했더니 요샌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는.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 건 먹는 걸 포기하고
1: 네.
0: 다음 거 빨리 먹어보자 이건데.
1: 그러니까 앞서가고 싶은데,
0: 네.
1: 그쵸.
0: 전 대왕 카스테라 때부터 먹어보질 못해가지고
1: 아.
0: 두쫑쿠 한번 먹어봤습니다.
1: 저도 우리 북카페에서 일간 카페인 주제를 두바이 존드 국기로 한 적이 있어서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0: 근데 이제 저자가 아까 그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1: 네.
0: 왜 그런지를 전 경험했는데, 저는 사서 먹지 않았거든요.
1: 네.
0: 어느 날 친구가 연락이 와서 자기가 두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1: 아, 만드신 분들 많았죠.
0: 그쵸. 그래서 그거를 그날 여러 친구들 집을 찾아다니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너무
1: 산타클로스다.
0: 고맙긴 했는데,
1: 네.
0: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딱 먹고 싶었던 생각이 있진 않았거든요.
1: 무슨 얘기예요?
0: 근데 이제 그거 너무 감사한데,
1: 네.
0: 한편으로는 이제 그 본인의 이 무용담. 내가 이 재료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만들 때 내가 이렇게 양을 하다 보니까
1: 그치.
0: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1: 그 되게 힘들다고는 하더라고요.
0: 그래서 제가
1: 과정이.
0: 너무 고마운 마음과 한편, 내가 이걸 이렇게 들어야 되나?
1: 아, 난 딱히 원하지도 않는데 이야기까지 들어야 되나.
0: 그러니까요.
1: 이런 경험도 아마 돌아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카페인.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톡톡 인문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도우리 작가의 불편한 유행입니다. 7906스 생카페인님, 미미님 전부터 여쭤보고 싶었는데 T시죠? 저도 T. T?
1: 제 MBTI는 ENFJ입니다.
0: ENF예요.
1: 네, 저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람이 죽잖아요. 무조건 울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0: 무티는 안 운다는 얘기예요? 오늘?
1: 아무래도 그런 공감으로. 근데 제가
0: 네.
1: 일하고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는 좀 T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그렇죠. 근데 역할에 의한 것일 뿐.
1: 네.
0: 맞아요. 6368 쓰신 카페이님. 운전하면서 듣다가 한참 웃었네요. 앞정 인상적이셨던 거예요. 앞정부터 MBTI까지 나른한 목요일이 덕분에 즐겁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문자로 우리 카페이님이 번호 말고 다른 걸로 불리고 싶으면 어떡하죠? 하셨는데 그 문자에다가 불리고 싶은 이름은 괄호하고 넣어주시면 그렇게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 또 어떤 것을 좀 찾아볼까요? 미미님은 이 책에서 있는 것들 중에 딱 미미님이 정점에 있다 싶은 유행 있어요?
1: 레트로입니다.
0: 레트로.
1: 네. 뭐, 레트로란 말로도 쓰이고, 요즘에
0: 네.
1: 노스텔지어라는 계정들도 많이
0: 아,
1: 돌아다니는데,
0: 네.
1: 저는 그런

0: 그런 옛날 것들 기억 잘하거든요.
1: 맞아요.
0: 뭐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든지 이런
1: 맞아요.
0: 것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편이어서.
1: TV 편성표도 왠지 그려 넣으실 수 있을 것
0: 아,
1: 같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그런
0: 예전에
1: 것들
0: 몇
1: 다.
0: 시에 뭐 했는지 다 알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거 보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요즘 복고나 리메이크 같은 게 정말 유행이잖아요. 레트로를 뜻하는 말도 여러 개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레트로, 뉴트로,
1: 아.
0: 영트로, 뭐 이런 것처럼
1: 네.
0: 새로운 유행어가 계속 추가되고 있고, 그래서 요즘엔 그런 레트로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 영문자 N을 써서
1: 네.
0: 엔트로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해요.
1: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0: 그쵸. 그리고 그저 옛날 거의 향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게 아니라
1: 네.
0: 막 서로 섞이는 장면들을 뜻하는 신조어들도 많더라고요. 할메니얼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1: 들어봤어요. 네.
0: 할머니 플러스 밀레니얼.
1: 맞아요.
0: 그러니까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옛날 할머니 시대에 좋아했던 먹을거리라든지,
1: 맞아요. 뭐 약과도 한창
0: 맞아요.
1: 유행했고
0: 양갱 같은 거.
1: 오란다 막 이런
0: 네,
1: 거.
0: 이런 걸 선호하는 입맛을 얘기하고요. 또 요즘 그 마케팅 영역에서는 레저렉션이라고 해서
1: 네.
0: 옛날에 사라졌던 브랜드 재출시하는 거. 요런 것도 유행이잖아요.
1: 와, 진짜 유행의 세계는, 근데 레트로는 진짜 레트로는 계속 유행이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이 정말 폭발적인 것 같긴 해요.
0: 그렇죠. 그런 이제 이면에 숨은 맥락이 뭐냐. 저자의 분석으로는 현재가 너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1: 현재가
0: 네,
1: 넘쳐나서,
0: 너무 무슨
1: 와,
0: 말인지
1: 정확하네요, 진짜.
0: 이해가 되잖아요.
1: 네.
0: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걸 사실 우리도 유행 얘기를 했지만
1: 네.
0: 따라가기 벅차잖아요.
1: 그쵸.
0: 네, 오히려 익숙하고 알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옛날 것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이런 그래서 정서를 과거 중독이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1: 과거 중독.
0: 그러니까 내가 결말도 알고 상황도 알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그 어떤 새로운 것을 내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는 데 따르는 불안감, 리스크,
1: 네.
0: 이런 게 없는 거예요.
1: 내가 편안한 것을 따라가고 싶으니까.
0: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과거를 직접 겪지 않았어도
1: 네.
0: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뭐 부모의 뭐 느낌, 경험, 이야기 이런 걸 듣기도 하고
1: 그쵸.
0: 또는 교육 과정이나 어떤 문화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경험하지 않았던 건데 그 이전
1: 네.
0: 건데도 마치 내가 10대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은 느낌 받는 것들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착각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도 현재랑 미래는 지금 계속 움직이고 유동적인데, 과거는
0: 아.
1: 좀 이미 이제 벌어진 일인
0: 그러네요.
1: 거니까,
0: 그러네요.
1: 그게 주는 그 단호한 어떤 편안함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내가 그럼 결정만 하면 언제든지 접속이 그 시점으로 가능한
1: 갈수
0: 거네요.
1: 있는 거죠. 우리 어제 마스터플롯이라는 책으로 초대석 진행했었는데, 카페이님이 시트콤 유행이 왜 요즘에는 많이 없냐, 이
0: 네네.
1: 질문을 주셔서
0: 오.
1: 이제 박인성 평론가가 얘기를 막 해주셨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시간이 정지된 듯한 그 일상의 어떤 것을 지금도 계속 찾아서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0: 저도 순풍산부니까 자주 봅니다.
1: 그러니까. 그 편안함이 있죠. 그
0: 그리고,
1: 세계는 계속 거기 있는 것 같은
0: 네,
1: 느낌.
0: 한번 보면 계속 보게 되는데, 그게 무슨 기대감이 아니에요, 사실은.
1: 네,
0: 익숙함과 편안함에 가까운 것 같긴 해요.
1: 맞아요. 그
0: 네.
1: 또한 레트로 심리인 거죠.
0: 맞아요.
1: 아, 0575 쓰시는 카페님, 할머니 조끼랑 몸빼가 유행이죠. 디지털 카메라도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0: 그렇죠. 이거야말로 현재가 넘쳐나기 때문인 거죠. 그 무슨, 요즘 1억 화소 디지털 카메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1: 와.
0: 있는 그대로 찍는 걸로는 이제
1: 네.
0: 사실 재미도 없고 그 경쟁 자체가 별로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오히려 옛날처럼 무슨 픽셀이 깨지는데도 흐릿한데도
1: 그쵸.
0: 거기서 매력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각자가 느끼는 레트로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재미난 일이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세대 간의 격차나 이런 것들도 줄일 수도 있는 기회도 될수 있고요. 근데
1: 맞아요.
0: 이제 사회 전체를 보면 이런 맹점이 있다고 저자가 분석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이 레트로 현상에서는 주로 공동체의 감정보다는 이걸 개인적인, 개인화된 감정으로 많이 음미하고 소비한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아주 크게 얘기하면 어떤 역사나 시대성, 이런 것까지 얘기하거나 돌아보는 게 아니고
1: 아.
0: 어떤 순간의 그 웃음코드 같은 것들,
1: 그쵸.
0: 이런 것들 중심으로 얘기가 되는 측면이 있다.
1: 소프트한
0: 네.
1: 것들만.
0: 또 하나는 이게 너무 재미났는데, 과거를 부른다고 진짜 과거가 등장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어색해한다. 이런 거죠. 그 리메이크한 가수가 나와서 불렀을 때 사람들이 환호를 하다가
1: 네.
0: 정말 그 시절을 겪었던 가수가 부르면 오히려 어색해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아,
0: 이런 걸잘 모르니까. 그렇죠?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0: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이 레트로에 대한 공감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공통의 과거, 그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왔던 정서, 뭐그 장소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1: 그쵸.
0: 근데 이런 거 유행할 때 보면 때때로 그런 장소나 공간을 특정한 기업이나 브랜드가 전유하는 장면들이 꽤 보인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같이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1: 그러네요.
0: 제안도 합니다.
1: 그러네요. 자, 장수진님, 과거 중독이라니 거금을 들여 일부러 필름 카메라 느낌 나는 디지털 카메라를 사는 저의 행동을 설명해 주네요. 아, 그쵸?
0: 아, 이런 말 재밌네요.
1: 맞아요. 일부러 거금을 들여서 필름 카메라 느낌 나는 디지털 카메라를 사는
0: 그쵸.
1: 거.
0: 막 필터도 막 연도별로 다 요즘 정리돼 있잖아요.
1: 연도별로?
0: 네, 뭐 1975년 느낌으로 찍어주는 필터.
1: 와.
0: 1988년 느낌으로 찍어주는
1: 몰랐어요.
0: 필터.
1: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 몇 년도 거를.
0: 그런 질감들이 있는데 저는 1988년은 기억이 나거든요.
1: 아.
0: 왜냐하면 그 서울 올림픽 때
1: 네.
0: 굴렁쇠에 굴렸던 소년이
1: 맞아요.
0: 저랑 동갑이에요.
1: 오.
0: 저희 또 이런 동갑의 굉장히 친근감, 내적 친밀감을 갖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배우 전지현 씨를 늘 응원해요.
1: 오. 아,
0: 동갑이거든요.
1: 동갑이라서.
0: 그래서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님
1: 네.
0: 잘 됐으면
1: 아,
0: 좋겠다. 이런.
1: 동갑이라는, 우리 같은 해에 태어난 모두를 위해서, 네. 미미님과 동갑인 카페에 분은 지금 당첨된 기분 느끼실 것
0: 이런 거
1: 같습니다.
0: 유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지구 전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기분이 듭니다.
1: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끼리 동갑 챙기기. 0575 쓰시는 카페님이 이러다 구석기로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 어떤 음식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 생선을
0: 아.
1: 구워주거든요. 그 위선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구석기로 이미 간것 같은 느낌.
0: 우리 본성에 또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1: 맞아요.
0: 근데 저자가 마지막으로 그 레트로 관련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제 당부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를 그렇게 다

0: 다시 끄집어내고 돌아볼 때, 혹시라도 소외된 과거는 없는지. 거기에서조차 불려나오지 않는. 왜냐하면 좀,
1: 슬프네요.
0: 그렇죠. 조금은 무겁고 슬프고 안타까운
1: 맞아요.
0: 일들은 그 와중에서도 계속 사라지고 잊히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규명하고 애도하는 것이 충분히 균형감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돌아본다면
1: 네.
0: 우리가 지금 즐기는 레트로가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1: 그렇죠.
0: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너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1: 맞아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뭔가 불편하고 약간 어둡고 한 것들은 또 피해서 그 약간 이렇게 밝고 아까 얘기하신 재미난 것들만 우리가 이렇게 또 취하는 것이
0: 맞아요.
1: 아닌가라는 생각도.
0: 그러니까 우리가 유행하면 제일 많이 붙는 말이 유행에
1: 네.
0: 민감하단 말 많이 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민감하다 쓸 때는 유행을 빨리 알고 빨리 따라가는 사람을 이제 뜻하잖아요.
1: 네.
0: 그걸 넘어서 이 책의 저자가 불편한 유행이라고 했듯이 그런 유행의 어떤 맥락, 이면, 그리고 작가님 말씀대로 하면 근거, 이유.
1: 근거와 이유.
0: 이런 것들까지
1: 네.
0: 입체적으로 볼수 있는, 보게
1: 그쵸.
0: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행에 민감하다의 뜻에 넣으면 어떨까?
1: 맞아요. 진짜 너무 속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쵸. 오늘도 재미난 책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미님,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고맙습니다.
1: 오늘 끝곡 크리스토퍼 청하가 함께한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When I Get Old 들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다네요. 지식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아니 음식도 아니고 지식이 무슨 유통기한이 있나 싶은데요. 생각해보는 맞는 말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맞았던 정보가 지금은 틀린 정보가 되기도 하고 어제까지 통하던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유통기한이 지나서 상하지 않게 하려면 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계속 공부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걸까요? 갑자기 고민이 많아지는 밤 정승재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6월 18일 목요일이죠.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콜드플레이의 더 사이언티스트 만나고 왔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지식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요즘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바뀌어요, 계속. 그쵸?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스마트폰 쓰다 보면 우리 때때로 이렇게 뭐 해야 돼요?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지식도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게 지금도 맞는 건지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이런 얘기는 너무 흔한데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막야 이건 이런 거야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아니 아니란 말이야 이제 막 이러잖아. 그거 엄마 때 얘기하는 거잖아. 왜 옛날 얘기해?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변하는 거 있어요.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안 변하잖아요. 미분 안 변하잖아요. x제곱 미분하면 2x 되는 거. 그치? 그러니까 수학은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쓸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다시 새롭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쵸. 그걸 제외하면 모든 것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알던 것도 다시 배워야 되고 참 인생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쵸? 원리님도 이렇게 써놨네요. 수학을 빼놓고는 예전엔 정답이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답이 달라지는 것이 많아서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오사구사님은 저는 언제부턴가 공부에 몰입하는 게 재밌어졌다고요? 이거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이거?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공부가 재밌어졌다고요? 맞습니다.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승재 생선님과 함께하는 이 경청이 재밌듯이 몰입이라는 그 말이 공부가 재밌는 가장 중요한 뭐라 그럴까? 팩터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빠지고 나면 공부처럼 수학 문제 풀때 그렇잖아요. 지금 와, 수학 문제 풀 때처럼 시간 빨리 가는 게 어디 있어요? 한 문제 좀 진득하게 생각하다 보면 30분은 금방 지나가니까, 그쵸? 라라라333님은 계속 공부는 조금 싫은데, 오, 정상이십니다. 유태진님은 며칠 목이 괜찮으신 것 같은데 또 목이 아프신가 봐요. 아주 아픈 건 아닌데 예방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아까, 어떤 분이시더라? 가우디가우스님인가? 목도 불편하신 것 같고, 눈밑도 약간 불편하신 것 같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저 여기 빨갛게 뭐 하나 났는데, 그게 카메라에서 잡혀요? 줌인해 주세요, 우리, 감독님. 줌인 한 번만 해 주실래요? 이거 어떻게 이거? 이게 점점 커져요. 이게 그저께 났거든요? 눈밑에? 근데 점점 커져, 이게. 어떡하면 좋지, 이거? 얼굴을 덮을 것 같아요, 이 빨간 게. 이거 모기한테 물린 것도 아닌데, 보통 이런 것들은 한 이틀 지나면 없어지고 막 그러는데, 오늘 3일째인데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외모로 승부거는 DJ인 만큼 좀 이렇게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닌가.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식의 바다 가운데 기준점이 되는 지식들. 저는 그것이 지식의 절대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수학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또 6005님의 고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경청은 보이는 라디오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 눈밑에 상처난 거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 얼른 얼른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마음껏 즐기시려면 반디앱을 키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검색창에 정승재 경청 치시면 라이브 한다고 썸네일에 나와 있을 거예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유튜브 댓글, 반디앱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살짝 선글라스를 끼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밝아지니까. 왜? 빛나는 눈을 가지신 주얼리 윤혜정 쌤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시거든요. 이따가 혜정 승재 크로스 함께 할 거니까 윤혜정 선생님에게 상담받고 싶은 이야기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이겁니다. 돈 안 받아요. 대신 그림 받아요. 울산! 울산에 돈 대신 그림을 받고 물건을 파는 만물 트럭이 있다네요. 예를 들어서 트럭에 수박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박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는 못 사고 수박을 그려서 사장님한테 드리면 수박을 가져갈 수 있대요. 그래서 그 트럭 앞에는 손님들이 이젤이라고 있잖아요. 그 그림 그리는 거. 이젤 앞에서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막 그리고 있대요. 와, 진풍경이다 정말. 손님들이 낸 그림은 트럭 한쪽에다 이렇게 전시도 해놓고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만물 트럭의 사장님 과연 어떤 분일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사장님이 그동안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해오신 아티스트 천근성 작가님이라고 하네요. 예술 노동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서 이 트럭을 만들었고요. 올 가을에도 다른 곳에서 장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돈 대신 그림으로 값을 치르는 트럭. 이거 근처에 있으면 한번 정말 가보고 싶은데요.

B2B의 그려본다 듣고 왔습니다. 김지은 님이 방금 들은 노래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클로버 님은 만물 미술 트럭 찾아봤는데 속구리에 담긴 채소랑 과일이 너무 정갈하고 예뻐서 저도 그리고 싶어졌어요. 이러네요. 미술 시간 같겠다. 보통 미술 시간에 정물화 그리잖아요. 그쵸? 바나나 이런 사과 같은 거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딱 그리는데 앞에서 이거 다 이젤 앞에서 그리고 있다는 거 보니까 참 진짜 너무 낭만적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쵸?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생각의 재료에서는 그림으로 물건을 살수 있는 만물 트럭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트럭에서 사과, 수박 같은 첨가물도 팔고요. 완구류, 장난감도 팔고 생필품도 판대요. 그리고 트럭 한쪽에는 손님들이 그린 그림들이 이렇게 걸려 있어서 얼핏 보면 트럭 자체가 작은 미술관처럼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참, 만물 트럭 사장님이 이 트럭을 기획하실 때 이랬대요. 트럭이 우리의 일상의 공간에 불시착해서 그곳이 미술관처럼 바뀌는 모습을 상상했다 이러던데. 그 상상이,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심지영님, 승재쌤, 눈 밑에 빨간 거 보러 왔습니다. 크, 그러셨네요. 이게 빨간 게 어느 정도로 커졌냐면, 보여요, 지금.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으면 밑에 빨간 게 톨, 그거 뭐,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밑에가 이렇게 뭐, 눈 다래끼라 그러나? 그거 난 것처럼, 이게 보인다니까? 빨간 게? 어떻게? 우리 경청, 이 바다님들 중에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계시면 아니면 엄마 아빠가 피부과 전문이다. 지금 당장 요 화면을 보여주시고 증상을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알아봐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로 이렇게 처방전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사비로 요거를 환불해 드리도록 이 문자 주는 거를 제가 진료비를 추가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희님, 듣기만 하다가 보이는 라디오 들어왔다고 생선님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잘 어울린다는 걸까요? 맞아요. 생선과 바다와 잘 어울린다는 얘기겠죠. 라디오에 잘 어울리는 이 푸근한 스튜디오에서 함께 우리가 같이 있는 느낌이 드니까 라디오는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 많이 드네요. 노래 한곡 듣고 저 선물 나눠드리러 올게요. 이진아의 노래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경청에서 열리는 미니 101장 장르불문 생선물. 앞에서 돈 대신 그림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만물트럭 이야기 전해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도 한번 상상해보자고요. 만약에요, 내가 종이에 그린 물건을 실물로 진짜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바다님들은 종이에 어떤 물건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당장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오늘 좀 더웠는데 그죠? 아니면 사고 싶은데 품절돼서 두고두고 아쉬웠던 그 운동화? 아니면 통 크게 가자면 온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우주선? 이렇게 우리 파다님들이 그림으로 사고 싶은 물건, 그리고 그걸 왜 갖고 싶은지까지, 이유까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사연을 보내주신 바다님께 즉석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아니면 무료인 반디 앱이나 유튜브 댓글로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 노래 한번 들을까요? 악뮤의 노래입니다. Give Love.
1: Why baby? 뭐가 문제야?

악뮤의 노래 Give Love 듣고 왔습니다. 오늘 장르 불문 생선물 만약에요. 내가 종이에 물건을 그려서 그 물건을 실제 받을 수 있다면 우리 바다님들은 어떤 물건을 그려서 받고 싶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저는 무조건 이거예요. 돈 주고 살수 없는 딸기나라. 딸기나라 모르시죠? 딸기나라라고 제가 군 생활할 때 1998년 7월 27일부터 2000년 9월 26일까지 군 생활했거든요. 남들보다 열심히 했는데 그때 저를 위로해주던 이등병 때 저를 위로해주던

PX에서 팔던 딸기나라라는 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군에서는 만들겠지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국방부 장관님께 PX에서 만약에 팔고 있으면 딸기나라를 우리 집에 보내주시면 제가 그군 장병들을 위해서 강연을 다니겠다. 3회 강연을 보장하겠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없대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 맛있는 딸기나라. 6005님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고 영상으로 봤던 호텔 망고빙수. 와. 작년 가격이 15만 원, 16만 원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진짜 비싸죠. 망고빙수.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냈는데 그림을 그려서라도 한여름밤의 꿈처럼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 방송 보고 계신, 듣고 계신 호텔 측 관계자분들 계시면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망고빙수 한번 탁 드리는 거 좋지 않습니까? 호텔 제가 알고 있는 그한 4개, 5개 되는 그 유명 5성급 호텔 있지 않습니까? 혹시 듣고 계시면 저희에게 후원을 좀 해주시면 제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망고빙수 쏘도록 하겠습니다. 1251님. 펜만 작으면 문제가 술술 풀리는 펜 그리고 싶다고 1251님. 수학 문제가 되게 안 풀려서 되게 힘드신가 보다. 그쵸? 치킨이라도 좀 드시면서 수학 문제 계속 한번 연습해 보세요. 원래 처음에는 다 어려운 거니까. 장서영님, 저는 크루즈를 그리고 싶다고. 재수생활에서 탈출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초대형 크루즈를 타고 10년 동안 세계 일주. 야, 10년 동안 바다에서 살수 있겠어요? 6272님, 아이스크림 하나 사고 싶다고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아이스크림 생각난다고. 요즘 주말마다 화실 다니면서 그림 배우고 있는데 잘 그릴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와, 아이스크림. 꿈이 너무 소박해서 너무 좋은데요. 6272님에게 그 소박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착한 건 아니지만 암튼, 격려해드리고 싶어서 햄버거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물도 되나요? 민예원님. 저는 아이유님을 그리고 싶어요. 아이유님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롤모델님이 아이유님이어서 한번 뵙고 싶어요. 가질 순 없지만 복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예원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지? 민예원님에게 뭐 주지? 민예원님이 내가 알기로는 좀 어린 학생이라서 치킨이 낫겠다. 치킨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방송이 끝난 다음에 경청 홈페이지에 들르셔서 이름과 아이디를 꼭 확인하고요. 주소와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분더 드리죠. 아까 망고빙수 말씀하셨던 분이 6005님 이분께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 집에 보내드릴 테니까 피부에 양보하세요. 당첨되신 분들 꼭 이름과 아이디 남겨주시고요. 노래 한곡 듣고, 선글라스 안 가져왔나? 큰일 났네요. 너무 밝아질 텐데요. 해정 승제 크로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리 푸스의 노래입니다. One Call Away.

0: 히어로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요, 꼭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이 위험에 빠졌을 때요, 어떻게 알았는지 히어로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히어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1: 바다야, 내가 구해줄게. 이제 나만 믿으라고.
0: 위기에 처한 학생 바다님들 위해서 출동합니다. 이제 우리 두 사람만 믿으라고.
1: 혜정,
0: 승재, 크롬!

0: 우리 바다님들의 히어로 졸리 윤 윤혜정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0: 오늘은 모자랑 이게 좀 깔맞춤이 잘 됐네요. 네. 위에 옷이랑. 참나 정말 정말 가지가지 하시네요. 정말. 너무 좋아요, 선생님. 다들 난리예요, 정말. 오늘 꽈방에 앉아서 아우라를 뽐내는 선배 언니 같다고 라라라 3333님이 보내주셨고 네. 낮이 된 것 같다고 밤인데도 팽수리님도 이렇게 보내주셨고 미니언님은 혜정쌤 오늘 너무 예쁘세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다들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요.
1: 아, 행복합니다. 여러분
0: 행복하십니까? 저는 선생님이 행복하신 모습을 봐도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기말기사 고사 기간이라면서요.
1: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 기말고사 이제 문제 내느라 힘들었죠.
0: 아, 너무 힘들었겠다. 네. 진짜 그러면 그냥 AI한테 그냥 문제 서른 문제만 뽑아줘 이러면 안 돼요?
1: 제 양이 차지 않아요.
0: 아, 양이 안 네. 차요, 아직까지? 그럼요. 아직까지는 AI보다는 윤혜정 쌤 승이네.
1: 그럼요.
0: 와, 근데 진짜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얼마 전이었는데.
1: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그쵸. 우리 애들도 힘들 것 같아요. 중간 끝난 힘들지. 지 얼마 안 됐는데, 수행은 쏟아지지, 기말 준비해야 되지. 아, 불쌍해.
0: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기다리는 방학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기말을 본다라는 거는. 좀 궁금해요. 방학은 학생들이 더 기다릴까요? 선생님들이 더 기다릴까요? 학부모님들은 기다리지 않을 것 같아요.
1: 절대 안 기다려요.
0: 너무 싫을 것 같아. 그죠?
1: 언제 계약?
0: 빨리 예, 학교 빨리 보내야 되는데 이럴 것 같고. 그쵸, 그쵸. 그런 느낌. 많이 듭니다. 아우, 정말. GOD817님이 아까 처음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고1인데 국어 문법 피동사동 표현 너무 어렵다 그러는데 이거 어려워해요? 피동사동은 완전 다른 건데.
1: 근데 네. 일단은 접사 중에 이히리기가 겹쳐요. 그러니까 많이 헷갈려 하죠.
0: 헷갈려 해요?
1: 이거를 진짜 막 암기하고 이러면 너무 헷갈려요. 피동은 당하는 거고 사동은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사랑 주어의 관계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0: 되는데
1: 아, 애들이 공식화 시키는구나.
0: 약간 좀 외우죠. 피동접사는 뭐가 있고 사동접사는 뭐가 있고 이렇게 외우면 이희릭이 나오면 끝나는 거지 뭐. 우구추는 쉽죠. 사동이니까.
1: 우구추. 아, 그렇게 외우는 거구나. 근데 좀 뜻을 생각하면서 피동인지 사동인지
0: 연습
1: 생각해봐라라는
0: 많이 해야 돼요.
1: 꿀팁을 또 우리 선생님이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부 고민도 좋고요. 친구 고민도 좋고요. 어떤 고민이든 좋습니다. 고민에 빠져서 답답한 바다님들을 위해서 저랑 윤혜정 쌤이 클로스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0: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최하윤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중간고사 때 실수로 틀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공부했는데 순간 잘못 판단해서 문제를 틀리고 1학년 때는 막힌 실수로 문제를 틀리기도 했는데 이번 기말고사 때도 실수로 문제를 틀릴까봐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국어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국어를 좋아하는데도 점점 점수가 떨어지니까 자신감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윤혜정 선생님께 혼자서 국어를 공부하더라도 학원 가는 애들 못지않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수학은 이제 3학년 선택 과목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라서 미적분을 선택해 볼까 고민 중인데,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 이것도 생선님께 상담받고 싶어요.
1: 그럼요. 당연히 상담해드리죠. 기다렸습니다. 최하윤 바다님. 지금 전화 연결돼 있다 그러네요.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직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하윤이 안녕.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자기소개해 주실래요? 어디 사는 누구예요?
2: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최하윤입니다.
1: 그런데 왜 밤이라서 그런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데 약간 느낌이
2: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1: 아 떨려서 그랬어요. 우리 그러면 안 떨리게 윤혜정 쌤이랑도 인사 나누세요.
0: 하윤아, 안녕.
2: 안녕하세요.
0: 너무 반가워.
2: 저도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간호학과를 희망한다 그랬네요. 그죠?
2: 네.
1: 그리고 성적은 지금 되게 잘 나오는 편이라고 들었는데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리는 게 목표라고요?
2: 네.
1: 오. 대단한데? 너무 잘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면 지금 오, 내신 기준이에요? 아니면 모의고사 기준이에요?
2: 내신요.
1: 내신 2등급에서 1등급으로

0: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게 가장 큰 고민이야? 국어에 대해서.
1: 우선 제가 중학생 때까지는 국어 학원을 다녔었는데, 지금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안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친구들 대부분이 다니고 있는데, 보니까 자료를 엄청 많이 받고, 문제를 많이 푸는 걸 보니까, 뭔가 제가 뒤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2: 하윤아, 지금 과목이 뭐야? 국어 과목?
1: 지금 필수 과목은 문학이고, 저는 그 독서 토론과 글쓰기 과목도 신청해서 듣고 있어요.
2: 선생님도 올해 독톡을 가르치는데.
1: 아.
2: 독서 토론과 글쓰기는 수행이 많을 텐데?
1: 수행이 한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 비중은? 수행이, 선생님은 수행이 70이거든?
1: 아, 저희는 수행이 40이었던 것 같아요.
2: 40이야? 문학은 준비는 잘 되고 있어?
1: 일단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자신이 많이 없어서.
2: 선생님도 우리 학교 애들, 우리 학교 근처에 이제 뭐 무슨 학교 반, 무슨 학교 반 이렇게 내신 대비 반 다니는 거 보고 그 자료집도 보고 그랬거든?
1: 네.
2: 근데 학원 선생님들도 사실 내 수업을 직접 듣진 않았잖아. 그치? 근데 하윤이는 국어 선생님의 수업을 직접 들었잖아. 그리고 지금 1학기 중간고사도 봤고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로 네가 우리 학교 선생님의 출제 스타일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거야. 그치? 그래서 문학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이런 작품이나 이런 학습 활동이나 뭐 이런 뭐 프린트물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제 내는지 그걸 네가 출제자 분석을 해야 돼. 사실은 학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학원 선생님들이 막 분석을 해주시지만 너는 사실 학원 선생님보다 출제자 직강을 들었다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학원 선생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엄청난 양의 자료가 다 문제랑 직결되지 않아, 정말로. 그러니까 오히려 네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주신 거 위주로 더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EBS에 반디 있잖아, 반디. 아, 반디가 아니지.
0: 반디 아니에요.
2: 뭐죠?
0: 반디는 경청들을
2: 그죠?
0: 뜻하는 거고.
2: 뭐지?
0: EBS 뭐요?
2: EBS AI.
0: AI가
2: 단추.
1: 한국?
2: 그치. 단추가 문학 과목 대비하기 너무 좋거든? 작품별 검색이 있어. 거기 가서 이제 문학 시험 범위 들어가는 작품명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연도 지정하고, 학년 지정하고, 오답률 지정해서 거기서 문제를 좀 뽑아서 풀어봐봐. 분명히 너네 모의고사 식으로, 수능식으로 문제 내실 거거든? 그러면 모의고사 기출문제들로 네가 연습하는 게 되게 좋아. 왜냐면 선생님들도 모의고사 문제들 좀 보시거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1학기 때 시험지를 보면서 교과서랑 교과서에서 어떤 식으로 내셨는지 그거 한번 비교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많이 해야 되고 필기한 거 꼼꼼하게 봐야 되고.
0: 맞아. 질문도 그냥 되게 막그 공부 열심히 한 질문은 딱 보이잖아. 얘 진짜 열심히 했구나.
2: 그럼요.
0: 그러면 선생님들도 사람이니까 아, 이번에 이걸 내가 낼것 같은데 그러면 야, 이런 거는 이런 거라 그랬잖아. 선생님이 얘기했어 안 했어? 막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출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윤 학생. 학원에서 뭐 하는 거냐면 그거 자료들을 뭐냐면 학원에서 그 하윤이가 듣고 있는 그 선생님이 어떻게 낼까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막 분석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분은 선생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쵸? 그 학원 선생님은. 그러니까 학원 다니는 애들은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은 안 가져도 될것
2: 맞아요. 그러니까
0: 같아요.
2: 국어는 특히도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그 자료집을 보는데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고 낼 생각도 없는
0: 그런 게
2: 너무
0: 자료에 있어.
2: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은 것들을 정말 성심성의껏 해주셨는데
0: 진짜.
2: 쓸데없다고. 내가 내 수업이나 들으라고.
0: 그러니까 진짜 그래. 정말. 출제할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2: 그니까
0: 맞다. 그렇겠다. 되게
2: 국어는
0: 그렇겠다.
2: 진짜 수학은 그래도 이제 문제들이
0: 그렇지.
2: 좀
0: 비슷한 게
2: 근데
0: 있으니까.
2: 국어는
0: 나는 낼 생각이 없으면 절대 안 내는데.
2: 그쵸. 그러니까 교과서 외 작품을 막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들이 막 생각하셔서 이것도 나올 수 있겠다
0: 그치.
2: 막 하시는데 아니거든.
0: 맞아. 정말 국어는 진짜 그렇겠다.
2: 그리고 필기한 거 보는 게 되게 중요해.
0: 맞아. 수업 시간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2: 이게요, 선생님. 네. 이제 강의 인강은 제가 한 번 준비해서 한 번 찍고 끝나잖아요. 네.

0: 근데 학교 수업은 한 번 준비해서
1: 예.
0: 한
1: 여러
0: 똑같은
1: 번
0: 거
1: 하잖아요.
0: 일곱 번, 여덟 번 수업하잖아요.
1: 그러니까.
0: 똑같이.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셨던 게 선생님은 지금 일곱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1: 그렇지.
0: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 필기해놓은 그 부분.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진짜 중요해.
1: 맞아.
0: 시험 문제 낼 때 다 기억난다니까? 내가 이거 애들 중요하다고 강조했지? 이거에서 내야 돼.
1: 맞아.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아니 수학은 웬만하면 모든 문제집에 이제 대표 유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비슷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거든.
0: 맞아요.
1: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티처스 같은 거 할 때 좀 이렇게 테스트지 만들라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서 내야지라는 게 평상시에 내가 강조했었던 거.
0: 네.
1: 수업만 잘 들었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충분히 얘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0: 그리고 하윤아 EBS 가면은 기말 그 학교 내신 대비 특강 강의들이 있거든.
2: 네.
0: 거기 선생님들이 교과서 출판사별로 자료들을 많이 올려주셔.
2: 네.
0: 근데 아 문학은 없을 수 있겠다. 문학은
2: 찾아보니까 영어는 고등학교 2학년 있는데.
0: 그렇지. 문학은 없어. 맞아.
2: 네.
0: 왜냐면 작품별로 찾을 수 있어서 그래. 그래서 EBS 그 검색창에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진달래꽃 이렇게 치면 진달래꽃에 대한 강의들도 다 나오고 그다음에 문제도 다 검색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작품들 특히 그렇게 검색해서 한번 들어봐.
2: 감사합니다.
1: 돈 많이 됐어요? 우리 친구 하윤 친구?
2: 네.
1: 또 그랬구나. 또 고민 있는 것도 더 얘기해 줘도 돼요.
2: 제가 그 3학년 선택 과목을 정해야 됐었는데 간호학과 권장 과목을 보니까 미적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학에 자신이 많이 없어서 지금 2학기도 걱정이 되는데 3학년 때 그 과목을 잘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공부 방법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1: 그러면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2: 사실 대안을 생각해보지는 못했어요.
1: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꿈이 간호사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불안한 거죠? 어렵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2: 네.
1: 그런데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고 미적분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수능에서는 이제 선택 과목에서 빠졌잖아요.
2: 네.
1: 그런데 그 수능 문제들 중에서 기출 문제도 워낙 양이 많고 공부해야 될 양도 되게 많고 그 어려운 문제 28번 30번 문제라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극강으로 어렵게 내거든. 특히 확률과 통계나 기하보다도 더 세게 내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학생들 의대 준비하는 메디컬 쪽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그 킬러 문제를 뚫는 게 되게 힘든 거야. 그런 느낌이었지 그 과목이 절대적으로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을 해본 적 있죠. 우리 x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돼?
2: ex.
1: ex잖아요. 그것처럼 지금까지는 다항함수, 2차함수, 3차함수, 4차함수 요거를 미분했다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지수함수, 로그함수, 분수함수 이런 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라고 미분법을 조금 더 배우고 거기에 이계도 함수라고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건데 시험 문제를 그 내신 시험을 선택 과목인데 이걸 그렇게 수능에도 나오지 않은데 극강으로 어렵게 내지는 않을 거라는
0: 그럼요.
1: 생각이거든. 그렇죠?
0: 저희가 왜 힘든데요? 추정 분할이라고 해서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A는 몇 퍼센트 정도가 받아야 하고 B는 몇 퍼센트 받아야 하고 이거 다 조정하거든.
1: 아, 그걸 조정해야 되는
0: 그럼요. 점수 다 조정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너무 A, B 중이 많이 나와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적게 나와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 다 조정하니까 이제 내신에서는 물론 그 과목의 어려움도 있긴 하겠지만 내가 이걸 너무 뒤처지게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해도 돼. 학교 수업에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네가 노력하면 어쨌든 내신은 우리 학교 아이들과 같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자신 없어하지 말고 다 똑같은 상황이잖아.
1: 맞아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야. 다항함수의 미분을 했다라는 거는 초월함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저번 주에도 이런 비슷한 사연 있었잖아요. 윤혜정 선생님이 또 말씀하셨던 건 나는 이제 학교 선생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잘 모르지만 권장 과목 같은 거를 특히 간호학과는 메디컬 계열인데 이거를 회피하면 대학에서 얘는 어렵다고 회피해버렸네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려운 과목,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불리한 게임은 아니라고.
0: 중요해요.
1: 중요하다고 오히려. 그죠? 그런 얘기하니까 자신감 가지고 한번 해.

0: 해보세요. 아주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
1: 네.
0: 해봐요.
1: 네,
0: 또
1: 감사합니다.
0: 고민 뭐가 있을까? 우리 이제 한 1분 정도 우리 더 얘기할 수 있는데,
1: 네.
0: 어렵게 연결된 만큼, 또 하고 싶은 얘기, 뭐 엄마, 아빠한테나 친구들한테나 뭐 선생님한테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1: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0: 오해,
1: 많았는데,
0: 지금 해요.
1: 제가 진짜 승재 선생님이랑 혜정 선생님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독서 토론과 글쓰기도 혜정 선생님 수능 특강 강의 보고 1등급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0: 1등급 받았어요, 국어.
1: 네.
0: 너무 잘했다.
2: 잘했어.
0: 그런데
1: 아,
0: 왜
1: 그리고,
0: 수학은 2등? 그래요. 미안해. 얘기하세요.
1: 아, 그리고 언니가 제가 전화 됐다고 얘기했더니, 언니가 어릴 때부터 51 수학부터 다 듣고 대학 갈수 있었다고,
0: 수학
1: 선생님이 너무
0: 전해달래요?
1: 좋아한다고 전해달라고
0: 너무
1: 했어요.
0: 좋아한다고 전해달래. 아유,
2: 기특하다.
0: 정말, 진짜. 아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참 너무 뿌듯해, 그쵸, 선생님. 아, 그래도 나는, 아니에요. 나 농담하려고
2: 하윤이도 언니처럼 잘할 수 있어.
0: 했는데. 맞습니다. 기말고사 자신감 가지고 해봐. 진짜 자신감, 기세, 이런 게 정말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2: 그래, 뭐
0: 거야.
2: 실수할까봐 그 모터로 걱정해. 일어나지도 않은
0: 그래.
2: 일.
1: 제가 오늘도 수행해서 감점된 거 보고 좀 눈물이 났거든요.
2: 하윤이 너만 감점된 거 아닐 거야.
0: 그래. 자신감 갖고. 응? 알았어요?
1: 감사합니다.
0: 경청에서 듣고 싶은 노래 있죠?
1: 네.
0: 그 노래를 우리 DJ, 일일 DJ라고 생각하고 우리 1부 끝났거든요?
1: 네.
0: 1부 끝곡으로 누가 부르는 뭐뭐뭐 듣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밌잖아.
1: 네.
0: 해볼 수 있겠어요?
1: 네.
0: 그러면 우리는 인사할 테니까 서예미당은 인사 나눠요. 안녕!
1: 감사합니다.
2: 하윤이 화이팅!
1: 감사합니다.
0: 노래 소개해 주세요.
1: 회원장님이 부르는 하루가 듣고 오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화가, 음악가, 과학자, 건축가, 사상가, 의사, 요리사.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학과 과학, 해부학 같은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노트에 정리했는데요. 다빈치의 독서 노트엔 항상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겼습니다. 첫째,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그 지식과 구조를 통해 나는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했는가? 셋째, 그 구절과 생각을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할 것인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꿈꾸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해낼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 독서 노트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현석.
2: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어? 누구세요?
2: 저는 주얼리윤 윤혜정입니다.
1: 오, 저번 주랑 또 바뀐 것 같은데요.
2: 오, 예쁘다.
1: 오, 이제 제목이 원래는 딴 거였는데 오늘은 여기 음원 제목을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주얼리 윤 효과음 이렇게 써있네요.
2: 아, 그래요?
1: 우리 바다님들의 고민을 온 마음을 다해서 상담해드리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해정승재 크로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에 전화 연결했었던 최하윤 우리 귀여운 바다님을 응원해주는 메시지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어요. 양서리님, 학생이 조근조근 말해줘서 참 귀엽다고 노래 소개한 것도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눈물 자국을 보내주셨고요. 팽수리님은 하윤바다님 용기 내서 전화 연결해줘서 고맙다고. 야, 내가 할 말을 해주시네요. 선생님들만큼이나 같이 사연 듣는 바다님들도 하윤님 응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요. 아니 그런데님은 하윤바다님 열심히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예쁘네요. 좋은 의료인이 되시길 응원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윤이도 전화 연결 끝나자마자 으아 심장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또
2: 차분했는데.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와 나름대로 되게 떨었었던 거구나. 그러네요. 언제나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나면 참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막 그래요. 맞아요.
2: 많이들 전화 주셨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신청 꼭 인별그램 경청 인별그램 참고해서 신청하는 방법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 연결 원한다고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조건우 바다님의 사연입니다.

0: 저는 올해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다니다가 지난 6월 초에 자퇴를 했습니다. 공부가 제 길이 아닌 것 같기도 했고 정말 바라던 꿈을 찾아 그 길로 가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공부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여러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제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지만 이건 제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힘든 건 외로움입니다. 자퇴 이후 SNS를 제외하면 친구들과 거의 교류하지를 못하니까 너무 공허합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지금 기말고사와 수행평가 기간이라 혹시 친구들한테 피해가 될까봐 만나자는 말을 못하겠어요. 제 친구들은 제가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제 버팀목이 되어준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초중고를 함께 다니면서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도 있고요. 이 친구들이 아니면 저는 중학교도 무사히 졸업하지 못했을 겁니다. 요즘 밤마다 친구들 생각이 나서 잠이 잘 오지 않고 가끔은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이런 저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1: 조건우 바다님, 꿈을 위해서 자퇴를 결정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친구들과 교류를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공허하다. 그러니까 친구가 보고 싶은 거지 뭐. 그쵸? 그런 느낌. 아무래도 이 나이 때는 정말 전부잖아요, 친구가. 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 조카가 미국 뉴욕에 사는데 집에서는 엄마 아빠 다 한국 사람이니까 네. 한국말밖에 안 하시거든요.
0: 네.
1: 그런데 원어민이거든, 얘네들은. 한국말 거의 못하고.
0: 그쵸.
1: 그러니까 언어를 엄마 아빠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영어 할 기회는 학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전부라는 생각이 틀린 말도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사고 과정이라든가 언어의 체계라든가 이런 거를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거니까.
0: 그쵸.
1: 근데 우리 나이 정도 되면 한 제 나이 정도 되면 친구 그때 그렇게 막 그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친구가 전부고 하는 그 마음이 내가 예전에 또 기억나. 나도 친구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막 고등학교 때 맨날 친구랑 같이 있고 막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유 그럼 뭐 아유 그냥 네 공부를 하지 무슨 친구가 뭐 밥 먹여주니 뭐 이러는데 그게 이제 어른들이 되고 나면 가장 소중한 거이기도 하지만 그 나이 때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내 인생의 커다란 비중을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거는 분명히 아닌 거거든요.
0: 어렸을 때는 세계가 작잖아요.
1: 맞아.
0: 그 작은 곳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전부 같이 느껴지는 거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하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1: 맞아.
0: 그리고
1: 결혼 끝이야.
0: 일도 하고 맞아. 아이도 키워야 되고 이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 너무너무 친했던 친구들을 1년에 한 번 겨우 만나는 거예요.
1: 아니, 세 번 만나면 진짜 절친인 거예요.
0: 맞아요.
1: 세 번 만나면 진짜 미친 듯이 만나는 거예요.
0: 저희는 그거. 생일 때마다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 만나요. 1년에 네 번.
1: 아, 진짜?
0: 네. 근데 그러니까, 그마저도 저는 그 네 번을 못 나갈 때도 많아요.
1: 그러니까.
0: 근데 사실 이렇게 자주 보지 않고 항상 옆에 있지 않아도 그냥 어딘가에 내 친구가 있고 우리가 서로의 자리에서 각자 잘 열심히 살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얘들이 같이 마음 아파해 줄 거고
1: 맞아.
0: 위로해 줄 거고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힘이 돼.
1: 맞아.
0: 매일매일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1: 더군다나 우리 건우 친구는 아까 사연에도 나왔지만 아픈 기억이 있으니까
0: 그러게.
1: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때 친했던 친구들이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0: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1: 유일하게 의지했었던 사람들일 텐데 그 힘든 환경 속에서 거기에는 부모님들도 안 계시고 누구한테 도움받을 사람도 없는데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거는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딱 그런데 새롭게 또

0: 이렇게 나아가는 느낌
1: 맞아,
0: 있잖아. 지금
1: 맞아.
0: 이제 진로를 딴 쪽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자퇴도 했고 공부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계속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계속 이어지거든, 평생.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인생이 즐거운 거고 한치
1: 재밌죠.
0: 앞도
1: 그러니까 재밌는 거지.
0: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이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친구들만 유일한 친구고 그런 거는 아닐 테니까
1: 또 소중한 사람들이 생겨.
0: 점점 생기게 되고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세상 잃은 것처럼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1: 그래. 건우도 되게 착하죠. 친구들 기말이랑 수행 기간일까 봐
0: 그러니까
1: 괜찮아. 애네
0: 피해줄까
1: 생각보다
0: 봐.
1: 그렇게 공부 많이 안 해. 연락해도 돼.
0: 연락해. 맞아. 아유,
1: 그리고
0: 진짜.
1: 가끔은 너도 뭐책 읽을 거나 또 너도 또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 그거 가지고 스터디 카페도 같이 가서 또 같은 공부해서 가끔은 또 너는 또네 공부하고 이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
0: 맞아요. 그리고 친구들은 진짜 진정한 친구들,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그런 친구들이면 다 이해를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하고 그렇게 또 새로운 사람도 많이 만나고. 너무 옛날, 난 그런 기억도 나는데 세상 무너지는 것 같았었던 게 정말 친했던 애랑 딴 학교 됐을 때, 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나 진짜 왜 그때는 그게 그렇게 가슴 아팠는지 몰라.
1: 그래요?
0: 응, 나 그랬어. 그런데 또 자연스럽게 그 친구랑은 이제 1년에 몇번 이제, 야, 오랜만이다. 야, 니네 학교는 기말고사 봐. 뭐 이렇게 1학년 때 통화를 제일 많이 하고, 2학년 때쯤 더 뜸해지고, 3학년 때
1: 맞아요.
0: 또 뜸해지고, 또왜 그러냐면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하게 되는 게
1: 그럼요,
0: 인간이니까.
1: 그럼요.
0: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또 아팠던 기억 훌훌 털어내고 앞으로 나갈 길 되게 많잖아. 그리고 뜻이 있어서 공부보다는 딴 쪽에 뜻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게 뭔지는 안 써져 있었지만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요. 그리고
1: 엄청 용기 있는 거잖아요.
0: 그래. 그러면서 그 분야에서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게 될 거고 그러다가 또 다른 쪽에 관심이 또 생기게 돼 있어, 인간이라는 게. 그럼 또 그쪽의 분야에도 한번 파보고 이렇게 방황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이러면서 성장하는 게 20대라는 시기, 그리고 10대 후반의 시기니까.
1: 너무 부럽다.
0: 그래, 선생님이 그러잖아. 너무 안쓰럽다가 아니라 너무 부럽다 그러잖아. 뭐든 할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너무 과거에 있는 친구들 보고 싶고, 나 어떻게 이렇게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이 친구들은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고 나 평생 연락해야지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도 열심히 학교 다니니까 나도 내가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줘야지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노력하다 보면 또 웃으면서 또 만나고 다시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생길 테니까요. 그쵸?
1: 맞아요.
0: 우리 바다님들도 조건우 바다님들에게, 바다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퇴하고 친구들이랑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대요. 공허하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 지금부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반디의 메시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신지훈의 노래입니다. Lonely Heart.

0: 신지훈님의 론리 하트 들었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분은. 그쵸?
1: 네.
0: 해정승재 크로스 앞에서 고등학교를 조퇴하면서, 조퇴가 아니라 자퇴죠? 자퇴하면서 친구들하고 교류가 줄어들고, 밤마다 친구들 생각에 잠이 오질 않는다라는 조건우 바다님의 사연을 만나봤는데, 오사구사님이 저도 몸이 아파서 자퇴했는데 공감이 된다고. 학교 밖에 청소년 지원센터 있는데 거기에서 각기 다른 사유로 학교를 나온 친구들이랑 많은 걸또 배울 수 있대요. 거기서도 친구를 만나보면 좋은 것 같다고. 만약에 대학에 가고 싶어지면 그 분야의 선생님과도 또 상담도 가능하고, 이런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요한님은 나이가 들어도 항상 외로워요. 맞아. 인간은 참 외로운 동물인 것 같아요. 내 안에 나를 꼭 안아주고 용기를 주고 내 자신을 지켜주세요. 맞아요. 정말. 결국은 사람은 혼자거든. 혼자야, 정말. 혼자. 그래서 혼자 이 세상, 이 척박한 세상을 이겨내면서 적응하면서 행복하는 방법도 익혀가면서 이렇게 누구나 다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맞아. 지금은 잠깐 멀리 떨어진 것 같아도 팽수리님. 각자의 위치에서 잘 버티고 있으면 진짜 소중한 인연들은 어떻게든 다시 만나게 되더라고요. 몸이 멀어져서 마음도 멀어질까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라고 또, 경험담을 써주셨네요. 하윤이가 이렇게 또 썼네요. 오늘 전화 연결한 1부에서. 하윤 친구가, 저도 친구가 해외로 떠나가 자퇴한 친구도 있었는데, 떠나거나 학교에서 그 친구들이 많이 떠오른다고. 그러니까 자주 연락 좀 해보라고. 아마 그 친구들은 연락 오면 정말 반가워하고 좋아할 거라고. 아마 만나자고도 할지도 모른다고.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외로울 땐 경청으로 오세요. 여기 있는
1: 맞아요.
0: 바다님들과 제가 친구처럼 반갑게 인사할게요. 어쩜 이런 말을 다 하냐, 정말. 아우, 좋아, 너무. 9854님. 건우 학생, 보고 프고 대하고 싶으면 그 순간 연락해요. 절대 피해 주는 거 아니고 친구들도 반가워할 거예요. 라고 또. 그치, 그치. 라라라 333님은 너무 뻔한 얘기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진다고. 하이작 53님은 저는 시험 기간에 친구랑 싸워서 멘탈이 너무 흔들린다고. 요즘 학교에서 혼자야?
1: 아이고.
0: 한번 싸우면 참 그것도 진짜 멘탈 완전 나가는데. 제가 단짝 친구랑 중학교 때 3개월인가 얘기 안한

0: 적이 있어서 아, 나 진짜
1: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0: 그냥 싸웠죠 뭐 그냥 싸웠는데 어우 학교 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어. 그러니까
1: 그쵸.
0: 화장실 가는데 단둘이 화장실에 있을까봐 너무 불안한 거야. 말은 안 하는 사이인데 서로 막안 쳐다보고 막 그랬었던. 더군다나 학원도 같이 가가지고 걔랑 안 마주치려고 맨 뒤로 앉고 막 어우 그 시절 저도 다 생생하게 기억나서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다는 건 저도 아니까 짠하고 그러네요. 스파클링님은 우와 10년도 전에 쌤들 강의 듣고 자란 현재 직장인입니다. 우연히 알고리즘 떠서 들어왔다고
1: 너무
0: 스파클링님도
1: 반가워요.
0: 반갑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윤나연 바다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온만 17살 학생. 와, 일찍 대학에 간 거네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행복하지도 않고 매일 우울하고 부모님과도 자주 다투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힘들고. 기숙사 생활, 대학 생활도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수능 이후로 반수를 할까 학교를 그만둘까 매일 고민하고 있다고. 그런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이제 힘이 드시는지 차라리 대학 생활을 그만두라라고 하시는데 다시 입시를 도전할 때 성적이 더안 나올까 봐 불안하다고. 이런 제가 어떻게 해야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이러는데 물론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만 17세라 그러고 현재 대학에서 적응을 못한 게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전공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지 뭐가 있을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아직 나이가 정말 무기지 뭐이 친구는.
1: 그쵸.
0: 다시 꿈을 향해서 다시 시작해보니까 남들보다 대학 생활을 해봤다라는 게 훨씬 동기부여가 되거든. 나는 그러면 내가 했었던 이 대학 생활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전공 또는 새로운 학교에서 어떻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라도 있으니까 지금 더 성적이 안 나올까 봐 불안하다 그러는데 그 불안함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떨치고 해야 돼. 그건 할 수밖에 없어. 그 불안함을 이겨낸 사람만 그래도 또 극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나는 무조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1: 네. 아마 너무나 또 생활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기숙사 생활도 그렇고.
0: 맞아요. 그런 모습도 있을 거고. 한 1년 정도 학교 생활을 해봤나? 아니면 3월에 들어갔겠죠?
1: 그랬을 것 같아요.
0: 그쵸. 몇 개월 지금 안 해본 건데 학교에 적응이 안 되나 봐요.
1: 또 나이가 어린 것도 사실 이때는 나이 한두 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0: 맞아요.
1: 것들도 힘들 수 있고.
0: 맞아. 한두 살 진짜 중요해. 내 친구들도 재수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 아, 동갑한테 어떻게 존댓말 쓰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고민 많이 할 시기라니까, 이때가.
1: 그니까 진짜
0: 에.
1: 아무것도 아닌데 한두 살 차이.
0: 맞아요. 아유. 윤나연 바다님이 매일 우울하고 부모님과도 자주 다툰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해 주실래요? 부모님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그러니까 자식이 힘들어하는 건 제일 보기 싫다면서요.
1: 아, 힘들죠.
0: 그쵸? 자식 힘들어하는 거
1: 그럴 것
0: 같이 보고 있는 게,
1: 같아요.
0: 그치?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1: 기분 좋고 왜 맛있는 거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0: 맞아요. 아니, 근데,
1: 그러니까
0: 아빠, 진짜예요, 그거?
1: 진짜 그런 것
0: 뻥이죠?
1: 배부르진 않은데
0: 그러니까 뻥일 줄 알았어,
1: 너무너무
0: 내가. 아,
1: 예쁘죠.
0: 너무너무 예쁜데,
1: 예쁘죠.
0: 배부르진 않다.
1: 모르겠네. 같이 먹고
0: 그렇구나.
1: 싶죠?
0: 맞아요. 그러니까 좀 부모님도, 너 그러면 금물바야 그만둬 하는 게, 진짜 그만두라는 거보다 빨리 이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있을 거야. 그쵸? 그래서 언제든지 응원해 주실 테니까 부모님은 또 결정하고 나면 윤나연 바다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노래 한곡 듣고 와서요. 우리 바다님들 실시간 고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옥상 달빛의 노래입니다. 히어로우 듣고 올게요.

0: 옥상 달빛의 히어로 같이 듣고 왔습니다. 혜정 승재 크로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실시간 고민 상담 한번 시작해 볼까요? 3316님이 저는 오후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반은 성공인데 항상 저녁 시간대가 되면 보상 심리 때문인지 나태해진다고. 그러면 오전에 할 일을 다 끝내놓으면 오후에는 좀 쉬는 것도 괜찮은데 나는 어떤 느낌에서 이 글을 남겨주셨는지는 모르겠네요. 학생인 건지 아니면 재수생인 건지 직장인인가? 직장인인데 오후에 일을 안 하면 사장님들은 싫어하실 테고.
1: 근데 보상 심리 때문에 나태해지는 거는 사실 이것도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별로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을 한번 정해 보시고 그이 시간에는 내가 이만큼의 분량 내가 할거뭐 책을 읽는 거면 책을 읽는 거 이렇게 정해 놓고 저는 이건 스스로 결정하고 그냥 행동에 옮기면 되는 것 같아요.
0: 저녁 시간만 되면 보상 심리 때문인지 나태해진다라는 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반은 성공인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난잘 이해가 안 되네.
1: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정말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0: 하루 되게
1: 많아지고 하루가
0: 길어요.
1: 길어요.
0: 정말 한참 했는데 오 아직 11시밖에 안 됐어 이렇게
1: 그
0: 된다니까.
1: 너무 너무
0: 맞아.
1: 좋은데 그
0: 기분
1: 느낌?
0: 되게 좋지. 맞아요. 김지우님은 곧 기말인데 감기 걸려서 목 아프다고. 학생들 건강 관리 못하는 친구들 많죠.
1: 요즘에 체력이 생각보다 안 좋은 학생들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굉장히 결석도 많아졌거든요. 우리 학생들. 그래서 정말 좀 체력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0: 나는 그거 딱그 방학 특강에서 이제 현장 강의 학생들 보면 안쓰러운 게 정말 전원이 그 에너지 음료. 달고
1: 안
0: 살아. 그러니까
1: 돼요.
0: 야, 너 이거 몸에 그렇게 좋은 거 아닌데 애들이 계속 그것만 마셔.
1: 그 에너지 음료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교는 매점이 없고 자판기가 두 군데 있거든요. 그럼 어떤 친구는 하루에 그 자판기에서 캔 음료를 6개씩 뽑아 마시는
0: 그래,
1: 거예요. 근데 그
0: 진짜.
1: 진짜 몸에 안 좋거든요,
0: 맞아,
1: 사실.
0: 맞아.
1: 안 좋아, 안 좋아.
0: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애들이 달달한 것도 옆에 있고, 젤리 같은 거 계속, 뭐, 젤리가 나쁘진 않겠지만, 하루 종일 에너지 드링크 젤리 이런 것만 먹으면, 그렇잖아.
1: 저도 급할 때는 에너지 드링크를 마셨었거든요. 예전에 새벽 3시를 못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 이게 넘겨지니까.
0: 그렇지.
1: 근데 그것도 내성이 생겨서 이제 안
0: 맞아,
1: 되던데.
0: 그거 내성 생겨요. 그러니까
1: 몸에도 안
0: 적당하게,
1: 좋고.
0: 예, 맞아요. 아무리 많이 마셔도 두캔 이상은 먹으면 안 돼.
1: 그거는
0: 한캔 있으면 딱딱 좋을 것 같고 꼭 먹어야 된다면 두캔 이상은 진짜 넘기지 마세요. 남가미님은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인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중2인데 태어나 보니까 벌써 중2예요. 근데 선행이 하나도 안돼 있는데 선행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미님.
1: 저는 중학생은 일단 학교 내신을 100점 받는 걸 목표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0: 당연하지. 아니, 그러니까 선행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남들 다 하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했었던 거. 나는 대한민국이 중1이 중1 수학 잘하고 중2가 중2 수학을 잘하는 제발 부탁이야. 얼마나 중요한데. 왜 계속 고1 수학을
1: 맞아,
0: 해서 고등학교
1: 맞아.
0: 때 다시 중학교 수학하냐고. 지금 올해, 지금. 와,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1: 진짜 학원 다니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신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주객이 전도된 거야,
1: 너무 웃긴다,
0: 그게.
1: 정말.
0: 너무 웃긴다니까,
1: 중학교 때 고등학교
0: 정말.
1: 수학하고, 고등학교 때
0: 고등학교 때
1: 중학교
0: 다시 중학교
1: 수학하고.
0: 때. 왜 중학교 공부할 시간이 없었거든, 고등학교 하느라고.
1: 그러게.
0: 제발 그러지 말아요. 우리 가민이는. 안 그럴 수 있을 거야. 오늘 경청에서 사연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니까. 꼭 중1 수학을 잘하는 중1, 중2 수학을 잘하는 중2가 됐으면 좋겠어요. 혜정승재 크로스 이제 마칠 시간 선생님 벌써 11시 31분이 지났네요. 오늘 그런데 오늘 어떡해?
1: 뭘요?
0: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네. 오늘 끝나고
1: 그니까요.
0: 또 선생님 지금 수능 완성 찍고 계시죠?
1: 찍고 있죠.
0: 기말 문제는 다 냈다 그러셨고
1: 네, 하루 늦게 냈어요.
0: 하루하루 늦게 됐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선생님 잘리면
1: 말씀드렸죠.
0: 어떡해요?
1: 아유, 그냥 납작 엎드려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완벽하게 내일까지 내겠습니다.
0: 아 네. 진짜 그랬어요?
1: 네, 자진 납세.
0: 자진 납세했어요.
1: 잘 냈어요. 그러셨구나. 어렵게.
0: 선생님도 너무 힘드실 텐데 월요일날 요즘도 아이사키 다니시고?
1: 강의 시작하면 못 가요. 강의 화요일에 촬영이라서.
0: 아 지금 네. 수능 완성 강의 때문에 네. 되게 힘드시구나.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도 나와주실 거잖아요.
1: 그럼요.
0: 그럼 일주일 동안 막 그 보석이고 너무 눈부셔요. 이거 이 시간 말고 또 들으세요?
1: 아니요. 평상시에 찌글찌글해요.
0: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나와주세요.
1: 네.
0: 감사합니다. 윤혜정 선생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고요. 노래 저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투어스의 드림 위드 어스, 박혜원의 주인공 연습, 흰이라는 분이죠. 그리고 벤 플랫의 Grow As We Go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진짜 내가 이지은님 중2 아들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2주째 책상에 함께 앉아있어요. 힘들 법도 한데 꾸준히 노력하면서 청춘을 보내는 모습이 기특해 사연을 보냅니다. 이서야 꾸준히 한다는 건 대단한 거야. 우리 이서 힘내. 야,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정말 기특해요. 정말 중학교 2학년이면 와 정말 애기잖아요. 2012년생인가 그러면 그쵸. 와 정말 기특하네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 우리 이서 생선님도 응원할 테니까 시험기간 끝날 때까지만 좀 더 끝까지 한번 가봐요. 임찬주님 엄마가 친구 아들 결혼식에 다녀오셨는데요. 결혼식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봤는데 사진 속 엄마가 너무 귀여우시네요. 엄마도요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 자식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엄마는 엄마하고 아빠는 아빠라는 직업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인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엄마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모습, 아빠가 아빠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모습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아, 엄마기 전에 정말 사람이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이렇게 귀여운 모습을 띨 수 있구나라는 거. 귀엽다고 칭찬해주세요. 2094님 머리전이란다. 며칠 전에 머리를 잘랐는데요. 처음엔 거울 보고 아 망했다 싶었는데 주변에서 어울려, 야 어려 보이네 이렇게 계속 말해주니까 갑자기 제 머리가 괜찮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주변에서 정말 잘 어울린다 그러면 진짜 괜찮을 걸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옷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이 어울린다고 얘기했었던 걸 대부분 골랐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무조건 내 눈에 예뻐야 되는 거야. 남들은 별로 안 예뻐도. 옷 입을 때마다 행복해지려면, 거울을 볼 때마다 헤어스타일의 만족을 느끼려면 일단 내 마음에는 들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그 얘기 들었더니, 친구들 얘기를 들었더니 마음에 드신다면서요. 그러면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에 하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반디 앱은 무료고 경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당연히 무료입니다. 하지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유료 문자도 있다라는 것. 노래 두 곡 듣고 저 다시 오겠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사랑하는 너에게, 스텔라장의 노래 지금을 사랑해.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6월 18일 목요일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고등어 볶음 무침님인데

와, 아까 자퇴하고 친구들이 그립다고 사연 보냈던 조건우입니다. 우리 아까 사연 읽어드렸었잖아요. 친구가 너무 그립고 외롭고 공허하다고. 오늘 제 이야기 경청해주시고 위로와 응원을 해주신 선생님들과 바다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알바 면접 끝에 붙었고요. 이제 정부 지원금도 받아서 다음 주부터 직업 훈련 나간다고. 오늘 정말 크게 위로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여러분들이 해주신 모든 말씀 되새기며 열심히 살아볼게요. 모두 항상 행복하세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잘했어요. 다행이다. 알바도 시작하고, 그치. 이제 직업 훈련도 나가고, 그래서 하고 싶었던 거 마음껏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것도 재밌는 일, 이런 일 해보고 싶다 그러면 또그일 열심히 해보면 되고. 화이팅! 좋아요. 오늘의 마지막 노래는 생선님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하님의 노래예요.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바다님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코잘 자요.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2: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1: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2: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1: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미국 뉴욕에서 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에 신음하다가 뜻밖의 선택지를 만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일과를 마치면 수녀들에게 갑니다. 정확히는 수녀들이 운영하는 기숙사입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요, 뉴욕의 중간 임대료는 한화로 450만 원을 넘는데요. 더 저렴한 거처를 찾는 뉴욕의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 가톨릭 수녀회가 운영하는 거주 시설 매우 훌륭한 대안이 되고 있답니다. 주로 맨해튼과 브롱크스에 있는 이 기숙사들은 최저 130만 원에서 최고 240만 원으로 일반 시세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랍니다. 입주 조건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편이네요. 공동생활을 위한 기본 규칙만 잘 지킬 수 있다면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받아준답니다. 게다가 매일 아침 이 수녀님들이 차려주는 건강한 아침 식사까지 즐길 수 있다죠. 아시겠지만 남자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화학기행 이승열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기행 오늘 첫 곡은요. 1981년 그래미 베스트 팝 퍼포먼스 그룹 듀오 부문 수상작이죠. The Manhattan Transfer의 Boy from New York City였습니다. 이게 참 눈이 의심스러운데요. 예. 이렇게나 비쌌구나 싶네요. 그 중앙값이 45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초호화 뭐 그런 고가의 뭐 이를테면 펜트하우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맨해튼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는 좀 더 저렴한 평균값을 생각해 보면 훨씬 높겠죠. 예. 그런데 중앙값이 이 정도. 좀 더 운이 좋은 그런 분들의 사례도 있는데요. 이런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중에서도 좀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저렴한 120만 원 정도 그리고 90만 원까지도 있다고 하네요. 그것도 맨해튼에 있으니까 뭐 그 맨해튼 중심지에서 일을 시작한 그런 사회 초년생의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가격일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요 90만 원 선의 그 환경에서는 입주자들이 청소나 요리 이런 일을 분담해서 돌아가면서 공

0: 공동체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조건이라고 하네요. 뭐 12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이 가격에 공과금, 와이파이, 조식 이런 것들도 포함한 가격을 또 제공 가격에 이런 것들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거 이 지역은 브롱크스. 대부분 이런 데는 이 대기자 명단이 있죠. 이 두 곳은 대기자 명단이 상당히 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미국 생활할 때 수십 년 전에 그 월세 상한제가 있는 그러면서도 시설 운영이나 뭐 이 그런 뭐라 그러죠? 그 집단 거주 환경 뭐 아파트나 뭐 그런 환경 관리가 잘 되는 편인데 월세 상한제로 월세도 거의 오르지 않는 대기자 명단이 거의 뭐 수년치가 이렇게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거기 세입자가 돌아가셔야 그 입주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어린 나이에 들었어요. 예. 뉴욕에는 20세기 초반에 또 이런 뉴욕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는 특히 그 젊은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생겨났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사라졌고 시장의 정책에 따라서 좀 좋아질 수도 있을까? 갑자기 그 맘다니 시장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아무튼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 실시간 시청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콜롬비아 출신 아티스트의 음악 두 곡입니다. 세바스티안 야트라의 타코네스 로호스 빨간 하이힐 이어서 후아네스가 부르는 라 카미사 네그라 검은 셔츠 두 곡 듣고 오죠.
1: It's when I was

콜롬비아의 호아네스 라 카미사 네그라 검은 셔츠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역시 콜롬비아의 세바스티안 야트라의 타코네스 로호스 빨간 하이힐이었습니다. 2월 18일 목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1984년 여름, 폴 사이먼, 그는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재결합 앨범 제작이 무산되었죠. 솔로 앨범은 상업적으로 실패했죠. 여기에 이혼이라는 악재까지 겹친 터였습니다. 어느 날 동료 음악인이 건네준 카세트 테이프를 틀었을 때도 그는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2011년 바로 이 시기에 폴 사이먼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Under African Skies에서 그는 말합니다. 친구가 선물해준 카세트 테이프는 모요요 보이스의 히트곡집이었는데요.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됐죠. 뒤늦게 모요요 보이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룹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폴 사이먼이 특히 열광한 거는 음박한가 리듬이었습니다. 음박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공동체 타운십의 음악 유산으로 타운십 자이브 라고도 불렸죠. 폴 사이먼은 그 리듬 속에서 그가 오래전 좋아했던 1950년대 리듬 앤 블루스의 뿌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뿌리는 아프리카 특유의 생명력과 낙천주의로 넘실거렸습니다.

폴 사이먼, 이듬해 초 미국을 떠납니다. 음박 한가를 접목한 새 음악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남아공 흑인 뮤지션들을 모아 세션을 구성했습니다. 폴 사이먼은 그들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는 뜻에서 시간당 미화 200달러의 연주비를 지급했습니다. 이는 당시 뉴욕에서 최고 수준 세션 뮤지션에게 주는 비용의 3배에 달하는 액수였다고 하네요. 남아공과 미국을 오가며 녹음하는 과정에서 폴 사이먼은 남아공 사운드를 이국적인 양념 정도로 전락시키지 않았습니다. 남아공 현지 음악인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들의 리듬과 구조를 골조로 삼으면서 서구 팝과 대등하게 유기적으로 결합시켰죠. 당시 서구 주류 팝 음악계에선 사실상 전무했던 시도였습니다. 이것이 앨범 그레이슬랜드, 서구 팝과 글로벌 팝 역사에서 당대 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단 하나의 나침반으로 불리는 앨범의 탄생기입니다.

그레이슬랜드가 몰고 온 돌풍은 세계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추산 1,40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렸고 이듬해 그래미 어워드에선 최고 영예에 해당하는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시 자국 음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영미권 팝시장은 폴 사이먼의 그레이슬랜드를 계기로 이 거대하고 다채로운 세계 음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나 그레이슬랜드가 일군 음악의 옥토에는 오래도록 메워지지 않을 균열이 공존했습니다. 폴 사이먼은 정치적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아파르트헤이트를 유지하는 남아공에 대해 강력한 문화적 보이콧을

처리한 UN. 그 UN은 폴 사이먼이 남아공에 가서 직접 녹음한 것을 맹비난했죠. 남아공 음악을 대등하게 접목한 시도에도 폴 사이먼이 힘없는 아프리카 음악인들의 예술적 자산을 약탈하고 착취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션으로 참여한 음악인 가운데 작곡 권한 배분과 창작권 소유에 있어서 이 폴 사이먼이 공정치 못했다고 주장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슬랜드가 세상에 첫 손을 보인 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논란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특히 문화적 전유와 서구 백인의 문화적 특권에 대한 윤리적 담론은 아직까지도 팝 역사의 연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와 아와 아우 좌에 레게레 간샤 아와 아와 고드슨 수윈이 산암샤 아와 아와 시보나 웬세가 간샤 아와 아와 아만동바산에 아야소 She's a rich girl, she don't try to hide it. Diamonds on the soles of her shoes.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계 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폴 사이먼, 그가 남아공 음악을 접목한 86년 발표 음반 그레이슬랜드 중심으로 글로벌 음악사의 중요한 흥미로운 단면을 살펴봤습니다. 파라다임이 바뀌는 내 일종한 그런 중요한 행위였다고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 체급의 파급력의 아티스트가 새 음반을 들고 나왔는데 이건 뭐지 하는 그런 임팩트가 예, 그 업계에 또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이기 때문에 비슷한 또 모방 사례라고 하면 좀 그렇고 시도들이 이어졌을 거는 뭐 자명한 거고 아무튼 그 논란이 있는 만큼 칭찬도 많이 받았고 상업음악 구조 안에서 상업 뮤지션이 당시 현실적으로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했나 뭐 이런 도의적인 뭐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은 생겨서 찾아보니까 한 것도 같고 좀 더 했으면 칭찬을 더 받았을까? 예, 인간적인 한계가 아닐까? 폴 사이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언제까지 해야 되니?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아무튼 이 양면이 있는 것 같네요. 첫 곡은 그레이슬랜드 음반에서 이게 그러니까 커리어 최고 흥행작이었다는데요. 그 정도였을 거란 상상은 못했는데 아, 솔로 커리어를 말하는 건가? 사이먼 앤 가펑클이 더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Diamonds on the soles of her shoes 신발에 다이아가 박힌 그런 신발을 신은 어떤 여성을 묘사하고 있군요. Lady Smith Black Mambazo의 커리어가 이 그레이슬랜드 협업으로 수직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Lady Smith Black Mambazo 같은 이런 아카펠라 그룹 줄루어로 노래하는 이 남아공의 그룹 같은 경우는 정말 폴 사이먼에게 큰 은혜를 입은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간의 비아냥도 있더라고요. 주변 뮤지션, 남아공 출신의 뮤지션이. 아, 이번에도 그 서구 백인, 니 와가지고 남아공의 좋은 것을 또 하나 발견해낸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훌륭한 문화적이든 뭐 어떤 그런 것들은 백인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냉소로 이해했습니다. 레이디 스미스 블랙 맘바조의 커리어가 뭐 수직상승한 거는 일시적인 것이었던 것 같네요. 폴 사이먼 그 그레이슬랜드 솔로 음반은 솔로 커리어의 최고 흥행작 맞습니다. 당연히 사이먼 가펑클 시절에 더 많은 음반을 팔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폴 사이먼이 그랬다죠. 예, 그 내가 듣고 자란 50년대 R&B 전통의 그 곡들의 뿌리가 여기 있었구나라고 뛸 듯이 깊었다라는 그런 증언이었잖아요. 그런 열망으로 이 뿌리 찾기를 하는 데 있어서 시선을 브라질로 돌리죠. 두 번째 곡이 바로 그렇게 탄생한 음반 The Rhythm of the Saints 1990년 솔로 디스코에서는 여덟 번째 음반 그 음반 수록곡 The Obvious Child 이 곡의 내용은 노화와 죽음, 시간의 흐름을 성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들으셨지만 삼바 마테리아라고 하죠. 뭐 브라질의
카니발에서 심장과도 같은 그 동력 엔진의 역할을 하는 이 타악 군단 블로코 아프로가 기용이 됐고요. 음반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예, 충실하게 블로코 아프로의 연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더군요. 앞에는 음박한가고 여기는 삼바 바텔리아 이 타악 중심이고 그런 결정을 프로듀서로서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전이가 일어났냐 이건 글쎄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세계 음악 탐구의 진정성은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두 음반에서 한 곡씩 잘 들어봤습니다. 금주의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새하라 뒤풀이 음감회 기대해 주시고요. 프랑스 음악 두 곡입니다. DJ Cam 그리고 인도네시아 출신의 프랑스에서도 활동을 펼친 앙군이 함께했습니다. Summer in Paris 파리의 여름 이어서 듀오 에어의 1998년 데뷔 음반 문 사파리에서 잔느 피처링 아티스트로 프랑스완스 알디가 함께했네요. 두 곡 듣고 새 음행이 전한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래는 브라질의 마리아 크레우자가 부르는 코르코바두입니다. 코르코바두, 브라질 하면 자동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죠. 두 팔 벌리고 세상을 맞이하는 예수상이 서 있는 리우지자네이루의 해발 710m의 산이 이 노래의 제목이죠. 안토니오 칼루스 조빔이 곡과 노랫말을 모두 만들었고요. 주앙 질벨뚜가 처음 불렀죠. 이때가 1960년인데요. 그로부터 10년 후 마리아 크레우자의 리메이크가 발표됐고요. 그의 대표 레퍼토리로 안착했죠. 노랫말에서 꼴꼬바두 이 의미는 사랑과 음악을 동시에 누리는 화자의 행복을 더 빛내주는 배경입니다. 이미 너무도 행복한데 창밖으로 꼴꼬바두 산과 예수상이 보인다면 더 신난다, 뭐 이런 의미 같네요.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작은 방구석에 기타 한 대, 지금 이 사랑, 노래 한 곡.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 가만히 생각에 잠길 만큼의 여유. 꿈꾸기 넉넉한 시간. 창밖으론 꼴꼬바두가 그리스도상이 보이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삶이 언제까지나 이럴 수 있다면 좋겠어. 우리 사랑의 불꽃이 오래도록 타다 꺼지는 때까지 당신이 내 곁에 있으면 좋겠어. 한때 슬픔에 잠긴 채 이 세상을 불신했던 난, 당신을 발견하고서야 비로소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당신.

와두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6월 22일 예고해 드려야 되겠네요. 지난 5월 30일 EBS 창사 특집으로 새음행에서 준비한 공개 방송이 있었죠. 스페이스 공감홀에서 멋진 아티스트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그 실황을 6월 22일 월요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23일 화요일 오후부터는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부 순서는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출판인 이하립의 음악 정찬 잠시 후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보사노바 고전 한곡더 듣죠. 이파네바 소녀. 오늘은 영국의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부른 Girl from Ipanema. 이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뉴네스다.
1: 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2부 첫 곡은요. 에스다테 브루노 마르티노가 작곡한 이 곡의 해석이었죠. 이탈리아의 두 아티스트 안토니오 포르치오네의 기타 연주 그리고 사비나 슈바의 이 본인도 뿌듯해할 만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보컬 퍼포먼스였다라는 생각이 오늘따라 더 드는데요. 여름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5718님께서 마시아의 1987년 발표곡이죠. 아스루드 지베우트에게 헌정하는 의미에서 아스트루드라고 제목 지은 이 곡 신청하셨습니다. 요 여름 되니까 요맘때 듣고 싶은 그런 노래다라고 SOS 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잘 듣겠습니다. 이 음악 듣고요. 이하립의 음악정찬 함께 하시죠.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에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손수 차려주는 정찬이니까요. 통상적인 코스 요리라고 속단해서는 안 되고요. 그녀의 기분, 그녀의 노래, 그녀의 문장에 따라 매번 다르고 매번 새롭고 매번 맛있는 정찬이 나오니까요. 목요일 2부 코너 이하림의 음악정찬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이하림입니다.
0: 제1회 영희 페스티벌에 네. 또 중요한 아티스트로 초대받고 공연하셨는데 무사히 잘 치르셨죠?
1: 네, 잘 마쳤습니다.
0: 리포팅 덕분에. 좀 해주세요. 어떤 분위기, 어떤 느낌이었는지.
1: 분위기 너무 좋았고요. 예. 여성 아티스트들만 나온다는 느낌을 못 받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셨고 호응해 주셨고 근데 생각보다 공간이 되게 여러 군데에서 공연을 했는데 어떤 공간에 가도 약간 배려받고 있다는 그리고 좀 안전하다 그런 느낌을 좀 그리고 좀 상냥하다
0: 그게 궁금해지는데 네. 그 객석을 채운 이 관객들은 주로 여성들이었어요?
1: 제가 막 이렇게 막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0: 사진을 찍어뒀거든요. 그래서
1: 예.
0: 보니까 한
1: 7대 3?
0: 7대 3의 비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럴 듯하다라고 나는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뭐 많이 중요하다기보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더 안전을 얘기하신 건 아닐 텐데.
0: 근데 공간 자체에서 이렇게 배려해주신 그 느낌들이 되게 친절하고 상냥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1: 아, 이게
0: 있다
1: 참
0: 왔습니다.
1: 민감한 부분이죠. 정신적인 그런 영향도 크고, 공간이 요만큼 달라져도 좀, 출연 아티스트한테는 심적으로,
0: 부담이 되는데.
1: 많이 좀 다른 영향을 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배려의 끝판왕, 뭐 이런 거.
0: 그런 느낌이어서 그냥 혼자 공연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스트레스가 크잖아요.
1: 그죠.
0: 근데 그런 그 외적인 부분에서 그런 일 받을 일이 없어서 되게 편하게 잘 즐기다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새 음악 듣고 오신 분들도 인사해 주시고 해서 너무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1: 다행입니다. 혼자 하시는 그런 셋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더 힘드실 텐데 하고 걱정했는데, 뭐 몸이 아프거나 이후에 뭐 후유증 같은 것도 없고.
0: 후유증을 겪을 약간 시간이 없이 또 이것저것 일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냥 정말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렇게 흘러가도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아까 잠깐 뭐 꿈꾸고 온것 같다 뭐 이런.
0: 맞습니다. 진짜 아 이거 제정신으로 할수 있을까 너무 긴장돼서 1인 셋이 좀 긴장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냥 이건 꿈이야.
1: 그 꿈속에서 참 행복하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현실을 뭐 느끼면서 이렇게 공연하는 것도 뭐늘 하는 거지만,
0: 맞습니다.
1: 그만큼 집중도가 높았다? 뭐 이런 의미인가?
0: 집중도도 높았고, 그 공연장 하는 곳이 전시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좀 특별하고, 울림도 되게 좋았고요. 오신 분들도 진짜 이렇게 따뜻하게 진짜 다 호응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이렇게 막,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제가 좀 많이 좀 부탁드렸는데,
1: 아, 이게 약간 양방향 약간 그런 퍼포먼스였어요?
0: 제가 공연을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1: 오,
0: 그래서
1: 멋지다.
0: 음악 시작을 여러분들이 셋, 넷 해주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셋, 넷 해주시고 막 노래도 따라 부르시고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해달라는 게 많았는데 정말 너무 깜짝 놀라게 잘 해주셔가지고
1: 호응을 해주셨군요.
0: 놀랐습니다.
1: 김승아 씨가 이렇게 아림님 영입해서 라이브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호응하는 관객 중한 명이었습니다. 영입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래서 주셨습니다. 1회, 제1회 영입해서 아림님과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내년에 더좀더 크게 열릴, 그리고 전설이 될 영입해에서 또 만날 수 있길. 문소라님께서 이렇게 써주시고, 거기 있었던 분만 알수 있는 디테일도 남기셨는데, 라운드 테이블도 너무 재미났어요 라고 써주셨어요.
0: 라운드 테이블은 그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넓은 집 불러드렸던 우희준님 기억나세요? 우희준님이랑,
1: 넓은 집, 예, 기억납니다.
0: 우희준님이랑 정말 좋아하는 해파, 안다영, 오지은, 저 이렇게 다섯식과 이다혜 기자님과 함께 그 음악하면서 이제, 느끼는 기쁨과 슬픔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처음부터 돈 문제 얘기하면서 토크를
1: 아하,
0: 나눴거든요.
1: 예.
0: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1: 아주 솔직한 그런 뮤지션들의 인사이드 스토리 뭐 이런 디테일들을
0: 맞습니다.
1: 처음 듣는 분도 계셨을 텐데, 관객에서는.
0: 그러니까요, 막
1: 예,
0: 처음부터
1: 객석에서.
0: 몸값 이런 거 여쭤보고 그러셔가지고, 막 우희준 님이 약간 울것 같은 느낌으로.
1: 몸값이요?
0: 그런 얘기도 재밌게
1: 아,
0: 나눴습니다.
1: 그렇군요. 내년에도 당연히 열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아리엘 씨 내년에도 초대받고 싶으시죠?
0: 근데
1: 한해
0: 저
1: 쉬고?
0: 정말 초대받고 싶지만 정말 욕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1: 그래요.
0: 또 뮤지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더 멋지게 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맞아요. 예. 자, 오늘 음악 정찬 메뉴 이제 알려주시죠.
0: 네, 오늘 음악 청취한 메뉴는 하지, 그러니까 본격 여름을 앞두고 예. 이제 숨 고르기를 해보자.

0: 해서
1: 네.
0: 아, 뭐가 좋을까? 거기에 독서만한 것이 있을까? 해서 독서를 위한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1: 독서요?
0: 네.
1: 독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고 점점 나이가 갈수록 그냥 TV보다 독서하는 게 더 좋았던 게 어린 시절이었다면 이제 점점 희석이 되는 그런 그런
0: TV가 더 커졌나요?
1: 예, 네. 비중이 좀 줄어드는 영상이 네. 더 이제 땡기는 그런
0: 네, 맞습니다.
1: 예, 근데 독서를 여전히 좋아하시나 봐요.
0: 저도 제 독서가 요즘에 네. 점점 더 하기 어려워진 건 분명하고요.
1: 네.
0: 아무래도 보여지는 거, 시각적인 거, 듣는 거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데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하고 나면 성취감이
1: 이걸 약간 해내는 맛으로 해야 되는
0: 네. 보통이 아닌 느낌이어서
1: 어렸을 때는 그냥 책 하나 집어들고 네. 저기 구석에 이렇게 가가지고 하루 종일 막 이렇게
0: 그냥 방구석에 콕 박혀가지고 책 보는 게
1: 그만 읽어 막 이럴 정도로
0: 뺏기고 막 네. 찢기고 막 네. 그랬는데 이제는 막
1: 해내는
0: 진짜 어디 갇혀가지고
1: 챌린지
0: 네, 챌린지가 돼버려서 정말 좀 씁쓸하지만 어렸을 때 소망을 잃어가는 것도 씁쓸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더욱더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면서 소진하잖아요.
1: 네.
0: 근데 좀 안으로 좀 채워야 되는 그런 것은 독서만한 게 없지 않을까 해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다음 주에 또 서울국제도서전이라는
1: 네.
0: 커다란 행사를 앞두고
1: 네.
0: 보통 이제 아티스트가 공연 내한을 하게 되면
1: 네.
0: 이제 노래 막 듣고 가잖아요.
1: 미리
0: 듣고 가는 것처럼
1: 예습하고 하고 복습하고 하고 그러죠. 네. 예.
0: 도서전을 앞두고 이렇게 독서를 하는 예행 연습을 하면 어떨까 해서 오늘은 독서를 위한 플레이리스트지만 약간 독서의 실전 편에 가까운 그런 노래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첫 번째 아티스트부터 만나볼까요?
0: 네, 첫 번째 아티스트는 아론이라고 에런이라고도 읽고
1: 네네네.
0: 이렇게
1: 이 뒤에 느낌표
0: 느낌표가 딱, 네,
1: 딱 있는
0: 에런의 네. Shiny Stockings 이 노래를 준비해왔는데 이 노래를 준비한 유일한 이유는 뮤비 네. 때문이에요.
1: 뮤비가 네. 흥미로워서
0: 뮤비가 이제 얘가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길을 걷다가 이제 작은 동네 서점 코지 북스
1: 코지 북스 아늑한 책방.
0: 네, 에런이 추구하는 약간 코지 팝과 닮아 있는 듯한. 그래서 코지 북스, 이게 뭐지? 그래서 이렇게 막 앞에서 책을 보다가 슥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서점 주인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고양이처럼 이렇게 앉아서 뭐 please quiet, be quiet, 막 이런 거 있고 떠들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서점에 딱 들어가서. 이제 책을 이렇게 고르다가 막 책을 떨어뜨리니까 막 서점 주인이 막 경고를
1: 혼나고,
0: 네. 경고를 날리고 막 이런 이제 서점에서 일단 책을 보기 위해서 동네 서점에 가는 게
1: 네네네.
0: 일단 그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1: 네.
0: 싶어 가지고 오늘 이 노래로 처음으로 골라봤고요. 이 에런이라는 이분이 이제 요즘에 한창 주목받는 미국의 신인 재즈 싱어송라이터로 신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노래 정말 좋고요. 메이 세모네스와 함께한 곡도 되게 좋거든요.
1: 메이 세모네스 약간 일본계 미국 아티스트 기타리스트이면서 싱어송라이터죠. 예.
0: 둘이 같이 나란히 앉아서 기타를 예. 똑같이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곡이 있는데
1: 쌍둥이처럼
0: 네, 예. 그 노래도 정말 아름답지만 오늘은 이 뮤비 를 보면서 동네 책방을 한번 기웃기웃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1: 기웃기웃.
0: 준비해봤고 가사는 사실은 이 노래 책방과 전혀 관계없는 네. 뭔가 차갑고 푸른빛이 도는 반짝이는 스타킹을 신은 어떤 분께 반해서
1: 네.
0: 나는 너의 스타킹처럼 찰싹 너에게 붙어있고 싶어.
1: 적나라한데요?
0: 찰싹 붙어있고 싶어. 네. 그리고 엄마한테도 엄마 나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막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의 귀여운 내용의 가사입니다.
1: 코지하고 또 귀엽고
0: 네.
1: 그런 기분의 노래 오늘 이하리의 음악정찬 첫 곡으로 들어보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아론 Shiny Stockings입니다.

0: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아론의 Shiny Stockings 올해 발표된 신곡 오늘 이하립 씨가 고른 첫 곡으로 음악정찬 메뉴 첫 메뉴로 들어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코지한 느낌인데
1: 그죠.
0: 근데 그 누구지? 그 재즈팝이라고 또 하니까 아 약간 그 혈통으로 이어져 오는구나. 그 아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 있잖아요. 그 그랜드
1: 토리노?
0: 카미노, 그랜드 토리노.
1: 토리노.
0: 네,
1: 예.
0: 거기 음악
1: 아, 제이미
0: 담당했던
1: 컬럼.
0: 컬럼 목소리인데
1: 네,
0: 음악은
1: 맞아요.
0: 약간 얼랜도 오이어 음악 같기도 하고.
1: 맞아, 그 제이미 컬럼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0: 그래서 재즈 쪽이라고 그래서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구나. 뭐 머리도 막 이렇게 구겨가지고 이상한 머리 스타일도
1: 네.
0: 지금 아론 뮤직비디오에 본인 출연했잖아요.
1: 네. 머리를 절대 모든 자켓에서 이 머리를 하고
0: 이머리를
1: 있어요.
0: 하고 있을 것 같은 이 머리도 제이미 컬럼도 약간 초반에 떡진 머리로 등장해가지고 천재기를 막 그냥 피아노에 뭐 락커처럼
1: 보여줬죠.
0: 피아노를 치는 그 모습에
1: 네.
0: 사람들이 매료됐었는데 약간 악기는 안 다루나요? 아론 같은 경우는?
1: 에로는 똑같이
0: 예. 네.
1: 그 피아노도 정말 잘 치고
0: 아,
1: 기타를 네,
0: 멀티구나.
1: 멀티.
0: 요즘은 네,
1: 네.
0: 거의. 네.
1: 그리고 그 나일론 기타? 나일론 기타를 너무 잘 치더라고요.
0: 아, 설마 이 그러니까 이 후주가 너무
1: 지금 모든
0: 멋있어가지고
1: 기타를 다
0: 예,
1: 에런이 담당한 것 같습니다.
0: 클래시컬 연주도 하는 사람이 쳤나 보네 하고 있었는데
1: 네, 맞습니다.
0: 주목할 만한 또
1: 아주
0: 예,
1: 주목해 주십시오.
0: 탤런트를 또 발견해
1: 네,
0: 주셨네요.
1: 이 노래 'Shiny Stocking'도 원래 엘라 피츠제럴드의 노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0: 아, 그래요?
1: 재즈 스탠다드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그 노래인가 하는데 완전 순수한
0: 오,
1: 자작곡입니다.
0: 이또 스탠다드를 몰라봤네.
1: 아, 스탠다드지만 자작곡으로.
0: 스탠다드에서 제목만 따온
1: 나온
0: 거를.
1: 거예요. 네.
0: 아, 그렇구나.
1: 그렇습니다.
0: 저도 제목만 따오는 짓은 좀 해봤어요. Love for

0: 세일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예.
1: 역시.
0: 아 근데 예. 아무튼
1: 훌륭한 아티스트들은 네.
0: 최윤정님께서 오늘 주제 보고 딱 시간 고정해놓고 감상 중이다 라고 써주셨네요.
1: 또 독서를 사랑하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0: 그 서울국제도서전은 언제예요?
1: 다음 주 수요일부터 네. 일요일까지.
0: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 네, 코엑스에서.
0: 코엑스에서 열리는?
1: 10시부터 열리게 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올해로 몇 회 차예요? 한 뭐 꽤 됐죠? 도서전?
1: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네. 네.
0: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죠. 자, 독서 네. 하지를 앞두고 숨 고르기 독서를 위한 플레이리스트 오늘 이하립의 음악 정찬 선곡 테마인데요. 두 번째 곡 어떤 곡 고르셨나요?
1: 네. 두 번째 곡은 이제 책은 아무래도 뭔가 햇살 아래보다는 구름 아래서가 좋지 않을까.
0: 구름 아래서.
1: 네.
0: 당연히 좋죠.
1: 네. 들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골라본 노래고요. You Will Never Get to Heaven이라는 팀이에요. 노래 아. 제목 같죠? 노래 제목 같고.
0: 저주 같은데요.
1: 저주죠. 네. 그리고 노래 제목은 Beyond the Clouds라는 노래입니다. 약간 그래서 제목이랑 이제 팀 이름이 바뀐 것 같은.
0: 어, 그러네요.
1: 그런 느낌이 드는데 2017년 Images라는 네. 앨범에 이제 수록된 네. 곡인데 이 앨범이 거의 전체가 이제 독서 플리로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0: 그냥 독서 플리.
1: 뭔가 드림팝 듀오가 만든 음악인데 뭔가 잔잔하면서도 반복되는 이제 드림 기타 라인들이 있고 그런 라인들이 전반적으로 음악을 듣기에 너무 튀지도 네, 너무 막 햇살이 강하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아서 네. 뭔가 구름 아래서 가만히 독서하기에 좋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었고요. 가사도 되게 좋더라고요.
0: 어떤 네, 얘기를 하고 있나요?
1: 가사가 약간 시적인데 좀 읽어드리면 사랑은 구름 너머에 죽었어 오늘 밤 하늘은 파랗게 불타오른다 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타오르는 불꽃 위 검은색과 회색이 물씬 풍기는 새벽의 이른 빛 부서진 불씨가 당신의 머리가 있는 곳에서 빛나듯이 뭐 이런 가사인데 가사도 생각보다 굉장히 시적이고 그래서 다른 가사들도 찾아봤는데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들 뭔가 그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이 분명해
0: 그런 느낌이 와요.
1: 라는 생각이
0: 이 노랫말 들었습니다. 이렇게 쓱 보면
1: 네, 아무 뭐 제가 짧지만 네. 영어 가사도 잘 모르지만
0: 아 요즘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요즘은 번역을 AI가 그럴싸하게 해서
1: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특히 그런 느낌을 받았고 뭔가 오늘은 햇살이 날씨가 좋지만 그래도 구름이 드문드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살짝 좋아하는 책의 구절을 보시면 어떨까 해서 골라와 봤습니다.
0: 좋습니다. 바로 들어보죠. You'll Never Get to Heaven 듀오의 연주와 노래로 Beyond the Clouds 구름 넘어 저 넘어 들어보겠습니다.

0: 캐나다의 앰비언트 팝 듀오 You'll Never Get to Heaven의 2017년 발표 곡 Beyond the Clouds였습니다. 오늘 이하리의 음악 정찬 하지를 앞두고 숨 고르기 독서를 위한 플리 이 테마로 고른 두 번째 음악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이게 오피셜이 맞다면 단박에 알아보시던데 고다르의 영화 장면인 것 같다라고.
1: 이 고다르의 그 뮤즈 또 안나 까리나가 나오는 그 안나 까리나 보고 이거는 고다르 영화인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비브로사비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전히 아름답고 그래서 음악이랑도 되게 잘 묘하게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자, 오늘 하지를 앞두고 독서를 위한 플리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세 번째는 또 어떤 멋진 음악일까요?
1: 네, 그 영화를 이제 듣다 보면 아 영화를 듣다
0: 네,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를
1: 그게
0: 듣는다는 표현도 멋지긴 하네.
1: 그것도 너무 멋진데 사실은 전혀 다른 말을 하려는데 책을 읽다 보면 네 저는 사실은 독서를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게 매일매일 장래 희망이 바뀌는 거였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책을 읽는데 거기에 이제 복서가 나오면 나는 내일 복서가 될 거야. 네. 그리고 거기에 뭔가 시인이 나오면 나는 내일부터 시인이 될 거야. 그리고 시인이 자주 가는 어떤 카페 여주인이 될 거야. 약간 요런 장래 희망을 늘 꿈꾸곤 했는데
0: 네, 그 하루 단위로
1: 하루
0: 바뀐다고요?
1: 단위로 그래서 장래 희망이 거의 하루에 막몇 개씩 수십 개씩 이렇게 돌려갈 수 있었던 게 저에게는 유일한 독서였는데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노래로는 이와이 슌지 감독의 릴리슈슈의 모든 것 여기에 수록된 노래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게 가상의 아티스트 릴리슈슈가 실제로
0: 맞아요.
1: 부른 노래죠. 그래서 글라이드 이 노래는 가사가 뭐 I wanna be 이러면서 계속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멜로디가 되고 싶어. 나는 하늘이 되고 싶어. 바람이 되고 싶어. 이런 노래가 계속 나오거든요.
0: 희망사항을 계속
1: 네.
0: 얘기하는군요.
1: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항상 이런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음악도 이제 책의 꿈과 함께 같이 키워나가면 어떨까 해서 오늘 세 번째 곡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0: 영화 이와이 순지의 릴리 슈슈의 모든 것 가상의 아티스트 릴리 슈슈의 글라이드인데요. 실제 보컬은 가수 아티스트 사류의 목소리입니다. 함께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출판인 이하립의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 요리 이하립의 음악정찬입니다. 오늘 선곡 테마는 하지를 앞두고 숨 고르기 독서를 위한 플레이리스트이고요. 방금 들으신 곡 영화 릴리 슈슈의 모든 것 사운드트랙에서 릴리 슈슈의 글라이드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선곡 너무 좋다라고 김승환님께서 또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애서가라 하시면서 이 독서 플리에 매료됐다.
1: 애서가라는 말이 너무 좋네요.
0: 네, 애연가 이런 것보다 좋잖아요. 네.
1: 그러니까 뭐 모든 것 중에 애서가 제일 있어 보인다.
0: 뭐 좀 고상해 보이잖아요.
1: 네. 네. 또 애주가 이런 거 있죠.
0: 애주가 있고.
1: 애연가 제일 네. 좋네요. 애서가. 네.
0: 애견가 이런 것도 있나?
1: 애견 카페가 애음가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네.
0: 네. 애서가 김승환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해서 하는 게세 가지를 다 하면 정말 가장 좋아하는 책, 최애 책이 되는 것 같고, 그 세 가지를 다 해보게 되더라고요, 좋아하면.
1: 소리내 읽는 거는 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긴 한데,
0: 그러세요? 와.
1: 써보는 거 필수 이건 못 해봤어요.
0: 근데 소리내 읽으려면 이제 혼자 있는 공간에서 독서를.
1: 아니 저는 뭐할수 있어요.
0: 혹시
1: 왜냐면
0: 도서관에서 혹시?
1: 버스에서 하고.
0: 아, 정말요? 네, 여러분 혹시 어디 가시다가 소리내서 책 읽는 거 보시면,
1: 웅변하듯이 이렇게
0: 네,
1: 탁.
0: 요리디님이니까 아는 척 하지 마세요.
1: 서서히 식어가는 연인 사이의 불편한 공기에 마음의 벽을 표현했다. 뭐 이런.
0: 지금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의자 밑으로 굴러떨어질 뻔했어요.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멋있다.
1: 글은 읽어야 맛이다.
0: 그쵸.
1: 아, 소리내어 읽어야 맛이다.
0: 아, 너무 재밌습니다. 네 번째로 준비한 곡은 해서웨이라는
1: 한국
0: 팀이에요.
1: 팀이네요.
0: 네, 부산을 기반으로 한 인디록 밴드인데요. 뭐 강키위 기타, 그리고 최세호 드럼, 이특민 베이스로 구성된 3인조 인디팝 밴드고요. 그 70년대 소울 거장 도나 해서웨이,
1: 아, 도니 해서웨이.
0: 너니 해서웨이의 이름을 딴 밴드고요. 뭔가 들으면 되게 또 비장한데 좋은데, 오늘 갖고 온 노래가 낙서예요. 낙서인데, 이 노래 가사가 저는 약간, 책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살짝 읽어드리면, 차갑게 날이 서는 우리의 목소리, 서로의 문장에 베이다 고개를 돌리고,
1: 오.
0: 네. 너와 나 사이의 벽에는 낙서만 가득해. 결국 이렇게 될 거면서 왜 그렇겐 우린 뭐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서로의 문장에 베이다 고개를 돌리고 여기에서 완전 배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책을 읽다가 낙서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책 보다가 혼자만의 영감이 막 빠져가지고 낙서하게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 들으시면서도 이 음악이 주는 어떤 영감에 낙서를 해보면 어떨까?
1: 알겠습니다. 밴드 해서웨이의 연주한 노래, 낙서, 들어보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2부 순서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리비의 안내로 함께하는 음악정찬 선곡 테마는 하지를 앞두고 숨 고르기 독서를 위한 플레이리스트 애서가를 위한 플리 방금 듣고 온곡 밴드 해서웨이의 낙서였습니다. 자, 어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 만나볼까요?
1: 네, 오늘 마지막 곡은 진짜 책을 오래 앉아 책을 읽다 보면
0: 네.
1: 허리가 아픕니다.
0: 허리 아프죠.
1: 네, 한 번씩 일어나 가지고
0: 네.
1: 아 내가 앉아 있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물도 한잔 마시고
0: 한 30분 있다가 아니면
1: 네.
0: 1시간? 적어도
1: 네.
0: 1시간에 한번 일어나서.
1: 한 시간에 한번 정도는 일어나서 책이 아무리 재밌더라도 끊고 약간 이렇게 집안을 살짝, 방을 살짝 거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렉스 오렌지 카운티의 알렉산더라는 노래를 가져봤어요.
0: 네네.
1: 이 노래가 더 알렉산더 테크니크에서 2024년에 이제 수록된 앨범인데요.
0: 네.
1: 앨범 제목이고. 근데 알렉산더 테크니크가 약간 그 자세 교정. 네, 알렉산더 기법이라 해가지고, 그 심신의 자세가 틀어진 거를 이렇게 고쳐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직접 실제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 의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이제 노래 가사에 쫙
0: 그러네요. 가사 시작이 나는 평생 등 통증을 갖고 살았다. 뭐 이렇게 시작을
1: 예,
0: 하는데.
1: 선생님, 저 아파서 저좀 살려주세요. 가봤는데, 선생님께서, 아닙니다. 당신은 허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네, 스트레스가 문제고, 분노나 다른 것들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이래서 알렉산더가 막 화가 나가지고.
0: 알렉산더가 화가 났어?
1: 이분이 실제 이름이
0: 렉스. 아, 이 사람 이름도 알렉산더예요?
1: 네, 알렉산더. 오커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렉스 오렌지 카운티라는 팀 이름을 쓰고 있고요. 근데
0: 네네네.
1: 실제로 막 너무 화가 나서, 아, 저는 허리가 아프다고요 했는데, 이제 뭐 이과 가서 혈액 검사하고 여기 가서 뭐 하세요 해서 다시는 그 병원을 찾지 않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분의 말이 옳았다.
0: 아, 깨달았다.
1: 깨달았다.
0: 스트레스가
1: 그리고
0: 만병의 근원이다.
1: 근원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노래 가사에 쫙 풀어주는데, 음악 자체가 일단 오늘 음악들을 봤을 때 독서에 가장 어울리는 음악일 것 같아요.
0: 이
1: 노래가 나오기
0: 음악이요?
1: 전까지 피아노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앨범도 뭐 테라피 뭐 이런 곡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독서하기에 되게 좋은 노래들을 가지고 있는 앨범이기도 합니다.
0: The Alexander Technique 24년 발표 음반이고요. 오늘
1: 네.
0: 마지막 아티스트 렉스 오렌지 카운티가 부르는 알렉산더. 마지막 곡으로 전하면서 인사드려야겠네요. 다음 주에는 못 나오시잖아요.
1: 네, 음악 감식으로 김사월님이 또 너무너무 즐겁게 이 시간을 꾸려주실 거고요.
0: 김사월의 음악 간식을 또 하긴 하는구나.
1: 네.
0: 안할줄 알았는데.
1: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1: 네.
0: 유익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1: 네.
0: 북페어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뵙겠습니다.
1: 즐거운 독서
0: 네.
1: 되십시오.
0: 자, 알렉산더 렉스 오렌지 카운티의 노래 알렉산더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he wanted to know just how much I tend to drink.
1: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2: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훌륭입니다.
1: 여기 약국 맞아요?
2: 오늘도 역시나 이런 손님이 있었습니다. 하긴 한쪽에는 약이, 다른 쪽에는 책이 빼곡하니 그럴만도 합니다.
1: 왜 약국에서 책을 팔아요?
2: 그러게요. 저는 어쩌다 약국에서 책을 팔게 됐을까요? 약사는 생각보다 사람을 만나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증상에 맞는 약을 추천해도 됐어요 하고 차갑게 거절당할 때도 많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정한 인사는 허공으로 날아가기 일쑤죠. 그렇게 마음이 쓸쓸해질 때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원래 본업이 아닌 딴짓이 더 재밌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약장 한쪽을 치우고 책을 한 권, 두 권 꽂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절 보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름처럼 훌륭한 딴짓을 하고 있다고. 지루하고 힘겨운 일상을 견디게 해주는 약. 책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4시입니다. 이 밤이 가장 짧은 때잖아요. 자, 일본에서는요, 이때 캔돌 나이트, 캔들 나이트라고 하는 행사가 열리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징검다리.
1: 캔돌 나이트.
0: 캔돌 나이트, 캔들 나이트, 하지 동지에 에너지 절약과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요. 전등을 끄고 촛불로 지내자 하는 행사입니다.
1: 오쏘와케.
0: 오쏘와케, 이거는 얻은 물건의 일부, 그것을 또 남에게 나누어 줄때 오쏘와케라고 하고,
1: 덴키오 케스.
0: 불을 끄다,
1: 토모스.
0: 도모스, 이거는 불을 켜다란 뜻으로 쓰입니다. 이 도모스, 불을 켜다, 물론 덴키오 츠케루라고도 할수 있지만 도모스라고 하면요, 그 등불이라든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촛불이라든가 그럴 때에 불이 켜진 상태, 이것을 도모스라고 하는데, 하지를 앞두고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등을 끄고 촛불을 켜는 행사인 캔들 나이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今日の会話, 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これ、もしよかったら家で使って。
3: アロマキャンドル？こんなおしゃれなものどうしたの？
2: 今日、取引先からもらったんだよ。キャンドルナイトのお裾分けだって。
3: あ、もしかしてもうすぐ夏至だから？
2: そうそう。短い夜は電気を消して、キャンドルで過ごしましょう。だってさ。
3: うわー、いい香り。早く家に帰ってキャンドルを灯してリラックスしたいな。でも今日は残業になりそ
2: 会社では火は使えないことになってるから、火はつけないでね。
3: う。さすがにキャンドルだけで残業するのはつらいよ。
2: 部長にも釘を刺されたから、くれぐれも火気厳禁だからね。
1: 66ページ言葉の温度。何々ことになっている。
0: 동사의 기본형 또는 나이형에 고톤이 낫데 이르를 붙이면은 일정, 규칙, 규정, 관습이라든가 법률 같은 것들이 뭐뭐 하게 되어 있다, 뭐뭐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1: 모야세나이 고미와 가요비니 다스코토니낫테르카라기오츠케테네.
0: 모야스, 태우다. 모야세나이 하면 태울 수 없다. 태울 수 없는 쓰레기. 라고 직역을 하면 되는데, 즉, 타지 않는 쓰레기라고 좀 의역을 해 보았습니다. 타지 않는 쓰레기는 가요비니 다스 것도 니너때루까라 기어츠케테네. 화요일에 내놓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해.
1: 가요비네. 와스레나이요니시나이토.
0: 아, 화요일이구나. 와스레나이요니 시나이토. 잊지 않도록 해야겠다.
1: 釘を刺す.
0: 구기요? 사스. 구기. 못. 사스, 뭔가를 찌르다, 박다란 뜻이거든요. 즉, 극이요 사스, 못 박다, 못을 박다 또는 다짐을 해두다란 뜻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다짐을 해두거나 확인을 해둔다, 이런 표현입니다.
1: 오 데카케 시테모 오모차와 카와나이 때 釘を 刺して 오카나이토.
0: 오데카케 시테모, 오데카케, 이거 외출하다. 외출하더라도 오모차와 카와나이. 장난감은 사지 않는다고 釘を 刺しておかないと못 박아두지 않으면 안 돼.
1: 言っても聞かないんだよね。
0: 言っても聞かない。말해도 안 들어.
1: おもちゃを見た瞬間に、これ買ってって言われるよ。
0: 장난감을 見た瞬間に、보는 순간, これ買ってって言われるよ。이거 사줘! 라고 하거든. 言われる는 이유에 이와 레르,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내 입장에서 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직역 같으니까 그렇게 이거 사줘라고 하거든. 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자, 대화 한번 함께 보시죠.
1: これ、もしよかったら家で使って。
0: 이거 괜찮으면 집에서 써.
1: アロマキャンドル？こんなおしゃれなものをどうしたの？
0: 아로마 캔들이야? こんなおしゃれなものどうしたの？おしゃれだ、세련되다、멋지다。あに、いろん세련된건어디서났어？
1: 今日、取引先からもらったんだよ。キャンドルナイトのお裾分けだって。
0: 오늘、取引先、거래처에서 받은 거야。キャンドルナイトのお裾分けだって。キャンドルナイト、お裾分け。これ、나눠주는거잖아요。나눔이라고 하더라고。
1: あ、もしかして、もうすぐ夏至だから？
0: ああ。혹시 곧 하지라서 그런 거야? 夏至,

0: 하지가요. 로쿠가서 21일, 6월 21일입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그때 캔도르 나이도 여기에 동참하라고 좀 나눠준 거야라는 뜻이죠.
1: そうそう。短い夜は電気を消してキャンドルで過ごしましょう。だってさ。
0: 아 그래 맞아. 미지카이 요르 짧은 밤은 덴키오 케시테 전등을 끄고 캔도르 데 쓰고 시마쇼 다 때사 촛불로 지냅시다 라고 하던데.
1: 와, 이 香り。 早くうちに帰ってキャンドルを灯してリラックスしたいな。
0: 우와 향기 좋다. 하야쿠 우치니 카에떼 빨리 집에 돌아가서 집에 가서 캔도르오 토모시테 자 불을 켜다잖아요. 그러니까 촛불을 켜고 릴락스 시다이나 편하게 쉬고 싶다.
1: でも今日は残業になりそう。
0: 아, 근데 오늘은 장교니 나리소. 자, 장교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잔업 또는 초과 근무입니다. 근데 간혹 이거를 그냥 야근이라고 편하게 그냥 의역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네, 뭐, 교와 장견이 날이소 하면은, 아,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야근해야 할것 같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또는 초과 근무를 해야 할것 같아. 라는 뜻이죠.
1: 会社では火は使えないことになってるから火はつけないでね。
0: 회사에서는 火は使えないことになっている。불은 못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규정이니까 火はつけないでね。こう、불은 붙이지 마.
1: さすがにキャンドルだけで残業するのはつらいよ。
0: 사스가니 야 아무래도 이 촛불만 켜놓고 캔들 다게 돼 촛불만으로 즉 촛불만 켜놓고 야근하는 건좀 힘들지.
1: 部長にも釘を刺されたから、くれぐれも火気厳禁だからね。
0: 부장님한테도 釘を刺された단단히 주의를 들었으니까 다짐을 받았으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장님한테도 단단히 주의를 들었으니까 그래 뭐 아무쪼록 카키 겐킨다가라네 화기연금이야. 사스가니 센세 카이샤데 캔도르 와나이
1: そう
0: ですよ
1: ですね。
0: ね。はい、それでは意味を考えながら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これ、もしよかったら家で使って。
3: アロマキャンドル？こんなおしゃれなものどうしたの？
2: 今日取引先からもらったんだよ。キャンドルナイトのお裾分けだって。
3: あ、もしかしてもうすぐ夏至だから？
2: そうそう。短い夜は電気を消してキャンドルで過ごしましょう。だってさ。
3: うわー、いい香り。早く家に帰ってキャンドルを灯してリラックスしたいな。でも今日は残業になりそ
2: 会社では火は使えないことになってるから、火はつけないでね。
3: う。さすがにキャンドルだけで残業するのはつらいよ。
2: 部長にも釘を刺されたから、くれぐれも火気厳禁だからね。
1: 67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0: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는요, 고돈이 낫대이르.
1: すべての飲食店は屋内では禁煙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0: すべての飲食店は、모든 음식점은 屋内 では屋内 이거는 실내란 뜻입니다. 실내에서는 禁煙 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금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禁煙 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키엔이 낫대이마스, 키엔 또 낫대이마스. 이렇게 취약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1: 보란티아참가자와8시に東口の前で待ち合わせ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0: 자원봉사 참가자는 8시니 8시에 히가시구치 노 마에데 동쪽 출구 앞에서 마치아와세르 고토니 낫데이마스. 마치아와세르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하다란 뜻인데 이것은 시간, 장소를 정해서 만나기로 한 약속, 그 약속을 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기로 하다. 마치아와세르 고토니 낫데이마스.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1: ここでは写真を撮ってはいけないことになっているよ。
0: 여기에서는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다.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다. 고돈이 낫대요. 즉 사진을 찍지 못하게 되어 있어라는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문장 완성하기. 회사에서는 불은 못 쓰게 되어 있으니까

0: 불은 붙이지 마. 불을 쓰다, 불을 사용하다 하면은?
1: 火を使う。火は使えないことになっている。会社では火は使えないことになっているから火はつけないでね。
0: 여기는 반려동물은 기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르다.
1: 飼う。飼ってはいけないことになっています。ここはペットは飼ってはいけないことになっています。
0: 오늘은 2시에 거래처 다나카 씨와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와 만나다라고 할 때요. 미리 약속을 잡고 만날 때는
1: 会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今日は2時に取引先の田中さんと会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0: 今日は2時に、오늘은 2시에 取引先の田中さんと会う。이렇게 되잖아요. 누구누구와 만난다 to 会う라고 하면은 미리 약속을 정하고 만나는 거. 누구누구를 그냥 우연히 보거나 일반적으로 누구누구를 만나다 할 때는 니 아우, 니와 함께 쓰는데요. 미리 약속을 정하고 만나기로 했을 때는 to 아우, 토와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나카산 또 아우 고돈이 났대 이마스 이렇게 고돈이 났대 이르를 써서 표현할 수 있겠죠?

0: 날씨 동지는 토지라고 해서 하지와 동지날 밤 8시부터 10시까지의 2시간 동안 냉격해시 전등을 끄고 캔도르노 아카리노 모토데 모토 하면 아래 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등을 끄고 촛불 아래에서 오다야카나 여류어 쓰고시 나가라. 오다야카다, 온화하다, 차분하다. 차분한 밤을 보내며.
1: 考える時間を持つことが呼びかけられています。
0: 자, 요비카케루, 촉구하다, 제안하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1: ゆっくり自分自身を見つめ直す大切な機会となるだけでなく、
0: 자, 느긋하게, 천천히죠. 자기 자신, 스스로를 천천히 되돌아보는,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일 낱개 되나고 뿐만 아니라,
1: 省エネルギーや環境問題について考えるきっかけにもなり、
0: 쇼 에너지, 이거는 에너지 절약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칸가에르 키카케 니모 나리,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서
1: 持続可能な社会への意識を高める役割も果たしています。
0: 지속 가능라는 표현 많이 듣죠, 요즘? 지속 가능하다. 지속 가능나 사회의 에너지,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한 의식을 다카메르 약과리, 높이는 역할도 하다시대 이마스 해내고 있습니다. 선생, 코노 캔도르 나이토, 도쿄 타와토가 ですね, 마와리노 쇼메, 코레모 이세니, これは8時から9時まで約1時間らしいんですよ。この1時間消灯するらしいです。約1時間とはによ、불을끈다고합니다。東京中心に이렇게깜깜해지면서、これ촛불이켜져있으니까、あ、これもなかなか素敵だなって思いますね。
1: そうですね。
0: はい、皆さん大変お疲れ様でした。
1: それでは良い一日を。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일하다 보면 다 써놓은 보고서도 두 번, 세 번 들여다보고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이게 맞나? 수없이 고민할 때 있죠. 그러다 진짜 실수라도 하면 크게 움츠러들고 동료들이 하는 격려도 그저 위로하는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일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더 잘하고 싶단 욕심에 웬만해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어떤 일이라도 계속 성취감을 느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나요? 매출을 올리거나 승진을 하겠다는 식의 커다란 목표보다는 오늘 회의를 잘하자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걸 하나씩 해내다 보면 자신감도 확신도 생길 테니까요. 아, 누군가 격려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2: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乐.
2: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3: 停不进去.
2: 아, 이러면 안 되는데.
3: 停不进去.
2: 停不进去. 이 표현, 이런 표현들은 저는 좀 즐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팅 듣다. 찐취는 들어가다. 근데 뿌가 들어갔으니까 들었는데 듣기는 듣는데 안으로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3: 네.
2: 두 가지 그렇죠.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이해를 못했다.
3: 네.
2: 또 하나는 안 듣는다.
3: 大部分是第二个意思.
2: 그렇죠. 예, 大部分是 안 듣는다죠. 네. 예, 내가 들었는데 어 이게 무슨 말이지가 아니라 안 들어 나 안 들을 거야. 뿌팅 뿌팅 뿌팅.
3: 没错没错.
2: 좋습니다. 자, 세 단어 보겠습니다. 말을 듣지 않다, 귀를 기울이지 않다.
3: 听不进去.
2: 听不进去. 괴롭다, 답답하다.
3: 烦.
2: 烦. 짜증나다.
3: 烦人.
2: 烦人. 그래서 人이 들어가면 짜증나다, 烦人.

0: 답답하고 우울하다.
1: 烦闷.
0: 闷이 이제 보통 답답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烦闷, 답답하고 우울하다. 우울하다도 됩니다. 烦闷, 사춘기.
1: 青春期.
0: 青春期, 청춘기. 보통 이제 한국어에서는 사춘기, 근데 중국어에서는 청춘기. 青春期. 마음이 지치다, 정신적으로 피곤하다.
1: 레이신.
0: 레이신, 레이 피곤하다, 신 마음. 그래서 레이신. 원하지 않다.
1: 不愿.
0: 不愿. 소통하다, 교류하다.
1: 沟通.
0: 沟通, 소통 장애.
1: 沟通障碍.
0: 沟通 障碍, 障碍 그대로 장애죠. 마음을 나누다.
1: 沟通感情.
0: 沟通 感情, 感情 마음이죠. 沟通 그대로 마음을 나누다. 전혀, 아예.
1: 根本.
0: 근본, 부모와 자녀.
1: 亲子.
0: 친즈, 발음 즈, 이게 삼성어로 발음해야 됩니다. 친즈. 해외여행.
1: 海外游.
0: 하이와이 요, 하이와이 해외 요 여행. 유용하다, 효과가 있다.
1: 有用.
0: 유용, 요용. 심지어조차도.
1: 连.
0: 리엔, 눈길, 눈빛.
1: 眼神.
0: 眼神, 숨다, 피하다.
1: 躲.
0: 躲, 환경,
1: 环境.
0: 환境. 심정, 마음.
1: 心情.
0: 심情, 긴장을 풀다, 느슨하게 하다.
1: 放松.
0: 放松, 放松. 어쩌면, 혹시.
1: 也许.
0: 也许야, 어쩌면 말이야, 也许. 입을 열다, 말하다.
1: 开口.
0: 카이 거우, 그대로 이제 카이 열다, 거우 입, 그래서 입을 열다, 그래서 말하다, 카이 거우, 말을 시작하다.
1: 开口说话.
0: 카이 거우, 쇼화, 도움을 요청하다.
1: 开口求助.
0: 치우주, 치우 구하다, 주 도움이죠. 그래서 도움을 구하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말을 해서,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다, 카이 거우, 치우주. 걱정하다, 근심하다.
1: 怕.
0: 파.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어떻게든 해보다.
1: 司马当活马医.
0: 스마, 죽은 말이죠. 땅, 호마이. 땅은 그대로 여기서는 이제 몸으로 여기답니다. 그래서 사성.
1: 땅땅땅.
0: 땅, 땅, 호마. 그러니까 살은 말. 그러니까 죽은 말인데 산 말처럼 여기고 이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하려고 하다.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어떻게든 해보는 상황을 그대로 스마당 호마이.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我最近特别烦，儿子青春期，我说什么他都听不进去。这种事最累心了，那也没办法呀。 青春期孩子都这样，不愿沟通。是啊，他一句话不说，我根本不知道怎么帮他。要不要来个亲子海外游？有用吗？他现在连我的眼神都躲。换个环境，心情放松了，也许就愿意开口了。我就怕他不跟我去。
3: 你要是没有别的办法，就死马当活马医，试一次吧。
0: 요즘 너무 답답해. 아들이 사춘기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안 들어.
1: 我最近特别烦，儿子青春期，我说什么他都听不进去。
0: 我最近特别烦。 아, 요즘 最近 特别烦. 아주 답답합니다. 괴로워요. 特别烦. 儿子 青春期, 아이가 사춘기라서 그런지 我说什么 내가 뭐라고 말을 해도 他도 听不进去. 조금 전에 우리 听不进去 얘기할 때 우리 왕 선생님이 주로 이제 안 듣는 거 듣고 어? 무슨 말이지? 이게 아니라 안 듣는 거 听不进去. 주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듣질 않아. 听不进去. 오, 그런 게 제일 힘들지. 어쩔 수 없어. 사춘기 애들이 다 그래.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
1: 这种事最累心了，那也没办法呀。青春期孩子都这样，不愿意沟通。
0: 그러니까요. 我听我周围的几个朋友说，那个韩国叫做"中二病"。
1: 对对对， 因为刚好是初中二年级的时候，症状比较严重。虽然有的人可能是中一或中三才来，但是中二确实是平均都在中二左右。反正这如果算是病的话。
0: 这如果算是病的话，这个发病了大概一年两年，有的正常的孩子就一年两年就过去了，有的比较长，有的就很快就过去。对，哎呀，这个很麻烦呐。一年两年也很漫长啊。当然，当然，当然，这种事，이런 일은 最累心了啊！이거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너무 힘듭니다. 累心，마음이，그러니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이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累心了。이게 딱 맞는 단어네요. 마음을 아주 힘들게 하는 거죠. 나의 没办法呀. 그런데 또 더더군다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没办法呀. 青春期 孩子, 사춘기 아이들 都这样. 다 그래. 不愿沟通.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 不愿. 원하지 않아요. 沟通. 소통하려 하지 않는다.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 맞아. 애가 한마디도 안 하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
1: 是啊，他一句话不说，我根本不知道怎么帮他。
0: 그러니까요. 是啊 맞아. 他一句话不说，한마디도 不说，하지않아요。我根本不知道，내가전혀모르겠어요。뭐를怎么帮他？이제그러면어쨌건这个青春期的孩子有心里边有点，反正别扭吧，但是他不说，我们不知道，对吧？
1: 更没法沟通。
0: 对，그래서根本不知道怎么帮他，어떻게해야될지어떻게도와줘야될지모르겠어요。 그럼 아이랑 해외여행 한번 가보는 건 어때?
1: 要不要来个亲子海外游?
0: 这是个办法. 要不要来个亲子海外游? 둘이서 같이 해외여행 가보는 거 어때? 둘만 있으니까. 为什么去海外呢? 这个他没办法跟别人沟通.
1: 对，身边只有一个熟人。对，最好带手机可以，
0: 但是呢。 最好，怎么说呢？有时候网线不好的地方，对，最好找个网络不太发达的国家。그러니까요. 한국은 그 网络가 很发达的国家。韩国网络太发达了，速度太快了。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최근 요 哪个国家 网络 不发达呢？就是，对吧？对吧？反正。 아무튼 해외에 가면 최소한 그 말을 할거 아니에요. 뭐 엄마, 아빠, 이거 저 인터넷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起码问个这个问题吧.
1: 对对对.
0: 효과가 있을까? 요즘은 내 눈도 피하거든.
1: 有用吗？他现在连我的眼神都躲。
0: 그러니까요. 有用吗? 효과가 있을까? 他现在连我的眼神 그대로 连 A도 B죠. 我的眼神, 내 눈빛도 또 躲, 躲는 이제 숨다 피하다죠. 그러니까 连我的眼神都躲, 내 눈도 피하거든. 환경을 바꾸면 마음도 좀 풀릴 테니까 어쩌면 말하려고 할 수도 있어.
1: 换个环境，心情放松了，也就，也许就愿意开口了。
0: 有可能，有可能. 换个环境, 매번 보던 데만 보는 거하고 낯선 곳에 가면 사람이 생각이 달라진대요, 확실히. 그래서 환경, 심情 放松了, 마음도 이렇게 편안해지고요. 예시, 아마도, 어쩌면, 就愿意开口了, 어쩌면 말을 하고 싶어질지도 몰라. 나랑 같이 안 가려고 할까봐 걱정되네.
1: 我就怕他不跟我去。
0: 我就怕, 이게 걱정됩니다. 他不跟我去, 나와 같이 가지 않을까봐, 不跟我去, 같이 하지 않는다, 不跟我去. 다른 방법이 없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해봐.
1: 你要是没有别的办法，就死马当活马医，试一次吧。
0: 그러니까요. 마지막 방법이라는 또 얘기가 나올 때 死马当活马医 요거죠. 그래서 你要是 만약에 没有别的办法, 다른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없으면 就死马当活马医,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试一次吧. 한번 해봐. 试试看. 또 알아? 같이 갈지? 而且他去国外可能是刚才他说很放松哦那就心情很愉快对可能会开口的
1: 对对对
0: 자 해설 보겠습니다. 66쪽입니다. 첫 번째, 听不进去，말을 듣지 않다, 귀를 기울이지 않다.

0: 안 듣는다. 내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我跟他说什么，他都听不进去。
0: 그러니까요. 我跟他说什么? 내가 그에게 어떤 말을 해도 说什么? 他도 听不进去.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이가 지금 잔뜩 화가 나 있어서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들리지가 않아.
1: 孩子正在气头上，你讲什么道理，他都听不进去。
0: 그렇습니다. 孩子正在气头上,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그래서 在气头上,你讲什么道理? 네가 어떠한 말로 설득을 이치 있는 말, 뭐 讲什么道理 말을 하더라도 他도 听不进去. 그는 듣지 않아. 그러니까 뭐 때문에 화가 잔뜩 났으면 화를 풀어주려고 얘기를 설명을 하지만 讲什么道理? 他도 听不进去. 아빠가 우리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 나는 자동적으로 안 듣게 된다.
1: 老爸一讲，我们那个时候啊，我就自动听不进去了。
0: 아, 이게 참. 저도 주의한다고 하는데, 我也非常注意，因为我们经常跟学生们在一起讲课、说话、聊天，但是我得注意，我们那个时候，但是有时候，就不知不觉的就说出来。
1: 没错，我也觉得是不知不觉说出来。
0: 对对，
1: 可是我以为他们听了会很感动，可是他们不感兴趣。
0: 对对对，他们就一听，他说的对，老爸一讲，我们那个时候他不听不听不听不听，
1: 其实我们那个时候的经验很宝贵啊，我觉得。
0: 是是，
1: 可是他们不这么想。
0: 他达到了一定的年龄之后才知道。
1: 对对对。
0: 我就自动。 자동적으로 听不进去了, 안 듣게 돼. 두 번째, 内心, 마음이 지치다, 정신적으로 피곤하다. 억지 부리는 사람과 같이 일하면 너무 피곤하다.
1: 跟不讲理的人共事，太累心了。
0: 그러니까요, 跟不讲理的人共事,共事 같이 일하다죠. 不讲理的人, 그러니까 不讲理, 아, 말이 안 되게 자꾸 억지 떼쓰는 사람, 不讲理的人共事,太累心了, 너무 힘들어요. 아이 숙제를 봐줄 때마다 정말 지친다.
1: 在每次辅导孩子写作业都特别累心。
0: 그렇죠. 아이는 다 뿌팅. 每次辅导孩子,辅导 그대로 뭐뭐를 도와주다. 이제 공부를 도와준다라고 할때 보통 이제 辅导죠. 그러니까 辅导 뭐죠? 孩子写作业, 아이가 숙제를 할때 도와주는 거니까 숙제를 봐줄 때마다 特别累心, 너무나도 지칩니다. 정말 지쳐요.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과 싸우는 게 가장 피곤하다.
1: 在网上跟陌生人吵架最累心。
0: 所以最好不要理他。在网上, 인터넷에서 跟 陌生人,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죠. 网上이니까요. 吵架, 싸우는 거,最累心, 가장 힘들다. 67쪽입니다. 心灵鸡汤.
1: 接受我们不能改变的一切，改变我们能改变的一切。
0: 그러니까요.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꾸되, 바꿀 수 없는 거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못문네요.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我最近特别烦，儿子青春期，我说什么他都听不进去。这种事最累心了，那也没办法呀。青春期孩子都这样。 不愿沟通，是啊，他一句话不说，我根本不知道怎么帮他。要不要来个亲子海外游？有用吗？他现在连我的眼神都躲。换个环境，心情放松了，也许就愿意开口了。我就怕他不跟我去。你要是没有别的办法。 就死马当活马医,试一次吧。这么说,这么说,
0: 이렇게 말해요. 68쪽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어른들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해요.
1: 青春期孩子需要大人的理解和关心。
0: 당연, 青春期 孩子, 사춘기 아이들이죠. 需要, 필요로 합니다. 大人的, 어른의 理解和关心, 이해와 관심. 말을 안 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1: 不说话不代表不想说。
0: 그렇죠. 지금 여기 요 표현은 참 좋네요. 뿌, 뿌, 뿌. 그죠? 뿌说话, 말 안 한다고, 不代表, 대표하는 것,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不想说, 말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다. 둘만의 시간을 따로 만들어 주어야 해요.
1: 得给两个人单独相处的时间.
0: 그렇죠. 둘만의 시간, 단도 상추. 둘만 단독으로 있는 시간. 그래서 단도 상추. 장소를 바꾸면 말이 잘 나올 수 있어요.
1: 换个地方,话就容易说了.
0: 그럴 수도 있죠. 换个地方, 장소를 바꾸면 화 말이 就容易说了. 쉽게 나올 수 있다. 말이 잘 나올 수 있다. 신뢰는 천천히 쌓이는 거예요.
1: 信任是慢慢处出来的.
0: 不要着急. 신任, 믿음이죠. 신임, 그래서 신뢰. 慢慢, 천천히, 处出来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입니다.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가망이 없지만 일단 뭐라도 한번 해보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시도해보다.
1: 스마 당火马衣.
0: 电脑 重启 3次了 还是 开不了机.
1: 哎呀, 拍一拍机箱试试.
0: 하하하, 好上个世纪的办法哟.
1: 没错, 哎呀, 不好意思, 这是死马当活马医嘛. 没错, 이게 电脑箱 쾅쾅쾅쾅쾅.
0: 옛날에는 그거 많이 했었죠.
1: 네네네.
0: 최근
1: 好像这个办法不太好.
0: 反正 스마당호마이.
1: 네네네.
0: 最后一次的办法.最后一次的办法.对. 자, 단어 볼까요? 컴퓨터.
1: 电脑.
0: 电脑. 재부팅하다.
1: 重启.
0: 重启. 기계를 켜다.
1: 开机.
0: 开机. 치다.
1: 拍.
0: 拍. 본체 케이스.
1: 机箱.
0: 机箱. 세기.
1: 시기.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해발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볶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 커피가 좀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0: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빻고 채 거르면 고운 커피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보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Let's get it on fight.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3: 매일 20분钟
2: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3: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
2: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3: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기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장희선님이 단톡방에 처음에 635점부터 시작하여 800점까지 나온 이번에 이제 나온 점수를 올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분들도 이 성적에 또 이 자극받아서 같이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장인선님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성적 향상 수기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grammarking@daum.net 어제 알려드렸죠. 예, 거기로 보내시면 되고요. 우린 또 공부 열심히 오늘부터 해야죠. 800점에 만족하지 마시고 990점까지 꼭 받으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우리 교재

0: 107쪽입니다. 파트 5, 6 이어지고 있는데요. 파트 5 문제부터 같이 볼까요? 110번 보시죠. These Benoit는 Canada 10th Thursday's Branding Session, 이 목요일 브랜딩 세션에 참가할 수가 없다. Blank 해놓고 She must join a budget review with the accounting team. 회계팀과 예산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앞에 어떤 브랜딩 세션에 참가할 수 없다. 때문에라는 의미의 접속사모죠. 보기 중에 because가 정답이죠. 의미상 맞는 접속사 선택 문제입니다. 110번 들어볼까요?
1: Ms. Benoit cannot attend Thursday's branding session because she must join a budget review with the accounting team.
0: 111번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쉬운 거 같죠? 많이 틀렸어요. 이 명령문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 이거 기본이죠. 명령문은 동사 원형부터 시작하죠. 근데 막상 그 포인트를 몰라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많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D번이에요. Visit our online portal. 우리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To arrange a consultation with one of our account specialists. 우리 계정 전문가 중에 한 사람과 상담을 예약하기 위하여 방문하시오. 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 visit이 여기서 정답이 되죠. 여러분, 우리 교재가요. 답은 시험과 똑같은 게 거의 100%예요. 그리고 이제 보기랑 예문을 바꿨죠. 이 핵심 포인트가 다 시험과 같아요. 그러니까 애정을 갖고 보시면 성적이 나와요. 그리고 아, 너무 할게 많아서 불안하다. 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슈퍼만보님도 이제 그런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불안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만큼 하고 스스로 격려하는 거야. 아, 나 오늘 잘했다야. 어우, 오늘 수고했어. 그래도 저 100문제 봤어. 100문제가 힘들었으면 50문제 풀었어. 아, 이 정도면 그래도 기본은 했어. 이렇게 스스로 격려하면서 마음에 편안한 가운데,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가운데 여러분이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알았죠? 너무 긴장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111번 들어볼까요?
2: Visit our online portal to arrange a consultation with one of our account specialists.
0: 112번입니다. Mr. Khalid는 blank intended to attend the Clean Energy Summit in Jaipur. 자이퍼에서 하는 클린 에너지 정상회담, 친환경 에너지 정상회담이죠. 여기에 참석하려고 원래 했었는데, But a last minute client call. 여기까지. 그런데 막바지에 걸려온 고객 전화가 changed his plans. 그의 계획을 바꿨다.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가려고 했는데 아우 저 고객 때문에 결국 못 가게 됐다 이런 문맥이었죠. 그럼 처음에는 원래 이런 단어가 originally죠, 그죠? originally가 여기 문맥에 맞아요. 알았죠? 이전에보다는 비가 의미가 더 확실하죠. 그러니까 원래 가기로 했었는데 못 갔다. 이전에 가기로 했었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의미를 더 정확하게 따져보면 B번 originally가 좋습니다. 112번 들어볼까요?
3: Mr. Khalid originally intended to attend the Clean Energy Summit in Jaipur, but a last-minute client call changed his plans.
0: 113번입니다. Because the trainees have experience, 이 훈련생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데? In blank with customers face to face. 고객과 마주하면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a role in public relations, 홍보에 얻던 일자리가 may appeal to them, 그들에게 매력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working with 이게 맞죠. 보통 고객과 같이 일한다.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A가 맞지 뭐 traveling은 좀 이상하죠. 고객과 뭐늘 여행하고 뭐 이런 것을 훈련생도가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죠. 그냥 상식선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arriving, observing 뜻이 맞지 않습니다. observe는 이제 관찰하다나 지키다, 준수하다인데 뜻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working with가 적절하죠. 113번 들어볼까요?
1: Because the trainees have experience in working with customers face to face, a role in public relations may appeal to them.

가져다가 사람을 괴롭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잘 봤다고 해서, 예를 들어 6월 13일 시험 잘 봤다고 해서 이번에 뭐 6는 됐고 7 집중하자 이러면 안 돼요. 6도 역시 꾸준히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이게 예측 불허예요. 어느 달은 뭐 세븐은 꾸준히 어렵지만 세븐이 그중에도 또 어렵고 이렇게 좀 사람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Join the Rhythmics Dance Academy today. Rhythmics Dance Academy에 오늘 함께 가입하십시오. Rhythmics Dance Academy는 a popular community-based dance studio. 인기 있는 커뮤니티를 토대로 한 댄스 스튜디오인데, is now welcoming new members. 새로운 멤버들을 환영합니다. My blank variety of dance classes and modern practice facilities. 자, 여러분, 이거요. 선수들은 압니다. 토익 선수들이 있죠. 딱 보면, 바이 전치사, 빈칸 뻥, 어나 더 플러스 명사. 이 빈칸은 100% ing 자리, 131번에서 ing는 비번, providing. 이게 생각 없이 탁 고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답이 비번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댄스 수업과 현대식 이 연습 시설을 갖춘 이런 걸 제공함으로써 지금 이제 이런 새로운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전치사, 빈칸 뻥, 어나 더 It's her, there, 뭐, his, plus 명사. 그러면 이 빈칸은 100% ing 자리. 이게 파트 5에도 많이 나오고, 6에도 출제가 됐죠. 우리 교재 출제 안된 문제가 없어요. 이게 거의 포인트를 잡아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For a limited promotional period. 제한적인 홍보 기간 동안에, you can sign up. 당신은 for a 1 month trial. 1개월 시험 이용권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For only $15. 그저 15달러에. 그러니까 처음에 15달러만 내시고요. 1개월 써보세요. 이런 거죠. 그 뒤에는 뭐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132번 문맥이 비번 afterward예요. 한 달이 지난 후에는 you may continue your membership. 당신의 멤버십을 계속해 나갈 수 있어요. At our regular rates, 우리의 정찰 가격, 정규 가격에 그 금액은 얼마냐? Of가 동격의 of예요. Of $30 per month. 한 달에 30달러 또는 or $75 for 3 months, 3개월 75달러라는 이 정규 금액으로 당신이 등록을 고려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 한 달은 실험적으로 15달러, 이후에는 이렇게 금액이 정해집니다. All membership plans, 여기까지 끊어읽기. 모든 이 멤버십 계획안은, 즉 이제 여러 플랜들이 있죠. 이게 include a complimentary private coaching session, 무료 개인 코칭 수업이 포함되죠. With one of our professional instructors, 우리의 전문 강사 중에 한 사람과. 그래놓고 또 빈칸이 나와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보통 앞에 complimentary 동그라미. 그건 처음에도 이제 이게 있었잖아요. 뭐 1개월은 뭐 15달러.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비싸게 받고, 지금 여기도 처음 하나는 무료. 그러나 또 추가 수업은 돈을 얼마 냅니다. 이게 문맥에 맞겠죠. 그래서 아까 complimentary와 대조되는 C, extra private lessons can be booked for $35 per session. 그래서 보면은 세션당 35달러로 추가 개인 교습비가 예약이 될수 있어요. 이 교습이 예약될 수 있죠. 그래서 C가 문맥에 맞죠. 그래놓고 our goal is to support you. 우리의 목표는 당신을 돕는 거예요. In improving your skills, 당신의 기술을 개선하는데, in a fun and encouraging atmosphere, 아주 재미있고 아주 고무적인 용기를 주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거 보여드릴까요? In 전치사, improving ing, 그 다음에 your 플러스 명사죠. 전치사 빈칸뻥. 어나더 유어 이츠 허 히즈 플러스 명사 빈칸은 100% ing 자리 improving 이걸 또 관찰해 보세요. 알았죠? Visit us today. 오늘 우리를 방문해 주세요. 봐요. 이 명령문으로 visit 답으로도 출제됐죠? 오늘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5월, 6월 토익 만점 강의 노트에 6번 우리 지난 시간에 하다 말았는데요. 제너레이션이 1세대, 보통 30년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6하고 있었죠. 토익 6에 멀티플 제너레이션스에서 요거 제너레이션스가 이제 정답이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힌트가 앞에 100주년이었어요. 100주년. 100주년이면 3세대가 넘죠. 그게 이게 멀티플 제너레이션스가 됐어요. 그거 비슷하게 예문을 여기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신 분들은 알아요. The company celebrated its 100th anniversary. 그 회사가 100주년을 기념했다. Honoring the multiple generations of engineers. 그리하여 여러 세대에 걸친 엔지니어들을 기렸다. Who contributed to its success? 이 성공에 기여한. 이러면 이 generations가 참 느낌이 오죠? 이렇게 답으로 냈어요. 그렇죠? 애정을 갖고 보십시오. 보통 한 세대를 30

년으로 봐서 이게 multiple generations of workers 이런 식으로 multiple generations of customers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단어를 바꿔가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를 여기 드린 거예요. 100주년 기념 행사하면 a 100th anniversary celebratio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7번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거 뭐 urge, encourage, enable, persuade, force, inspire, motivate, 목적어, 투부정사. 그렇죠? 이게 목적어, 투부정사 패턴으로 쓰이는 동사들이죠. 이게 시험에 모두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모두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 표현이 수동태가 되면 be urged 투부정사, be encouraged 투부정사, be persuaded 투부정사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동사 표현들을 잘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예문 하나 보시죠. Employees are urged to review the safety guidelines before entering the factory.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 직원들은 안전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도록 촉구받는다. 이럴 때 be urged to로 이렇게 덩어리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Master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So this week we have been talking about food waste and food waste disposers.
1: That's right. 자, 싱크대에 오늘은요.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캐나다인 친구라는 제목으로 한번 대화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Okay. 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는 밖에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Yeah. 그래서 어떤 기계에 넣고 이런 방식이지만 미국에서는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음식물을 분쇄기에다가 갈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yeah. 것이 좀 기본으로 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유가 세리나라는 캐나다인 친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막 싱크대에 버릴 수 있냐. 너무 놀라는 부분인 거죠.
0: Oh, okay.
1: 네, 그걸 대화문으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0: Sounds good. Let's take a look at today's dialogue. A Canadian friend dumping food waste down the sink.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go.
2: What are you doing? You're going to clog the sink.
3: In Canada, you can just put food down the sink and the garbage disposal grinds it all up.
2: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leftovers at all?
3: You still have to toss bones separately. I guess you end up with a

0: Lot of food waste, huh?
1: Not really. I never leave anything on my plate. The fruit fly community hates me.
0: And now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2: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 version 한번 들어볼 텐데요. 대화 한번 나눠볼게요.
0: 좋아요.
2: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다 싱크대에 막히겠어.
0: 아, 캐나다에서는 그냥 싱크대에 음식물을 넣으면 쓰레기 처리기가 전부 갈아버려.
2: 남은 음식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0: 그래도 뼈는 따로 버려야지. 넌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나 보구나?
2: 아니, 별로. 난 절대 음식을 남기지 않아. 초파리 커뮤니티가 날 아주 싫어하지.
0: 오, 이런 방법도 있네요. 음식물을 그렇죠? 남기지 않는 방법이요?
2: 않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근처에 올 수가 없어요.
0: 오.
2: 왔다가 뭐야 이 집? 이러고 그냥 나가게 되죠.
0: It's like you have an internal food waste disposer in your body.
2: 내장되어 있습니다.
0: 네.
2: 네. 자, 이렇게 해서 왜냐면 해외 예를 들어 마유 같은 케이스는 해외에 뭐 어학연수를 갔던가
0: 네.
2: 유학을 간 거죠.
0: 네.
2: 근데 이런 장면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0: Yeah.
2: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0: Mm-hmm.
2: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표현을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마유가 놀라면서 아니 남은 음식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라고 얘기를 해요.
0: Mm-hmm.
2: 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안 해도 되냐라는 부분이죠. 조금이라도 조금도.
0: At all. 그리고 연결하면 더 좋아요. At all.
2: At all.
0: At all.
2: Very nice. 자, 여러분들 제가 100번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전혀라고 하면 not at all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0: 네.
2: 학창시절에 not at all. 이건 전혀 뭐뭐가 아니다라고 암기를 하셨다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암기를 해버리면. 왜냐하면 not at all 이건 아는데 at all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0: Yeah.
2: 그래서 이거는 at all이라는 표현을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오늘 핵심 표현으로 at all 잡은 거고요. at all이라고 하는 건 정말 최소한의 정도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하는 거죠.
0: Okay.
2: 그래서 긍정문에선 조금이라도 조금도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not이 붙게 되면 조금도 아니다. 가 되면서 의역해서 전혀가 되는 겁니다.
0: 아하.
2: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전부는 이거예요. not at all을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at all을 먼저 알고 거기에 그냥 단순하게 not을 붙이는 훈련.
0: 너무 좋아요.
2: Right?
0: Yeah.
2: 그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0: 네.
2: 자, 예문 가면 너 나 조금이라도 그립니? Right? 동의를 좀 해주세요.
0: 네.
2: 너 날 그리워하니?
0: Do you miss me?
2: 조금이라도?
0: At all? Do you miss me at all? No, not at all.
2: Not at all. 자, 봐요. 지금 at all과 not at all이 다
0: 네.
2: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근데 조금도 그립지 않다. 그러면 not at all. I don't miss you at all. 가 되겠죠.
0: That's so sad and mean.
2: 자, 두 번째는요. 너 조금이라도 먹었어?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먹긴 했어. 이런 느낌. 너 먹었니?
0: Did you eat?
2: 조금이라도.
0: At all. Did you eat at all?
2: 자, 세 번째입니다. 세리나는 정크푸드를 조금도 먹지 않아.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의역이 되면서 전혀 안 먹어가 되겠죠. 자, 세리나는 정크푸드를 먹지 않아.
0: Serena doesn't eat junk food.
2: 조금도.
0: At all. Serena doesn't eat junk food at all.
2: And this is not true.
0: This is not true. I do eat sometimes.
2: Yes.
0: Yeah.
2: 가끔씩 먹는 거를 근데 제가 느꼈어요. 평소에 많이 드시지는 않는구나. 왜냐하면 정크푸드가 오면 갑자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0: I know.
2: 왜냐하면 보통 안 드시는 분들이
0: 네.
2: 그게 오면은 가끔씩 와 이럴 때가 많거든요.
0: 네. 그래서 거리를 둬요. I don't bring it into my house.
2: 아,
0: 너무 좋아하니까요.
2: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오 막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평소 때 워낙 많이 접하기 때문에.
0: 아.
2: Okay. So 오늘의 핵심 표현으로는 at all, 조금이라도, 조금도를 배워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2: 자, 오늘의 핵심 단어 첫 번째는요. 부엌의 싱크대를 뭐라고 할까요?
0: 네, 영어로는 이름절로 발음하셔야 돼요. Sink.
2: Mm-hmm.
0: Sink.
2: 아, 그러니까 무슨 대, 뭐 이런 게 안 들어가고
0: 네.
2: 그냥 싱크라고 하는 게 맞는군요. 그렇죠?
0: 맞아요.
2: Alright, so sink 자체가 이미 그 싱크대를 얘기를 하고요.
0: Mm-hmm.
2: 자, 다음은요. 뭔가의 아래로 혹은 뭐뭐를 따라.
0: Down.
2: Uh-huh.
0: Down.
2: Down. Yes. 물론 이제 싱크대 뭐 아래 보면은 파이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드레인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아래쪽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다운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그 통을 그 통로를 따라서라는 뜻도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아래 방향이 아니어도 돼요.
0: 맞아요. 그쵸? 그래서 싱크나 토일렛에 뭐를 버릴 때 다운을 많이 써요.
2: Down the sink.
0: Put it down the sink.
2: Yes.
0: Just well, flush it down the toilet.
2: That's right. Okay. 다음은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0: Garbage disposal. Garbage disposal.
2: 네, 우리가 왠지 그런 처리기, 그럼 기계 같은 단어가 나올 것 같은데
0: 네.
2: 그게 아니라 그냥 처리라는 명사 disposal가 충분히 그 뜻을 나타냅니다.
0: 맞아요.
2: Right.
0: 네.
2: Okay. Dispose라고 하는 거 아마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Dispose of something. Right. 그러면은 뭔가를 처리하다, 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0: That's right.
2: Right.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명사라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요. 중요합니다. 갈아 부수다. 갈아 부수다.
0: Grind up. Grind up.
2: 네. 이거 처음에 전 너무 충격이었었거든요. 미국 처음 갔을 때 그런 음식물을 막 윙 해가지고 가는 거 그거가 다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So grind 자체가 갈다라는 뜻인데 up을 쓰니까 또 강조를 해주는 거네요.
0: 맞아요.
2: Right? 저번에 우리 pile up 한 것처럼 so grind up. 그러면 grind의 과거가 grinded인가요?
0: No, ground. Ground. Ground up.
2: 땅이랑 같은 스펠링인 거죠?
0: 맞아요.
2: Ground, okay. 자, 다음은 남은 음식 혹은 남은 것.
0: Leftovers입니다.
2: 네.
0: Leftovers.
2: 얘는 보통 이렇게 S를 붙여서 쓰게 되겠고요.
0: Yeah.
2: 그렇죠? 이거는 꼭 음식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뭔가를 만들다가 남은 것, 뭐 색종이로 뭐 이렇게 오려서 뭘 만드는데 그러다가 남은 색종이 부분 그런 것도 leftovers라고 쓸 수가 있어요.
0: Absolutely.
2: Okay. 자 마지막으로 뭔가를 던지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0: 네, 우리나라 사람들 이 단어를 아실 거예요. Toss. 근데 이거는 발음을 toss 이렇게 하지 마시고
2: 네.
0: 아 이렇게 턱이 내려가는 느낌으로 toss.
2: Toss. 오케이. Okay. 그리고 뭔가를 툭툭 던진다는 느낌이 되겠죠. Right. 자 핵심 단어 이렇게 6개 가볍게 짚어봤고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 Here we go. 네, today's key expressions.
2: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볼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명사를 막아버리다. 어딘가를 막아버리다.
0: Clog. Clog 명사.
2: 네.
0: Clog 명사.
2: 뭐라 그럴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무래도 변기. 배수관 이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 clog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어디에 뭐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막는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흐름이 있어야 되는 곳 있잖아요. 흐름이 있어야 되는 곳을 막는다, 꽉 막아버린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맞아요.
2: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 휴지가 그 변기를 막아버렸다. 거기에 분명히 쓰레기통이 따로 하라 그랬는데 누가 실수로 넣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그 휴지가 그 변기를 막아버렸다.
0: The toilet paper clogged the toilet. The toilet paper clogged the toilet.
2: 네, 흐름이 있어야 될 곳을 막은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그 음식 쓰레기는 그 싱크를 막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버리지 마 이런 느낌. 그 음식 쓰레기는 그 싱크를 막아버릴 거야.
0: The food waste is going to... clog the sink. The food waste is going to clog the sink.
2: There you go.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뭐뭐 안 해도 된다.
0: Don't have to 동사원형. Don't have to do something.
2: 네.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뭐 이건 필수이기 때문에 손용작뿐만이 아니라 입영작이 쉽게 돼야 돼요. 그렇죠? 뭐뭐 안 해도 된다. Don't have to. 뭐 비슷하게는 don't need to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0: 네.
2: 그렇죠.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must not이랑은 완전 다르죠. 그렇죠. You must not do it 하면 무슨 말일까요?
0: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2: 그렇죠.
0: 되게 강하게 말하는
2: 맞아요.
0: 거죠.
2: 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0: 네.
2: 자, 한번 해볼게요. 나 내일 일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난 일에 안 가도 돼.
0: I don't have to go to work.
2: 내일.
0: Tomorrow. I don't have to go to work tomorrow.
2: 네. 두 번째는요. 너 살 안 빼도 돼. 너 살 안 빼도 된다고.
0: You don't have to lose weight. You don't have to lose weight.
2: 네. 그래서 충분히 날씬하다.
0: 네.
2: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주요 표현 볼게요. 결국 누군가와 남겨지다 혹은 결국 무엇과 남겨지다.
0: And

0: with 명사. End up with something.
1: 네, 우리 end up이라고 하는 거 아마 예전에 여러분들 end up ing 통해서 많이 익숙할 거예요. 그렇죠?
0: 네.
1: 결국에는 어떤 ing를 하면서 끝나버리는 거, 그런
0: 맞아요.
1: 상태가 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ing 대신에 이런 식으로 전치사랑 명사를 섞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와 함께하는 상태로 끝나버리다. 결국 그것과 함께 있게 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난 결국에는 큰 문제가 생겼어. 이거는 문제랑 함께 하게 된 거죠. So, 난 끝나버렸어.
0: I ended up
1: 큰 문제와.
0: with a big problem. I ended up with a big problem.
1: 두 번째는요. 난 있잖아. 결국 후회하게 되고 싶진 않아. 이걸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자, 난 끝나버리고 싶지 않아.
0: I don't want to end up
1: 후회들과.
0: with regrets. I don't want to end up with regrets.
1: 그쵸. 결론적으로 봤을 때 regrets가 내 옆에 있는 걸 원치 않는 거죠. Right.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요 표현 잡아봤고요. 어순영 잡아볼게요.
0: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조인 어스 온 페이지 107. 렛츠 스타트 라이팅.
1: 네, 오늘의 어순영작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마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나가 갑자기 막 싱크대에다 음식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1: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다 싱크대 막히겠어. 자, 무엇을 넌 하고 있니?
0: What are you doing?
1: 넌그 싱크를 막을 거야.
0: You're going to clog the sink. What are you doing? You're going to clog the sink.
1: 네. 이럴 때 이제 블락을 쓰는 것도 어색하고 뭐 패치를 쓰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죠? 그래서 흐름이 있어야 되는 곳을 막는다라고 해서 클럭이 딱 맞겠죠. 네.
0: 맞아요.
1: 근데 발음할 때쌤
0: 네.
1: 너무 세게 하면 그 시계 할때 클럭처럼 들릴 것
0: 네,
1: 같아요.
0: 맞아요.
1: Right.
0: 그래서 clog 살짝 끝내면 돼요. 그냥 너무
1: 부드럽게.
0: clock보다는 clog.
1: Clog. 오케이. 자, 그랬더니 세리나가 캐나다에서는 그냥 싱크대에 음식물을 넣으면 쓰레기 처리기가 전부 갈아버려. 자, 캐나다에서는
0: In Canada,
1: 넌 그냥 음식을 놓을 수 있어.
0: you can just put food
1: 그 싱크 아래로.
0: down the sink.
1: 그리고 그 쓰레기 처리기가 그것 모두를 갈아버려.
0: And the garbage disposal grinds it all up. In Canada, you can just put food down the sink and the garbage disposal grinds it all up.
1: 네. 자, 마유가 남은 음식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자, 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0: You don't have to worry
1: 남은 음식들에 대해?
0: about leftovers
1: 조금도?
0: at all.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leftovers at all.
1: 네. 이렇게 평서문인데 질문인 것처럼 억양을 주게 되면 확인한다는 느낌이 강하죠. 정말 질문을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right?
0: 맞아요. You don't have to take your passport. You don't have to take your ID.
1: 그거 안 가져가도 된다고? 확인이죠, 확인. 자, 그랬더니 세리나가, 그래도 뼈는 따로 버려야지. 넌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나 보구나. 자, 넌 여전히 뼈들을 던져야 해.
0: You still have to toss bones
1: 따로.
0: separately.
1: 난 추측해.
0: I guess
1: 네가 끝나버린다고.
0: you end up
1: 많은 음식 쓰레기와, 응?
0: with a lot of food waste, huh? You still have to toss bones separately. I guess you end up with a lot of food waste, huh? 아니,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toss라는 단어는 던지다라는 뜻도 되지만 보통은 이제 쓰레기 버릴 때 많이 사용해가지고 그냥 toss it, just toss it. 이게 버리다라는 뜻이 돼요.
1: 오케이. 단순히 던지는 게 아니라, 에이, 그냥 버려. 툭툭툭툭툭. 이런
0: 네네.
1: 느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뼈 같은 것을 그냥 여기다 던져놔. 얘기가 쓰레기통에다 그냥 퉁 넣어라. 이런
0: 맞아요.
1: 느낌이 되겠네요.
0: 네.
1: 오, very nice. 자, 마지막으로 마유가, 뭐, 별로. 난 절대 음식을 남기지 않아. 초파리 커뮤니티가 날 아주 싫어하지. 자, 별로 아니야.
0: Not really.
1: 난 절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
0: I never leave anything
1: 내 접시에
0: on my plate.
1: 그 초파리 커뮤니티는 날 싫어해.
0: The fruit fly community hates me. Not really. I never leave anything on my plate. The fruit fly community hates me.
1: Alright.
0: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more time.
2: What are you doing? You're going to clog the sink.
3: In Canada, you can just put food down the sink and the garbage disposal grinds it all up.
2: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leftovers at all.
3: You still have to toss bones separately.

0: I guess you end up with a lot of food waste, huh?
1: Not really. I never leave anything on my plate. The fruit fly community hates me.
2: And here's today's review.
3: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2: garbage disposal,
3: 갈아부수다,
2: grind up,
3: 던지다,
2: toss.
3: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조금이라도, 조금도,
2: at all.
3: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를 막아버리다,
2: clog 명사.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3: 네,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좋아요.
3: 네, 머리카락 때문에 변기가 막혔어.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버리는 경우가 있나 봐요.
2: 오, 네네, 맞아요. 아. 그 hair, 하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Hair는 셀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이럴 때는 그냥 the hair라고 표현해도 돼요.
3: 아, 힌트를 갑자기 주셨군요.
2: 네. 네.
3: So, 머리카락 때문에 변기가 막혔다라고 하는 거는 그 머리카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2: 네, 맞아요.
3: 알겠습니다.
2: 네, 그리고 clog 명사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금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2: All right, we'll see you tomorrow. Bye.
3: Bye.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0: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a wide variety of news, topics, and articles. Today, over to the movies, Hollywood, and Michael B. Jordan, who won an Oscar.
1: 2026년 올해 3월에 있었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16개 부문의 후보에 오른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뭔가요?
0: Sinners.
1: Sinners.
0: Sinners.
1: 여기 16개 후보 부문은 타이타닉이 14개였거든요.
0: Wow.
1: 이거는 기록이에요. 일단 후보 부문 개수만 봐도.
0: Yeah, this in America, and I believe in many English-speaking markets as well, was a huge hit. It's a horror kind of Dracula, kind of zombie slash thing. And those films, you know, don't usually do that well in the box office.
1: 맞아요.
0: They're quite adult. But this got all the critic respect and the audience numbers.
1: 그 비록 이제 총 나중에 수상한 건 4개의 부문이긴 했는데 그중에 가장 크게 수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클 B. 조던 남우주연상을 받은 거였었어요.
0: 그렇죠.
1: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그 극중의 쌍둥이 형제였죠. 1인 2역을 했거든요. 워낙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제 이 배우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마이클 B. 조던 같은 경우는 탁월한 연기력과 이번에 상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전문 연기학 교를 가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이제 커리어가 또 특징이어가지고.

0: 그것에 대한 오늘 그 기사 내용입니다.
1: Yeah, kind of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xperience and like on the job training and development and things like this. So there's not just one route to success.
0: 맞아요. 그래서 아역 배우 출신이죠. 어렸을 때부터 TV 출연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현장 경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멋진 배우로 성장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커리어 개발에 참고할 사항들이 있다. 이런 약간 재밌는 기사예요.
1: Yeah, it could be an inspiration to all of us in any field as well. We'll turn over to page 104 in the June book for part one.
2: Michael B. Jordan proves learning on the job can lead to success. Actor Michael B. Jordan recently earned his first Academy Award despite lacking traditional training during his early career. The actor entered the entertainment industry as a child and developed foundational acting abilities through hands-on television experience. After gaining years of real-world experience working on professional film and TV sets, he went on to enroll in an arts high school.
0: 자, 나중에 이제 예술 고등학교에 진학하긴 했네요.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역 배우로서 배우로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볼게요.
1: Actor Michael B. Jordan recently earned his first Academy Award despite lacking traditional training during his early career.
0: 자, 마이클 B. 조던이라는 배우가 최근에 처음으로 오스카상을 수상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뭐 배우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상은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그다음에 조연상들이잖아요.
1: 그쵸.
0: 근데 earned his first Academy Award인데 이제 이때 가장 큰 상을 받은 거죠.
1: 네.
0: 남우주연상을 수상을 했는데 despite lacking traditional training during his early career. 이제 연기자 커리어 초반에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연기 교육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1: Yeah, he was lacking that. To lack it means you're missing it. You didn't do it, right? Actor Michael B. Jordan recently earned his first Academy Award despite lacking traditional training during his early career. The actor entered the entertainment industry as a child and developed foundational acting abilities through hands-on television experience.
0: 어렸을 때이 연예계에 진출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써줬네요. Entered the entertainment industry. 이게 연예계죠? 거기를 진출했다. As a child. 그럼 이제 배우면 뭐 아역 배우 출신으로 이렇게 연예계 데뷔를 했는데 and developed foundational acting abilities through hands-on television experience. 이거 뭔가요?
1: Yeah, if you're doing something hands-on, it means you're doing it in person physically, right? You're getting actual experience rather than in the classroom.
0: 그러니까 뭐 연기에 대해서 배우고 교실에서 훈련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나가서 손으로 뛰는 그 이제 실무 경험이라 하지 않습니까?
1: 그쵸, 네.
0: Hands-on television experience는 실제 TV 제작 현장에 나가서 출연을 하고 하는 그런 실제 경험을 통해서 foundational acting abilities, 기초 연기 역량을 축적했다 혹은 키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 The actor entered the entertainment industry as a child and developed foundational acting abilities through hands-on television experience. After gaining years of real-world experience working on professional film and TV sets, he went on to enroll in an arts high school.
0: 자, 수년간 이렇게 실제 촬영 현장에서의 어떤 경험을 쌓고 나서 real world experience는 정말 그 TV 셋 앞에 혹은 영화 촬영 세트에 가서 일한 걸 말하겠죠.
1: Kucho, again, not in the education or practice realm.
0: 맞아요. Working on professional film and TV sets. 그게 이제 영화나 TV 세트장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he went on to enroll in an arts high school. 뭐 우리나라에도 있는 그 예고잖아요.
1: 그쵸.
0: 예술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이릅니다.
1: Yeah, if you go on to do something, it means at a later stage. So as a child, he didn't do that, and at a later stage, he went into formal education.
0: 그렇죠.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내 곧그 다음 단계로 진출할 때 went on to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진학하기에 이릅니다. 마지막 문장 다시 한 번요.
1: After gaining years of real-world experience working on professional film and TV sets, he went on to enroll in an arts high school.
0: Okay.
1: Here's part two.
2: Career experts suggest that acquiring essential capabilities while actively working represents a highly effective professional strategy. People who only accept positions matching their exact current qualifications will inevitably experience significant career

0: your stagnation over time. Staying curious and asking questions allows driven people to quickly turn early self-assurance at work into real lasting skill and expertise.
1: 자, 이 마이클 B. 조던이라는 배우의 어떤 성장 과정을 보면서 이제 커리어 개발 쪽으로 연결시켜주는 기사이긴 합니다.
2: Career experts suggest that acquiring essential capabilities while actively working represents a highly effective professional strategy.
1: Okay.
2: Yeah, so this is their tip, right? Acquiring essential capabilities while actively working. That's what Michael B. Jordan did, mm-hmm. right? Mm-hmm. To get the talent of acting by acting.
1: 실제 그 일을 하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핵심 역량, essential capabilities, 이것을 이제 축적하는 것 자체가 represents a highly effective professional strategy. Professional은 약간 커리어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2: 그렇죠, 네.
1: 본인의 어떤 전문적인 커리어를 이제 쌓아가는 상당히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무 경험을 쌓는 얘기죠, 현장에서.
2: Yeah, you're right. Professional can be a synonym for just work, right? A good work strategy. Career experts suggest that acquiring essential capabilities while actively working represents a highly effective professional strategy. People who only accept positions matching their exact current qualifications will inevitably experience significant career stagnation over time.
1: Current qualifications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본인의 자질 혹은 자격 요건. 그걸 qualifications라고 하잖아요.
2: 그렇죠. 네. Yeah, your maybe degree or subsequent like qualifications like a barista thing and
1: 맞아요.
2: stuff like that.
1: 자격증, 그다음에 어디 학교 나와서 어떤 전공했는지 이런 것들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그런 직무만 선택하는 사람들은 자, 뒷부분 will inevitably experience significant career stagnation. 커리어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좀 크게 정체되는 구간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2: Yeah, stagnation is that 정체, right? When you aren't advancing or developing. We learned that with stagflation recently, right?
1: 그러네요.
2: Yeah, stagnation.
1: Stagflation하고 좀 다르죠. 네. 그거는 stagnation하고 inflation을 합쳐놓은 단어고.
2: 네.
1: 네. 이거는 이제 정체라는 뜻의 그 단어 자체입니다.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 좀 커리어가 정체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 Inevitably라는 건 이건 피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 Exactly. So it's quite extreme in that assessment. It's saying you unavoidably will get to that stage where you're not improving. I guess because you're not trying something new, right? You're sticking to what you know.
1: 근데 어느 정도 공감은 가요. 본인이 이제 어떤 전문 분야에 있는 건 알겠는데 거기서 10년, 20년 계속 똑같은 걸 하다 보면 정체기가 올 수 있죠.
2: 그렇죠. There's nothing pushing you past the limit. People who only accept positions matching their exact current qualifications will inevitably experience significant career stagnation over time. Staying curious and asking questions allows driven people to quickly turn early self-assurance at work into real, lasting skill and expertise.
1: Okay. Break it down for us, please.
2: Yeah, so staying curious, having that mindset of wondering about things, and like it says afterwards, asking questions, it allows driven people. If you're driven, that means you're self-motivated,
1: 그쵸.
2: right?
1: Curious라는 건 이제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2: 네. 네.
1: 그냥 아, 이거는 당연한 거야. 이게 아니라 항상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뭔가 질문을 하는 어떤 의문을 갖는 그런 자세 자체가 allows driven people to quickly turn early self-assurance at work into real, lasting skill and expertise. Driven people이란 건 driven 자체가 막 뭘 하겠다는 의욕이 넘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그렇죠. Yeah, you just turn up early maybe and you keep wanting to do more and more,
1: 그쵸.
2: right?
1: 수동적인 사람을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2: 네.
1: 뭔가 의욕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빠른 속도로 초기의 어떤 업무 자신감을 지속 가능한 어떤 lasting skill, 역량과 expertise, 전문성으로 바꾸게끔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2: Yeah, the early self-assurance is, I guess, when you're doing the job, you gain confidence, so you're kind of sure of yourself. But that could be just on one job, and then you turn that into a forever skill or forever expertise.
1: 그렇죠. 처음에 어떤 받은 교육에 의해서 이제 일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건 초기에 얻은 자신감인데
2: 네.
1: 그걸 진짜 오랜 기간 이제 가는 지속 가능한 역량과 전문성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탐구하는 자세, 뭔가 의문을 품는 어떤 마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 One more time. Staying curious and asking questions allows driven people to quickly turn early self-assurance at work into real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입이 트이는 영어. We are here to help you with your speaking skills in English.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0: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저는 Jennifer Clyde입니다.
2: 우리 입지영 스터디를 뭐 전국에서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외국에서도 해주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2: 가끔 이렇게 사연으로 남겨주시고 우리 후기로도 남겨주시는데
0: Yes.
2: 아부다비에서 입지영 스터디를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스터디 리더께서 글을 써주셨습니다. 3년이나 되셨대요. 매주 만나서 입지영 교재로 공부하시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살다 보면 좀 외롭고 그러잖아요.
0: 맞아요. 네,
2: 여러 희로애락도 나누시고 정보 교환도 하고 얼마나 또 힘이 서로 되어주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중동 정세가 좀 불안해지면서 이렇게 좀 멤버들이 흩어져서 지금 이제 스터디를 예전만큼 자주 만나서 이렇게 하기 어렵다. 좀 얼굴을 좀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글 쓸 당시만 해도. 다들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길 바랄 뿐이다.
0: 네, 빨리 입지영 통해서 이렇게 또 소식도 전해 주시네요.
2: 네. 네. 빨리 정세가 좀 안정이 돼서 다 같이 또 아부다비에서 만나서 이렇게 우리 스터디도 하고 만남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인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Live in peace. Live in peace. 정치자님의 사연입니다.
2: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0: 네. 네. Okay, let's go ahead and listen.
3: Abu Dhabi English Study Group. I have been managing an English study group in Abu Dhabi for over 3 years now. We meet every week to study together using Ibtiyoung materials and to share the ups and downs of living abroad. It's about more than just studying English. We exchange information and have built a close-knit group together.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has recently become unstable due to the conflict in Iran. Our members have split up, with some going back to Korea and others staying in Abu Dhabi. It has become harder for us to meet face to face. I just hope everyone is safe and doing well, wherever they are. I'm hoping things settle down soon so we can all meet again in Abu Dhabi and sending my best to everyone.
2: 제가 아부다비에서 영어 스터디 모임의 방장으로 활동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넘어갑니다.
0: I have been managing an English study group in Abu Dhabi for over 3 years now.
2: 자, 방장으로 활동하셨다는 얘기는 좀 이끌어 가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동사로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leading 같은 동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I've been leading a study group. 그것도 좋고 managing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방장으로 이것저것 챙겨가면서 이제 그 이니셔티브를 취한다는 얘기시니까 So I've been managing an English study group in Abu Dhabi for over 3 years now. 자, 벌써 3년째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렇게 주죠. 자, 다시 한번 I have been
0: managing an English study group in Abu Dhabi for over 3 years now.
2: 우리 매주 만나서요. 입지영 교재로 함께 공부하고요. 해외 살이의 희로애락을 같이 나눕니다.
0: We meet every week to study together using 입지영 materials and to share the ups and downs of living abroad. 자, we meet every week. 매주 만나서 함께 공부도 하고 근데 using 입지영 materials라고 했으니까 입지영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And to share the ups and downs of living abroad. 자, living abroad이니까 해외에 살면서 생기는 ups and downs. 뭐, 희로애락이라고 하셨죠.
2: 그쵸.
0: 좋은 일, 또 안 좋은 일. Right.
2: 뭐 인생의 우여곡절이나 굴곡 같은 거 얘기할 때도 ups and downs 많이 쓰죠.
0: Yeah, ups and downs in life.
2: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
0: Sure.
2: 뭐, 클리셰, 상식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ups and downs 같은 경우가 정말 좋을 때와 안 좋을 때를 비교적 많이 쓰기 때문에
0: 네.
2: 희로애락도 가능하죠. 네, 즐거울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는 거기 때문에. So we share the ups and downs of living abroad. 해외에서의 살면서 여러 가지 서로 이야기들을 나눈다. 자, 이 ups and downs 워낙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이제 패턴에서 통한 게 하나 지정을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단순한 영어 공부를 넘어서요. 정보 교류도 하면서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 It's about more than just studying English. We exchange information and have built a close-knit group together.
2: Close-knit, 예전에 한번 우리가 써봤던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뜨개질을 knitting이라고 하잖아요.
0: 그렇죠.
2: 물론 K는 묵음이지만.
0: 아하. 네.
2: knitting, 뭐 뜨개질을 하면 이렇게 촘촘히 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close까지 붙이면 더 촘촘히 짜여진. 다시 말해 인간관계를 말하면 아주 끈끈한.
0: 그렇죠.
2: 가까운.
0: 그럼 실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2: 그렇죠.
0: So you're very, 그렇네요. yeah. 어. So you're closely connected together.
2: 그래서 이제 촘촼히 짜여진 관계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면 의미가 파생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close-knit group이라고 하면 정말 끈끈한 그런 그룹을 말합니다. 자, we exchange information, 정보 교류도 하고, one more time.
0: We exchange information and have built a close-knit group together.
2: Okay. 자, 그런데요. 최근 이란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좀 불안정해졌습니다.
0: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has recently become unstable due to the conflict in Iran.
2: Has become unstable. 불안정해졌다. 그렇게 처리하고 뭐 때문에 due to the conflict in Iran. 그 이란에서 이제 무력 충돌 전쟁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 자, 이럴 땐 그냥 중동 상황을 그냥 어순을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0: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has recently become unstable due to the conflict in Iran.
2: 우리 같이 공부하던 멤버들도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일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일부는 아부다비에 남게 되었습니다.
0: Our members have split up, with some going back to Korea and others staying in Abu Dhabi.
2: Split up?
0: Split up meaning to be separated.
2: 그렇죠. 아하. 남녀가 뭐 만나다가 헤어졌다 이럴 때

0: going과 staying 동명사들이 나오는데 그것의 의미상의 주어는 중간에 그냥 껴주시면 돼요. Some people이 생략됐겠죠? With some people 생략한 상태로 읽어볼게요. With some going back to Korea and others staying in Abu Dhabi. Okay? 자, 이 문장 구조 잘 파악하시고 별표 쳐놓으세요. 이 정도 영작이 되면 상당히 영어 잘하시는 겁니다. Our members.
1: Our members have split up, with some going back to Korea and others staying in Abu Dhabi.
0: 오케이. 자, 함께 얼굴 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1: It has become harder for us to meet face to face.
0: Meet face to face 하면 대면으로 만난다는 얘기죠. 네, meet face to face. Touch base라는 표현도 예전에 한번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Touch base도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다라는 의미로 쓰는 표현입니다. 자, 얼굴 보기가 더 힘들어졌다. It has become harder.
1: It has become harder for us to meet face to face.
0: 그렇죠. 이 meet face to face도 워낙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패턴 연습하면서 통한 규정을 하나 해드릴게요. 자, 그다음 우리 멤버들이 어디에서든 다들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1: I just hope everyone is safe and doing well wherever they are.
0: 상대방한테 I hope you're safe and doing well. 이거 뭐 인사로 괜찮은데요?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니까 여기서 이제 그분들이 멤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I just hope everyone is safe and doing well 어디 있든 간에 wherever they are 그렇죠? 복각관계부사 바로 나오면 되겠죠. Wherever they are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1: I just hope everyone is safe and doing well wherever they are.
0: 오케이. 자, 빠른 시일 안에 정세가 안정이 되어서 다 같이 아부다비에서 다시 미팅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두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안부 전하다는 말도 잘 보세요.
1: I'm hoping things settle down soon so we can all meet again in Abu Dhabi and sending my best to everyone.
0: 너무 좋네요. 자, 이 문장에선 지금 두 개의 표현입니다. Settle down 첫 번째로 설명을 좀 주시죠.
1: Settle down. 여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안정되다의
0: 그렇죠.
1: 느낌이죠.
0: 그래서 어떻게 확장해서도 많이 쓰이냐면 이제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다. 그게 다 settle down 하는 과정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I just want to settle down. 그러면 이제는 정착하고 싶다.
1: 네,
0: 그런 의미의
1: 맞아요.
0: settle down도 있고, 여기서는 주변 정세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좀 가라앉고 나서
1: 잠잠해지고 막 그렇죠?
0: 안정이 됐으면
1: 야,
0: 좋겠다는 거예요.
1: 야.
0: So I'm hoping things settle down. 자, 상황이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고, soon. So we can all meet again in Abu Dhabi. And, 자, 안부 전하다는?
1: Sending my best to everyone.
0: Send my best. 그러니까 I send you my best라고 하면 되겠네요.
1: 네.
0: Or I send my best to you. 안부 전합니다. 혹은 잘 되길 바라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원이긴 하잖아요, 이게요. 네. 안부를 전한다는 얘기는
1: Yeah.
0: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로 많이 씁니다. Send my best to everyone. 저기 어머니께 인사 좀 드려줘라고 하는 말 그럼 만들어 주세요.
1: Oh, please send my best to your mother for me.
0: 그런데요.
1: Yeah.
0: Please send my best. To your mother.
1: Sure.
0: 그렇게 상대방한테 어머니께 안부 전해주세요. 그럴 때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영어로 오늘 사연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Abu Dhabi English Study Group. I have been managing an English study group in Abu Dhabi for over 3 years now. We meet every week to study together using Ibtiyoung materials and to share the ups and downs of living abroad. It's about more than just studying English. We exchange information and have built a close-knit group together.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has recently become unstable due to the conflict in Iran. Our members have split up, with some going back to Korea and others staying in Abu Dhabi. It has become harder for us to meet face to face. I just hope everyone is safe and doing well, wherever they are. I'm hoping things settle down soon. So we can all meet again in Abu Dhabi, and sending my best to everyone.
0: 자, 매일 아침 우리 입이 트이는 영어 본방송이 나가는 시간대에 같이 방송 들으면서 소통도 하고 서로 정리한 자료도 교환하는 소중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방사수라고 검색하면 오픈 단톡방들 중에 나오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는 1004입니다. 자, 그럼 교재 106페이지 한번 볼게요. ups and downs 앞으로 잘 활용해.

0: 했으면 좋겠어요. 자, 문장에서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 We meet every week to share the ups and downs of living abroad.
0: 그렇죠. 뭐 우여곡절, 희로애락 이런 의미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정말 많이 쓰는 말이에요.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법이에요. 갑니다.
1: Life has its ups and downs.
0: It's를 쓰는 게 좀 특이하긴 해요. Life has its ups and downs. 이거 그대로 외워도 정말 손해볼 것 없는 문장입니다. 통한 길 1번 갈게요.
1: Life has its ups and downs.
0: 그럼 돼요?
1: Life has its ups and downs.
0: 그렇죠. 뭔가 대화 중에 쓰기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Life has its ups and downs. 어떤 직장이든 모두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1: Every job has its ups and downs.
0: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런 네. 취지로 쓸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좀 끈끈한 관계의 집단을 close-knit group이라고 한다는 거. close와 knit은 하이픈으로 연결해서 단어로 만들면 됩니다. 할게요.
1: We exchange information and have built a close-knit group together.
0: 우리 어렸을 때 한 이 네 명이 정말 친하게 지냈다. 뭐 그런 말을 할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We were
1: a close-knit group when we were young.
0: 그렇죠. 떨어지지 못했다. 뭐
1: 맞아요.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떤 친구들하고 정말 친하다. You can say, oh, we are very close-knit.
0: 아, 이걸 형용사로 그대로 네네네. 서술적으로 풀어 쓰기도 하네요. We are very close-knit.
1: 네.
0: 뭐 형제간에도 언니하고 나 너무 친해. We are very
1: close-knit.
0: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네. 거 확장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얼굴을 직접 보며 만나다. Meet face-to-face.
1: It has become harder for us to meet face-to-face.
0: 직접 만날 시간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1: Can you make time to meet face to face?
0: 이 일은 전화상으로나 뭐 텍스트로 하지 말고 직접 만나서 합시다. 이 얘기할 때
1: We should meet face to face to discuss this.
0: 얘기 많이 하죠.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합시다라는 의미로 자, 오늘 통한기 문장 2번 이걸로 갈게요.
1: We should meet face to face to discuss this.
0: 그렇죠. 한 번만 더요. 해보세요.
1: 네. We should meet face to face to discuss this.
0: 자, 오늘 통기 2번 문장이었습니다. Good job, everyone.
2: Dialogue practice. Are you still running your study group in Abu Dhabi?
3: Yes, but it's been a bit tough lately because of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2: Are all your members doing okay?
3: Some of them have gone back to Korea.
2: I hope things settle down soon.
3: Me too. I'm looking forward to the day we can all meet face to face again.
1: 여자가 남자한테 Are you still running your study group in Abu Dhabi? 자, study group. 그 앞에 run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0: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는 뭐 leading, managing right. 동사도 썼고 run도 좋은 게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이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다, 해오감이었다, 운영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1: 맞아요. 기계 같은 거를 뭐 run하다라고 하면 그렇죠. it means to operate, right? 진행하다, 뭐 작동하다인데 그렇죠. 여기서는 lead를 하는 거죠.
0: 그렇죠.
1: Right?
0: Because you can also run your own business.
1: That's right.
0: 본인이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니까 study 그룹 운영하세요의 의미로 run 동사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1: 남자가 yes, but it's been a bit tough lately because of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하고는 있는데 요즘 중동 상황 때문에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It's a bit tough lately. 요즘 좀 힘들어.
0: 쉽지 않다라는 yeah. 말할 때 it's been a bit tough lately. 이것도 최근에 좀 힘들어요. 최근에 좀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이럴 때 잘 쓸 수 있는 문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1: 네. 여자가 Are all your members doing okay? 멤버들은 다 잘 지내고 있어요? 하니까 Some of them have gone back to Korea. 몇 명은 한국으로 돌아갔어. I hope things settle down soon 이라고 여자가 하죠. 자, settle down 또 나왔네요. 이런 상황들이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다. Soon, 빨리.
0: 곧 빨리 진정이 됐으면 좋겠다, 상황이. 아, 이 settle down 같은 구동사가 제가 영어 공부하면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그때 쓸 수 있는 딱 이 구동사 이런 식으로 1대1로 대응이 되거든요.
1: Yeah.
0: 자, 상황 진정됐으면 좋겠다. 오늘 통한기 두 개 했지만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오늘 통한기 3번 갑니다. I hope things settle down soon. 자, 갈게요.
1: I hope things settle down soon.
0: 상황이 어서 진정돼서 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1: Right. When things are a bit unstable, you can say, I hope things settle down soon.
0: 그렇죠. 네. 한 번만 더 갈게요.
1: I hope things settle down soon.
0: Very nice.
1: And the man says,

0: Me too. I'm looking forward to the day we can all meet face to face again.
1: 다시 다 같이 얼굴 볼 날을 고대하고 있다. 기대하다에서 뭐 항상 쓰는 표현이죠. Look forward to. 그날을 기대하다. Look forward to the day that이 생략이 됐고 we can all meet face to face again. 좋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8페이지에 vocabulary tips에 보면은 그날 나왔었던 표현 중에 하나를 두 가지의 상황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헤어지다의 뜻도 있고 흩어지다의 뜻도 있는 split up 것도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다섯 개 영작 다 해보시고요. 3번과 4번에는 별표 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0: All right, that is all for today, everyone.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ave a great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Bye, everyone.
0: Bye-bye.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레벨 1.
1: Start English.
0: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Now, this week we're learning expressions that you can use right before bedtime.
1: Mm-hmm.
0: 잠들기 전에 이제 잠을 잘 준비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잭쌤은 누우면 이렇게 잠이 잘 오는 편이에요?
1: 네.
0: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잠이 안 올 때가 가끔 있기는 있어요. You know what's the best solution when you can't fall asleep?
1: What?
0: Close your eyes.
1: Aha.
0: 눈을 감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1: That helps for 네. sure.
0: That's the first step of falling asleep. 네, 잠자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눈을 감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의 표현은
1: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0: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라는 표현이죠. 사실 우리 아이들도 너무 놀고 싶어서 눈을 계속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1: 네.
0: 졸려 보이는데 they look sleepy. Mm-hmm. 그런데 눈은 계속 크게 뜨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잠이 안 오는 친구나 남편, 아내에게 눈을 좀 감아봐. 근데 자기 전에 뿐만이 아니라 좀 피곤할 때도 눈을 살짝 감고 있으면 피로가 좀 풀리기도 mm-hmm. 하더라고요.
1: Now, we mentioned before mm-hmm. that why don't you is a suggestion. It's mm-hmm. not like 왜 안 해? It's like
0: 맞아요.
1: 그거 하면 어때요?
0: 그쵸. 네. So,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라는 질문이지.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넌 왜 눈을 안 감니?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질문일 경우는 이렇게 부드럽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이 문장을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1: Ready, start!

0: 미션 문장은 뭐죠?
1: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0: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입니다. 자, 우리가 말했듯이 뭐뭐 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권유를 할 때 Why don't you?로 시작한다고 했죠. Why don't you? Why don't you? 자, 그럼 뭘 권유하는 거죠? 눈을 감는 걸 권유하는 거죠. 그래서 감다라는 표현인 close가 먼저 오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close의 발음 이따가 하겠지만 중요합니다. Z 발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Why don't you close? 자, 근데 close는 닫다, 뭐 감다니까 뭘 닫는지, 뭘 감는지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눈이니까 Why don't you close eyes?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신체 부위를 얘기할 때는 my, your, his, her 이런 소유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너의 눈을 감는 게 어때? 영어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이렇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eyes는 꼭 복수로 이때는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니 오른쪽 눈, 왼쪽 눈 둘 중에 하나만 감으라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오른쪽 눈, 왼쪽 눈만 얘기할 때는 right eye, left eye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눈을 얘기할 때는 꼭 복수 형태인 eyes를 쓴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이 표현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0: Good job.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자, 그럼 이 문장 기억하면서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패턴 연습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패턴은 뭘까요?
1: Why don't you, 뭐뭐?
0: 네,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좀 부드럽게 제안을 할 때,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라고 할 때 쓰는 패턴이고요.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why don't you, 뭐뭐? 어떤 동작을 하라고 우리 한번 제안을 해볼까요?
1: Well, why don't you start earlier next time?
0: 아,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해보는 게 어때요? 라는 제안인데 Why don't you? 어,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왔네요. Start, 그쵸? 자, Why don't you start? 시작해보는 게 어때요? 라는 표현인데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 표현이 나오죠. Earlier next time. 자, earlier라고 하면 early의 비교급인데 좀 더 일찍 시작해보는 게 어때요? 다음에는, 다음번에는 이라는 표현은 next time이고 맨 뒤에 오죠. 자, why don't you start earlier next time?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Why don't you keep things simple?
0: Keep things simple. 우리 keep it simple도 했지만 keep things simple은 그냥 뭐가 됐던 그냥 모든 걸 좀 단순하게 하는 게 어때요? 라는 느낌의 표현입니다. Why don't you keep things simple?
1: Why don't you ask for his number?
0: 오, ask for 누구누구의 number는 누구누구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어, 저 사람 되게 마음에 든다. Why don't you ask for his number? 그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Why don't you ask for his number?
1: I have so much on my mind. 생각이 너무 많아.
0: 아, 그럴 때는 산책하는 게 좋거든. Why don't you take a walk? 산책을 좀 하는 게 어때? 네, 실제로 뭐 산책하면서 머리를 비웠다는 큰 인물들이 많았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Why don't you take a walk?
1: Why don't you take the kids?
0: 오, you를 강조해 주셨어요. Why don't you take the kids? 요거는 조금 더 뉘앙스가 다른데 당신이 아이들을 데려가는 게 어때요? 라는 질문입니다. Why don't you take the kids?

0: kids. 그냥 아이들을 데려가는 게 어때? 어떤 행사가 있는데? 뭐 요런 느낌이라면 나 말고 당신이 데려가는 게 어때요라고 할 때는 you를 조금 강조해 줄수 있어요. Why don't you take the kids? 요런 식으로요.
1: Why don't you eat Italian food tonight?
0: Italian food? 맛있겠네요. 자, 어떤 음식을 먹을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에게 오늘 밤에 이탈리아 음식을 먹는 게 어때요? Why don't you eat Italian food tonight? Italian food가 이탈리아 음식이죠. 우리는 이탈리아라고 하지만 영어는 이탈리아의라는 의미로 이렇게 형용사 형태를 씁니다. Why don't you eat Italian food tonight?
1: Why don't you try counting sheep?
0: 잠이 안올 때는 그게 솔루션일 수도 있죠. 일단,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눈을 먼저 감아보는 게 어때? 라고 한 다음에, why don't you try counting sheep? 자, why don't you try counting sheep? 이라고 했는데요. counting sheep은 양의 수를 세는 거예요.
1: No.
0: one sheep, two sheep, three sheep. 이렇게. sheep에 근데 복수일 때 s를 붙이나요? 안 붙이나요?
1: 안 붙여요.
0: 안 붙입니다. 그런데, do you know why they count sheep instead of counting cows or
1: No, why is it
0: rabbits?
1: sheep?
0: Shh,
1: Because of the
0: 소리가, 네,
1: sheep sound?
0: 약간 잠이 오게끔 하는 소리라는 설이 있습니다. It's not for sure, but, you know, they say. 그래서, why don't count sheep 하면, one sheep, two sheep 하면서 이제 잠이 든다고 하네요.
1: ASMR.
0: 네,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죠. 아,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Why don't you turn it off and back on again?
0: 알겠어요. 일단, why don't you turn it off? 그거를 껐다가, and turn it on, or turn it back on again, 이라고 했죠? And turn it back on은 다시 켜는 게 어때요?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같은 거, 잘안 돼. 컴퓨터 잘안 돼요. Why don't you turn it off and back on again? 이렇게 물어볼
1: That
0: 수
1: solves
0: 있겠죠.
1: so many problems.
0: 맞아요. 껐다 키니까 다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 있기 전에 껐다 키는 거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Like you have to let your computer and your cell phone rest sometimes.
1: That's
0: 그래서
1: true.
0: 한 번씩 꺼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자, why don't you 뭐뭐 이 표현 우리 많이 연습해 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Why don't you start earlier next time?
0: Why don't you start earlier next time?
1: Why don't you keep things simple?
0: Why don't you keep things simple?
1: Why don't you ask for his number?
0: Why don't you ask for his number?
1: Why don't you take a walk?
0: Why don't you take a walk?
1: Why don't you take the kids?
0: Why don't you take the kids?
1: Why don't you eat Italian food tonight?
0: Why don't you eat Italian food tonight?
1: Why don't you try counting sheep?
0: Why don't you try counting sheep?
1: Why don't you turn it off and back on again?
0: Why don't you turn it off and back on again? 잘하셨어요. 마지막이 좀 길긴 했지만 여러분 복습하시면서 또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까요?
2: 아직 정신이 너무 말똥말똥해요.
3: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2: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3: 눈을 감아보는 건 어때요?
0: 요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일단 먼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자, 우리 남편이 아직 정신이 너무 말똥말똥해요라고 했는데 이 표현 알아요, 우리 잭쌤?
1: No.
0: 말똥말똥? 네, 이게 정신이 너무 깨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깨있다라고 했죠, 제가. 그 표현으로 영어로 설명하면 되겠네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라고 아내가 얘기를 했는데 뭐뭐 해서 그래. It's because 뭐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표현을 뒤에 붙여주면 될것 같고요. 아,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다. 가능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럴 땐 어떤 표현을 쓸까요? 눈을 감아보는 건 어때요?
1: 아하.
0: 여러분, 영어 쓰신 거저 들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럴 때딱그 표현을 딱 들었을 때 영어가 바로바로 나와야 되겠죠? 우리 연습했으니까 여러분 하셨으리라고 믿고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쭉 듣고 올게요.
4: I still feel wide awake.
5: It's because you're thinking too much.
4: You might be right.
5: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0: 아직 정신이 너무 말똥말똥해요.
4: I still feel wide awake.
0: 다시 한번.
1: I still feel wide awake.
0: 자, 이게 바로 정신이 계속 깨어있다, 잠이 안 든다 라는 말인데요. I still 이라고 했죠. Still, 여전히 라는 의미죠. I still feel, 여전히 어떤 느낌이에요. 그 느낌은 wide awake 라고 했는데 wide awake는 요 자체를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wide awake 자체가 잠이 확 깬 상태인, 뭐 정신이 말똥말똥한이라는 뜻이거든요. 나 아직도 정신이 너무 말똥말똥해. I still feel wide awake 라고 했더니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5: It's because you're thinking too much.
0: One more time.
1: It's because you're thinking too much.
0: It's because, 그것은 because 이하 때문이에요 라는 말인데 당신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 You're thinking too much. 요 표현을 뒤에 붙여주면 되죠. It's because you're thinking too much.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4: You might be right.
0: Again?
1: You might be right.
0: You might be right 라고 했는데요. You are right 라고 하면 당신은 맞습니다. Also 라는 뜻인데 might가 들어가서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You might be right.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내가 눈을 감아보는 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죠.
5: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0: Once again,
1: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0: 자, 우리가 오늘 엄청나게 많이 연습했던 그 문장이죠.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네, close your eyes. 복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오늘의 대화를 쭉 봤는데 조금 생소한 표현들도 있었죠. 뭐, wide awake 이런 표현들은 많이 써주면 써줄수록 더 익숙해지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바로 연습해 볼까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을 때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So let's hear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4: I still feel wide awake.
5: It's because you're thinking too much.
4: You might be right.
5: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6: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발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1: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0: 자, 오늘은 진짜 연음이 많습니다. 일단 why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don't 하고 you는요 연음이 되면서 don't you 이렇게 발음이 될 수도 있고요. don't you 이렇게 좀 끊어주는 느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해주시면 돼요. why don't you 혹은 why don't you 한 다음에 close 여기서 close는 S가 Z 발음입니다. 그거 중요하죠. close의 Z하고 your가 연음이 돼서 close your가 되고요. your하고 eyes는 또 연음이 돼서 your eyes 이렇게 되거든요. close your eyes가 되는 거죠. 하나의 단어처럼 들리시지 않나요? 네,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그럼 그 부분만 연습을 조금 해보면 close your eyes. Close your eyes. 네, close의 Z와 eyes의 Z 발음 꼭 해주셔야 됩니다.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혹은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이렇게 한번 연습해볼까요?
1: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0: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1: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0: Why don't you close your eyes? 네, 이렇게만 연습해주시면 원어민처럼 발음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번 주에는 잘 때, 잠자리에 들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쭉 배워봤는데 잘자라는 표현 하나 배웠었죠. Good night.

0: 가 있었잖아요. 그 밖에도 sweet dreams, 뭐 좋은 꿈꿔가 있었고, sleep tight라는 표현이 있다고 잠시 소개를 했었는데, sleep tight? tight는 꽉 낀, 뭐 이런 뜻인데,
1: 네.
0: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1: It just means that you're very snug and comfy in your bed.
0: 침대에 누워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이불이 나를 덮고 있죠. 딱 맞게 덮고 있을 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팽팽하게 잘 자라. 뭐 옛날에는 사실 밧줄이 있었대요. 그래서 밧줄로 침대를 만들어서 그 밧줄이 팽팽해야 잘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 거라고 하는데 잘 자요라는 뜻이니까 그렇게도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복습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1: Exemplary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1: English.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쉽고 확실하게
4: 영어회화 레벨 2 Easy English.
3: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4: Hello everyone, this is Juch.
3: 자, 오늘 104쪽 금요일 19일 내용 함께 하실 텐데요. 네. 자, 오늘은 이 카페에서 그 랩탑 혹은 노트북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4: I do it all the time.
3: 그렇죠, 맞아요. 근데 함께하고 있는 피터라는 친구의 노트북, 이 컴퓨터의 랩탑 컴퓨터의 배터리가 점점 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right. 미리 좀 충전을 충분히 해왔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right. 후회도 되는데요. 근데 마침 보니까 콘센트가 가까이에 있는 그런 자리가 눈에 띄는 거예요.
4: 콘센트요?
3: 네, 콘센트요.
4: 콘센트가 영어로 뭘까요?
3: 뭐예요, 선생님?
4: Power outlet.
3: Outlet라고 하죠.
4: 그냥 outlet 해도 괜찮고요.
3: 네, 네.
4: I'm always looking for where's the outlet? Where's the outlet? When I go to a cafe.
3: 아, 우리가 outlet이라고 하게 되면 그 쇼핑몰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4: Like a premium outlet?
3: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outlet이라고 하는 건 전기 콘센트를 가리키는 거죠. Yes. 우리는 콘센트라고 하는 걸 영어로는 outlet이라고 한다. out에다가 let, let로 붙인 건데
4: yes.
3: 그 발음을 할 때 outlet 이렇게 하나요?
4: outlet.
3: Outlet.
4: Outlet.
3: 아, 중간에 한 번 딱 끊어지게 되는군요.
4: That's right.
3: 네, 바로 그 단어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자리로 옮겨도 될까? 혹시 저 자리에 이미 주인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얘기 하게 됩니다.
4: Mm-hmm.
3: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4: 아이고, 내 노트북 배터리가 곧 꺼지려고 해. 충전 좀 할걸.
3: 저쪽에 콘센트가 있을지도 몰라.
4: 잘 찾아냈네. 저기 앉을 수 있을까?
3: 임자가 없는 자리 같은데? 야, 가서 네가 얼른 앉으면 돼.
4: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아. 그럼 조금 더 있을 수 있지?
3: 그렇지.
4: 네, This is like my story. 카페 가자마자 콘센트 어디 있지? 하면서 네. 찾고 다니는데 Sometimes it's really difficult. So many people.
3: 그렇죠. 항상

0: 그런 자리는 they're already taken.
1: 맞아요. Already
0: 네,
1: taken.
0: 거의 다 임자가 있습니다요.
1: That's
0: 그래서
1: right.
0: 항상 EBS 그 1층 로비에도 이제 there's a huge coffee shop there.
1: 맞아요.
0: 네, 있잖아요. 그러면 yeah. 거기에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자리가 딱 두 자리가 있어요.
1: 알아요, 저도.
0: 알죠, 선생님.
1: 제일 왼쪽에, 제일 오른쪽에.
0: 그렇습니다. 항상 거기부터 이제 이렇게 일찍 오게 되면 저기 앉아서 일을 하다 가야지라고 하는데 꼭 누가 앉아 계실
1: 때가 누가 있어.
0: 있어요.
1: 맞아요.
0: 네. 하여튼 그런 자리. 자, 어떻게 이제 이런 말들을 영어로 하면 될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내 노트북 배터리가 곧 꺼지려고 하네.
1: My laptop's about to die.
0: 네. 영어 문장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간단한 것 같죠?
1: 조금 잔인하기도 해요.
0: 아, 그래요?
1: 죽기 직전이래요.
0: 그렇죠. 죽으려고 해요. 라는
1: 말로. 하기 직전이에요.
0: 맞습니다. My laptop is about to die. 이런 말인데 자, 죽다라고 사망하다라고 할 때 die라는 단어를 쓰죠. D-I-E. 그래서 something is about to die or someone is about to die 하면은 right. About to라는 말은 여러 번 나왔지만 이제 막 뭐뭐를 하려고 하는 직전이다. 이런
1: right.
0: 뜻이 되죠.
1: I'm about to go out.
0: I'm about to go out.
1: I'm about to go home.
0: I'm about to go home.
1: 뭐뭐 가기 직전에 그렇게 표현하죠.
0: 아, 나 마침 집에 가려던 참이야.
1: Yes.
0: 나
1: right.
0: 마침 나가려던 직전이야. 라는 말로 할 때 I am about to 혹은 I was about to.
1: I was about to.
0: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라고 할 때
1: 가끔씩 보잉쌤이 저한테 막 문자 주실 때 Oh, I was about to message you.
0: 그렇죠.
1: I was about to call you.
0: I was about to call you. 맞습니다.
1: 그런데 먼저 전화 왔어.
0: 그렇죠. 그 찌찌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에게 마침 전화를 하려고 하던 참이었어. 라고 한다면 I was about to call you. I was about to message you. 혹은 text you. 라고 할 텐데
1: yes.
0: 자, 여기서는 현재형으로 I, 뭐 you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내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Mm-hmm.
0: 자, notebook computer라고 해도 이해는 하겠죠.
1: Yeah, I think people understand. But generally we say laptop.
0: Laptop.
1: My laptop.
0: Laptop.
1: Yes.
0: 이 무릎 위에 올려놓고
1: That's right.
0: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건지. 자, my laptop. is about to die라고 하니 내 노트북 배터리가 곧 꺼지려고 한다. 선생님, 전화 배터리가 꺼진 것 같다라고
1: sure.
0: 할 적에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 My cell phone is about to die.
0: My cell phone is about to die.
1: 어, 굳이 배터리라는 표현 안 써도 괜찮아요. 이 맥락으로 아, 배터리가 방전되기 직전이구나. 뭐,
0: 아.
1: 거의 죽었다라는 뜻으로. Right?
0: 네, 방전. 어려운 단어.
1: My laptop's about to die.
0: 네.
1: 이런 경험 다 있잖아요.
0: 그럼요.
1: 우리.
0: 네. 자, 그러면 사는 말이, 아우, 내가 충전을 좀 해올 걸, 이런 말을.
1: 아, 여기서 should have. 잘 들어보세요. Should have, should have. I should have charged it.
0: I should have charged it.
1: I should have charged it.
0: I should have charged it. 그렇군요. 일단 충전하다라는 말은 charge. charge가 될
1: yes.
0: 텐데 charger 하면은 충전기를 말하고요.
1: That's right.
0: charging cable.
1: charging cable.
0: 충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그 코드, 케이블을 말하게 되는 거고 전선.
1: Right.
0: 여기서는 charge는 동사로 쓰여서 충전하다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should have 라는 거 다음에 charge에다가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charge를 그냥 쓰면은 안 되고 이런 경우는 should have하고 같이 쓸 땐 charge를 모양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1: Right.
0: So should have charged, should have charged 이래야 내가 그걸 charge를 했었어야 했는데 라고 자책하는 의미가 됩니다.
1: 여기서 should have를 should have 했잖아요.
0: 네.
1: 근데 native speaker들 잘 들어오면 should have라고 표현 거의 안 해요.
0: 어.
1: Should have.
0: Should have.
1: Oh, I should have charged it.
0: I should have charged it.
1: Should have, should have.
0: 그러면은 이게 무슨 slow audio로 했을 때 slow video motion이 아니라 slow audio 하면은 I should have charged it.
1: Exactly.
0: 그렇죠.
1: I should have charged it.
0: I should have charged it.
1: 네.
0: should have는 그렇게 빠르게 발음하면 그렇습니다.
1: But if you speak slowly and clearly, you can say I should have charged it.
0: I should have charged it. 이걸 should have 하고 또박또박 발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1: 거의 없어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축약을 한다고 하잖아요.
1: Mm-hmm.
0: I should have charged it 라고 하시면 좋겠군요.
1: Right?
0: 뭐뭐를 할 걸 안 해서 속상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모든 상황에서 했을 걸, 그 걸걸걸이 should have이에요. Oh, I should have gone. I should have had breakfast.
0: 아, 그렇게 할 걸. 이
1: 할
0: 말이군요.
1: 걸.
0: 네. I should have charged it. 까지 먼저 들어보죠.
2: My laptop's about to die. I should have charged it.
0: My laptop's about to die. I should have charged it. 까지 들어보셨습니다.
1: Yes.
0: 그랬더니 이제 에밀리가 그러면 저쪽에 콘센트가 있을지도 몰라.
1: There might be an outlet over there.
0: 네, 콘센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outlet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outlet를 우리말로 표기, 우리 글로 표기할 땐 아울렛이라고
1: yes.
0: 쓰거든요.
1: 아울렛?
0: 네, 아울렛. 네. 네,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아울렛 이렇게. 그런데
1: right.
0: 실제 영어로 발음할 적엔 약간 그보다는 조금 또박또박하게
1: 중간에 약간 멈추죠. 아웃렛.
0: 아웃렛. 뭔가 이렇게 딱 찝어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웃렛 이러고 yeah. 보통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 아웃렛이 저쪽에 있을 수도 있다. 보통 보면은 그게 있을 것 같은 자리가 좀 있잖아요.
1: Right,
0: 그래서
1: right.
0: there might be an outlet over there라고 하는 거죠.
1: 저기 벽 쪽에.
0: 네, 벽 쪽에.
1: Near the walls. Yeah.
0: 구석에 이렇게.
1: There might be an outlet over there.
0: There might be an outlet over there. 자, there might be an 딴딴딴딴 있을 수도 있다. There might be an outlet over there.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잖아요.
1: Right.
0: There might be an outlet over there.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더니
1: right.
0: 마침 있는 거예요.
1: Oh, good catch.
0: 야, 너 잘 찾아낸다. Good catch.
1: Good catch. 눈이 좋았던 것 같아요.
0: 네.
1: 딱 저기서 보였나 봐.
0: 아.
1: Oh, good catch.
0: Good catch. 잘 찾아냈다.
1: 나는 못 봤는데.
0: 그렇죠. 그러니까 nice catch 할 수도 있나요?
1: Oh, nice catch. Nice catch is okay.
0: 네.
1: Good catch is also okay.
0: 네.
1: They're both fine.
0: Oh, okay. Yeah. 자, nice catch. 잘 잡아냈어. Good catch. 아주 잘 찾아냈어. 그러면서 혹은 I'm glad you noticed it. I'm glad you found it.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1: That's also a good one. Oh, I'm glad you found it.
0: I'm glad you found it.
1: Right.
0: 근데 이거는 조금 이런 상황에서는 야, 네가 그걸 찾아내줘서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게 좀 풀어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1: That's right. That's
0: 네.
1: right.
0: Yeah. 자, 혹은 야, 너 정말 잘 찾았다. Good catch. 혹은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좋구나. 또 눈썰미가 있구나. 혹은 어떻게 잘 잡아내네. Good eye.
1: Good eye.
0: 그렇죠.
1: I was just going to say.
0: 네.
1: Not good eyes, just one eye.
0: 아.
1: Oh, good eye.
0: Good eye.
1: 와, 우리 막 보영쌤이랑처럼 카페 가가지고 where's the outlet? 하는데 보영쌤, 아, 저기 있다. good eye.
0: Good eye. 그렇죠. 뭐 원리를 찾아서 같은 경우도 Waldo인가? Waldo.
1: Where's Waldo?
0: Where's Waldo? 그렇죠. 우리는 원리라고 하거든요.
1: Oh, that's right. That's
0: 이름이
1: right.
0: 바뀌었지. 근데 그 책 보면은 많은 그 정신없는 가운데 월도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그런
1: That's
0: 그림책 있잖아요.
1: Where's Waldo? Yeah.
0: 그러면 그럴 때 아 찾았다라고 할 때 good eye,
1: good eye
0: 혹은 good catch가 다 되는 거죠.
1: That's right.
0: 아 찾았다. 그렇다면 사는 얘기가 야 내가 저기 앉아도 될까?라고 말해요.
1: Do you think I can sit there?
0: Do you think I can sit there? 자 내가 저기 앉을 수 있을까? 저기 가서 앉아도 될까?라는 말을 할 때 can I sit there? 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내가 저기 앉을 수 있을까요? Can I sit there? 근데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Do you think I can sit there? 라고 묻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Do you think I can sit there?
0: Do you think I can sit there?
1: I think you're not sure if somebody, if that seat is taken. So you're when you're not sure, you kind of generally ask the question, Do you think I can sit there?
0: Do you think I can sit there?
1: Is anybody sitting there?
0: 그렇죠.
1: Right.
0: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1: right.
0: 이래도 될 것 같니? 라고 조금 부드럽게,
1: right.
0: 약간은 조심스럽게, 또 가볍게 친구의 의견이나 생각을 묻는 말이죠. 과연
1: right.
0: 내가 이거 괜찮을 것 같니? 네 생각에? 이 말이 되겠습니다.
1: Right.
0: Sit there. 거기에 가서 앉는 것이 괜찮을까? 근데 이런 경우 있죠. 그 이제 콘센트가 있는데 이거 제가 써도 될까요?
1: Right.
0: 이거 내가 써도 되는 건가 이거? 혹시 여기 뭐 주인집 이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럴 적에도 Do you think I can use this outlet?
1: Yeah.
0: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1: Do you think I can use that outlet? Do you think I can use this outlet?
0: 그렇죠.
1: Yeah.
0: 제가 이 의자 좀 가져가도 될 것 같으세요? Do you think I can take this chair?
1: Yeah. Do you think I can take this chair?
0: 'Can I?' 하고 묻는 건 조금 직설적이라고 한다면 약간 돌려서 내가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Do you think I can?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를 때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네요.
1: Right.
0: 자, there might be an outlet over there. 그다음에 good catch가 있었고 Do you think I can? 등등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3: There might be an outlet over there.
2: Oh, good catch. Do you think I can sit there?
0: 네, Do you think I can sit there? 너 어떻게 생각해? 내가 저기 앉아도 될 것 같니? Do you think I can sit there? 했더니 내가 보기엔 뭐 임자 없는 자리 같은데

0: It doesn't look taken.
1: 이렇게 말합니다.
0: Taken.
1: Taken. 자, it doesn't look taken. 자, 그것은 뭐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It doesn't look 어떠한 상태인 것처럼 taken인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0: Right. 주로 taken이라는 단어는
1: 네.
0: 우리가 카페 갔을 때 의자가 비어 있어요. 어, is this seat taken?
1: Is this seat taken?
0: Yeah, is this chair taken?
1: 어.
0: 물어볼 때 can I take this chair? It's the same question, right? You're asking for permission.
1: 아.
0: Is somebody sitting here?
1: 어.
0: 해도 되고.
1: 네네.
0: Is this chair taken?
1: Is this chair taken?
0: Table이면 is this table taken?
1: Is this table taken? 아, 항상 is this seat taken?
0: Seat taken?
1: 기억을 했었는데
0: right.
1: is this table taken?
0: Right.
1: That works too.
0: That works too.
1: 어, 그렇게 말해도 되네.
0: Right.
1: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실제 기차에서요. 기차에서 중간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near the right by the exit. Right okay. by the door there. 그러니까 그 도어에 바로 옆에 이제 의자가 간이 의자가 kind of temporary sort of. 그러니까
0: okay.
1: 거기 이제 앉는 작은 자리였는데 제가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seat taken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누구나
0: right.
1: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0: right.
1: 저쪽에서 누가 오더니 내 친구가 앉아 있다가 화장실 간 사이에 거기다 짐을 놓고 앉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0: Okay.
1: 그래서 no no no. My friend seat. 이렇게 얘기했대요.
0: My friend seat. 네,
1: 그랬더니 그 외국인이 is taken?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0: It's taken?
1: 어. 그랬더니 yes, it's my friend.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0: 뭐 임자가 있다.
1: 임자가 있다. 자, 그럴 때 사실은 그거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고 잠깐 누가 앉았다가 자리를 임시로 비운 것뿐이지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 this is taken. 혹은 this is my friend's seat 라고 하는 대신에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Someone's sitting here. 이렇게 말하면 좋을까요?
0: The seat is taken.
1: 그렇게 하면 돼요?
0: It's fine.
1: Oh, the seat is taken.
0: 누가 찜해놨으니까
1: 어.
0: 임자 있다. The seat is taken.
1: 아.
0: But say it nicely. Oh, I'm sorry. The seat is taken.
1: 항상 우리 주최생님 강조하시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쁘게 말하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0: Of course.
1: The seat is taken.
0: That's
1: 이
0: right.
1: 자리는 이미 임자가 있습니다.
0: That's right. Mm-hmm. 근데 사람한테도 taken 할 수 있어요.
1: 오, 맞아, 맞아. 네.
0: 보영 쌤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모를 수 있잖아.
1: 네,
0: 처음
1: 네.
0: 만났는데,
1: 네.
0: 뭐 다 아는 분이시지만
1: 네, 네.
0: 누가 막 보영 쌤 마음에 들어가지고 I want to get your number,
1: 어.
0: 데이트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1: 꿈 같은 얘기예요, 선생님.
0: 뭐 꿈 같은 얘기?
1: 아니 꿈 같은 얘기예요.
0: 그럴 때 당당하게 I'm sorry, I'm taken 하면 I am married. 나는 임자가 있다.
1: 아니 그럴 때 I am married라고 하면 되는데.
0: I am married 해도 되고 I am taken 해도 괜찮습니다.
1: 아, 남자친구가 만약에 있다라고
0: right.
1: 하면 I am taken 이러면 right. 되는군요.
0: Right.
1: 아.
0: 근데 주로 boyfriend, girlfriend를 표현할 때 I'm taken이라고 하지. 결혼했을 때는 그냥 I'm married 해도
1: 그렇겠지.
0: 괜찮아요.
1: 그렇지. 저는 임자 있는 몸이에요. 이렇게 말한 게 좀 옛스러운데.
0: 영어는 되게 다양한 표현들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뭐 I'm spoken for 이런 표현도 있어요.
1: 오.
0: I'm spoken for means I'm taken. 난 누가 있다. 임자가 있다. Boyfriend, girlfriend, husband, wife.
1: 야, 그 처음 들었어요. I'm spoken for.
0: I'm spoken for.
1: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말해줄 사람이 대신 있다. 뭐
0: That's
1: 이런 말이
0: right.
1: 돼요?
0: 딱 그 표현이에요. I'm taken.
1: 아니 뭐 말도 못하고 살아. 뭐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얘기를 해준다고? 근데 내가 그게
0: right.
1: 결혼했다는 뜻이라고요?
0: That's right.
1: Both men and women, they can both use it.
0: It can go both ways.
1: 아. Yeah.
0: Taken에서 참 멀리 왔네요.
1: 그렇네요, 선생님. 자, 그렇게 임자 있는 자리처럼 보이진 않아요. It doesn't look taken. 그러니 너 가서 얼른 그 자리를 잡아라.
0: You should grab it.
1: You should grab it.
0: Yes.
1: 그렇습니다. 너 가서 그걸 잡아야 돼. 그게 너에게 바람직하다. You should
0: right.
1: grab it. 자, 그랬더니 와, 딱 좋다, 딱 좋아.
0: Perfect.
1: Perfect. 그러면 내가 좀 더 여기 오래 있을 수 있지.
0: I can stay a bit longer then.
1: 네, I can stay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A bit longer, 약간 더 오래 than. 그렇다면,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 It doesn't look taken. You should grab it.
3: Perfect. I can stay a bit longer then.
1: 네, 전체 대화 듣죠.
3: My laptop's about to die. I should have charged it.
2: There might be an outlet over there.
3: Oh, good catch. Do you think I can sit there?
2: It doesn't look taken. You should grab it.
3: Perfect. I can stay a bit longer then.
1: 자, 여러분과 함께 말해볼게요.
0: Let's go.
1: 내 노트북 배터리가 꼭 꺼지려고 해.
4: My laptop's about to die.
0: My laptop's about to die.
1: 충전 좀 할걸.

0: I should have charged it.
1: I should have charged it.
0: 야, 저쪽에 콘센트가 있을지도 몰라. There might be an outlet over there.
1: There might be an outlet over there.
0: 야, 잘 찾아냈네. Good catch.
1: Oh, good catch.
0: 그 저기 앉아도 될 것 같아? Do you think I can sit there?
1: Do you think I can sit there?
0: 어, 인자 있어 보이진 않는데? It doesn't look taken.
1: It doesn't look taken.
0: 얼른 가서 네가 앉으면 돼. You should grab it.
1: You should grab it.
0: 어, 딱 좋다. Perfect.
1: Perfect.
0: 그럼 내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지. I can stay a bit longer then.
1: I can stay a bit longer then.
0: 여기까지입니다. Yay!
1: All right. Good job, everyone.
0: 네, 정말 잘하셨어요. 자, 오늘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2: English.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3: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4: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3: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모자를 만드는데 수은이 들어갔다고? 한때 유럽에서는 모자를 만들 때 형태를 잘 잡아주고 반짝반짝 빛을 내주는 수은을 직물에 넣었었습니다. 수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디자이너들은 더 멋진 형태의 모자, 더 아름다운 모자를 만들겠다며 이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실제로 수은을 만지는 모자 장인들은 수은에 중독되어 고통받기도 했는데요. 아름다움에 집착한 인간의 어리석음. 지금의 우리도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그리고 무료인 반디 앱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쥐와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릴 건데요. This is Mark Anthony with I Need to Know.

0: 자, 그럼 오늘 기사에서 나왔던 표현 5가지를 복습해 볼까요? Let's start off with 무엇에 가깝다, to be close to something.
1: The company is close to reaching its sales goal.
0: 그 회사는 목표했던 그 매출 목표에 지금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It's very close, very near.
1: It's nearly achieved it.
0: Yeah.
1: It's nearly sold that amount of goods.
0: And of course, as you explained earlier on, close to has so many different
1: So many
0: meanings.
1: meanings,
0: This
1: right?
0: is one of them. Okay. 자, 다음 표현은 무엇의 새로운 시대, a new era of something.
1: The invention of the smartphone ushered in a new era of mobile communication.
0: 네. 스마트폰의 발명으로 인해서 이동통신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Mobile communication이 바로 이동통신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의 새로운 시대가 ushered in 된 거니까요. 열렸다라고
1: Now we
0: 보면
1: can do
0: 되겠죠.
1: video calls and all, not just a simple phone call and I guess there was text messaging before the smartphone, but feels a lot different
0: It
1: now.
0: does.
1: A lot more prevalent.
0: Definitely. 자, 다음 표현은 굉장히 풍부한이란 뜻인데요. Abundant.
1: Food was abundant after the successful harvest.
0: 네, 성공적인 수확 끝에 식량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식량이 많이 있었다. Food was abundant. 자, 다음 표현은 취약한인데요. Vulnerable.
1: Coastal communities are vulnerable to flooding.
0: 네, 해안 지역은 홍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여기서는 사실 홍수보다는 범람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좀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는 같은 단어거든요. 홍수도 flood고 이제 범람하는 것도 flooding인데 여기서 이제 해안가에서는 물이 넘칠 수가 있는 거니까 해안 도시들은 범람하는 그런 위험에 좀 취약한 지역입니다. 자, 다음 표현은 뭐뭐라고 불린다. It is referred to as something.
1: The current period of widespread computer and internet use is often referred to as the information age.
0: 오늘날처럼 컴퓨터와 인터넷을 널리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보통은 정보의 시대, Information Age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불린다라고 할 때, It is referred to as something. 자, 이렇게 표현 다 살펴봤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방송은 6월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